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것도 가능한 거겠죠. 왜? 한번 변경되었다. 한번 변경되었다. 그럼 요두 가지 경우의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일단 생각해 두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들아,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거잘 봐.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어. 일단, 이 경우의 수 헷갈린다면 일단 지우고 시작하자. 요게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어. 이거 굉장히 생소하지 않니? 이거 여러분 실제로 우리 풀어보지 않고 수능에서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수능에서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울걸? 그치? 한번 살펴봅시다. 얘들아, 일단 제일 첫 번째. B 빼기 A는 25가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 B 빼기 A가? 그럼 가정해보자. 25다라고 한번 출발해볼게. 될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B 빼기 A가 25라고 하는 거는 B랑 A랑 더하면은 뭐란 뜻일까? 물론 A랑 B라고 써야 되는 거겠지만 내가 위에랑 맞추려고 이렇게 썼어. B랑 A랑 더하면 의성률이잖아. 얘네 둘 더해서 15야.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돼. 그럼 얘네 둘을 더하게 된다면은 그렇지. 75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아유, 85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85가. 드셨죠? 얘네 둘을 더하면 85가 나오게 될 거야. 여기가 15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빼봐. B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0이 나와. 그럼 A는 30이 나오고 B는 30, 50, 5가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볼 작업은 뭐냐면요, 바로 요거였어. B 빼기 A는 25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여기에 55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봐. 자, 우리 앞에서 내가 이거 일부러 한번 지웠었는데,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거나 대통령제, 대통령제라는 고정이 있으니까 여기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야. 그 말은 고정값으로 일단 T대는 무엇이라는 의미야? 의원내각제라는 의미야. 그러면 이제 바꿔서 생각해보자. T시기에, T대에, 의원내각제에서 이 조합이 가능할까? 지금 원문자 B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C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원문자 B가 55라는 뜻은? 다시.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55라는 뜻은 C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야. 의원내각제였다면은 여기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왔겠지. 근데 행정부 수반은 어디에서 뿅 튀어나왔어요? A당이잖아. 그 말은 의원내각제는 될수 있어? 없어. 그 말은 B 빼기 A는 25가 될수 없어. 됐어요? 옳은 설명이에요. 나 이거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아. 이거 올해 나오면 진짜 많이 헷갈릴 거야. 이거 내가 다시 어떻게 풀었는지 한 번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25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어. 그랬더니 A랑 B 값이 나왔어.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이 존재해. 의원내각제면 여기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왔을 거야. 근데 아니래. 의원내각제는 아니래.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서 조항에 맞춰보면은 의원내각제래. 안 되네. 안 돼. 25는 될수 없어. 옳은 설명.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올해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만한 요소를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자. T리와 달리 T 플러스 1. 얘들아, T 플러스 1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된다라고 되었는데 여기 체크해볼게.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이 되려면은 T대여야 돼. 근데 T대와 달리라고 T대는 의원내각제 고정인데 잘못된 설명.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대에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오케이, 그럼 T 플러스 1이 어디라는 뜻이야? 의원내각제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기역에 들어갈 말이 C당이라면, 즉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C당이라면 여기 헷갈리면 안 돼. C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자 C는 B당의 의석률이 53%라는 거야. 됐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T 플러스 1이 의원내각제야. 그리고 여기가 53이라는 거는 여기야. C당이란 의미가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은 B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으면은 의원내각제였다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B당이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C당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렵지.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인데 행정부 수반 임기가 엄격히

대통령제네? 여기서도 대통령제, 여기서도 대통령제잖아. 어, 그 여기까지 맞아. 우리 이런 건 처음 아니야? 지금까지 기출은 오히려 뭐 의원 내각제인데 여기에 막 대통령제 이 내용이 나와서 아, 틀렸어. 계산할 것도 없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제 맞아.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T 플러스 1은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54가 들어간대. 그리고 여기에 26이 들어가게 된대. 그 말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비당이라면 여기는 여대 야소겠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잖아. 그럼 여기는 여대 야소일 거야. 근데 T 플러스 3은 어떤 케이스인 거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비당이야. 여, 소, 야, 대의 케이스야. 그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T 플러스 1대가 T 플러스 3대에 비해서 더 높을까? 아니죠. 높을 거라고 보기 어렵죠. 여대 야소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 진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 거 어떻게 풀어내는 건지 한번 연습해 볼 필요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대통령제야 이제 맞아. 그럼 이제부터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대 야소와 여소 야대의 상황을 나눠서. 정리되셨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은 T시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오케이. 그럼 T시계는 뭐야? 대통령제. 이후 T 플러스 1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한대 의원내각제. 그래서 T 플러스 2까지 유지가 되다가 T 플러스 3 시기에 T 시기의 정부 형태로 돌아갔대. 끝!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 이젠 여러분들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과반의석, 의석 유리야. 그럼 50%를 넘겨야 돼. 초과해야 돼.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체크. 그리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A당, A당 체크. 여기는 아직 모름.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T 플러스 2 시기에는 A당이 단독으로, 일단 T 플러스 2 시기에는 의원 내각제야. A당이 단독으로 내각 구성? 못합니다. 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 뭐였어? 의원 내각제여야 되고. 이건 맞아. 의원 내각제라는 건. 그런데, 과반 의석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과반 의석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 시기에 법률안 제출은 T 플러스 3 대통령제야. 누구만 가능해? 의회 의원만 가능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법률안 제출에 행정부가 할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다가 법률안 제출을 의회 의원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표현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거는 옳은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해보자. 이번에는 기억에 A당이 들어가게 된다면, 둘다 A당이 들어간대. T 플러스 3시기. T 시기. 두개 비교해보자. T 시기랑 T 플러스 3시기. 둘다 뭐야? 대통령제야. 자, 우리 그 다음에 T시기의 특징은 뭐야? 여기가 A당, 여기가 A당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T시기에는 여, 소, 야, 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T 플러스 3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 대, 야, 소. 자, 그러면은 T 플러스 3시기에 비해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할 거라고요? 아니죠. 오히려 여대 야소의 상황에서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한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찾는 연습은 뭐냐면은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동일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소야대와 여대 야소를 찾는 연습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우리 1강에서 풀었었던 문제랑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1강에서 풀었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의회 의석률이 단촐하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와 매우 유사하고, 요게 뭐 이렇게 단독으로 안 나오게 되더라도 충분히 선거 결과 분석과 연동시어서, 우리 좀 이따 보너스 문제 볼 거잖아. 선거 결과 분석과 연동지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 대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의회 제1당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의석률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보셨죠? 즉, 의회에서 요 정당들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어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야. 근데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55%라는 뜻이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45%.

퍼센트란 뜻이야.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다음 보자. 갑국에서는 여소야대 현상. 얘들아, 여소야대 현상 어디서 나타나? 대통령제에서 나타나. 되셨죠?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 나타나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야 돼. 과반의석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예를 들면 T+1 봐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했어. 만약에 여기가 뭐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여소야대의 상황이 아니겠지. 그 정부 형태가 두 번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케이스가 가능한 거예요? T대는 의원 내각제. 아, 대통령제. 왜? 과반의석.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T랑 T+2가 대통령제, 그리고 T+1이 의원내각제가 되어야지 두 번 변경되는 거겠죠.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 찾아주신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형 거부권. 어디예요? 대통령제예요. T대와 달리 T+1대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형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다시. 얘들아, 거부권은 대통령제까지야. 인정되지 않으려면은 의원 내각제야. T대와 달리 T+1대에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 옳은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랑 T+2 모두 다 대통령제입니다. 모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인정되는 거겠죠? 두 번째 설명, 잘못된 설명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할 수 있으려면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야 됩니다. T+1은 의원 내각제, T+2는 대통령제인데 T+1과 달리 T+2라고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동인이라는 거는 대통령제. T+2는 대통령제, T대는 대통령제, 모두 다 동일인인데 모두 다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어떻게 연습시키고 있냐면은 연립내각이 만약에 나와 그럼 연립내각 전제조건이 뭐야? 의원내각제여야 돼. 그리고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야 돼. 이렇게 연습시키고 있죠.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소야 돼. 조건이 뭐여야 돼? 그렇지. 여소야대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야 돼. 그리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안 돼. 요거까지.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랑 연습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그래, 둘 중에 하나래. T시기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되었으며 T시기 의회에서 선출이 되었대. 그 말은 의원내각제 고정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되셨죠? T에서 T+2 시기 동안 정부 형태는 한 번 변경이 되었대. 얘들아, 그럼 한 번 변경이 되려면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경우의 수를 먼저 따져볼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경우의 수 먼저 따져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일단 경우의 수를 한번 먼저 따져볼게. 그럼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렇게 경우의 수는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변경됐다, 한 번 변경됐다. 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에는 T+2는 대통령제로 고정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네. 그럼 T+1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맞춰볼 수 있을지를 봐야겠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거 표 잘 봐. 시기별로 보는 거야. 이번에 시기가 위에 행에 나와 있어. 아니 아까는 이렇게 가로로 봤잖아. 이제 세로로 봐야 되는 거야. 세로로 시기별로 봐야 돼. 정당 A, B, C, D당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과반에서 차지한 정당 T시기 없어. T+1 있어. T+2 있어. 이렇게 찾았죠. 자,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여기 각 시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모두 A당이다. 찾았다. 됐지? 다 나왔네. 우리 늘 연습했던 거 차분히 해봐.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를 때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의원 내각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왜? 의원 내각제였다면 여기서 나왔을 테니까. 과반의석이 존재한다라는 건. 근데 여기서 안 나오고 다른 데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왔다라는 거는 의원 내각제는 될 수 없다. 대통령제다라는 걸 의미한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는 조건은
경우의 수두개 중에서 요거를 만족하게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경우의 수 먼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먼저 보시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T시기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한번 변했네, T 플러스 2는 무조건 대통령제, 이렇게 푸는 게더 빨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 요거 토대로 이제부터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에 여기 먼저 봐야지.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 어디야? 의원 내각제야. T 플러스 1은 대통령제인데 T시기가 의원 내각제고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의회는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T 플러스 2는 대통령제,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의 견제 수단이었죠. T 플러스 2와 달리 T식이 의원 내각제에서 가능하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 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2 시기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 뭐 해야 돼, 일단? 의회 의석부터 봐야 돼? 아니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2랑 비교할 거야.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조건들 다 조합했을 때 T 플러스 1도 대통령제, T 플러스 2도 대통령제였어.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거부권 다 가능하잖아.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뭐 해봐야 되는 거야? 둘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T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 대의 상황이야. 반면에 T 플러스 2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어. 소의 상황이야. 이제 다시 읽어봐봐. T 플러스 1에 비해 T 플러스 2 시기는 여대야소인데 여기에 비해서 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소야대에 비해서 여대야소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얘들아, 오히려 우리 수특수안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기출은 그냥 요게 뭐 법률안 거부권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빠르게 선지 풀수 있어서. 물론 그 이유는 나와 있었던 자료가 훨씬 더 복잡했기 때문이야. 자료가 훨씬 복잡한데 요 내용까지 나오면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야. 하지만 여기는 자료가 조금 수월한 대신에 선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요소를 많이 주는 거죠. 어떻게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은 의회에서 이번에 10, 11, 12, 13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있대. 그리고 의회 의석수 모두 200석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우리 만약에 표에서 나온다면 늘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막 A, B, C, A, B, C, D 나와야 되는데 표가 몇줄 없어. 의회 내 제1당,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몇 석을 차지했는지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만 보여주고 있어. 얘들아, 일단 의회 제1당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정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몇 석을 차지했는지와 그리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어딘지 요두 가지 조건만 나와 있는 거야.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무소속 의원 없다라는 조건 있고, 중요한 거 체크하자. 10, 11, 12, 13 중에 한 번만 정부 형태가 변경이 되었고, 연립내각은 한 번만 구성이 되었대. 미리 적어놔. 연립내각이 되기 위한 조건. 의원내각제여야 돼. 그리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야지 가능해.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어떻게 보면 돼? 지금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면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 거야. 왜? 이거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거든. 이 정당보다.
그럼 예를 들면 봐봐. 그리고 그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달라야 해. 이해되셨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과반의석이 존재해.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그리고 의회 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1차잖아. 이거는 약간 애매해. 뭐 어느 케이스든 다 가능한 거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12대 봐봐. 잘 봐봐. 지금 시당보다 더 많은 의석 차지한 정당은 없어. 102석이 맥시멈이야. 어떤 정당들 중에서도. 근데 그 102석, 과반의석을 차지했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비당이야. 자, 그러면 12대는 의원내각제 돼? 안 돼. 의원내각제였다면 여기서 나왔겠지. 시당이라고 적혔겠지. 의원내각제는 안 돼. 그럼 12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막 증감 현상 보여주는 거, 막 증감 대비, 직전 시기 대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12대는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조건 보자. 한 번만 변경이 되었대. 아, 요거는 조금 애매해. 한 번만 변경이 된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거 볼까, 오히려? 연립내각은 한 번만 구성이 되었대.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10대 때가 의원내각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 연립내각 될까? 여기 연립내각 될까? 안 되겠지. 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잖아. 그러니까 연립내각 안 돼. 단독내각일 거야. 그럼 여기는 일단 연립내각은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11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의원내각제로 쳐. 연립내각 가능할까?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할까? 10대는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하지 못했어.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할까? 의원내각제라고 가정을 한다게 된다면은 연립내각 구성이 되겠지. 비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없어. 근데 비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 그 말은 연립내각이 구성이 될 거야. 오케이. 11대가 그럼 무엇이 되는 거야?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야. 근데 조금 헷갈리니까 옆에다 적어볼게. 10, 11, 12, 13. 아까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로 고정이었어. 그 11대가 의원내각제로 고정이겠지. 왜? 연립내각이 딱한 번만이니까 그 연립내각은 11대에서 딱한 번만 구성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정부영 때몇번 변경됐대? 한번 변경됐대. 이것도 끝났어. 그 10대 의원내각제 고정, 13대 대통령제 고정 이렇게 되는 거야. 찾으셨죠? 얘들아, 여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 그런데 계산하는 거 있었어? 딱히 계산하는 거 없었어. 오히려 문제는 더 심플하게 나왔어. 문제가 심플하게 나왔지만 생각할 요소가 훨씬 더 많은 문항이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 조건대로 이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내각 불신인권 의원 내각제야. 13대는 대통령제야. 말이 안 되지? 첫 번째 거 잘못된 설명.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을 의회가 선출한다. 의원 내각제야. 10대랑 11대는 의원 내각제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봅시다. 자, 10대와 달리 11대는 얘들아 여기 먼저 체크. 여소야대 상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대통령제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11대는 의원 내각제인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일당이랑 요것만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계 교재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각국과 외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형태를 그래, 여기 뭐 알겠어. 각국과 외국은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으며,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대. 여기까지 약간 긴가민가 해. 이제 밑에 있는 거 봐봐. 각국과 외국 모두 의회 의원 선거 전과 의회 의원 선거 후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국이 선거 전에 대통령제였으면 선거 후에도 대통령제, 외국이 의원내각제였으면 뒤에도 의원내각제는 되는 거야. 왜? 각국과 외국은 각각 하나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의석 200석으로 동일하대. 아무리 보더라도 그 다음 조건까지는 모르겠어.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지금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석 수가 나와 있어. 그 정당이 아직 어딘지는 모르더라도, 아, 여기 밑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2당의 의석수. 제2당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2등을 차지한, 그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몇 석을 차지했는지가 나와 있어. 우리가 봤던 자료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봤던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A, B, C, D, 뭐 예를 들면 다.

4도에서 200석. 뭔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그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보면 170이야, 뭐 182야, 162야, 189야, 요거밖에 안 나와 있는 거야. 나머지 정당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 말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A당이래. 제1당이 A당인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같대. 일단 요거 하나 체크. 을국도 제1당이 110석이야. 과반 의석인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1당과 같대. 뭐 일단 체크. 뭐 대통령제 의원회각제 다 가능하니까. 자, 그다음에 의회 의원 선거 후에 갑국 봐와.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게 B당인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A당이래. 나왔네. 나왔어. 왜? 얘들아, 여기서 의원내각제 될까? 의원내각제였다면은 여기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인 비당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의원내각제는 될수 없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비교해라. 그 둘이 다르다면은 대통령제라는 논리적 흐름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되셨어요? 자, 우리 여기가 대통령제야. 그럼 의회 의원 선거 전에 갑국도 똑같으니까 대통령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의원내각제가 되겠죠. 되셨죠?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의 정부 형태를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 요 내용들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후에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천천히 생각해봐. 얘들아, 연립내각이 되려면은 의원내각제여야 돼. 그리고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야 돼. 근데 이 조건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내각제입니까? 아니죠. 대통령제죠. 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 이제 종합해 보니까 계속 나오는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후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 이거 당황하지 말고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둘을 일단은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가능한지부터 봐.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제여야 돼. 갑국이니까 우리 앞에서는 갑국. 그래, 갑국. 대통령제잖아. 가능해. 전과 후 모두 다 대통령제야.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다시.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 뭔가 뭐, 법률안 제출권, 이런 내용이 나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봐봐. 일단 대통령제에서 가능해. 근데 지금 갑국은 대통령제야 가능해.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선거 전과 선거 후의 상황을 비교를 해봐야 돼. 자, 선거 전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했어. 그 선거 전은 여, 대, 야, 소의 상황이야. 맞지? 자, 근데 선거 후에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 어떻게 알아? 의회에서 지금 과반의석을 차지한 비당이 102석인데, 비당은 지금 제1당이야. 비당을 넘어서는 다른 정당은 없어. 그 말은 A당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아니, 왜냐면은 생각해봐. 1당이 102석이야. 그리고 2당이 60석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일단 다른 정당, 만약에 뭐 ABC 세 당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무소속 의원 없고. 그럼 102, 60,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값은 38이 되는 거겠지. 됐어요? 그 말은 만약에 어느 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의석은 차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에는 여소 야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의회 의원 선거 후에 여대 야소에 비해서 여소 야대가 더클수 있으니까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워버렸어. 다시 쓰자. 여기 대통령제. 여기 의원내각제.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행정부는 어떻게 봐? 법률안 제출권,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라는 건 어디? 의원내각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지? 을국은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옳은 설명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의회 의원 선거 후에 나당 소속 의원이 행정부의 강료가 될수 있다. 왜? 행정부의 강료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 가능한 게 어디? 의원 내각제니까. 되셨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것까지 옳은 설명이 돼서 우리가 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되셨어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푼 문제들이 무엇을 의미했었냐면은 바로 결국에 자료 제시형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당이 만약에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라면 대통령제에서도 가능하고 의원내각제에서도 가능하니까 패스. 근데 그 정당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다를 때, 오케이, 이건 의원내각제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대통령제. 이렇게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형태가 몇번 변경되었는지, 뭐 연립내각이 몇번 구성이 되었는지, 여소야 될 상황이 몇번 있었는지 등등의 조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해내는 연습이 대부분 연계교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계교재의 문제들이 선생님 생각보다는 숫자가 없는데요. 생각보다는 제시문이 짧은데요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할만한 요소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선거 결과 분석 봐봐. 최근 트렌드의 문제들도 계산하는 건 별로 없지만 오히려 논리적인 사고 흐름을 더 많이 요구하죠. 오히려 예전에 계산이 복잡할 때에는 계산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가 좀 싫었던 것뿐이지 사실은 계산 다 하고 나면은 선지는 금방금방 풀수 있었어요. 선지에서 막 크게 논리적인 흐름을 요구하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계산은 짧지만 논리적인 흐름을 요구하는 것처럼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길지 않더라도 논리적인 흐름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문항들이 연계교재에 있었으니까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너스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콜라보 문제가 나와요. 즉, 세트 문제가 나옵니다. 세트 문제가 법 파트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예전에는 죄형법정주의랑 근로자의 권리가 묶였던 적도 있고, 근로자의 권리랑 가족관계법이 묶였던 적도 있어. 그막 드라마 대본 같은 거준 다음에.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또 어떤 게 묶였었냐면은 기본권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묶였었어요. 뭐 약간 어렵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묶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해 유추하는 거는요, 약간 논외의 얘긴데, 선거 결과 분석하고 정당제도 유형이 묶일 것 같아. 선거 결과 분석해보면은 양당제인지 다당제인지가 어느 정도 조금 추론이 되잖아요. 그거 갖고 정당제도 유형 하나 껴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소름, 이거 꼭 기억해놔. 이제 둘을 어떻게 엮을까? 선거 결과 분석과 엮을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고민해 본 거예요. 자, 선거 결과 분석과 엮을 수 있었던 거는요, 사실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그런 선지에서 비슷한 게 하나씩 나왔어. 근데 아예 대놓고 보너스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둘을 콜라보해서 문제가 두 개가 세트 문항으로 나왔던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제시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시문이었어요. 자, 근데 솔직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정부 형태를 따질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정부 형태를 따질 수 있는 거는. 뒤에 화면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풀어내기 위한 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앞에 거는 정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나랑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 팀 시기에. 갑국과 을국이 존재한대. 티식이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아직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체크할래.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해서 티 플러스 원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을국이 한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거 먼저 써놓고 시작해. 자, 우리 그다음에 봐봐.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봐. 티 시기에 일단 지금 의회 의석 수는 여기에 나와 있어. 그치? 각각 의회 의석 수가 나와 있어. 전체 의석 수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 이렇게. 200석이라고.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200석 중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A당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의원내각제 돼. T시기, T플러스 원시기, 갑국. 안 돼. 대통령제야.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는데 그 정당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달라. 그럼 대통령제야. 그럼 여긴 대통령제야. 바뀌었어. 의원내각제야. 끝. 이게 다야.
이거 다면은 이 밑에 있었던 게 정부 형태 문제였는데 이거 풀수 있어요. 진짜 봐봐. 나머지는 선거 결과 분석에서 써먹는 거야. 갑국은 T시기와 T플러스 원시기 모두 다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강요가 의원을

어떻게 검식해? 강요가 의회 의원을 겸직을 하는 건 의원내각제인데 갑구군 둘다 대통령제인데 말이 안 되지? 되셨죠? 두 번째 들어갑시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어디예요? 의원내각제요. 을국은 T플러스 원 시기와 달리 T 시기에 아니죠.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 되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살펴보자. T 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이 법률한 제출권 가진다. 법률한 제출권, 행정부 수반의. 얘들아, 요거 입법부라고 나오잖아? 둘다 가능한 거지. 입법부가 법률한 제출권 가지는 건둘다 가능해. 행정부가 법률한 제출권 가지는 거는 의원 내각제에서만 가능해. T 시기에 갑국과 을국 아니죠. T 시기 갑국과 을국은 모두 다 대통령제였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밑에 있는 거안 보고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알아? 요고, 요고, 요고 썼어. 그 다음에 갑국은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다르다? 의원내각제는 나올 수가 없어. 의원내각제면 여기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왔겠지. 비당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대통령제 대통령제야. 근데 T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이 같았대. T 플러스 1 시기에는 을국이 바꿨대. 그래서 둘이 다르대. 끝났네. 이거야. 이걸로 그 당시 14번, 15번 문제였는데 선생님 물론 선지를 조금 생략해서 갖고 왔지만 14번 문제를 풀수 있었고 나머지 요거 정리해서 15번 문제 푸실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선거 결과 분석. 그러니까 결론, 콜라보 문제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결국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여러분이 추론하게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정부 형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 이번 2강도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의 선생님이랑 한번 약점 공략, 연계 교재 문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3강으로 넘어가서 국가기관과 구성과 기능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약점 공략 1등급 레벨업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단원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회비용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워낙 이게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서 최근에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상상 초월이죠. 그렇죠?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얘를 가만히 뚫어지게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점점점 빨리 풀리는 느낌을 스스로 갖게 될 거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니까 하나당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지만 여러분은 풀 때는 그렇지 않잖아.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문제는 힌트까지만 드렸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설지 읽어도 이게 잘 안 와닿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얘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1단원은요 사실은 기회비용과 관련된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 밖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관련돼서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몇 개를 좀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막 어렵다라고 꼽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유형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 두 문제 정도만 살짝 보고 오늘 2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봐볼게요.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쫙 일뚤어지게 보면서 어디부터 풀었지라고 하면 저보다 더 빨리 풀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일단 해놨고요. 1차 년도에 그래서 갑은 A씨 중에서 A를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의, 그 다음에 네 편의 쭉 썼고요. 사은품 한 거.

까지 그리고 명시적 비용 그리고 이 바로 A가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은 만족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도출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했어. 지난 시간 내내 공식처럼 이게 도출되는 상황을 우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 값이 이 C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니까 50이고요. 50 편익입니다. 그리고 30하고 이걸 더한 값, 즉44 플러스 가, 이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C는 순편익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A가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따라서 이 가가 얼마? 6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찾아냈다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게 매년 좀 이렇게 몇 년마다 이거 바꿔줘야 된다면서요? 저도 이것도 보니까 나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2차 년도에 조건이 1차 년도 만료 시점에 A에서 C의 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A는 월 이용료가 1회 면제가 되고라고 됐어. 그러면 A의 경우는 명시적 비용이 36이 아니지. 그치? 33이 되는 거죠. 33이 되고 동일한 사은품이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50 플러스 편익이고 그리고 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B의 경우는 사은품이 이제 제공되지 않아.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없는 것이고, 이용 컨텐츠가 증가해서 추가 편익 기억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40 플러스 기억이라고 써야 되겠네. 예? 40 플러스 기억만큼 편익이 생기는 겁니다. 비용이야 뭐 똑같이 마찬가지로 얼마겠어? 24가 되겠지. 그치?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보면 C는 B에서 제공되었던 사은품. 그러니까 나가 C한테 간 거야. 그래서 50 플러스 나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50 플러스 나다. 이렇게 해볼까요? 50 플러스 나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다들 어떻게 되겠어? 암묵적 비용은 잘은 모르지만 일단 좀 써놔 보면 암묵적 비용은 A, 이 편익에서 33을 뺀 값. 일단 써놓을게요. 이게 얼마냐면 23. 네. 23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가가 있으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B는요? 얼마가 되냐면 16에서 플러스 기역만큼이 되겠죠? 예, 편익이. 그래서 가 값이 6보다 컸으니까 56에서 23을 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가 6보다 큰 거니까 23보다 크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둘의 만족이.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얼마가 되냐면, 20 플러스, 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암묵적 비용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A를 선택함으로써 이게 둘 중에서 큰 게, 바로 여기 암묵적 비용이 되겠지. 그치?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23보다 크거나, 또는 요거 두개 중에서 큰 값이 바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게 암묵적 비용이 아니라, 만족을 일단 써놓은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 볼게요. 이 빈칸이 있어서, 아니, 가나 기억,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가 9이면 나는 8이 될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가가 9이면, 가나 둘 동시에 있는 거 뭐가 있지? 가나 동시에 있는 거? 여기 B에 가서 한번 볼게요. 가가 9이면 나는 8이 될수 있다. 그런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B 선택의 편익은 얼마가 돼? 48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얼마가 돼요? 24에다가 여기 이렇게 하니까 23. 그러면 이 47인데? 편익은 48이고, 기회비용은 47이야. 그러면 순편익이 플러스인데? 만약에 나가 8이고, 가가 9면 B가 합리적 선택이야. 따라서 이 숫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수 없어요. A가 합리적 선택이니까. B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제 두 번째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역이 7이고, 기역이 7만 원이고, 기역이 여기 7만 원이래. 이게 7. 기역하고 7하고 헷갈리네. 7. 기역이 7만 원이고, 7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 3보다 작으면, 나가 3보다 작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7만 원보다 작고, 이렇게 되어 있어. 안 보이네요. 예. 네. 그러면, B 선택에 따른, 예. 이 B

선택에 따른 기쁨. 여기서 여길 뺀 값은 어떻게 되냐면 23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어때요? 23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 중에서 그쵸? 큰 거. 따라서 당연히 암묵적 비용은 23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예. 왜냐면 이게 두 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A를 볼게요. A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 33에다가 23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6보다 작은 값이죠. 그렇죠? 편익은 어떻게 돼요? 편익은 가는 어떻게 돼? 6보다 크다고 했어. 편익은 56보다 큰 값이야. 그럼 편익은 56보다 크고 기회비용은 56보다 작으니까 순편익이 플러스네. 그렇죠? A를 선택하면 되겠네. 맞죠? 만약에 기억에 7만 원보다 작고 나가 3만 원보다 작으면 얘네를 통해서 얻은 만족들은 23보다 작아서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와, A의 순편익이 플러스가 나오네. A 선택하면 되겠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돼요.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니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손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2000년도에 C를 선택한다면, 이제 C를 선택한다면, 이 C를 선택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C를 선택한다면, 나는 E가 될수 있다라고 돼 있어. 나를 E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E를 한번 넣어볼게요. 나를 E를 넣었어. 그리고 여기 E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게요. 얘를 통해서 얻은 만족은 22지? 그치? 그러면 둘 중에서 큰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죠? 그쵸? 둘 중에서 어떤 게 큰지 모르는데, 일단은 이 A의 선택에 따른 기쁨은 23보다는 큽니다. 맞잖아요. 얘가 더클 수도 있어. 더클 수도 있는데 몰라. 이건 7은 아니고요. 더클 수도 있는데. 일단 23보다 크다라고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23보다 크다.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30이고요. 암묵적 비용은 암튼 23보다 큽니다. 아이고, 됐네. 아, 이렇게. 네. 23보다 큽니다. 그럼 둘이 하면 어떻게 돼? 53보다 큰 값이야. 53, 아이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53보다 큰 값이야. 이렇게.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53보다 큰 값이야. 그리고 편익은요? 나가 2니까 52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정신 차리고 이쪽에 와서 정리를 할게요. C에 따른 편익은 얼마가 되냐면, 나가 2니까 52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이 30에다가 암묵적 비용은, 제 암묵적 비용은 둘 중에서 큰 건데 지금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23보다는 암튼 이 B가 23보다 작으면 A가 되고, 그렇죠? B가 23보다 크면 암튼 23보다 더큰 값이 되니까 최소한 얘가 23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 왔다 갔다 괜히 했네. 그렇죠? 그래서 해보니까 기회비용이 편익보다 커. 순편익 음이야. 따라서 C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쵸? C를 선택한다면 따라서 나는 E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쵸?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였는데 구조를 잘 이해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A를 선택했습니다. A를 선택했다는 말은 A 선택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다른 두 가지의 암묵적 비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값값의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암묵적 비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가, 여기도 기어, 여기도 나. 똑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각각의 뭐 만족을 해놨고요.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요.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주어진 선지에 따라서 이둘 중에서 큰 거를 나중에 쓰시면 되고, 네. 물론 그렇게 쓰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먼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애쓰셨고요. 여기까지, 이 정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도에 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1단원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 제가 뭐 예고는 안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면 작년 올해에서 빠짐없이 지금 6월 모의평가까지 계속 얘가 나오고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구조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이용 극대화는요, 뭘 구해? 일단 총수입을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총수입에서 뭐? 총비용을 빼주는 거죠.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서 이윤을 구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 총수입, 그냥 그대로 총비용 이렇게 안 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준단 말이야. 뭔가 수록곡수, 가격, 생산비 뭐 이렇게 주네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량, 제품 제조비용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주어진 내용들을 총수입 찾고 총비용 찾고 이윤 찾는 구조로 바꿔두어야 되는 거. 그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봐볼게. 어떤 제작사는 가수의 특별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록곡 수에 따라서 앨범 한 장당 책정 가격과 생산비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수록곡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생산비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러면 가격도 비싸게 받아야 되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앨범을 생산비 외에도 이 앨범을 제작하는 생산비 외에도 홍보비가 수록곡 수에 상관없이 수록곡이 3곡이건 4곡이건 5곡이건 홍보비는 똑같이 들거 아니야. 홍보비가 5만 달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앨범은 1만 장을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3곡을 했을 때는 생산비가 25달러래. 그러면 이게 한 장당 25달러가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만 장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세 곡을 넣어도 한 장이 아니라 1만 장이야. 그러면 생산비가 25만 달러가 드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게 우린 이거를 그대로 수록곡이 4곡이 들어가면 30만, 35만, 45만, 54만 이 생산비가 들겠구나. 그런데 우린 뭘 구해야 돼? 총 비용을 구해야 돼. 그냥 앨범의 생산비만 하면 안 돼. 총 비용이야. 어떤 걸또 해야 돼? 그렇지. 홍보비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수록곡이 몇 곡이건 홍보비는 똑같이 5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비는 어떻게 돼? 수록곡이 3곡일 때는 25만에다 5만을 더해서 30이요. 35요. 40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기역 더하기 5만이요. 예. 기역 곱하기 뭐 만을 한다면 기역만이겠죠. 기역만 곱하기 5만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50만이요. 그 다음에 59만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총 비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총 수입은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총 수입은. 맞아요. 이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한 장당, 앨범 한 장당 27달러야. 그런데 우리는 1만 장을 다 판다라고 했을 때예요. 네. 모두 판매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7달러가 아니라 얼마여야 돼? 27만 달러. 그치? 36만 달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 이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윤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쵸? 총수입, 총비용 다 구한 거거든. 그럼 첫 번째, 30에서, 아니, 27만에서 30만을 빼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3만이구나. 네, 수록곡 수 4개 할 때는요, 플러스 1만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기억 빈칸 있는 거는 기억이 얼마일 경우 해서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연습하셔라 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하나 더 가볼게요. 하나 더. 작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 A 기업은 한 개당 100달러인 X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방식은 가나 두 개가 있어. X제 생산비는 가의 경우에는 실내 공사 비용, 판매 수입의 5%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제품 제조 비용으로 나누게 된다. 즉, 생산비가 공사 비용, 가맹점 수수료, 제품 제조 비용.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실내 공사 비용과 제품 제조 비용. 아, 여기는 수수료가 없네요. 그렇죠? 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내 공사 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100달러가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200달러가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까지만 생산한다.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해? 주어진 자료 안에서 우리는 일단 뭘 알아내야 돼? 총 수입을 알아내야 되고 총 비용을 알아내야 되는 거야. 총 수입은 총 수입 구하는 공식이 뭐지? 그렇지. 우리 집이 김밥을 팔아요. 김밥의 총 수입은 김밥 한 줄에 얼마지? 몇줄 팔았어? 이거잖아.

따라서 생산량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Q 나와 있고요.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총수입을 구해볼 수가 있어. 여기 생산량 곱하기 가격 하시면 되니까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제 뭐할 거예요? 가, 나에 따른 생산 비용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 가하고 나에 따른 생산 비용을 해볼 건데요. 가는 어떻게 하냐면 제품 제조 비용하고 가의 경우는 제품 제조 비용, 실내 공사 비용. 실내 공사 비용이 얼마 든다고 했어? 여기 그대로 놓고 해야 되겠다. 실내 공사 비용은 100달러가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 100달러씩 다 더해줘야 되지. 이렇게 일단 되었어요. 예. 여기에다가. 그래서 가의 경우는 실내 공사 비용 더했어요. 제품 제조 비용 했어요. 하나 남은 게 뭐야? 그렇지. 수수료가 남아 있습니다. 수수료는 판매 수입의 5%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매 수입, 이게 총수입이죠. 총수입의 5%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5만 원을 더해야 되는 거죠. 5달러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치? 100달러에 5%. 그러니까 135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러면 200개일 때는 10%, 5% 얼마예요? 10달러가 되죠. 그러면 180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일 때는요? 300일 때는요? 15달러를 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총 비용을 구해보시고. 아래 문제는, 아래 나 방식은 여기다가, 가맹점 수수료가 없으니까 뭐만 더하면 돼요? 그렇지. 공사 비용 200달러씩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30이고, 260이고, 300이고, 350이고, 410이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네. 여기 위에 내용은 여기는 435죠. 예. 뭐다 쓰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볼때총 수입하고 총 비용을 도출해 놓을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다 써놓고 그리고 이윤을 구하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오늘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해서는 2단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건데요. 2단원은 사실 주제 하나입니다. 뭐냐면 2단원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걸 그릴 줄 알아야지만 뭐 잉여를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잉여계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 규제 정책을 했을 때,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를 했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시장 실패에서 외부 효과도 어때요? 외부 효과도 결국은 수요 공급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4, 5, 6, 7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려서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에 따른 잉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전체적으로 크게 2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주제가 되겠고요. 어려운 걸로 치자면 3, 4, 5단원에 비하면 훨씬 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 유형들을 점검해 간다는 차원에서 1단원 했으니까 2단원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 건데요. 작년도 6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림은 가격별 X제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B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B. 가격이 P1일 때 보니까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B가 얼마가 나오냐면 1보다 작은 수가 나왔습니다. 1보다 작은 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지? 그렇지. 수요량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수요량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P2일 때는 1.5가 나왔습니다. 1.5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지?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P1일 때는 수요량이 더 많은 초과수요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2일 때는 초과 공급이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얘를 바꿔서 또 그려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냐면 실제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 수량 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균형 가격은 어디에 존재한다?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내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P0라고 해볼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아니, 반대로 썼네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예, 만나는 거.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이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네. 바로 P2에 해당하는 게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지. 당연히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 공급자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P1일 때는 가격이 더 낮은 거예요. 가격이 낮으니까 초과 수요죠.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어떠냐면, 초과 공급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되지. 그치?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아.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사이에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진짜 가장 처음에 배웠던 이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한 거죠,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P1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다. 맞아요. 네, 정답 아주 쉽게 1번 하고 찾아집니다. 두 번째, P2 공급이 많아. 그러면 가격 하락의 압력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P1에서 뭐가 많은 거야? 그렇지.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건 수요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P1에서, 아니네요. P1에서의 공급량하고 P2에서의 공급량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대전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 안에서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 따른다. 공급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게 공급 법칙이잖아. 공급 법칙은 여기 이거. 공급과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공급 법칙이잖아요. 따라서 P1일 때 여기 공급량보다 P2일 때 공급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예, 공급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균형 가격은 둘 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과 수요가 나면 가격 상승의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P2에서의 수요량보다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렇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수요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수요 법칙을 따른다. 수요 법칙은 뭔데?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그렇지, 음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에서의 수요량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P2는 뭐야?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지? 수요 법칙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문제를 아주 잘 맞는 거죠. 문제는 너무 쉽지만, 문제는 이 수요량에 대한 공급량의 비만 보고 다 1번 찾아지지만, 2, 3, 4, 5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P2에서의 수요량보다, 균형 거래량은 P2에서의 수요량보다 균형 거래량이 당연히 많아야 되지. 그렇지? 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야 돼.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답은 쉽지만.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2단원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연관제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관제 관계. 예. 연관제 관계가 뭐냐면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죠. 사실 이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도 한번 정확하게 연습을 해 두면 나올 때마다 무조건 맞추고 가는 문제가 되는데 한번 정확하게 연습을 안해 두니까 나올 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막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보겠습니다. 표는 XJ 시장과 YJ 시장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공급 변동 요인이 일단 먼저 나와 있네. 공급자가 미래 가격의 하락을 예상한대. 여러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빨리 팔아야지. 그치? 예, 공급 법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재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돼 있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수요 변동 요인이래. 그리고 Z재는 뭐라고 했어요? 연관제라.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Y제도 해볼게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X제 공급 어떻게 됐지? 공급 증가입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시켜 볼게.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쫙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제는요,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을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균형 거래량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형 거래량이 옛날하고 지금 이동해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제의 경우에는 수요가 어떻게 돼야 돼? 아, 감소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X제의 경우는 X제 수요 감소. Z제는 어떻게 될까요? Z제의 경우는, 이걸 잘못 그렸군요. 아, Y제. Y제를 잘못 그렸네요. 공급인데.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 와이제의 경우도 어떠냐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 거래량에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정으로 와야 돼. 그러면 아, 이건 수요 증가. 그렇지? 수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수요 증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Y제는 수요 증가. 그러면 연관제 관계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제가 X제하고 Z제가 Y제하고 각각 연관제인데 이 Z제 가격이 하락했더니 X제의 수요가 감소했대. 하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하락했는데 감소해서 같은 방향으로 갔네. 대체제 그냥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X제와 Z제 관계는 아 대체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생각해봐요. Z제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쓰임이 비슷한 제와 사람들이 Z제 사는 거야. 그러면 X제는 덜 사도 되는 거잖아. 그치? 예. 그래서 대체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Y제랑은 어떻게 되냐면 Z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Y제도 덩달아 많이 사. 함께 쓰면 좋은 제하구나. 보완제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진짜 잘 나와요. 그러면 기억해 보겠습니다. 답은 이거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아지죠. 첫 번째 기억은 X제의 공급 증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맞죠? 두 번째 디귿은 Y제 수요 증가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Y제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거래량 변동이 없어요.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으로 인해서 Y제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맞아요? 그렇지. 공급 감소, 수요 증가에 따라서 거래량은 그대로고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그렸습니다. 따라서 맞죠? 네. X제하고 Z제는 무슨 관계다? X제, Z제는 대체제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어때? 네. 이 정도 문제 풀수 있겠어? 네, 이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잘했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그다음에 균형 가격,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제와 보완제 가격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시고 바로 그런 문제가 작년도 수능 문제로 나온 거야. 여러분 이해가 작년도 9월 문제야. 이렇게 한번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일장에서 발생한 균형점의 이동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T기에 X제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제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균형점 2에서 A로 변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균형점 2에서 A로 이렇게 변동했대요. A, 여기로 변동한 거죠. 같은 공급 곡선 상이니까 수요만 증가한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써주겠습니다. 뭐라고? 수요 증가. 그러면 T기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T기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뭐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을까?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 Y의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치. 비슷한 제와, 쓰임이 비슷한 제와가 X제하고 Y제 둘의 관계인데, X제와 Y제의 관계인데, Y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Y제 안 사, X제 살 거야. 라고 되지 않았겠어? 그렇지.
이제 T 플러스 원식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이동을

상황이에요. 이동을 한 상황이고 좀안 맞았네. T 플러스 원시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T 플러스 원시기에는 X의 생산자 수의 변동, X와 이번에는 뭐냐면 보완 관계에 있는 ZJ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균형점 A에서 B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점 이제 여기 A 상황이 T 상황이었는데 균형점 B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균형점 B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일단은 공급이 어떻게 되고, 공급이 증가해야 되고, 공급이 오른쪽으로 와야 되고, 수요 곡선이 다시 어때? 옛날 수준 줄어들어야 됩니다. 공급 증가, 수요 감소해야지 이 점으로 오는 거죠. 그쵸? 다시. 여기 원래 있었던 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래 있었던 거 없고, 지금 이렇게만 있는 거야. 이렇게만 있는 상황에서 B점으로 가려면 공급 증가. 그리고 수요 감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T 플러스 원시기 상황을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원시기에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쵸?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써주죠, 뭐. 공급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왔고 수요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면 생산자 수의 변동이 공급 증가에 영향을 주겠죠. 생산자 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생산자 수가 증가했겠네. 그래야 공급 증가하지. 증가. 예. 또 보완 관계에 있는 ZJ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완제, ZJ 가격이. 그렇지. ZJ 가격이 올라갔겠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 X제도 덩달아 안 사는 거지. 맞죠? 예, 했습니다. 이제 T 플러스 2 시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 시기에는 균형점이 다시 어디에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위에 이거 보면 안 돼. 위에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B에서 다시 이 상황으로 왔대.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뭐만? 공급만 감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T 플러스 2 시기에는, T 플러스 2 시기에는 공급만 감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점 B에서 E로 이동하였다. 공급이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찾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T 시기에 YJ 가격은 어떻게 됐다? YJ 가격. 대체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많이 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다. 네. 두 번째. T 플러스 1 시기에 XJ 생산자 수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해야지 공급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이 맞네. 세 번째. T 플러스 1 시기에 나타난 ZJ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 ZJ 가격 어떻게 돼서 올라갔어? ZJ 가격 올라간 요인으로는 원료 가격이? 그치. ZJ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ZJ 원료 가격이 올라갔겠죠. 하락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않았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에 균형점의 변동은 T 플러스 2 시기에 같은 수요 곡선상이야. 따라서 공급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의 변동만으로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봤다시피 어때요? 예.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를 9월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수능에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야. 예. 아주 특히 수요의 변동과 관련한 거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 유형을 바꿔서 살펴보려고 해요. 문제 유형을 바꿔서 다음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동이 이 문제보다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얘가 조금 더 쉬운 문제라서 6월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9월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문제가 조금 더 쉽고 9월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보면 문제에 뭐가 있냐면 여기 예, 잉여를 계산하고 총잉여를 계산해라. 잉여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도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도출해 보는 것을 연습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XJ 시장의 가격별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얼마가 되겠다? 네. 네. 대강 일단 써줄게요. 가격이 40일 때 60이다. 라고 하는 걸 써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균형 가격보다 낮을 때는 뭐가 나타나? 그렇지.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그래서 수요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는 뭐가 나타나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죠. 그렇죠? 공급량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높을 때는 공급이 더 많은 것이고 낮을 때는 수요가 더 많은 것이고. 네. 뭐안 그려봐도.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격이 50달러일 때는 뭐가?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거지. 이건 진짜 기본 선지예요. 그래서 6월 기본 보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그렇지, 이만큼의. 40만큼의. 가격이 20에서 30달러로 상승할 때, 20에서 30달러로 상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20이 있고 30이 있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분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 수요분이 80이었다가 4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20에서 30달러로 상승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1번하고 2번은 진짜 기본 선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뭐냐면 잉여를 계산하는 거야. 잉여를 계산하는 건데 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잉여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이렇게 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균형 가격이 있고 수요 곡선과 균형 가격 사이의 이 면적이 바로 소비자 잉여. 그리고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 이 사이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고 이 전체가 총 잉여가 되겠지. 그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10일 때 공급량이 0이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 여기가 1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요, 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70일 때 수요량이 0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70 하면 수요량이 0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면적 해볼까? 30 곱하기 60, 36에 18, 나누기 2, 900이네요. 그렇죠? 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900이요. 그리고요,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 잉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여기 30이요. 그 다음에 여기 60이죠. 예, 삼각형에 나면 면적입니다. 900이요. 됩니다. 예. 그럼 총잉여 얼마요? 1800이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균형에서 소비자잉여는 얼마다? 900이요. 900이요. 총잉여는 얼마다? 1800이요. 생산자잉여는 얼마다? 900이요. 그래서 두 배다. 맞죠? 정답은 몇 번? 맞아요.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기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균형 가격 정하는 거,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이해하는 거, 됐지? 그리고 뭐? 그렇지. 면적 통해서 잉여 계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남은 게 바로 뭐다? 맞아. 가격 규제 정책이야. 가격 규제 정책. 60달러에서 실효성이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했다. 무슨 가격 규제 정책 한 겁니까? 40달러보다 높은 수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최저 가격제죠. 그쵸? 최저 가격제 가격 하한선.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서 높여준 겁니다. 네. 그럼 누가 좋아해? 공급자가 좋아해. 공급자가 좋아해서 60으로 이렇게 높으면 공급이 100이 됩니다. 그러나, 다사? 아니지. 어디까지만 거래돼? 수요되는 데까지만 거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100개가 아니라 20개까지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들이 바로 6월에 나왔던 내용들이 되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다음 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월보다는 9월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고요. 문제의 역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로 한번 봐볼게.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부를 나타내주고 있다. 똑같지? 5만 원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 그렇지. 6개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만 원으로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과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어떤 가격 규제 정책을 한 거야? 균형 가격보다 여기 낮아요. 낮고 여기 높아요. 예. 낮으면 초과
수

급여가 나타나는 것이고, 높아요. 초, 과, 공급이 나타난다. 6월 문제랑 똑같이 썼지? 그치? 4만 원으로 낮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무슨 가격제라고 하더라? 맞아. 최, 고, 가격제.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 즉, 4만 원으로 한대. 지금 현재 가격은 너무 높아! 낮춰준 거야. 낮춰준 거야. 그리고 생산자에게 요 내용이죠. 생산자에게 개당 2만 원의 판매세를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산자에게 개당 2만 원의 판매세를 부과하면 공급량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당 2만 원의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3만 원 받으면 2개 공급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2만 원의 판매세를 부과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얼마? 그렇지. 5만 원을 받아야 나 2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 그렇지. 왜? 5만 원 받으면 판매세 2만 원 내고 그래 나 3만 원할 때 2개 있잖아. 이게 2가 됩니다. 맞죠? 6만 원 받으면 2만 원 판매세 내고 나서 옛날에 4만 원할 때 그렇지 4개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4, 6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나 니은 정책을 쓰게 되면 새로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 균형 가격이 6만 원에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원에 4개야. 여기까지. 이제 하나 더온 거야. 6월 문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하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해하고 그다음에 잉여 계산하고 그다음에 최고 가격, 최저 가격제에 대한 이해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더 갔습니다. 뭐냐면 보조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해보는 거야. 됐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현재 시장 균형에서 판매 수입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지. 바로 여기 5만 원에 6개. 그러니까 5, 6, 30만 원이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균형 가격보다 낮춰준 거지. 그렇지? 이 최고 가격제를 쓴 겁니다. 그럼 몇 개? 네 개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쪽에서 초과 수요다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이었잖아.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기업을 시행할 경우에 생산자 잉여는 5만 원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 드디어 잉여가 나왔습니다. 잉여가 나왔죠?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봐야 된단 말이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쫙쫙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5만 원에 6개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딱 나왔네. 아, 2만 원일 때 0이구나. 그쵸? 그래서 2만 원일 때 예, 공급량이 0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생산자 잉여만 물어봤어요. 물론 여기 끝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생산자 잉여만 물어봤으니까 기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기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시행하면 기업은 4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4만 원이 되고요. 4만 원일 때 생산자는 몇개 생산해요? 4개 생산합니다. 이렇게 4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생산자 잉여는 이 면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 요 면적이 되는 거지. 4만 원에 4개까지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얼만큼 날라갔어? 요 면적만큼 날라갔습니다. 이 면적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 사각형에서 여기가 4 나오고. 그치? 여2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1이네. 여기 1이네. 1.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체 5하고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5만 원 감소한다. 맞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얼마 감소하는지 바로 그 영역을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이제 니은을 할 경우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12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조세 수입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개당 2만 원에 판매세를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몇 개까지 거래되는 거야? 6만 원에 4개가 거래됩니다. 그럼 4개에 대해서 2만 원에 판매세를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판매세는 모두 얼마가 된다? 8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장 거래량은 기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시장 거래량 기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몇 개냐면 네, 기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 기업을 시행 아니, 기업을 최고 가격제입니다. 해 볼게요. 최고 가격제 여기 있네요. 시장 거래량이에요. 아무리 많이 수요해도 어때요? 4개까지만. 그치, 4개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장 거래량

양은 4개. 니은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어때요? 그렇지, 4개였습니다. 따라서 시장 거래량은 어때?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쭉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쭉 풀어봤고요. 여러분 보시면 문제 유형들을 볼게요. 그냥 봤던 거의 기본형. 그래서 균형 가격을 찾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잉여 계산하려고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여기서는 판매세 도입하는 것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보완제, 그리고 대체제 관계 속에서 이동하는 거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두 문제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림, 이 그림에서 쭉쭉쭉쭉쭉쭉 나아갔던 거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그 사이에 균형 가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쭉 확장시켜 나가보았습니다. 예, 오늘 많이 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2단원 들어가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2단원 역시 이제 시장 실패까지 갈 건데요. 그래도 이 그래프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풀어볼 건데 여러분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선생님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약점 공략의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선생님이 말씀해드리는 약점이 진짜 여러분들의 약점이 맞나요? 선생님 전혀 싹 되게 잘하는데요. 그러면 그 약점이 아닌데. 제 생각엔 아마 선생님이 굉장히 귀신같이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보고 선생님 그걸 제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거기서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조금 공감하면서 이 강의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친구들의 공감과 슬픔과 고통과 희열이 좀 공존하는 아마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의 바로 주제가 삼각형애의 활용입니다. 애들 항상 이제 시험을 보면은 딱하니 이제 기하 문제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은 6월 모의평가에만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이상해요. 기하 문제가 딱히 등장, 물론 등장은 했었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하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나 어려워하고 뭐 이거는 어쩌면 수능까지 갔을 때 수능 바로 하루 전날에도 과연 내일은 어떤 기하가 나를 괴롭힐까라고 막 고민하고 선생님 배가 벌써부터 아파요 라고 여러분들 좀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전지적으로 잘 풀 수 있다 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선생님과 이 위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위크 포인트 보도록 할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은 시험 범위입니다. 공식적인. 선생님 근데 중학기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내적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정말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중학기야. 정말 중학기하를 100개라고 하면 100개고 200개라고 하면 200개고 쪼개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학기하 내용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중학기하를 온전히 다 정리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 정말 동전 죽기 하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 죽기라는 표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동전 잘 안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동전을 죽는다는 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아본다는 얘기예요. 중학기하를. 그래서

나만의 컬렉션. 왜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만 모르는 것들도 있고 내가 취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학기야 내용을 선생님이랑 어떻게 정리할 거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쫙 좀. 그러니까 중학교 3년째 중학기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에도 해석기야가 조금 있잖아요, 좌표.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랑 이제 약점 개념 딱 정리한 다음에 그 문제마다 나오는 중학 개념에서 제가 별표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기야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그냥 단촐하게 하나, 단촐하게 두 개,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죠. 이런 건잘 맞춰요. 근데 섞여 있으면 또 장난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슬기롭게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렇게 묶어가면서 알고리즘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 선생님, 저는요, 여기다가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이 방향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거기를 파버려요. 왜냐면은 그게, 보조선은 이렇게 그으면 안 됐었는데, 이러면 너무 복잡한데, 이게 시험 상황에 빨리빨리 이렇게 콕콕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요리조리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막 긴장은 되고 시간은 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만 내가 이제 무조건 그 방법으로만 풀이라. 이래서 가끔은 억지로 여러분들이 기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 말을 꾹꾹 눌러 하면서도 어려운 좀 과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꼭 알아야 되는 정말 약점 공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적어보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제 여기 부분을 약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일단 삼각형 A 활용이라고만 적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삼각형 A의 활용.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만 가지고서는 조금 못다한 이야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제가 2시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배우는 이 수학 1에 등장하는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사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인 법칙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뭘 그려야 되죠? 잘한다. 외접원을 일단은 좀 그려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외접원 하나만 그릴게요. 이제 크게 안 그릴게요. 오, 오늘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요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고, 그리고 삼각형 바깥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건 외접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한번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선생님이 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마주 보는 그 변을 라지 A의 대변, 이래서 보통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C,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사인 법칙이냐? 결국 이 A라고 하는 각의 사인 값, 분의 마주 보는 이 변, 대변의 길이인 A, 이 B가 모든 각과 모든 대변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인 B분의 B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인 C분의 C랑 똑같고, 여기서 C는 요 각을 말하는 거고요. 요 스몰 C는 이렇게 좀 구분이 좀 어려운데, 요게 바로 ER.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R은 뭐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이요.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의 내용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여러분들 활용한 이제 그 활용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만 두지 말고 그러면 결국 사인 A는 ER분의 A라고 쓸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인, 선생님이 하나만 쓸게요. 사인 A는 ER분의 A. 그러면 사인 B는 ER분의 B, 사인 C는 ER분의 C 이렇게 해서 주인공을 사인 값으로 내가 직접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B가 이렇게 ER로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따라서 A 대 B 대 C라고 하는 변의 길이의 B는 각각의 사인의 B와 똑같다라는 것도 심심치 않게 사인 법칙의 활용 사례로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정리는 해둬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사인 법칙 말고 코사인 법칙은 뭔데요? 그래서 앞에 코가 붙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은 외접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변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사인 법칙은 어떤 것과 맥을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학교 때부터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이제 조금 더 일반화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요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서 한번 선생님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은 이렇게. 그러면 그거가 아닌 서로 이렇게 뒤에 양쪽 날개로 되어 있는 a제곱은 바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니까 제가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비슷하다라고 했냐면 딱 여기까지만 쓰면 바로 이 a의 대변인 여기가 직각일 때 성립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약간의 보정값의 느낌으로 ebc 코사인 얼마다? a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몰 a를 만약에 b로 바꾸면 b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두 개가 이 b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러면 여기가 b제곱을 시작할 때예요. 또 여기를 c제곱으로 시작하고 싶으면 얘로 출발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코사인 c, 요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의 일단은 기본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주인공을 코사인 a로 가져가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서 활용 내용이,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 코사인 a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넘겨주고 나눠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2bc분의 바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구할 수 있더라. 바로 요게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의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점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첫 번째 체크포인트, 잠깐만 체크포인트 첫 번째만 한 번만 잠깐만 볼까요? 여기 잠깐만 와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쓰는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눈에 보다시피 딱 이거는 바로 이 외접원 R의 등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각과 마주 보는 대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각과 대변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지금 문제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사인이라고 하는 이 값들의 이 각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라든지 각이 뭔가 변의 길이보다 더 많으면 쓰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 더 단촐합니다. 뭐냐면 변에 대한 정보가 각에 대한 정보보다 더 많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심리적으로 뭘더 좋아하냐면 코사인 법칙을 더 좋아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인 법칙이 실제 시험에 나오면 더 어렵게 느낀다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수학원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개념이 삼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진술이 된다 그러면 진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까지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 선생님이 아마 수능 개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그리고 심지어 수능 완성에서도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바로 5 플러스 1로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이 뭐냐? 너무나, 너무나 다 알고 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뭐죠? 높이죠. 이거는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본적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라서 일단 잊으시면 안 되죠.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건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예요.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A와 B라고 하는 두 변과 끼인각인 C라고 하는 각으로서 제가 넓이를 표현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바로 끼인각 코사인, 아니 사인이죠. 사인 C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저기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2분의 1 곱하기 AC sin b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a라고 하는 각을 이용해서 2분의 1 bc sin a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변과 끼인각이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접원이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을 때입니다. 중학기하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r a 더하기 b 플러스 c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small r이 뭐냐? 바로 그게 네저번의 반지름이 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네 반이라고 줄여서 그냥 선생님이 써보도록 할게요. 네저번의 반지름. 그러면 선생님 지금 네저번의 반지름은 저기 그림에 그려져 있지는 않죠? 맞아요. 네저번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덕지덕지.

제가 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따라서 내접어는 이렇게 있는 게 내접어예요. 그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면 2분의 1R A 더하기 B 플러스 C로 구할 수 있다. 뭐를? 삼각형의 넓이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엔 제가 내접어의 반지름 말고 외접어의 반지름 라지 R을 쓸 수는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라지 R은 보통 좀큰 R을 쓰니까, 대문자 R을 쓰니까, 그거는 외접어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내접어의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스몰 R을 쓴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 공식은 바로 4R분의 AB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완전 똑같고, 여기서 말하는 라지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번에 뭘로 바뀌는 거냐? 내접원이 아니라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바뀐다. 그것만 하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지만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 헤론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요거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자연수일 때 쓰는, 좀 그럴 때 우리가 쓰면 좋은 거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저희가 t라고 하는 새로운 값을, 제가 보통 이거를 스몰 s라고 썼는데, 이 넓이가 라지 s라고 하니까 그거랑 좀 헷갈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t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눈, 이제 그런 값을 제가 t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 s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하시고, 그 다음에 t에다가 t-a 곱하기 t-b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그 값에다가 a를 빼고 b를 빼고 그 다음에 c를 빼서 곱하게 돼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더라. 바로 이게 헤론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거를 조금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 헤론의 공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5가 끝났고요. 제가 아까 전에 5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그 마지막 1이 뭐냐. 아마 제가, 언제 한번 해설 강의를 할때 제가 요거를 사용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 해설 강의를 할때 사용한 적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조금 앞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한번 제가 사용했던 적도 있고, 그건 제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수능 완성 때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세 좌표를 알때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원은 바로 그 유명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빈틈도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발끈 공식까지 완벽하게 이제 제가 꽉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신발끈 공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보면 만약에 여기를 x1, y1, 그 다음에 여기를 x2, y2, 이번에 이제 좌표 위에 올리는 거죠?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데카르트의 해석기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수학 원 문제를 풀때 좌표를 도입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할수 있다면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저세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분의 1한 다음에 절대값을 크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요첫 번째 이 세로 줄을 한번더 이쪽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얘를 신발끈을 묶듯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묶어서 곱하면서 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그러면 이제 노란색 신발끈을 묶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엔 그 노란색 신발끈 말고 제가 이렇게 핑크 색깔로 긋는 요렇게 이제 신발끈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가 되겠죠. 이두 개를 뺍니다. 빼요. 요렇게. 그리고 절대값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하라. 이게 바로 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넓이가 되겠더라. 그래서 신발끈 공식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면 제가 굉장히 좌표 평면 위에서 붕떠 있어서 일반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도 애매, 끼인 각을 구하기도 애매,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도 애매, 외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도 애매, 세 변의 길이를 구하기도 애매, 이렇게 뭔가 다섯 가지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신발끈 공식, 뭐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수강국에 꼭 이걸 써야 되나요? 그러는데 기본적인 1번부터 5번까지의 공식을 딱 버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게 편해요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되겠다. 그래서 약간의 보험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중학기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판서를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시간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것들마다 하나하나씩 별표를 제가 쳐드릴 테니까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들리지는 않지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2번. 제가 2020 지금 6년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만났던 강의에서 안 풀어줬던 것들 위주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건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2027 수능 완성에 있는 실무 위주와 이제 기출문제를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제가 아마 올해 어떤 강의에서 풀어드린 적이 없는 것들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어디가 중학 포인트고 어디까지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삼각형의 넓이인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그 그림이 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크게 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가지 또 꿀팁 하나 더. 필요하다면 이 글만 읽으시면서요. 혹시 이 그림을 내가 백지 위에 그릴 수 있는지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작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도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이게 맨날 그려져 있는 것만 여러분들은 거기다 위에다 덧칠하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그림을 내가 직접 그려보면서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구나. 아, 여기 각이 60도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그러면 여기가 4라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4고 여기도 4예요. 그게 정삼각형의 특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에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필요하자. 몇 대면? 1대3. 그럼 여러분, 애초에 길이 자체가 4였으니까, 그거를 1대3으로 내분한다고 그러면 그냥 BP의 길이가 1이고, PC의 길이가 3이었겠죠? 아, 그래. 좋아. 그리고 말하진 않았지만, 요런데 다 60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번엔 이렇게 내분되어 있는 그 P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AP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약간 틀어져 있는 정삼각형을 내가 또 만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AC와 PQ가 R이라고 하는 점에서 만났을 때뭐 눈에 보이다시피 보여요. 그랬을 때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넓이를 구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넓이를 구하는 그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식 중에 뭘 쓸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자, 정신사납게 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단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기 봐봐요. 여기가 4고, 여기가 1인데, 누가 봐도, 다시 봐도, 한번더 봐도 여기가 60도거든요. 그럼 바로 이거는 딱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기 선생님이 뒤꿈치 부분이 있죠? 이 뒤꿈치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여기를 제가 A라고 하는 순간 1번. 나 무슨 법칙 쓸것 같아요? 잘한다. 코사인 법칙 쓰겠죠. 따라서 A 제곱은 지금 와가지고 코사인 법칙의 그 뭔가 공식을 까먹진 않았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A 제곱은 1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얘들아 2분의 1이다. 요게 이제 어려우면 안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면서 16 더하기 1 17? 17에서 4를 빼면 13이니까 바로 이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13이라는 걸로 보아서 따라서 우리는 A, 즉 옆으로 틀어져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러는 순간 여기도 루트 13? 여기도 루트 13이다. 근데 내가 왜이 루트 13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냐면 나 결국 파이널 나의 골이 S,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거든요.
나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몇 도죠? 여기

60도죠. 야, 재밌다. 뭐가 재밌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나요 길이만 알면 되지 않니? 선생님 말 맞아, 안 맞아? 맞죠. 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60도. 몇번 공식이죠?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몇번 공식 쓰겠다는 거죠? 요거죠, 요거. 두 변과 끼인가? 아, 그러니까 2번 공식을 선생님 사용하겠다는 알고리즘이구나.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별표를 붙여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중압기압입니다. 자, 어떤 거를 조금 발견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바로 닮음인 삼각형을 발견을 해야 된다. 저는 이 2번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닮았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60도죠. 그러니까 60도, 60도고, 지금 여기각과 여기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기 때문에 서로 동일합니다. 막꼭지각이라고 하죠. 근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ARQ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PRC를 말하는 거예요. 이두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어떻게 닮았냐면, AA 닮음으로 각이 두 개가 똑같으면 AA 닮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만 라이트하게 설명하고요. 실제 제가 AA 닮음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은 오히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죠. 이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근데 재밌는 것은 닮음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이 닮음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응하는 루트 13과 3이 딱 대응을 하면서 닮음비가 루트 13 대 3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와 닮은 변이 어디죠?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길이의 비도 루트 13대 3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내가 조금 더 기지를 발휘해서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잘 봐, 잘 봐, 잘 봐. 내가 만약에 RQ의 길이를 루트 13x라고 한다면 RC의 길이를 3x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4였기 때문에 여기 A부터 R까지 요 길이가 바로 4에서 3x만큼을 뺀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뭐쓸까요? 그쵸? 4-3x 루트 13 루트 13x 60도 코사인 법칙을 한번더 쓰라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의 알고리즘은 4-3x의 제곱은 뭔지 아시겠죠? 루트 13의 제곱 13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13x 제곱이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x는 그냥 13x니까 13x에다가 코사인 값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요.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돼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9x 제곱이 넘어오니까 4x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2x 아니다 64 24 마이너스 24에다가 이렇게 더하게 되면 11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11x가 되겠고 13이고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x 여기는 x가 될 거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근데 우리는 x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될수 없죠?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x가 4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x가 뭐죠? 여기 요 x요.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마지막 4번 알고리즘으로 가서 나는 이제 파이널 퀘스천이었던 S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넓이는 일단 제가 그냥 X를 끌고 와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X니까 지금 제가 요두 변을 곱한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1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공식 2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인 60도를 사용해주면 바로 이때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X가 4분의 1이라는 걸 소급 적용해주면 여기가 4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처리해주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16분의 13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보기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다. 요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1번, 3번, 4번 모두 다이 수학 1에 있는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뭔데?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근데 이 2번만 무슨 내용이에요? 중압기하다 이 말인 거죠. 닮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달았던 것처럼 이 2번이 안 들면 어차피 3, 4번이 없는지라 우리 친구들한테 아, 중학기야 중에서 내가 닮음을 체크해 볼 것이라고 저는 여기다가 노트 필기를 엄청나게 진하게 할것 같습니다. 형광펜으로 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오히려 기하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학기하야 이렇게 딱 거기를 돋보기 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공부할 때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그래도 무난한 스타트를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안끌것 같아서 일단은 무난한 문제를 갖고 왔고요. 조금만 더 난도가 있는 문제로 Jumping u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 요렇게요. 자, 한번 그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봤더니 AB와 AC가 이등변 삼각형인 ABC. 잠깐만, 그랬을 때 어디가 같다라는 건지 우리 표시해놔야 돼. 어디가 같다라는 거죠? AB와 AC가 같다. 아,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야? 3대 1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이래놓고 지금 AB와 AC의 길이 혹은 그 D라고 하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런 걸 아예 안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선택을 하냐?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럼 여기를 내가 3K라고 두면 여기는 몇 K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K가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K가 되겠죠. 어때? 괜찮죠? 요렇게 일단 해두셨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지금 뭐지? 그림 위에. 됐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BC가 이래. 어? 그러면 여기는 좋네? 요렇게. 그러면 지금 느낌상 뭐가 많죠? 변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을 조금 유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 코사인 법칙을 유도할 때는 이런 각도 될수 있고, 여기 각도 될수 있고, 여기 각도 될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본 상태에서 코사인 CAD. 그러면 여러분 CAD라고 하는 거는 CAD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각이 A각이죠? 그냥 선생님이 이거를 코사인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코사인 A고, CBD가 어디냐면 CBD. 여기네요. B네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비례식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약식으로 쓰면 7 곱하기 코사인 B는 선생님 넘어가니까 3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B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을 해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봐봐요. 제가 이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서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코사인 B가 있고 코사인 A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코사인일 때,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잠깐만 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코사인 법칙의 활용 부분을 좀잘 고려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뭐가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1이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코사인 B는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4K분의 1로. 그래서 여기가 4K분의 1로 바로 구했는지 아니면 또 난잡하게 구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코사인 A는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이기 때문에 4K와 3K와 K와, 그럼 여기가 4K죠? 그거와 2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해줘야 된다 이거죠. 크게, 미안해요. 3KK가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활용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4K 곱하기 4K 분의 4K의 제곱, 4K의 제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6K 제곱 더하기 16, 그러니까 32K 제곱에서 바로 2의 제곱인 4를 빼주는 방향으로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3 있으니까 조금 약분해 줄 거는 약분을 한번 해줘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2, 4가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없애면서, 아, 4만 없앨 수 있구나. 아이고, 되게 복잡하네. 자, 2 이렇게 살려주고 4만 약분해 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8이 되겠죠. 여기 3이 있으니까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 4K분의 7은 여기가 8K니까 8K 제곱분의, 여기 K 하나가 더 있어요. 8K 제곱분의 여기가 3을 곱하면서 24K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복잡해라. 그러면 여기가 4K가 날아가고 여기는 2가 되겠고 K가 하나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24K 제곱 마이너스 14K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K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죠. 이건 계산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이거를 한번 이제 내가 잘 잡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여기를 6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하고, 6, 3, 18이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요렇게 붙여주면 우리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k 자체가 우리가 길이로 잡았기 때문에 k는 양수여야만 하죠.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6하고 4분의 3이 나오는데 우리는 k는 길이여야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보고 뭐 구하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아까 전에 잠깐만 가볼게요. BD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일단 답은 BD니까 질문. K제곱에다가 뭐를 더 더하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죠. CD 길이의 제곱. 그러면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의 제곱? 그럼 선생님이 여기의 제곱을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X를? 그러면 X, E, K, 그 다음에 여기 각. 그래서 이것도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응당 든다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B가 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코사인 B는 4K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K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 여기다 4분의 3을 넣으면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수 있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괜찮죠? 이게 바로 BD의 제곱이고 이게 CD의 제곱이니까. 근데 K제곱이라고 두면 X제곱 자체가 애초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제곱 더하기 4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값이 얼마라고요? 아까 전에 여기 4분의 3을 넣으면 3분의 1. 요 값을 구하라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K가 얼마라고 했냐면 K가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값이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1이죠. 왜냐면 얘가 4분의 3이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2K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거가 이제 바로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다 K만 넣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5가 되겠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8, 5, 40 아닙니까? 아, 그러네. 선생님, 뭐또 잘못했나? 2K 제곱 플러스 3이죠.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여기 4, 여기 빼기 1.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 나온다.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8이 24가 되는 거니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8분의 33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거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시면 정답은 2번이에요. 왜잘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중압기하가 그렇게 없어요, 이 문제. 하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한 각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서 오히려 내려서 여기가 4K고 여기가 반이 1이니까 4K분의 1로 좀더 빠르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거치지 않고 문제 풀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만 사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너끈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약점 공략을 듣고 나서 맞이하는 모든 수학원의 기하 문제들은 분명히 걸린다면 중압기하가 걸릴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문제 여기 옆에 있는 2번 문제 풀어드리고 저 이제 여러분들 떠날 건데요. 다음 시간에 또볼 건데요. 이 2번 문제가 다시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압기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중압기하들을 지금부터 다 정리할 순 없으니까 노트 필기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동전 줍기를 합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음 문제는 어디가 어려웠을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때이 상황을 딱 정확하게 연출해서 요리조리 나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이 문제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자, 그림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와 BC가 9이고, 그럼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써볼게요, 일단. 여기가 9래요. 또, BC. 여기가 9래요. 아, 됐다. 그리고 코사인 ABC가 5분의 3. 잠깐만. 코사인 여기의 각이 5분의 3. 여러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무슨 냄새?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냄새죠. 왜냐면 9, 9, 코사인. 뭐 가만히 둬요? AC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잘은 몰라요. 근데 나는 AC의 길이를 빨리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적극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러면서 내가 전사하더라도 거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럼 AC의 제곱은 9 곱81, 9 곱81,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아까 전에 코사인 값이 얼마라고 했죠?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B와 E에서 접한다. 여러분, 접한다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중악기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 정확하게 이 원의 중심을 갖다가 여기 O도 있고 헷갈리니까 선생님 여기를 그러면 H라고 한번 해볼게요. H라는 점은 없죠. 맞죠? 그럼 내가 H에서 E까지를 그으면 이게 뭐죠? 접하기 때문에 직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코사인 값을 알려줬었는데 여기가 직각이래요.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F라고 하는 점과 만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그으면서 요 길이. 그럼 이 길이가 모두 다 뭘로 똑같죠? 지금 이 안에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원의 반지름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9에서 R만큼을 뺐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라는 것도 알수 있냐면 9-R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이 얼마였어요? 5분의 3이죠?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5, 그럼 여기가 4 비율만 따지면 결국 선생님은 또 보자마자 2번이 스르륵 나옵니다. 어떤 2번이 나오냐? 바로 9-R분의 R이 바로 저기 선생님이 표시한 B라고 하는 각의 사인 값인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인 값은 아까 전에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었기 때문에 사인 값은 5분의 4라는 걸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서 36-4R이 5R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말 동전 죽기 같은 느낌으로 9R이 36이라서 여기서 내가 R이 4라는 것도 일단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럼 R이 4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써볼까? 이게 다 4야. 그러니까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길이를 구하자고 한다면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아직 문제를 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발문이 뭐냐면 AEF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나는 보통 뭘 하냐면 동그라미를 쳐요. 헷갈리니까 A E, F?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어줘야 되는 선이 하나가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려면, 요렇게는 그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에 뭘 물어봤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말해줬으니까, 분명히 나한테 뭘 묻고 있냐면은, 사인 법칙을 묻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봐봐주세요. 결국에는 요 라인을 가져야 돼요. 요 공식이 좀 써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각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EF라고 하는 세 개의 각 중에 무슨 각을 알수 있을까라고 내가 뚫어져라 쳐다봤더니 여러분 여기도 9고 여기도 9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하면 그 각이 여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여러분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아까 전에 루트 5분의 18이었어요.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18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 B에서 수선의 발을 만약에 내렸다라고 치면 바로 요 반쪽이 루트 5분의 9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3번 알고리즘 하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에 관련된 코사인 값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요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의 값이 여기 9라고 하는 요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5분의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거분의 요거가 바로 코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그 코사인 세타가 바로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루트 5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당연히 지금 저 세타 자체가 예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그려도 되니까, 이건 요 정도는 바로 암산으로 될것 같아. 요렇게 된다는 거죠. 어라?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했냐면, 요 세타라고 하는 이각, A라고 하는 각의 사인 값을 알아요. 그럼 나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ER분의 바로 마주 보는 변의 길이인 EF의 길이 찾아 산말리 이렇게 가면은 끝나는 거죠. 나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요거거든요. 그럼 나 이제 EF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EF만. EF만. 그게 어딘데? 여기.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둬본 거지. 그 길이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선생님 이제 정말 그냥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X를 구하는 데 있어서 수학 1으로 풀었습니다.
뭘로 풀었다고요? 수학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타의 사인 알고 코사인 아니까 어? 나 이거 코사인 법칙스라는 건가? 라고 만약에 내가 관점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로? 6으로.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선생님 이 길이는 모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봐봐요.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4사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니까 바로 이 HF라고 하는 이 선이 바로 BA라고 하는 선과 평행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가 4대 5였다는 얘기는 여기도 4대 5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5K였으면 여기가 4K였다. 이런 우리가 비율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9니까 루트 5분의 2만큼을 얘가 5개를 갔기 때문에 루트 5분의 2가 5개니까 요만큼이 바로 AF의 길이었다. 이거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루트 5가 바로 AF의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알고리즘의 4번은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X제곱은, 6의 제곱은 얼마죠? 36 플러스 2루트 5의 제곱은 20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2루트 5를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코사인 세타의 값도 구해놨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루트 5분의 1 해서 요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4, 6에 24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32가 되겠구나. 따라서 여기서 저는 X의 값이 루트 3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32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저는 이 길이가 4루트 2라는 걸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왜? 제가 안 그래도 그 길이를 여기다가 얹으려고 했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곱해주시게 되면 4R은 4루트 1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니까 여기서 라지 R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그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그냥 초안의 풀이었었어요. 어때?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 숄컷을 말씀드릴 건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실전 모의고사 5회 14번을 딱 푸는 그 순간에, 선생님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미안한데 여러분들한테 숄컷이 아니죠. 와, 우리 경훈쌤 너무 잘 푼다. 정말 저런 방법이 있다니 너무 좋아요. 그래놓고 실전에서 못 쓰면 그것도 결국 말장 놀무기예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기아가 이렇다는 거죠. 왜? 푸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풀이가 되게 많아요. 엄청 시간을 줄이는. 근데 한 번쯤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근데 경훈아 그거 시험 시간에 떠올릴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따져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쇼트컷이 뭐냐? 결국에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지금 이 x가 4루트 2라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었던 EF의 길이가 4루트 2라는 걸 어떻게 쇼트컷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중앙기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중앙기하는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라고 하는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제대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본만 떠보는 거예요. 아, 이거 정리해 둘 필요가 있구나. 요 정도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요거와 요거를 평행하다라고 봐서 이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좀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를 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를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별과 세타와 세타를 합해서 180도니까 여기가 별 아닌가요? 맞죠, 선생님 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별하고 여기 X를 더해서 9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별하고 X를 더해서 90도니까 여기가 직각이었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보여요? 오, 그러네요, 선생님. 이거 말고 진짜 봤냐고요. 그리고 이거와 이거가 평행하다라고 했고 여기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억각으로 90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제가 보이냐고요. 그래서 기하는 매력적인 풀이는 너무 많지만 현실적인 풀이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가 조금 돌아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 풀이가 저에게 최선이에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의 이 풀이와 숄트컷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하가 이래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여기 별표 친이 부분 평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중학기하로서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0: 하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이 삼각형의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약점 공략 수학 2 벌써 6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다룰 문제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서 특히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자가 아니라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에 익숙해지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곡선과 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최댓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똑같아. 지난 시간에 그런 유형, 이번 시간에 이런 유형, 앞으로 시험장에서 이런 유형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하자. 그런 의미니까 오늘 문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표현이랑 익숙해지는 거고 다음에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조금 더 편한 마음을 갖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가 봅시다. 오늘 문제는 제가 이제 수능 완성 변형 문제로 넣었던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꽤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실수 A, A가 1보다 크다에 대하여 함수 f(x)를 요거라 하고, small f(x)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 하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 t에 대하여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에서 함수 요것의 최소값을 자, 봐봐. 우리가 최소값과 최댓값이 교육과정에서 어느 상황에서 나오냐면은 함수의 그래프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맞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야. 교육과정상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함수의 도함수가 스몰 f네? 그게 부정적분의 의미죠? 우리는 도함수의 뭐를 따죠? 네, 부호를 통해서 라지 f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몰 fx를 먼저 그려봐. 그럼 스몰 fx는 마이너스 1, 0, 그리고 여기 1이 있지만 1 말고 1보다 큰 a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목적이 뭐라고? 라지 fx를 그려보자. 라지 fx는 이것의 뭐를 이용해서 부호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때요? 증가하겠죠? 그 다음 0부터 A까지는, 네, 감소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거 다음에 할 거긴 한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을 때, 우리가 내려갈 때, 4차 함수 내려갈 때, 얼만큼 내려갈지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더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도 더 넓거든요?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형태가 라지 fx입니다. 자, g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 그대로 쓰고, 아, 여기가 0이죠? 0 왼쪽은 그대로 가져갈 거래. 이거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에는 k만큼을 더할 거래요. 그러니까 요 곡선 있죠? 요 곡선을 위로 올릴 거래. 자, a 최소값을 ht라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올린 상황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니까 누적해서 최소값을. 자, 지금 우리 k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한번 누적 최소값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그대로 누적 최소값이야. 이때까지 최소값 계속 최소값을 계속

갱신하죠. 그다음 요 상황 되면 뭐가 돼? 쭉 가겠지. 최소값은 계속 요 지점이었을 거야. 쭉 가다가 여기서 최소값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쭉 상수함수로 이어지겠죠. 어느 지점이 재밌을까? 네, 당연히 요 지점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적 최소값이나 누적 최대값 함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이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 어느 상황? 요 교점 상황 때문에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보시면 좌 미분 계수 0이겠죠? 우 미분 계수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떤 걸까? 이 뒤에 있는 걸 올려가지고 미분 가능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 말은 이게 쭉 상수함수꼴을 가져갈 건데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말 아닐까요? 지금 원하는 건 어떤 거야?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가 0이야? 이거 동그라미 채우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릴 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괜찮아요? 여기를 터치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내려가는 건 안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것도 뭐 괜찮아. 그럼 그러기 위한 K의 값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니까, 아, 그치. 라지 F1에다가 K를 더하면 여기 높이 F-1보다 크거나 같길 바래.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런 양수 K의 최소값이니까 KA는 뭐가 될까? 등식이 될 테겠죠? 자, 그래서 KA는 마이너스 FA 더하기 F-1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적분한 다음에 A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한번 빼고 더하면 되긴 되는데 그거 말고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걸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고 나면 라지 FA 빼기 라지 F-1이잖아. 작성해 볼까요, 그냥? 그래. 이렇게 써.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스몰 fx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a 빼기 1분의 k a의 값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봐봐. 왜 1에서 우극한을 물어봤을까? 1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a 빼기 1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지금 분자도 어디로 간다는 소리일까? 0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그럼 지금 ka인데 a가 1로 가까이 갈때 ka도 나중에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걸 계산할 건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정말로 이거 fx 이용해서 적분한 다음에 a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바라지 않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냥 지울게. 다 알고 넘어가는 거야, 우리.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리미트 A가 1 플러스로 갈 때, 여기 A 빼기 1분의, 이거 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 DX거든? 그럼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리미트 A가 1 플러스로 갈 때, a 빼기 1분의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여기가 fx니까 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a dx가 돼요. 잘 봐봐 여러분. 자, 이거 적분할 때에는 이거 안에 있는 이 a는 변수가 아니야. 이거 x만 돌고 가는 거야. 이거 x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적분할 거니까 다시 다항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대입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A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HA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 요거까지 하자. 자, 마이너스 집어넣을 건데 이거 집어넣으면 A 빼기 X 돼요. 다시. 그럼 여기 A 빼기 X, 그냥 여기 1 이렇게 둘래. 자, 이거 안에가 X에 대한 다항식?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땐 A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HA가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그럼 요 식을 우리가 리미트 a가 1 플러스로 갈때 a 빼기 1분의 ha라고 둘수 있는데, 아, 이거 뭐가 자꾸 마음에 걸리죠, 뭐. 이게 h1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 h1은 얼마일까? 그럼 h1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1 빼기 x죠.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이거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오고 x 곱하니까 x 빼기 x 세제곱인데 어떤 상황이야 이거? 대칭 구간이야. 뭐가 될까? 아, 이거 0이겠죠. 그죠? h를 넣어도 상관없겠지.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뭐가 보여요? 뭐죠 이거? 맞아요. 이거는 h 프라임 1이야. 여러분, 이거 미분하래. 다시. 자, hx는, ha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여러분 잘 봐봐. a 빼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1 dx다. 뭐가 보여요? 이거 미분? 우리 너무 많이 했는데. 변수 분리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x 더하기 1 d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x 제곱 x 더하기 1 dx. 이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h 프라임 a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x 더하기 1 dx.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면 지워지죠? 없어졌죠? 자, 이게 h 프라임 a 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h 프라임 1 물어봤네. 자, 그러면 이거는 지울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자, h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크, 기가 막히죠. 다시 뭐야? 대칭 구간 1 대입하면 x 곱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x 제곱 더하기 1, 아, x 제곱 더하기 x dx. 다시 지워지겠다. 계산하면 얼마? 3분의 2가 됩니다. 이 문제 끝. 여러분들이 라지 FA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을 직접 계산해가지고 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변수 분리 후 미분하는 거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이 문제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요 아이디어를 의미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함수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누적 최댓값, 누적 최소값인데, 그건 보통 어떤 상황을 묻기가 좋다고? 미분 가능. 왜? 아까처럼 첨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없어지기 위한, 아니면 이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각각 어떻게 돼?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줄게. 그걸 해석해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누적 최댓값, 누적 최소값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3월 학평 22번인데, 자, 요거는 닫힌 구간 t부터 t 더하기 2라서 누적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음 두 칸까지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함수 fx는 절대값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8. 일단 그릴 수가 있겠죠?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려볼게요. 자, t부터 t 더하기 2에서의 최댓값을 gt라 하자.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로 다른 두 질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gt는 t는 알파와 t는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두 포인트를 줬네요. 그다음 알파 베타는 이거일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그려봐야 되겠죠? 자, 요거 hx라고 두자. hx. h 프라임 x 구해봐야 되겠죠? 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우리 수학 2 범위 내에서 다 도함수의 부호 변환을 통해서 그려요. 3x 제곱 빼기 3. 3에 x 더하기 1, x 빼기 1.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극대 극소겠죠? 그럼 h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8. 10이죠? h1. h1은 1 빼기 3 더하기 8. 얼마죠? 7인가요? 아니네. 6이네, 6. 6이죠, 6. 자,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값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서 X축이랑 어딘가에서 만날 거고 거기서 뒤집어 올리는 상황이겠죠? 자, 지금이 FX가 되겠습니다. 네, 뭐 요런 모양이 있구나. 자, 그다음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아, 하기 전에 요거. T부터 T 더하기 2까지 FX의 최대값을 GT라 한대요. 자, 그러면 내가 구간의 길이가 2짜리인 그 구간을 잘라서 거기서 최대값을 보고 싶다라는 건데, 일단 가장 왼쪽 보자. 가장 왼쪽. 여기서 T부터 T 더하기 2까지의 최대값은 어디일까요? 왼쪽 끝이겠죠. 그럼 지금 일단 왼쪽 끝이 최대값이 될 거야. 내가 요 상황에서 왼쪽 끝, 즉 T에서의 높이를 계속 찾아오는 거죠. 언제까지? 양쪽의 높이가 혹시 같아져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아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까지. 다시. 그럼 만약에 오른쪽에서 따져보자. 자, T부터 T 더하기 2까지의 최대값? 당연히 여기서일 거야. 오른쪽 끝일 거야. 그럼 여기 왼쪽에서 왼쪽 끝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는 갑자기 왼쪽 끝이었다가 오른쪽 끝으로 갈아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게 언제일까를 따져본다라는 거지. 그럼 그건 언제일까?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랑 순간 같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요런 상황이죠. 여기에 t가 있고 여기에 t 더하기 2가 있어서 t라고 쓰면 좀 헷갈리니까 알파랑 알파 더하기라고 하자. 여기 알파, 알파 더하기 2야. 여기 왼쪽까지는 이 왼쪽에서는 왼쪽 끝이 최대값이어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그럼 이 알파가 되는 순간 알파부터 알파 더하기 2까지의 최대값이면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잖아. 그다음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밀리면 뭐가 돼요? 최대값이 오른쪽 끝에서 갔겠죠. 그 지금 경계가 언제다? 요런 상황이다. 아,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 어디? 함수 값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뒤집어 올린 거고 여기는 원래 함수 그대로니까 일단 1번 언제? ht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지금 여긴 뒤집어 올린 거라서 이거랑 ht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을 거예요. 정리. 그럼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 빼기 8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ht 더하기 대입 t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3t 플러스 2 더하기 8. 자, 그럼 정리하시면 t의 세제곱 더하기 6t의 제곱 더하기 12t 빼기 3t니까 9t 더하기 8 빼기 6 더하기 8 얼마죠? 플러스 10인가요? 자, 넘길 거다 넘기면 2t 세제곱 더하기 6t의 제곱 더하기 6t 그 다음에 더하기 18은 0 t의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9거든요. 이거 묶으면 t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t는 어디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최대값은 양쪽 끝 10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 직전까지는 왼쪽 끝이 더 높았다가 요 시점부터 양쪽 끝의 높이가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극대값이.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여러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 끝을 따라갈 거야. 언제까지? 마이너스 3이 될 때까지. 근데 마이너스 3부터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높이의 최대값은 양쪽 끝 그거는 10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높이가 10이 돼. 언제까지? 왼쪽 끝이 즉 t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그래요. t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똑같이 10을 유지할 거야. 그다음 여기가 왼쪽 끝, 여기가 오른쪽 끝이야. 거기서 조금 넘어가게 되면 최대값은 언제죠? 그죠? 왼쪽 끝이겠죠? 그럼 왼쪽 끝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갈 건데, 언제까지 내려갈까? 그지? 아까 했던 것처럼 양쪽 끝의 높이가 똑같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더하기 2가 될 때예요. 다시 한번 따져봅니다. 자, 2번. 근데 여기는 뒤집어 올린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h 알파 더하기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ht는 ht 더하기. 자, 정리. 그러면 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 더하기, 그냥 빼기 3t죠? 더하기 8은 t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t 플러스 2 더하기 8. 정리. 그럼 t의 세제곱 더하기 6t의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8 빼기 3t 빼기 6 더하기 8인데 이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져요. 남은 거 뭐만 남아요? 0은 6t의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2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나누면 3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될것 같진 않죠? 자, 그래서 아, 여기서 어쨌든 t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 t의 값두개 구하시면 t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6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을 들죠? 어떤 거? 둘 중에 뭐를 택해야 될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야. 왜? 자, 일단 방금 두 가지 후보가 t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6이었거든? 그럼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 플마 3분의 루트 6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를 택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이제 다시 궁금증. 그럼 마이너스가 의미했던 건 뭘까? 그거 뭘까, 여러분? 그게 사실 요 뜻이에요. 알파, 알파 더하기, 이렇게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어. 요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두 개의 지점을 찾아봤더니, 요렇게 나왔다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택하는 게 맞다? 그 중에 큰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 자, 그래서 그래프를 마저 이어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 요 지점이 되는 순간, 오른쪽 끝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면서, 이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가 언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루트 6이에요. 문제에서 요거 두개 곱하라고 했죠? 그럼 정답은 뭐야? 3. m 더하기 n 루트 6. 요게. 3 빼기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1. 정답 2가 됩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이 문제는 그렇게 풀었다고 쳐. 그럼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야? 중간에 갈아탄다라는 거야. 언제? 양쪽 끝의 높이가 같아질 때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둘에서 양쪽 끝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때 왼쪽 끝을 따라가다가 오른쪽 끝을 고민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 극대값이 최대값이네? 그 다음, 그러면 이 왼쪽 따라 쭉 내려가면 될까 하다가 나중에 양쪽 끝의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고, 그때는 오른쪽 끝을 따라가 이거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에 갈아타는 지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불연속이 생기는, 아니, 미분 불가능이 생기는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런 유형은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지금 GT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할 거야. 근데 그냥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GT는 뭐죠? T부터 T 더하기 2까지 F의 최대값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FT랑 여기 ft 더하기 0.1도 있어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ft 더하기 1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많은 것들 중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 이 함수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야. 나 그래도 우리 함수를 할래, 그냥.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자, 여기랑

같은 높이가 마이너스 3이었죠? 자, t라는 순간이 있어. t라는 순간에 ft라는 건이 fx에서 높이를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t가 있다. 그럼 여기가 ft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건 너무 쉬운데. 여러분, ft 더하기 0.1은 뭐야? fx 더하기 0.1이라는 함수에다가 t를 대입한 거. fx 더하기 0.1은 뭐야? fx를 왼쪽으로 0.1 움직인 거.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0.1 움직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높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왼쪽으로 한칸 움직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높이를 보겠다라는 거야. 이건 뭐야? 왼쪽으로 두칸 움직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높이를 보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스무스하게 밀어. 밀면 뭐가 될까? 밀면 맛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 스무스하게 가니까 이것도 이렇게 쭉 따라가겠죠?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나 최대값만 볼 거지? 최대값만 바라봐. t마다 최대값 찾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스무스하게 밀면서 t라는 곳에서 계속 최대값만 찾는 거야. 이런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거랑 같아요. 이거랑 같아요.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평가원에서 수원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꽤 최근에. 로그 함수 이용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양쪽 끝 중에 어디를 택할래? 그건 같아지는 지점에서 내가 고민하게 될 거다. 자, 다음 문제. 3번. 그럼 이거는 원래 어려웠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변형한 거라서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자, 4차 함수 f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방정식 fx는 tx 더하기 1이 7근을 갖기 위한 실수 t의 최댓값이 5이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바라볼 거예요. 그 다음에 tx 더하기 1이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짜리인 네, 직선이에요. 근데 그게 근을 갖기 위한 최댓값이 5다라는 건 5보다 크면은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기울기 5짜리 그려. 이거 5의 x 더하기 1이야. 요거 위에는 아예 없다. 함수가 그려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럼 5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아, 그럼 요거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F알파는 T알파 더하기 1. 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상황에서 요거라는 건 뭐야? FX랑 TX 더하기 1의 교점인 거죠. 그것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6월 모의평가 21번 기억하시죠? 그것도 뭐죠? 교점을 갖는 거 따져보고 그중에 최소값 아니 최대값 물어봤던 그런 구조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에서 그 x좌표의 최소값을 gt라고 할 거예요. 자, g3은 0이래. 그 무슨 소리죠? 아, 그러면 기울기 3짜리인 직선이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요 직선이 있을 거고 요 직선이랑 곡선이랑 만나는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0이다. 그리고 0이 최소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 무조건 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건드릴 수가 없어요. 0부터 1, 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선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G5 빼기 리미트 T가 5 마이너스. 그러니까 5에서의 좌극한이죠. 그거랑 3에서의 좌극한 빼기 G3. 이게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일까? 일단 뭘 해석하기 좋아요? 이거 해석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 왜? G3은 0이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3 마이너스로 갈때 GT는 그 내가 알파라고 할 건데 이 알파는 0보다 크다네. 그럼 잘 생각해 봐. 3보다 조금 작아요? 요런 거죠. 이게 작은데 거기서

교점을 따질 거고 그 교점 x좌표가 0보다 커요. 뭘까? 여기서 만나지 말란 소리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fx가 여기서 만날 수가 없어. 자, 확대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1. 3x 더하기 1이야.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이거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볼 건데, 그것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여기선 만나면 안 된다는 소리지. 맞아?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 무조건 이점 지나야 됐었거든? 근데 이점 지났는데, 어쨌든 0보다 작은 쪽이 함수값이라는 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건 말이 안 돼. 무조건 여기에서 놀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0까지는 여기서 놀아야 돼. 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어라? 근데 이거 위에 내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 근데 요 사이에 놓이는 순간 이게 강제가 되죠. 뭐가 강제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0이에요. f-1은 0입니다. 조금 더 해야 돼. 자, 근데 이게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게또 어디까지 얘기해 줄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 fx가 이렇게 뚫고 지나갔어.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져? 요 교점 x좌표가 0이랑 가깝네요. 이게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원해 안 원해? 원하지 않아요. 그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뚫고 가는 것도 안 돼. 그 말은 튕겨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 0,3이죠. 0,3에서 튕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수 있어요. 그 다음 아까 5에서 만나고 이거 위엔 안 만나고 5가 마지노선이었으니까 이거 튕긴단 말 아닐까? 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fx는 3x 더하기 1과 만나는 거 따져봤을 때 빼기 3x 더하기 1 어디서 만나? 최고 차이에서 일단 몰라. k 곱하기 x 더하기 1. 일단 한 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에서 교점 생기니까. 그 다음, 여기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인수로 가져야 될 거고, 나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x 빼기 이렇게 둘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3보다 작은 쪽에서 교점의 x좌표의 극한값이니까, 그치, 정확하게 요 교점을 의미하죠? 여기가 알파예요. 이거. 여기가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뭐 남았어요? 요거 해석해 볼 거야. 5 곱하기 x 더하기 1 어때요? 이거 요 지점에서 접하죠. 근데 요 지점에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아직 안쓴게 있지 뭐. 이거 안 썼잖아. 오른쪽이 알파야. 이게 그냥 알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건데 여러분. 일단 리미트 t 5 마이너스, 그러니까 좌극한을 먼저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낮을 때의 교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되거든. 자, 다시 한번 확대경.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5자리인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 요 그래프에 3x 더하기 1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곡선이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게 여러분.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5일지, 4일지, 3일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은, 이게 무조건 접선의 길이가 5일 거야 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잘 봐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야. 5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4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여기 3자리가 있어요. 3x 더하기 1. 여기 x 더하기 1.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조금 내린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교점이 무조건 생길 거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전히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또안 된다? 왜안 될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살짝 내려갔는데도 이쪽에 교점이 안 생겨. 그럼 여기에만 교점이 생겨.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G5랑 5의 좌극한이랑 같겠죠. 똑같이 이 지점으로. 근데 이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야 돼? 여기 아래 무조건 교점이 생겨야만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릴까?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을 강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G5는 알파 빼기 1이 돼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똑같이 알파가 나오지. 그럼 이 지점이 어디다? 이 지점이 알파 빼기 1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되면서 교점이 생겨야 돼? 라고 하면 답은 맞겠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거의 다 했습니다. 자, 5 곱하기 x 더하기 1이랑 이 알파 빼기 1에서 맞나? 그럼 일단 fx 마이너스 뭐를 고민해야 될까? 5 곱하기 x 더하기 1을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 2 곱하기 x 더하기 1을 뺀 거니까 x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kx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 그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 알파 빼기 1에서 접해야 되니까 아, 이 3차식이 알파 빼기 1에서 중근을 갖는 거라서 이거 내가 hx라고 두면은 h 알파 빼기 1도 0이고 또 h 프라임 알파 빼기 1도 0이겠죠? 자, 그래서 h 알파 빼기 1부터 합니다. k 곱하기 알파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넘기면 k 곱하기 알파 빼기 1의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두 번째. h 프라임 알파 빼기 1. 그럼 미분해야죠. 2kx 곱하기 x 빼기 알파 더하기 kx 제곱. 자, 이게 나왔고 알파 빼기 1 대입이니까 2k 알파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알파 빼기 1의 제곱 요거죠. 마이너스 2는 얼마다? 0이다. 그 말은 는 2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넘길까요, 그냥? 는 마이너스 2다까지 나오겠네. 어라라? 이거 2도 약분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정확하게 뭐만 차이나? 알파 빼기 1만 차이 나잖아. 그게 딱 2다라는 소리겠네. 알파 빼기 1은 2이고 알파는 3이고 대입하면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F4의 절대값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다 대입. F4는 넘겼어요. 5 곱하기 3이니까 15.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6 곱하기 4 빼기 3이니까 1이죠. 5, 8에 40이니까 네, 마이너스 25가 되면서 절대값이 올 거라서 정답은 25가 됩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어려웠던 문제에서 우리가 다른 논리까지 접해봤는데, 제 생각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요거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 같다라는 것도 해석해야 되고, 좌극한이랑 함수값의 차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기,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 다음, 아까 지우긴 했지만, 이쪽에서 쓰였던 조금 다른 논리가, 여기서 만약에 접선의 길이가 5가 아니라 뭐 4처럼 움직였다면 여기서 교점이 두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선 그 교점이 안 생기니까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다이 근방에서 놀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극한을 취해버리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을 강제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여기가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빼기 1이라는 x좌표의 위치를 내가 결정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익숙해지는 거야. 이 표현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모든 사차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진짜 맞나 봐요. f1의 최대값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궁금한 건 아니고 여기서의 함수값만 궁금하대요. 자, fx는 0의 실근은 0, 2, 3뿐이다. 그러니까 4차식이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데 0, 2, 3뿐이면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죠? 0에서 중근까지니까 이런 케이스. 0, 2, 3. 아니면 두 번째. 0에서 중근 아니고 2에서 중근되면서 뭐 이런 케이스 있겠죠? 0, 2, 3.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뭐가 있을까? 0도 중근 아니고 2도 중근 아니고 3에서 중근이라서 이런 케이스 존재하지 않을까요? 자, 우린 요세 가지 케이스 중에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미리 조금 언급하고 가자면 여러분, 우리 뭐만 궁금하다고? F1 궁금해. 근데 F1
여기서는 어떻죠? 음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여기서 아니고 요거 둘 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수니까 최대값만 궁금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최대한 미뤄두겠습니다. 이둘 중에 있길 희망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요 표현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크지 않은 값. 이게 최소값을 뽑아내라라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그 중에 최소값만 찾으면 뭐야? 요거죠. 여러분, 요거는 뭐를 물어보기 좋을까? 지금처럼 미분 가능을 물어보기가 좋아요. 여기 첨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겠지? 어떤 상황에서 미분 가능할까? 어떤 상황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안 만나는 게 베스트지. 계속 요거 택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처럼 혹시 만날 거라면 저는 요런 걸 희망하죠.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는 거.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삼중근처럼 만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전 지식 1번. 미분 가능할 거면, 이러면, 안 만나거나, 아니면 접해야 돼요. 그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사전 지식 또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fx 몇 차식이야? 4차식이죠. 그리고 지금 뭐 최고차항이 계속 k라고 하면 k, x 빼기 2, x 빼기 3. 그 다음에 뭐 x 빼기 알파인데 이 알파마저도 0, 2, 3 중에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절대값 x 곱하기 x 빼기 2, x 빼기 3이니까 뭐 풀마 x, x 빼기 2, x 빼기 3이랑 만나게 될 건데 이거 만나는 근은 총몇 개야? 중복 포함 4개예요. 0, 2, 3 포함 중복 고려해서 4개예요. 그거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 케이스가 있어. 그 중에서 이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언제일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까? 그리고 다 지우자,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중복 포함 4개고 미분 가능할 거면은 접하는 게 좋아. 안 만나거나. 자, 1번 케이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고려 안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0, 2, 3인데 2일 때 중근 갖는 경우를 따져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란 말이거든? 그럼 일단 최소값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확정이네. 그죠? 근데 아직 모르는 걸뭘 몰라요? 일단 3,0 지나고 0,0 지나는데 이 사이에서 f랑 아니 다시 요 f랑 이 뾰족한 곡선이랑 누가 더 위에 있을지 아직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건 확정이잖아. 내려가는 게 확정인 상태에서 잘 생각해 봐. 내려가는 게 확정이야. 뭐를 따라서? fx를 따라서. 근데 fx가 요거보다 위에 있어서 이 곡선을 따라가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그쵸. 접선의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또 크나큰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건 아래에 있었잖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순간 나중에 중간에 한 번은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중근이 될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왜요? 아까 그는 중복 포함 4개인데 이미 3개가 있거든? 여기서 만나는 순간 무조건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야. 안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사항은 뭘까? F가 이거 아래를 택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무조건 아래가 되겠지. 근데 이 곡선과 비교해서도 아래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의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진 다음에, 그거보다 미분 계수가 아래 있으면 괜찮겠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여러분, 3일 때도 마찬가지야. 3에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 희망하지 않아요. 왜? 이거 나중에 무조건 뚫고 지나갈 거거든.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다? 그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가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보다 낮았으면 좋겠다를 희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2번 케이스인데, 2번 케이스. k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인 상태인데, 우리는 뭐를 따져봐야 된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FX인데, F'0가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 접선. 자, 요거 미분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미분해서 0 대입하지 말고, 이거 내가 HX라고 했을 때, HX 빼기 H0 나누기 X 빼기 0 하면 어때? 이거 극한값? 하면 훨씬 쉽지 않아? 왜? H0 0이니까 X 그냥 나눠버리면 요거 두개 남고 0 대입하는 거라서 이거 접선의 기울기 6이에요, 6.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할 거야. F'0 이것도 나누기 X하고 극한 보내버리면 K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고 이게 6보다 낮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우리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3에서의 미분기에서 어떻게 나오지? 이거 똑같이 하면 x 빼기 3으로 나누겠죠? 그럼 3 곱하기 1이니까 아, 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고. 맞나요? 요 접선의 기울기가. 맞지, 맞지, 맞지? 아니, 3이지, 3. 요 접선의 기울기가 3인 거고. 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F'3 따지겠죠? F'3. X 빼기 3으로 나눠. 그러면 3 곱하기 10이니까. 아니지, 3K지. 그죠? 3K가 마이너스 3보다 낮다라는 건 오히려 크다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어찌됐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겠네. 자, 그때 F1 구해요. F1은 K 곱하기 1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2. 요거 1. 그래서 최대 값은 1이 됩니다. 어떤 케이스에서? 2번 케이스에서. 자, 이로써 1번은 구할 필요 없어졌어요. 자, 3번 케이스 똑같습니다. 자, 3번 케이스. 요거. 3에서 아래. 아, 그래. 무조건 이거 택하겠네. 그 다음 2에서, 그리고 0에서, 그럼 아까처럼 뭐를 만족해야 된다? 그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낮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똑같은 논리를 가져가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 똑같습니다. 자, F 프라임 제로 따질 거예요. F 프라임 제로 하면은 하기 전에 FX는 KX X 빼기 2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F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18K가 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해버리면 6 나오거든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여기서 똑같은 논리 똑같이 적용하시면 F'2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2는 2K가 되고 이게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서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를 택해야 돼? 요거를 택해야 되고 이거 대입해서 우리가 F1 구하시면 F1은 4K, 마이너스 4K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4K의 최댓값 3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해석하는 거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최소값,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크지 않은 값을 택하자. 그럼 그럴 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만나버릴 수가 있는데 만날 때 미분 가능성을 물어볼 수가 있다.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케이스? 접해야 돼. 접해야지 스무스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 이게 대소관계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스무스해야지 갈아탈 때 미분 가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면 마지막 해석하는 거뭐 쉽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그래프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거에 집중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개 다뤄봤는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최대 최소를 이용한 다른 문항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 그러면? 그때그때 당황하지 않고, 아, 최댓값을 구한다는 건 그래프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잘 하시면 되겠고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심히 여러분 6강을 나갈 차례고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비가 아침에 안 왔기 때문에 오기 전에 아침엔 비가 살짝 안 왔기 때문에 아침에 집 앞을 뛰었어요. 네. 제가 흐린 날이든 비가 오든 나가서 뛰게 될 거라고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 내가 이런 흐리고 비가 올 듯한 날씨가 되게 좋은데 뛰기 이런 생각을 그런 멘트를 내 머릿속으로 떠올릴 거라는 걸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흐린 날 약간 비가 오려고 하면 기쁩니다. 오늘 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 생각과 동시에 두 번째가 같이 나와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가 같이 아직까지 나 좀 충돌 중이긴 한데 아무튼 아침에 그래서 뛰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한 3km밖에 안 뛰었어. 이 멘트에도 뒤에 똑같은 말이 따라붙어요. 3km밖에라니? 충격적인데 아직까지 그 찐 러너가 되지는 못한 그 러닝을 싫어하는 나와 함께 맨날 부딪히면서 사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열심히 머리를 감고 다시 한번 이 긴 머리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큰 용기냐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길이를 좀 봐요. 이 머리를 감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죠. 하루에 한 두세 번 감아요. 왜 뛰니까 그렇죠. 이걸 감겠다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아. 빨래?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계속 부딪혀. 근데 아무튼 뛰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젖은 상태인데다가 말려도 젖어있죠. 비는 오고. 그래서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웨이브를 넣어주시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해주시고 선생님이 그래서 아, 제 탓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얘가 왜 꾸불텅거리지 않는가? 꾸불텅거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 탓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내가 뛰고 와서 머리를 바짝 말리지 않고 와가지고 속상하게 만들고 왔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그냥 그 근황 토크 전해드리면서 그죠?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까먹지 않을 것이에요. 내 과거형 약점을 드러내는 시간 그죠? 내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하려던 약점인데 까먹었는데 오늘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저의 용어로 이등 컴플렉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첫 시도에 잘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첫 시도에 잘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항상 첫 번째에 실패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보든 무슨 시합을 나가든 뭐를 하든 간에 첫 시도는 실패를 하고 울고 속상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절치부심해서 그 다음부터 잘을 하든 그런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냥 태초에 나는 잘났어라는 자존감 높은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노력도 똑같이 했었어도 똑같은 노력을 해왔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내가 되게 잘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첫 번째 때는 그냥 항상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다 잘 못했었어요. 모든 것이 참 신기하죠. 그죠? 내가 중학교 때도 기억에 남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4일간 보는데 3일하고 4일째 첫 번째 1교시까지 다 맞았어요. 올 100이야. 그러면 사람이 와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자체에 난 잘 봐야 돼. 나 잘 봐야 돼. 이래가지고 진짜 그 마지막 두 번째 2교시

시간을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도덕인데 진짜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옳지 않은 거 고르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 옳은 거 고르고 1번 답을 3번에다 쓰고 이래가지고 도덕 점수를 거의 한 70점 밑으로 받았어요. 모두가 다 만점받는 도덕 점수를. 그 정도로 도덕성의 부족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뭔가 되게 잘하고 있으면 첫 번째 시도에 잘하고 있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믿어.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걸 즐기시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여러분, 그냥 첫 번째부터 쭉 뛰어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되지. 꼭 막판 스퍼트에서 따라잡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가끔 막 경기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팍 치고 나가서 끝까지 1등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현재 무언가를 잘해내고 있을 때는요. 그 잘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무조건 그 시도가 실패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수능이라는 게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첫 번째 시도 때 처음부터 잘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면, 잘안 되지 않을까? 아, 불안한데? 이런 마음을 넣어 놓도록 하세요.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는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이산 확률 변수 쪽으로 왔어요. 왔어요? 와서요? 왔어요. 6강부터는 뒤쪽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그 단원별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뭐 이산 확률 변수,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그렇게 흐름 진행하는 내용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통계 쪽으로 넘어와서부터는 개념 정리가 아직 제대로 잘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부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강부터 9강까지는요. 사실 29,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미안, 쉬워요. 어려운 문제들은 5강까지에서 이미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어려울 만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진짜 어려울 만한 문제의 유형은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케이스도 나눌 거고요. 거기서 뭐 조건부 확률, 뭐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거다 엮어서 들어가는 내용 다 등장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개념적인 것들이 다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할 건데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모든 스타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에서 여러분들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연결되거든요. 자, 이산확률 변수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뭘까요? 예스. 확률 분포표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확률 분포표에서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와야 되는 모든 X값 변수들을 다 찾으셔야 되고 그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표를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념을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는 다 문제풀이로 갔지만 여기는 개념을 섞을게.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X값들을 찾아야 돼요. 뭐 동전을 던져서 두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것의 개수 이러면 0개, 1개, 2개라고 되게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야. 문제의 난이도를 올릴 때에는 여러분이 이산확률 변수로 나오는 X를 찾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 두 수의 차,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두 수의 평균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나오는 표현들이 바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X값들을 전부 다 찾아주는 게첫 번째예요. 그죠? 나오는 변수를 모두 찾는다. 스텝 1. X를 모두 찾기. 모두 찾아야 돼요. 여기서 모두 찾지 못하면 낭패가 됩니다. 왜냐? 스텝 1이지. 스텝 2 때문이지. 스텝 2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길은 확률 분포표에서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값들을 모두 찾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확률 분포표를 무조건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오는 값이 X1도 있고 X2도 있고 쩌라락해서 XN까지 있더라. 내가 N개를 모두 다 찾았어야만 잘 봐요. 그걸 찾았어야만 뭐가 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내가 다 구하겠죠? 그 확률의 합이 얼마가 될까? 1이 될 거예요. 나오는 모든 경우를 찾았으니 나오는 모든 확률의 합은 전체 확률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의 확률을 덜 찾았어.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덜 찾았어. 그런 다음에 합이 1이라고 해서 계산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찾아야 되는 게 1단계 제일 먼저 중요하고 2단계는 확률 분포표를 그립니다. 확률 질량 함수 형태로 나와도요,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시면 돼요. 확률 질량 함수는 뭐야? X가 X일 때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에도 확률 질량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을 텐데요.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도 여전히 똑같아요. 확률 분포표로 보세요.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오히려 좋아인 게 뭐냐면 나오는 모든 변수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나오는 모든 확률 매칭되는 관계 알기 때문에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확률 분포표로 먼저 통합니다. 확률 분포표만 나오는 문제는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야. 3점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에 해당하는 칸에 해당하는 확률 하나하나 구하는 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까지 가는데 중요한 1단계. 이산확률 변수가 난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P1, P2, P3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각각 확률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단원들의 확률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조금 복잡하게 주면 실질적으로 확률 분포표를 구할 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려면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쓴게 확률이 커진다는 뜻이 아니고 확률에서 난이도를 높인다고요. 각각의 P1, P2, P3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에서 난이도를 높이면 확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말은 뭐냐? 표를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평균 구해야 돼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스텝 3로 보통 이렇게 가잖아. 평균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는 따로 안쓸 거야. 말만 합니다. 곱해 싹다 더해로 구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지만. 평균 구할 거고. 분산 어떻게 구해요? 재평평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재평평제도 중요한데, 문제 바이 문제로. 평균이 굉장히 예쁠 때에는 무엇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쵸?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는 몰라. 여러분 상황마다 다르니까. 근데 평균이 깔끔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하셔도 좋고요. 분산을 구하고 나면은 표준 편차까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해질 겁니다. 그래도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변수를 변환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스텝 4의 단계가 뭐냐면 이들을 찾고 나면 실제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텝 4. 실제로 물어볼 때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EX 플러스 3의 평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수를 변환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평균 열심히 구한 다음에 그냥 두 배하고 3 더하면 돼. 분산의 경우는 어때요? 흩어진 정도를 일부러 빼기로 바꿨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더하든 빼든은 중요하지 않아. 대신에 두 배한 것은 제곱배만큼의 영향을 줘. 그래서 2의 제곱만큼의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 지을 때 변수를 변환시킨 것들을 갖다 쓰거나 또는 표본 평균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들어갑니다. 표본 평균이요? 네, 얘네까지도 사실상 표본 평균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모평균과 같아. 그러니까 원래 모집단에 해당하는 x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이산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확률 분포표 찾아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아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되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약정 공략까지 왔습니다. 단원별로 끊어서 공부 안 해요. 이젠 다 섞습니다. 표본 평균 제가 뒤쪽에서 한번더 구강에서 다룰 건데 요 표본 평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저기에 조금씩 이렇게 다리를 걸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산확률 변수 문제인데 마무리에서 표본 평균을 물어볼 수가 있어. 표본 평균의 평균 물어보면 그냥 모평균과 같아. 표본 평균의 분산 물어보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 요런 거 기억나요? 요런 거. 뒤에 문제 풀때 다시 한번더 다룰 겁니다. 표본 평균이 뭔데?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 짓는 것까지. 요 n이 뭐예요, 여러분? 표본의 크기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살짝 더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요런 것들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딱요 스텝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상 여기까지 해결하면은 어떤 분포를 갖는지 알 수가 있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쉬워요. 딱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배웠다면, 마무리의 단계에서
그냥

성표를 물어보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내가 줄여서 말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평분표라고도 하고 평분포라고도 제가 자꾸 말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니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예요. 아니 저 내 오타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았지? 아무튼 그렇게 요것만 물어봐주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쉽고 변수 변환 살짝 언정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조미료로 섞이거나 딱 요렇습니다. 그 외에 더 이상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어렵지 않아. 통계 파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짠. 자. 보세요. 이거는 9월에 나온, 그죠? 9모에 나온 문제인데 27번이야. 제가 왜 번호를 알려드리냐면 3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4점의 그, 커트라인이 꽤 빡빡해, 여러분. 4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게확 통해서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4점에 못 들어간 거예요. 4점이 아니래. 이래봐야 3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각 면에 숫자가 1, 2, 2, 3, 요렇게 있어. 하나씩 적혀 있고, 정사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상자가 2개 있습니다. 그쵸? 이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면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를 확률변수 X라고 놓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걸 그냥 허투루 읽으시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쓰지 마요, 이건. 그럼 X가 나올 확률이 4개 중에 1이 하나, 4개 중에 2는 2개, 4개 중에 3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돼, 안 돼요. 아주 큰일 날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 상자가 두개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수의 차를 X라고 한대. 그러면 X부터 제가 얘기했죠? 따져보세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첫 번째 상자에서도 1, 2, 3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상자에서도 1, 2, 3이 가능합니다. 결과값이 말이야, 결과값이. 물론 2는 두 개가 있지만, 그치? 그러면, 여기서 1 나오고 1 나오거나, 뭐2 나오고 2 나오거나, 3 나오고 3 나오거나 하면, 어쨌든 간에 x가 0이 가능하죠. 두 수의 차가. 두 수의 차는 최대 어디까지 가능해? 하나가 1, 하나가 3이면 2까지 가능해. 그래서 0일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1단계. 확률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나올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살피되,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요.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칸씩 차이 나게 나올 수 있겠네.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 그죠? 자, X가 0, 1, 2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러 떠날게요. 그때 나오는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됐어? 시작할게요. 0이 될 확률은 어때요? 자, 그 전에.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확률 물어보니까. 첫 번째에도 4가지, 두 번째에도 4가지. 그럼 나오는 경우의 수는 16가지겠죠. 16분에 깔아놓고 시작하면 돼. 그 16가지 중에서 차가 0이 되는 경우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밑으로 쓸까? 00, 여기 11이 나오거나, 첫 번째 주 사이도 1, 두 번째 주 사이도 1, 22가 나오거나, 33이 나오는 경우겠죠. 11이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를 써놓고 갈까? 여기도 1, 2, 2, 3이잖아. 그쵸? 11이 나오려면 이렇게 한 가지죠. 33이 나오려고 해도 한 가지입니다. 22가 나오려고 하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총몇 가지? 2 곱하기 2로 가요. 그쵸. 요게 한 가지, 2 곱하기 2에서 요게 네 가지, 요게 한 가지가 됩니다. 총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똑같은 2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가 확률 얘기할 때 항상 했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를 4 곱하기 4라고 했잖아.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각각 하나의 사건이,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만든다고 했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확률 생각했던 게 여기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다시 두 번째. 차가 1이 되려면? 쭉쭉 밑으로 쓸게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될것 같아. 차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하나가 1, 하나가 2. 순서 바꿔도 가능해. 또, 하나가 2, 하나가 3. 순서 바꿔도 가능해. 그럼 해보자. 첫 번째 거에서 1이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 2가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거에서 2가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 3이 나오는 방법도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럼 총네 가지인데 어때요?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의풀이에 확신이 있으면 합이 1이니까 여기 몇이겠어? 2겠지. 근데 보통 저의 경우에는 나의풀이에 확신을 되게 크게 못 가지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확인차 한번더 합니다.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하나가 1, 하나가 3 순서 바꿔가 가능한데 1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3이 나오는 경우도 한 가지란 말이야. 순서 바꿔 두 가지인 거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완벽하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제 필요 없어. 확률을 구하는 데까지 쓰는 힘을 이제 여기까지 사용한 거고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의 핵심인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데까지 이만큼의 힘을 쓴 거지. 되었어. 자, 이제 분산 구하는 거구나로 바꿉니다. 그럼 해볼게요. 일단 다 짝수길래 8분의 3, 8분의 4, 8분의 1로 약간의 다이어트를 시켜놓고 갈 거고요. 분산 구하시려면 평균도 구해야 되니까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8분의 곱해 곱해 싹다 더해요. 곱해 곱해 곱해 4 더하기 2만 하면 되겠네. 그럼 평균은 4분의 3입니다. 자, 질문. 평균이 예쁜가? 제가 평균이 예쁘면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평균이 예쁘다는 건 평균이 그래도 정수로 나와야 그렇죠? 편차제곱의 평균을 계산할 때라면 편차가 뭐야? x값 각각의 x값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할 거거든. 그리고 그것의 평균을 구할 건데 아, 편차가 분수꼴로 나온다. 그러면 굳이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택들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풀이 과정 안에서 내가 계산 과정이든 시간이든 어떻게 절약해 나가는지를 자꾸 보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재평평제로 갈 겁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러 가야죠. 어떻게 구해요? 여기 위에다가 제곱을 얼른 쓰세요. 어차피 x가 0일 때 x제곱은 0이거든. x제곱이 0이 나올 확률도 여전히 8분의 3이고요. x제곱이 1이 나올 확률도 여전히 4고요. 8분의 4고요. x제곱이 4가 나올 확률도 여전히 8분의 1입니다.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는 게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8분의 4, 4, 5. 1이야. 5이에. 1 빼기 16분의 9 하니까 16분의 7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이때는 16분의 7로 쓰는 문제였어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변형합시다. 아이 또 아쉬우니까 아쉬운 대로 우리 변형을 한번 해볼까? 변형 포인트. 단답형 주관식으로 바꿔봐.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게 여기 스텝 3까지밖에 안 넣었거든. 스텝 4를 우리가 좀 추가를 하자는 거지. 변형을 하려면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16이 싫어가지고 나 같으면 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구하고자 하는 게 구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VX 다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답 7로 쓰면 될 거야. 변형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표본의 크기가 2야. 4? 4. 그래?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 평균을 이렇게 놓는 거지. 그죠? 두 수의 차를 X라고 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내가 뭐네 번을 확인하여 나온 수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가 4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4는 좀 작고, 8.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 변환이 들어갔으니까 8은 64배 해서 한번 바꾸시고, 변수 변환 1단계 해결했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요, 누구를? 이렇게. 표본의 크기로 나눠요, 누구를? 원래 VX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야 되는 값이 뭐가 되었어? 약분하고 약분해서 16VX구나 해서 정답 7로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요렇게 마지막에 그냥 살짝 얹어가지고 조미료를 얻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넣으면 표본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이선환계 변수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요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끔 여기 뒤에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되게 당황을 하는데 그러지 말도록 하세요. 쉬운 문제들 뒤쪽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27번으로 오세요. 어떤 27번이냐? 수능 27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도 해야 되느냐? 올해가 물론 그 변화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단연간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잖아요. 23번부터 30번까지 확통이란 말이지. 23이 어떤 거 나올지, 24가 어떤 거 나올지 대략적으로 눈치를 챘잖아요. 그죠? 23번은 가디순 쉬운 것이라든지, 아니라면 뭐 이항정리 아주 쉽게 나오거나, 아니라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주 쉽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생각했다면 24번은 거의 대부분 확률 끼리끼리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수능 완성에 있는 7.5의고사도 다 그러했었고요. 그죠? 그래, 오케이. 그리고 23, 24 뒷장으로 넘어오면 25, 26, 27 그렇게 있는 거잖아. 그 25, 26, 27의 구성으로 생각할 때뭐 신뢰도 문제 같은 거 등장했었고 요번에 우리 약점에서 안 다루지만 아니면 아주 간단한 확률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25, 26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27은 무엇이냐? 4점이라기에는 아쉽고 3점 중에서는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그 애매한 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개념 공부만 잘했다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것이 27번에 등장을 합니다. 진짜야. 진짜 딱 그래요. 자, 보세요. X 이선확률 변수예요. 0부터 4까지의 정수래잖아. 이선확률 변수가 등장하면 제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죠? 표그리라 그랬어. 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그릴까? 자, X로 가능한 값이 뭐뭐뭐 있어요? 0부터 4까지. 정수. 오,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구나. 이거 끝이에요. 한글 읽었죠? 그럼 쉽잖아.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들을 쓸 건데, 0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확률 진량 함수꼴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집어넣으면 끝나요.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12분의 1. 1 집어넣으니까 12분의 1. 2 집어넣으니까 12분의 3. 왜 약분 안 하게 해요? 평균 구할 땐 곱해 싹다 넣어야 할 거라 분모가 통일되어 있는 게 좋아요. 3 집어넣을 때는 12분의 5. 4 집어넣을 때는 여기라 그랬으니까 A래. 자, 그러면 이거를 표로 나타내고 나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A 구하기예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 표를 그려야지, 아,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 사용하고 싶구나라는 느낌이 와. 그냥 이 상태에서, 보고 있는다고는 잘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싹다 더해봐. 12분의 10. 그러면 12분의 2네. 이렇게 줄게요. A가 얼마? 12분의 2,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뒤집으니까 얘가 얼마야? 6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도, 아니지, 제가 그랬잖아요. 변수 변환이라고. 그럼 어떻게? 6을 제곱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36. VX. 그럼 이제 나는 VX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36배만 하시오로 끝나는 거예요. 쉽죠? 수능 문제야. 여러분이 실전에서 만날 그런 문제라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간결하게 풀어내는 연습. 오케이, 그럼 평균 구하겠습니다. 분산 물어봤어도요, 일단 평균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죠? 곱해를 할게요. 12분의 0이 있으니까 땡큐. 1, 6, 15, 8. 왜 제가 여기다가 6분의 1로 안 쓰고 12분의 2로 썼는지 알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간결하게. 오케이, 그러면. 7, 15. 오케이. 요렇게 하면 15니까 30 되잖아. 6으로 나눌까요? 2분의 5입니다. 제곱의 평균에 제곱하셔도 좋고, 비슷해요. 편차 제곱에 평균하셔도 좋은데, 저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갈 때는 어쨌든 간에 정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평평제로 가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곱의 평균 구하려면 헷갈리지 않게 무조건 제곱을 쓰세요. 위에다가 0, 1, 4, 9, 16. 그리고 곱해 해서 싹다 더해하시면 돼요. 됐어? 12분의 0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 한 칸이라도 내가 계산을 덜할수 있다는 건 땡큐예요, 여러분. 자, 1, 12, 9, 5, 45.
16 곱하기 2, 32. 그럼 여기 13, 오, 45, 45, 90. 그럼 또 6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되어요? 잘하죠? 잘 계산했네. 자, 마무리입니다. VX는 그럼 뭐가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4분의 30 빼니까 얼마예요?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VX로 안 물어보고 이렇게 슬쩍 변형한 거예요. 36을 곱하니까 정답 뭐로 쓸 수 있어? 45로 쓸 수 있잖아. 객관식 보기들도 깔끔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답형 주관식으로도 낼 수 있고요. 물론 단답형 주관식으로 내긴 억울하지만. 왜 억울하다고 할까? 얘가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올 거면 29번인데 29번으로 이걸 쓰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에게 4점 기회는 3번밖에 없어요. 확통 4점 기회가 3번밖에 없는데 이 친구를 내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이지. 여기에 그나마 들어간다면 29번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장치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안 어렵죠? 그렇다니까. 자, 약간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약간이라고 하고 레벨 3를 갖고 왔어. 근데 그거 알아요? 수특 레벨 3를 아직 킵해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있을 수 있어. 근데 수특 레벨 3를 좀 겁도 나고 무서워서 킵해놨다면 통계부터 보세요. 쉬워. 통계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어지게 되고 나면 어떤 문제여도 쉬워요. 진짜요, 여러분. 막 대단히 케이스를 나누고 이런 게 없다니까. 레벨 3잖아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대신에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주머니 A, B에는 112, 112, 3개의 공 들어있다. 첫 줄에서 우리가 얻어갈 거 없어요. 그림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었고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B에 넣은 후 B에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까지를 한꺼번에 읽으시면 우리는 절대 저 말을 이해 못합니다. 알잖아, 그치? 기다려봐, 뭐라고? 자, A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내서 B에다가 넣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어떻게 순서예요? 순서대로 해서 여기서 다시 세 개를 꺼낼 거래. 두 개 꺼내서 집어넣고 세 개를 꺼낼 거래. 오케이, 됐지? 자, 여기까지도 해석했어. 주머니 B에서 꺼낸 세 개의 공에 적혀있는 세 수의 합을 X라고 한대. 크, 완벽하죠? 세 수 합 X? 그때 나한테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수의 변환이 어려워 보여. 아니지, 그냥 보자마자 더하기 9는 분산, 흩어진 정도의 영향 줄 리가 없으니까 5만 제곱해서 25VX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럼 나 VX 구하는 문제네. 이러나 저러나 X 찾아가지고 확률 분포표 그린 다음에 곱해 해가지고 평균 구하고 그 과정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세수의 합 X로 가능한,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텝을 항상 떠올리세요.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예요? X로 가능한 경우들을 전부 다 먼저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봐야 넘어오는 게 1, 1이 넘어오거나 1, 2가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 A에서 1과 1을 뽑아서 넘기거나 A에서 1과 2를 뽑아서 넘기는 것밖에 없어. 그냥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1, 1 뽑아서 넘기면 B에는 어떤 게 있냐면 1, 4개에다가 2 하나가 되는 거고요. 1, 2를 넘기게 되면 1, 3개에다가 2가 2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수의 합으로 가능한 게 뭐 있을까? 1, 1, 1 뽑거나 여기든 저기든 1, 1, 1 가능하니까 그럼 세수의 합이 3이겠죠. 세수의 합이 4도 되나요? 세수의 합이 5는 되나요? 2가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지네요. 그러니까 세수의 합이 5인 것까지 가능합니다. 끝!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스텝 1 그대로잖아. 내가 말한 스텝 1.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오는 모든 변수를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는 그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표를 그릴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각각 난이도 계산하기 어렵게 해주면

0: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그 액자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자, 요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린 여기서 시작할게요. X가 3이 되는 경우. 보통 하나씩 해볼게요. 세수 합 3. 세수 합이 3인 경우부터 할까요? 합이 3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1 뽑고 1 뽑고 1 뽑아야 됩니다. 1 뽑고 1 뽑고 1 뽑는 건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1에서도 해결하시고 케이스 2에서도 해결하셔야 돼요. 자, 케이스 1이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해볼 거예요. A 3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중에서 정확히 1, 2를 뽑는 한 가지인 거고요. 확률은? 여기는? 1 뽑고 2 뽑거나, 2, 1 뽑고 2 뽑거나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3분의 2입니다. A에서 내가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에 확률을 먼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가 적용된 겁니다. A에서 1과 1을 뽑은 뒤 바뀐 B에서 어떤 걸 뽑고, 1과 2를 뽑은 뒤 바뀐 B에서 어떤 걸 뽑고 이런 이야기잖아. 자, B에서는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게. 세수의 합이 1인 확률은, 자, 계산해봐. 첫 번째 케이스에서 가능한 건, 일단 3분의 1 곱하기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분모는 OC3. 10가지. 그 중에 내가 어떤 거? 요 4개 중에서 무조건 3개를 골라야 되겠죠? 4C3. 이런 확률. 과. 더 할게요. 왜요?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랑 서로가 어때요? 배반이야. 이렇게 뽑았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뽑았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안에 확률의 곱셈 정리와 확률의 덧셈 정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한 칸을 위해서. 그죠? 자, 갑니다. 그럼 다시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케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2번 케이스의 형태에서는 요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겠죠? 5개 중에 3개를 뽑는 분모는 그대로인데, 1번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됩니다. 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얼마예요? 10분의 4, 뭐, 5분의 2로 쓸까? 둘이 곱하니까 15분의 2. 여기는 10분의 1. 그럼 한번더 약분하면, 15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1, 15분의 3입니다. 괜찮아? 5분의 1로 쓸게요, 일단은. 왜? 보통 제가 이제 그 분모랑 계산하기 좋게 표시를 해놓긴 하는데, 분모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약분한 상태로 쓸게요. 그럼 5분의 1로 쓸래. 이거 한칸 쓰는데 이만큼 계산하는 거야. 또할 거예요? 자, 세수의 합이 4이려면. 합이 4이려면 어떻게 뽑혀야 되는가를 생각해요. 1과 1과 2를 뽑아야만 하는 거죠. 세수가. 1번 케이스에서도 가능하고 2번 케이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속도 살짝 높여볼까요? 1번 케이스가 일어나려면, 2번 케이스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해놓고요. 1번 케이스가 일어나는 것도 분모는 5개 중에 3개 뽑는 거 똑같고, 여기도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깔아놓을게요. 여기 분자만 바뀔 테니까. 1번 케이스라면 요 4개 중에 2개 뽑고 요 2를 하나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얘를 뽑아야 되는 거고 4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니까 여기다 4C2를 써주면 되겠네. 6이네, 6. 그치? 괜찮아. 오케이. 여기는요. 요 3개 중에서 2개 뽑고 3C2. 이 2개 중에서 1개 뽑으니까 2C1.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2 하니까, 너도 6이네. 그쵸. 그럼 얼마가 되느냐. 요거 약분하시면 2, 5분의 1. 더하기. 요긴 약분하시면 5분의 2.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자. 본인의 풀이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친구라면.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 5분의 1. 왜요? 합이 1이니까. 근데 자신은 없잖아요. 그럼 한번더 계산을 할까요? 그렇죠. 자, 합이 5인 경우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합이 5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1, 2, 2 뽑아야 되죠? 위의 케이스에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2가 두 개인 경우가 없어요. 그럼 2번 케이스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2번 케이스가 일어나게 일단 첫 번째 A에서 이렇게 1과 2를 뽑았어야 하고, 바뀐 상황에서 10가지잖아. OC3, 그쵸? 3개를 뽑는데, 1, 3개 중에 하나를 뽑고요. 2는 저 2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무조건 둘다 뽑아야지. 끝!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야? 5분의 1. 내가 잘했군. 확인. 그러면 세 개의 합이 딱 1이 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끝났잖아. 자, 분산 구해야 되거든요. 이제 얘네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계산할게. 평균. 곱해 곱해 싹다 더해주세요. 5분의 3. 12, 5 더하니까 4야. 이게 그거야. 내가 말하는.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가야지. 이럴 때 재평평제로 갈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편차 한번 써볼까요? 제곱으로 써볼게요. 편차 제곱으로. 3에서 4 빼서 제곱. 여긴 4에서 0, 4 빼니까 그냥 끝났고, 5에서 4 빼면 1, 제곱하면 1. 오예!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시면 분산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분산 이쪽에다 쓸게요. 얼마야? 5분의 1 더하기 1, 2 끝. 여기서 재평평제로 가도 계산이 복잡하진 않겠지만, 억울은 하겠죠. 그죠? 자, 분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마무리로 돌아갈까요? 요걸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제가 미리 계산 정리해 놓은 이유를 알겠죠? 저만큼 스토리를 끌고 갔다가 이리 오잖아요? 그럼, 내가 뭘 구하는 거더라? 이러면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해서 미리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정리해서 나한테 약간, 이렇게, 광고? 주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얼마예요? 5 약분해서 정답은 10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벨 3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산확률 변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시고 세수의 합으로 가능한 x값을 찾아가지고 3, 4, 5가 되는구나를 표시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세수의 합이 3이 되는 확률을 구해야 돼요.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케이스 나눴으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인 배반 사건 요런 게 쓰인 건데 요 과정들에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제가 앞에서 했던 확률 이것저것 그 유형 있죠? 확률 이것저것 거기 파트를 잘 아시면 이산 확률 변수 파트에서 어려워져도 우리는 마크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쪽으로 더 넘어오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알맹이를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로 경우의 수에서 확률이라는 덮개를 덧썼잖아. 그 덮개 쓴걸 그대로 들고 통계 쪽으로 얘가 한번더 들어오는 거예요. 통계에서는요, 그러니까 겉표지만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알맹이를 어렵게 만드는 건 경우의 수 확률에서 하셨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5강까지가 중요했던 이유.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강은 사실 6강부터는 어려워질 내용이 없어. 근데 어렵지. 당연하지. 왜 말이 낯설어. 아직까지도 이말 자체가 낯설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축하드려요. 기회가 많을 것이야. 뒤에가 아직까지 좀 어색하고 낯설어서 어렵다는 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공부하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금방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통계를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되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이야기잖아. 그냥 어색함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볼 거예요. 수특 문제입니다. 레벨 2기는 한데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말들을 잘 읽어보셔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할 수가 있어서. 자, 보세요. 그냥 보면은, 이거 물어보는 거, 그럼 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거네 싶을 텐데 약간 달라요. 자,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 2가 적힌 거두 장, 3이 적힌 거세 장, 오케이, 주머니가 있다.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확인했었던 수의 값을 X로 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문제가 더 파워가 세요. 문제가 X를 사용해요. 뭐라 그랬냐면, N번 반복하여 확인한 N개 수의 합을 X라고 하겠대. 그럼 나는 여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값, 그죠? 주머니에서 확인한 값은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X는 솔드아웃 때 Y라고 할게요. 주머니에서 나온 수, 그수 값은 Y라고 할게요. 그럼 Y로 가능한 건 뭐뭐뭐 있죠, 여러분들? 확률이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쓸게. 1이거나 2거나 3이고요. 1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한 가지. 2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2가지. 3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가지입니다. 됐죠? 그럼 x는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서 내가 n개의 뭘 뽑은 거야? 표본을 뽑았네. 내가 n번 반복했잖아.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하는 것을 N번을 N개 확인했잖아. 그 N개의 표본에 나오는 값들이 뭐예요? 첫 번째는 Y1, 두 번째는 Y2, 세 번째는 Y3 이렇겠지. 그들을 싹다 더해서 YN까지 더해서 합을 뭐라고 부른대? X라고 하겠대. 근데 잘 따라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표본에 대해서 뭘 알고 있죠?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으로 바꾸실 거예요. 잘 따라와. X를 어떻게 표본 평균으로 바꾸냐고? 양변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이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 싹다 더한 걸 N개니까 N으로 나눴습니다가 내가 말하는 그 표본 평균입니다. Yes, Y바라고요, 얘가. Y에 대한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Y바로 써야지. 즉, X는요, 다시 정리하면 Y바를 N배 한 것이라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 봐봐. 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우, 눈부셔. 자, E, N, Y바. V, N, Y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돼. 자, 정리해서 써볼게요. 그럼 나는 Y바에 대한 평균분산 표준편차가 필요하잖아. Y에 대한 평균분산 표준편차 이용해서 찾기만 먼저 해볼까요? Y평균은 얼마야? 아, 이제 나중에 마무리는 금방 하는 거니까 Y평균은 6분의 곱해 곱해 곱해 싹 더해 1, 4, 9, 3분의 7 평균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재평평제 한번더 계산해봐요. 제곱의 평균 해야지 우리가 분산도 구할 테니까, 그쵸? 제곱하시면 1, 4, 9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해볼까요? 6분의 1, 8, 27. 오! 좋다, 그치? 6. 그러면 분산은 얼마예요? y의 분산. 6에서 제곱의 평균 빼니까 54에서 빼면 6. 되게 간단하네. 4, 그죠? 5, 30, 36. 5. 되게 간단하네, 생각보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산환경 변수였잖아. 자, 마무리해볼까요? 아까 나왔던 것도 옮겼을게요. ENY바 더하기 VNY바였는데 이게 26이래. 얘를 뭐로 쓰면 돼요? NY바. 여기는 N제곱. 나 이미 얘네들은 구해놨거든요. 왜? 요거 한번더 바꿔봐요. Y바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모평균과 같죠?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저기 Y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만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정리해서 써보자. EY가 얼마라고요? 3분의 7. 거기에 N을 곱한 거. 더하기. 한번 지우면 N만 남죠? VY가 얼마라고요? 9분의 5. N. 끝. 요렇게 되어주는 겁니다. 얘가 9분의로 바꾸시면 3, 21. 26. 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Y가 N이 얼마인 거예요? 9인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야. 찬찬히. 자, N이 9인 것까지 찾고 나면은 마무리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여기다 쓸게요. X 더하기 VEX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가 X에 대한 것만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데 X가 내가 뭐라고 했는지만 살펴보면 여기 있잖아. 이대로 집어넣어서 마무리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죠? 왜냐면 N이 9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9Y바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9Y바로 집어넣으시면은 여기서 정리하는 거 X의 평균, Y의 평균 이런 것들도 간단할 거니까 그 마무리는 여러분 해봐요. 왜냐면 우리 이미 수택에서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이거 레벨 2인데도 왜 가지고 왔냐면 넘나들고 있어요. 자, 그냥 기본적인 Y에 대한 이야기로 Y는 물론 문제 없는 거지만 일부러 썼어요. X를 문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표현이 필요해서 Y로 썼고, 그들에 대한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구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변수 변환이랑 표본 평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빡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레벨 3에 갖다 놨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맞죠? 얘가 헷갈린다면 개념적인 그 부분들이 좀 헷갈리는 걸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다섯 개 문제 갖고 왔습니다. 자, 저랑 표본 평균은 뒤에서 또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도 즐겁게 맞이하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 7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미적분 차입니다. 자, 이제 6강 미분의 활용, 도암세 활용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은 최근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 도암수의 활용 파트가 출제된 문항들을 보면서 지난 2시간 동안 공부했던 미분 가능, 함수의 그래프, 정의 해석, 조건 해석,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에 녹아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할 방향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은 쌤 EBS에서 강의를 지금 10년 넘게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에게 가장 큰 어떤 시련이자 고비이자 고난이자 또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내기만 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어떤 카테고리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부분이 워낙 방대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공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보면서 좀 뭔가 얼음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미적분 수능 해설 강의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받을 때마다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야.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문항을 풀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요 19번 거의 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후반부에 계산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까지 쭉 하고 뒤에 걸 하겠습니다. 요 부분인데, 그쵸? 요건 계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이게 9였어요. 9. 그리고 이제 요게 남았습니다. 요게. 그리고 A가 3인 것까지는 계산을 했었어. 그래프를 간단히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요런 그래프였죠. 그래프가 요렇게 됐 다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그랬을 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GT가 불연속이 되는 점은 변곡점,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점, 또 변곡점, 또 변곡점, 그리고 공통 접선을 그었을 때 얻어지는 교점, 공통 접선을 그었을 때 얻어지는 교점, 교점. 이게 답이어서 총 6개가 됐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FT1과 FT4니까 이게 T1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T4입니다. 그러니까 T1과 T4의 함수값을 곱해서 계산이라고 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변곡점 구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Y는 X-A가 3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 T1과 T4를 계산을 해볼 거야. 자, 해볼게요. Y 프라임은 두 배의 x 빼기 3, 2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의 2의 x제곱. 아, 제곱의 2의 x제곱. 그냥 이거 어차피 한번 더 미분할 거니까 인수분해 안 하고,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고,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9,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의 2의 x제곱. 됐죠? 한번더 미분하겠습니다.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하면 값은 2x-4가 되고요. 뒤에 거 미분 앞에 하면 그대로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1 2의 x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T1하고 T4는 바로 이게 는 0이 되는 값이야. 그럼 당연히 이 앞부분이 0이 되는 값이니까 요거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루트 2. T4는 1 플러스 루트 2. 그렇죠? 1 마이너스 루트 2고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질문이 FT1 곱하기 FT4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또는 뭐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이 T1하고 T4를 대입한 다음에 이제 X축 아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두 개를 곱하면 뭐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답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요. 요거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3의 제곱 2의 1 마이너스 루트 2. 앞에 마이너스 부분이 없앨게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 빼기 3의 2의 1 플러스 루트 2. 요 곱한 게 답이야. 알겠어요? 요 곱해보면은, 식이 이제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요거 요거 함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고요. 요거 요거 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빠졌네요. 합과 차의 곱이 되면서, 그래도 간단하게 되네요, 이거. 합과 차 곱이니까 4에서 2를 빼면은 2고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수가 4 2의 제곱이네요. 2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가 4 2의 제곱이어서 곱하면은 36 2의 제곱이 답이 되는데, 이걸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계산해 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거 마지막에 대입하는 과정이 약간 뭐랄까, 좀 궁색하지 않아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제대로 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출제 의도는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식 자체가, 보면은, x값이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 것 자체부터 뭔가 조금 어색하지.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은 두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x1, x2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2이고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걸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유사한 문제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거야. x1 빼기 3의 제곱 2의 x1제곱, x2 빼기 3의 제곱에 2의 x2제곱. 이렇게 되면서 이 식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x1, x2 빼기 3배의 x1 더하기 x2 중괄호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9의 제곱에 2의 x1 더하기 x2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더 어려워 보이나요? 근데 숫자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좀 간단하지만 실전에서는 막뭐 루트 5 빼기 3막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면 숫자가 되게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합과 곱을 통해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니까 x1, x2 마이너스 1이야. x1 더 x2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플러스 9 하니까 9 빼기 7 하면 2가 되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는 문제에서 2였기 때문에 값이 2의 제곱이 되면서 아까 봤던 뭐 루트 2, 그 다음에 뭐몇 더하기 루트 2, 몇 빼기 루트 2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식이 예쁘게 정수로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꼭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고요. 정확한 교육 과정상 고1 과정에서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할때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마지막 연산까지 훈련하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평가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좋아요. 20번입니다. 20번. 여러분 교재, 자료실에 교재 문제 항상 미리 풀어본다고 강의 들으세요. 자, 요 문항은요. 최근에 이제 평가 모의고사 29번 등장했던 문제, 2025학년도에 등장했던 문제인데 상위권 학생 중에서 특정 수준을 딱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뭐

해결될 만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읽어보고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이게 힘들면 물러서고 그 다음에 할 만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 일단 딱 보는 순간 함수 fx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야. 그죠? 3차, 2차, ln, 뭐 a값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 bc가 있는데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b보다 작을 때 두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지는 알겠어요. 이 b라는 값을 기준으로 b보다 클 때는 이 함수 그대로고요. b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잠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fx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식인 그래프예요. 거기다가 x축으로 c만큼 평이동식인 그래프. 어쨌든 이 그래프를 적당히 변형한 형태의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제 뭘로 푸는지 알겠네.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4강에서 미분 가능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경계가 되는 이 점, 이때가 문제 아닙니까? 이때 연속이다. 위에 식에 b 대입한 거랑 아래 식에 b 대입한 게 똑같습니다. fb는 마이너스 f의 b 마이너스 c입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니까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다고 했죠. 어떻게 됩니까? 위에 식을 미분해가지고 b를 대입한 거랑 아래 식을 미분해가지고 b를 대입한 거랑 서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질문이 abc를 결정하는 거니까 abc를 더하는 거니까 자 모르는 문자가 a 몰라 b 몰라 c 몰라 3개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자 3개입니다. 식을 3개 얻어야 돼. 하나 두 개는 얻었습니다. 그 다음 a가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뭔가 미분 가능을 사용했는데 모르는 뭔가 하나 더 있나 봐. 그러면서 abc를 결정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는 할 만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잖아. 여기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미분해 가지고 대입하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문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전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볼래? 이거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지금 여기는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한 거잖아요. 뭐 연속, 미분 가능.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두 개 말고는 미분 가능으로 또 다른 조건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는 거의 디폴트로 정해져 있어요. 말해보세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함수의 활용이야. 미분의 활용이야.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여러분에게 x세제곱이 아니라 3분의 1 x세제곱이 있잖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f'x를 구해보는 겁니다. 문제에 힌트가 있다니까요. 아니 3분의 1 x세제곱을 보는 순간 미분해서 최고차한 계수를 1로 만들고자 하는 출제자의 어떤 배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선생님 너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일단 이것부터 해보고 그거 아니면은 빨리 갈아타서 다른 것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미분의 활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f'x를 구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f'x를 구하는 과정이 제 일감이죠. 계산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해에서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 다음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이 미분해 활용해서 새로운 그래프가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미분 가능의 이식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막 b도 모르고 c도 모르고 너무 복잡해. 적용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함수를 보면은 a를 제외하고 이 앞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미분의 활용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의 어떤 특성을 토대로

뭐 극대값, 극소값, 변곡점 이런 걸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fx가 거의 나와 있어. a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f'x가 는령인 걸 찾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찾는데 이건 어렵지 않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최고차함수가 양수인 3차니까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그래프는 이렇게 무한히 커지는 그래프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여전히 무한대로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당함수가 훨씬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가서 그냥 그래프는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아니,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이게 는령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통분을 먼저 해야 되네. 통분을 해야 되네. 자, 다시. 그냥 심심하니까 f'x를 구해보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미분 단원이기 때문에 f'x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가 는령인 걸 찾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통분을 하시면 1 더하기 x의 제곱분에 x제곱 더하기 x4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2x는 사라지고 보니까 이거는 x제곱으로 묶어지네요. 이 식이 1 플러스 x제곱이고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어머어머 x-1의 제곱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는령이 되는 값이 물론 있죠. 언제입니까? x가 0일 때하고 1일 때. 이때가 그 값의 후보인데 그게 아니라 분모 무조건 양수잖아요. 이거 제곱이고 제곱이면 이거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함수 fx는 언제나 증가만 하는 그래프입니다. 극대값, 극소값 없어요. 증가만 하는 그래프야. 그러면서 f'x 0이 되는 값이 0하고 1이 되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의 어떤 특성이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ABC를 결정하는 문제긴 한데 그 ABC를 결정하기 전에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먼저 뽑아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특성 중에서 아, 함수가 증가하고 이런 그래프구나. 그럼 봐봐요. 어떤 그래프냐? 0, 1. 근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여기 0 대입하면 0, 0, 0, A입니다. 0,A를 지나요. A입니다. 0,A를 지나.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ln이 더하기 A. 아, 좀 복잡하긴 해. 하지만 이런 정도 값인 것은 알겠어. 왜? 함수가 증가만 하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이 함수 fx는 요렇게 생겼다가 증가만 했다가 또 무한히 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게 함수 fx야. 그러니까 함수 fx의 정체를 알았어. 이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abc가 이제 굉장히 쉽게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한 거라고요?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렇게 찾은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연속 조건을 하나, 좌우 미분 계수 똑같다로부터 식 하나. 그런데 이거를 막상 저 함수식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고, 되게 난해해.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왜냐? 그래프가 이 상수항 A를 제외하고는 다 나와 있고, 또 하나 미분하고 싶어서 이 앞에 3분의 1도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아까 세 번째 식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세 번째 식에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문제에서 사실 가장 큰 포인트야. 식을 세개 얻어야 돼요. 두개 얻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잘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뭐를 알수 있느냐? 이 함수가 무조건 증가 함수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f'b는 무조건 0 이상이 됩니다. 양수이거나 0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f'bc도 무조건 0 이상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음수이거나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그러면 가능한 조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게 0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 BC지. 그러면 B는 접선 기울기 0인 것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B가 1인 거야. B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양수 BC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F'이 0이 되는 것은 0 아니면 1이니까, 그렇죠. B가 1이니까 C도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여기 옮겨다 그릴게요. 자, 이런 그래프야. 0이고 1이야. 이게 B가 1입니다. 문제에서 B 이상일 때는 fx죠. B, 원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원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인데, 이 함수가 B 이상일 때는 fx야. 그 다음에 B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의 x-c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요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이동시키면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되죠. 그 다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c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는 c가 1이었거든요. 그럼 이거 갖다가 뒤집은 다음에 1만큼 평이동시키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걸 뒤집으면서 1만큼 이동하는 그래프에서 요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가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GX 그래프인 거야.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조건. 지금 내가 B도 구했고 C도 구했죠. A 어떻게 구합니까? 이 동그라미 1번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1번식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여기 있죠. 이 함수값 FB가,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F0랑 똑같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 옆에다 쓰겠습니다. 자, F1은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이 더하기 A이고, F0는 A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F1은 마이너스 F0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ln이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A는 넘기고 나누게 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ln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A가 요거, B가 1, C가 1. 싹다 더하면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이가 되고요. p가 3분의 7, q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이 이거죠. 30에 괄호 열고 p 더하기 q잖아. 그러면 30p 하면은 70이고요. 30q 하면은 마이너스 15니까 정답은 5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 만한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다는 게 아니야. 쉽다는 게 아니야. 이걸 과연 내가 도저히 못풀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수능에서 22번 또는 21번에 수투 도함수의 활용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투 도함수 활용도 지금하고 똑같아. 미분 가능, 함수의 그래프, 당연히 3,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접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뭐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정의 해석, 조건 해석을 한 다음에 함수 찾기 문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훈련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선생님이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강의 시간에 조금 라이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강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21번 같은 문제가, 이게 지금 작년 문제거든요. 합성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GX랑 그 다음에 X 빼기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합성을 해놓으면 바로 이 fx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합성함수 관련된 주제가 과거 수능에서 엄청나게 나왔던 시절이었습니다. 2022, 2023 학년도 수능, 특히 2023 학년도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이 전부 다 합성함수와 관련된 주제여가지고, 이 합성함수를 파고드는 형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n축을 통해서 그래프를 쉽게 그린다라든지, 합성함수를 쪼개가지고 겉에 속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 또 신기하게 최근 몇 번의 수능에서는 합성함수 관련된 주제가 출제가 안 되기도 했고 지금처럼 나와도 굳이 합성함수 개념이 없어도 그냥 간단하게 한 덩어리를 뭐 치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합성함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심화 주제들을 이야기하면 한 그래도 두세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강의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좀 짧게 시간을 내가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는 합성함수에 관한 심화 개념이 없어도 풀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함수 관련된 주제가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잠깐 따라오시고.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보통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y는 f 합성함수 gx 뭐 이런 게 이제 합성함수잖아요. 그렇죠? 네. 합성함수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와 관련되어서 합성함수 포함된 방정식. 그러니까 f 합성함수 gx는 뭐 0, 0이 나오기도 하고 K가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주제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합성함수가 포함된 그래프, Y는 F 합성함수 GX.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그래프. 자, 세 번째 요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이미 몇번 나와서 또 나올지 확실하진 않지만 2020학년도 수능에서 지금으로 수투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바로 미분 가능. 합성함수가 포함된 미분 가능. 또는 합성함수와 어떤 함수의 곱이 포함된 미분 가능.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라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분 가능 주제가 합성함수가 아닌 거 나온 빈도가 99%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라이트하게 하고. 아까 말했지만, 서너 시간 정도는 걸린다는 게 이거 하나하나를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첫 번째.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은요. 이렇게 풀면 제일 쉽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풀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단계, 2단계 이게 뭐냐면은 합성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방정식은 F 합성함수 GX는 0이라는 걸 푼다고 치면은 요 GX를 쌤이 세모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거 한마디로 1단계는 뭐냐면 F 세모는 0을 푸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FX는 0을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세모값이 나오죠. 세모값이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1단계야. 그다음 2단계는 뭐냐? 우리의 목적은 세모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모가 뭐였습니까? GX였죠. 그러니까 GX는 알파, GX는 베타. 이게 GX니까. GX는 알파, GX는 베타, GX는 감마. 이거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최종적인 X 값이 나오겠지. 그 X 값이 내가 원하는 합성함수의 방정식의 답입니다. 자, 요거는 또, 뭐, 기출문제 보면은 F 합성함수 GX는 GX를 만족하는 것에 근구하는 거. F 합성함수 GX는 T를 만족하는 거. F 합성함수 GX는 0을 만족하는 거. 또 뭐, 케이스 나누면 되게 많은데, 너무 막 현학적으로 가지 말고, 요 형태가 합성함수가 포함된 형태가 나오면 두 단계로 나눠서 F 세모는 0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세모는 알파, 세모는 베타, 세모는 감마, 세모는 델타 이거를 그 다음에 풀면 되겠구나. 우리의 목적은 X를 구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태가 더 많죠. 아까 지금 풀려고 했던 문제도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합성함수건 그냥 함수건 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y 프라임이 능형인 걸 찾아서 극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을 구해서 그래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y 프라임을 구하려면은 이 y 프라임을 보시면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되고요. 이게 능형이 되는 걸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능형인 거는 둘로 쪼개면 되죠. 요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합성함수가 포함된 그래프를 n축을 이용한다. 아니면은 x축하고 y축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x축과 뭘로 바꿔가지고 구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y 프라임이 능형인 걸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f 프라임 gx가 0이 되거나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구하는 과정이 아까 했던 동그라미 1번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과 원리가 똑같죠. 이것도 그냥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연결하고, 극한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미분 가능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포함된 걸로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문제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이었던가? 그때가 합성함수 포함된 미분 가능 문제가 기역리인 디귿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역리인 디귿도 안 나오고, 기출 문제가 너무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자, 넘어가서 이제 28번을 보겠습니다. 아, 21번을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네. 아,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죠. 28번 문제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3차 함수 fx와 실수전 채집할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3차 함수를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내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함수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래.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 조건이 있긴 한데 그게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이게 아니라 그냥 G'X 같은 식을 쓰려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성립 조건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G'0, G0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차 함수 fx면 조건이 몇개 필요해? ax의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니까 조건이 4개 필요합니다.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 2개 나와 있고. 3개 나와 있고, 4개 나와 있고. 생각보다 이 문제도 새롭고 낯설긴 한데, 막 완전히 없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앞에 풀었던 20번 같은 문제는 조건을 2개를 찾았지만 세 번째 조건이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F0가 0고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야. 그러면 그래서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0란 말은 아, 이거 변곡점. 이게 파이란 뜻이구나. 0,0을 지나고 요게 파이란 뜻이구나. 자, 그리고 G 프라임 0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당연히 미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를 구하면 G 프라임 X 마이너스, 이건 합성함수 미분에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은 시컨트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에서 이 안쪽을 미분한 G 프라임 X가 되어서 요거 G 프라임 X로 묶어내시면 이게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X가 됩니다.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이거 공식을 외워야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인의 제곱이랑 코사인의 제곱을 더하면 1인 건 알죠? 양변을 코사인 제곱 나누시면은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가 되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가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넘기시면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만 시컨트 제곱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탄젠트가 돼서 생각보다 이 식이 괜찮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이 뭡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 X 곱하기 탄젠트 제곱 GX. 자,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F 프라임 X인데 요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는 형태에 대한 정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F 프라임 X가 자, 그랬을 때
질문이 f0랑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제로, 그 다음에 사인 g 파이가 제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이거, 이걸 찾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마지막 부분이 좀 학생들이 생소하고 이야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할수 있는 걸쭉 해봅시다. 첫 번째, sin g파이가 제로야. 그러면 sin 값이 0이 되려면 n파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g파이는 n파이입니다. n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뭐 이런 값들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고, g파이는. 그 다음에 f0는 제로고, f 더블 파이가 제로고. 자, 이게 뭐지?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gx? 자, 그런데 문제에서 되게 재미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탄젠트가 하나 있어요, 탄젠트가.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탄젠트가 있어. 탄젠트 gx인데 지금 fx는 당연히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gx라고 하는 게 탄젠트에 해당하는 어떤 값인데, 이 GX에서 탄젠트의 성질 중에 하나가, 탄젠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봐보세요.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요거 우리가 이제 수학원에서 배우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이게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탄젠트의 성질이 함수값을 가질 수 없는 파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gx가 뭐가 될수 없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가 2분의 3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 말은 얘가 2분의 3파이. 자, y는 2분의 3파이라고 치면은 이 함수 gx가 2분의 3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2분의 3파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함수 gx가. 그러니까 함수 gx는 대강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2분의 3파이잖아. 이 함수 gx가 2분의 3파이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쪽에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뭐는 될 수가 없냐? 자. y는 2분의 3파이. y는 2분의 파이, y는 2분의 5파이라고 하면은 이 gx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분의 5파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분의 3파이 한없이 가까워져 간대. 그러면 함수 gx는 여기서 놀고 있거나 여기서 놀고 있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중요한 부분. 왜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함수 gx가 2분의 3파이가 되는데 함수가 gx가 미분가능한 당연히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2분의 파이나 2분의 5파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함수 g파이가 n파이니까 그러면 2분의 3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것은 파이. 여기는 2파이. 그러니까 가능한 g파이는 파이 아니면 2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와, 그래서 이제 문제의 어떤 정보를 찾았는데 문제가 너무 새롭죠. 너무 참신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또 하나. 가족권 사용을 안 했네요. f0가 제로입니다. 여기다가 제로라든지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 함수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f0니까 제로, g0, 탄젠트 g0. 자, 이거 잠깐 옮겨 쓸까요? F0는 G0 마이너스 탄젠트 G0. 그 다음에, 우리 또 파이가 나오니까, G파이가 나오니까, F파이는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 이렇게. 근데 방금 G파이가 파이 아니면 2파이였거든요? 그러면, 파이 아니면 2파이니까, 탄젠트 파이, 탄젠트 2파이 전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f파이는 g파이라는 정보가 하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f0는 g0 마이너스 탄젠트 g0를 이용해가지고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잘 보니까 따라오세요. 요게 보이네. g'0 곱하기 g0의 제곱.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것도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주어진 식을 잘 보니까, 자, 문제에서 요식이 보이죠, 지금? F0가 이렇게 된게 보여요. 근데 F0가 문제에서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정보, G0가 탄젠트 G0예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게 뭐라고요? G'0 곱하기 G0의 제곱이에요. 근데 G0가 탄젠트 G0라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G'0 곱하기 탄젠트 G0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또 따라오세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G'0 탄젠트 제곱 G0. 그것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X가 마이너스의 G' 곱하기 탄젠트 제곱 G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F'0를 구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요걸로부터 마이너스 F'0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예요. 함수 FX는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 지금부터 이제 구해볼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3차 함수의 정보를 얻어야 돼. 첫 번째, F0는 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GX, G파이가 지금 M파이야. 근데 G파이가 M파이인데 요 F파이가 G파이랑 똑같아. 알겠죠? 이게 M파이야. 근데 F파이가, G파이가 아까 있잖아요. 이게 2파이 아니면 파이라니까? 그러면 케이스를 둘러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첫 번째, G파이가 파이인 경우. 근데 그게 FI예요. 두 번째, G파이가 2파이인 경우. 이게 FI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문제에서 아까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파이는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함수 fx가 x축, y축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y는 fx가 어떤 그래프가 되는 겁니까? 0,0을 지나고 그다음 파이, 파이를 지나요. 예, 파이입니다, 파이. 자, 파이, 파이를 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될지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확실한 변곡점인 건 알겠고 이 점을 지나는 건 알겠고 최고차 함계수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정보가 추가로 있냐면 자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F 프라임 파이가 이렇게 생긴 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F 프라임 파이가 지금 G 파이가 파이 아니면 2 파이잖아 근데 F 프라임 파이를 구해보면 뭐 요건 모르겠어요. 근데 탄젠트 제곱 파이 아니면 탄젠트 제곱 2파이인데 탄젠트 파이나 탄젠트 2파이가 아까 0이었잖아. 그 말은 무조건 F' 파이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알수 있죠. 자, 이게 이 문제 가장 어렵고 좀 뭐랄까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F' 파이가 0에요. 접선 0입니다. 이 변곡점이야 게다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 안 되는 거야. 왜? 여기가 변곡점이면서 그와 동시에 접선의 기울 0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같은 방법으로 이두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이번에는 네, 파이, 2파이 요점을 지나고 그래프가 또 아까처럼 요렇게 올라갔다가 접선이 0이었다가 또 요렇게 생긴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것은 뭐 보고 찾으시면 되겠어요? 아,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 이게 1번이고 이게 이제 2번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 보고 판정하면 좋을까?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고 치면은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gx가 요렇게 가는 거죠. 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케이스라고 치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이게 2분의 3파이 위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fx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이 탄젠트 gx의 부호를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x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2분의 3파이바 작은 쪽에서 오면은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젠트 GX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0: 그럼 이게 양의 무한대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요 값은 뭐 그냥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fx는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음의 무한대가 되는 흔히 말하는 모순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두 번째 케이스가 되면은 2분의 3파이보다 위쪽에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탄젠트 값이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양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요게 답이 됩니다. 이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요 파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y는 최고차항 계수 a의 fx라고 fx. fx는 최고차항 계수 a의 그다음에 x-π의 세제곱 플러스 2π. 그러니까 y는 ax 세제곱을 x축으로 π만큼 y축으로 2π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a 어떻게 구합니까? 함수가 0,0을 지나기 때문에 0은 a 곱하기 마이너스 π의 세제곱 플러스 2π가 되고 넘기고 나누시면은 a는 π제곱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고 fx가 나타났고요. 질문이 f' 제로를 구하는 마이너스 f' 제로를 구하는 문제니까 f'x를 구하면 요거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파이 제곱분의 6의 x-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제로를 구하게 되면은 파이 제곱 6이 남게 되겠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짝짝짝. 자,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퀴즈를 푸는 느낌. 근데 실제 수능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능에서 28번, 30번 같은 이제 미분이나 적분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지금처럼 필연적으로 조건 해석, 정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을 마치 퍼즐을 풀듯이, 퀴즈를 풀듯이 조건을 이렇게 되면은 아 모순이야.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미분의 활용 부분을 뭐 완벽하다고 선생님이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최소한 알려주고 싶은 심화 개념은 거의 다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요. 수능 볼 때까지 기출 문제 무한 반복.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특히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 미분의 활용 최고난도 문항들이 모의고사 한 회당 한 문제씩 무조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복습.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푸었던 거를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 이 단원이에요. 자, 그리고 아직은 안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적분 단원을 공부를 하면은 미분 적분 통합형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적분 고난도 문제는 거의 다 미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분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적분과 같이 어우러진 문제를 풀면서 말 그대로 통합형 사고를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자,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다음 시간 7강에서 9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약점 공략 기아의 김창재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평면 백토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평면 백토의 내적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이죠. 8번 문항부터 볼 텐데 비교적 최근 기출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관한 문항인데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나 중심 연결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AB와 AC의 길이가 AB, AC의 길이가 2입니다. 2등변 삼각형 ABC가 있고요. 여긴 분각입니다. 그러면서 선분 AB 위의 선분 AB에 선분 AB에 수직 2등분선 위에 점 D가 있어요. 뭐라고요? AB의 수직 2등분선 그러면 A와 B의 한 중점이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한 이쯤. 네. 여기서 수직 2등분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이쁘게 한번 그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었고요. 여기가 직각이고 요 점은 이 문제에서는 보세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X. 여기 이 원, 요 원은요. 선분 AB가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원의 중심 해가지고 제가 그냥 임의로 O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지름이에요, 여러분. AB가 지름이면 재밌게도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원과 만나는 점 있죠?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점은 B와 C의 중점입니다. 여기를 저는 라지 M이라 부르겠습니다.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러분 2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그으면 이 점은 수직이라면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점을 M이고요. M이라 하면 이 M은 BC의 중점이라고요. 현재 이런 상태고 AB의 길이가 2니까 이 원에 여기를 직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직각을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뭐가 성립했냐면 문제에서 BA 벡터 내적 BC 벡터는 CB 벡터 내적 CD 벡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식이었어요. 자, 첫 번째 식.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뭐라고요? 여기서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BA 벡터, BC 벡터. BA 벡터, BC 벡터 내적은 이 좌변의 값은요. A에서 직선 BC에 또는 선분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M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B 선분 BM의 길이 곱하기 선분 BC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우변 오른쪽은 CB 벡터 CD는 요 선상 요 이런 직선 위에 어떤 점 D가 있어요. V는 뭐였죠? V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네 여기 어딘가에 점 D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B 벡터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를 내적하면 D에서 선분 BC 또는 직선 BC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요. 수선의 발을 내려

했을 때그 내린 점까지 C에서 이 점까지 길이와 C에서 B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면 D에서 한 이쯤 있다고 D가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어디 있냐면 편의상 한 이쯤 여기에 D라 여기에 어디 있는지 모를 테니까 현재는 여기를 D라 하면 D에서 여기에 수선해발 내려요. 여기를 D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오른쪽의 의미는 CB의 길이 곱하기 CD 프라임의 길이에요. 그렇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에요. 둘이 같아야 돼요. 어머? CB의 길이랑 BC의 길이랑 같죠. 그러니까 BM의 길이와 CD 프라임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D 프라임이 어디예요? M에 와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A에서 M까지 수선발을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계속 연장했을 때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직선 AM이 만나는 이 점이 D가 되는 겁니다. 딱 여기에 D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에. 우린 이런 상황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겁니다. 아, 이 식으로 인해 점 D는 직선 AM과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둘다 이렇게 요 삼각형만 본다면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인데 이 각의 크기가 공통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알파, 여기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식이 뭐예요? 두 배의 AC 벡터 내적 AD 벡터는 DA 벡터 내적 DB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이 뭔지는 이제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볼게요. AC 벡터, AD 벡터. AC 벡터. AD 벡터의 두 배입니다. 뭐라고요? AC, AD? AC 벡터, AD 벡터. 여러분, 이 왼편이 의미하는 건두 배예요. D 프라임 필요 없죠. 두 배예요. 여러분, AC 벡터와 AD 벡터 내적하면요. C를 직선 AD에 수선에 발 내리면 딱 M에 꽂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랑 마찬가지냐면 AD의 길이, AM의 길이 곱하기 AD의 길이에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AM의 길이 곱하기 AD의 길이의 두 배는 오른쪽과 같답니다. DA 벡터, DB 벡터예요. 여러분, DA 벡터 그 다음에 DB 벡터요? DB 벡터는 DB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B에서 수선에 발 내리면 M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DA의 길이, 선분 DA의 길이랑 선분 DM의 길이의 곱과 같다예요. 어머나? AD와 DA는 같은 거죠. 두 배의 AM의 길이가 DM의 길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AM의 길이의 두 배가 MD, DM의 길이라고요. 즉, AM의 길이를 L이라 두면 여기가 EL이 됩니다예요. 그쵸? 그 다음엔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개의 식을 가지고 D의 위치를 찾고 길이 관계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뭘 구하래요? 문제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X에 대해서 DX 벡터 내적 BC 벡터예요. 뭐라고요? DX 벡터. 문제가 뭐냐면 DX 벡터 내적 그 다음에 BC 벡터

값을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라지 M, 스몰 M 둘을 곱해서 절대값 시키래요. 좋습니다.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통해서 여기까지 찾았죠. 자, 조금 더 찾겠습니다. 뭘 찾을 거냐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알파 알파 같은 거 보이세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입니까? 이 그림에서 사인 알파는 오 많이 습한가 봐요. 분필이 잘 부러지면 좀 많이 습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자, 2분의 L입니다. 2분의 L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에서는요. 이 삼각형에서는 3L분의 1이에요. 3L분의 1이에요. 따라서 3L제곱은 2가 되어서 L은 얼마 나옵니까? 3분의 루트 6입니다. L값을 찾은 겁니다. L값을 찾았으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L이 3분의 루트 6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3분의 루트 6. 그러면 여러분 BM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가 3분의 루트 6이면 보세요. 여긴 4, 2, 2 제곱하면 4예요. BM의 길이는 4에서 3분의 2를 빼서 루트 붙이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루트 30이에요. BM의 길이가. 그럼 BC의 길이는요? BC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30이에요. 자, 이 정도는 아실 거고. 이걸 찾았으니까 이제 이해할 거예요. 예. DX. 여러분, BC 벡터는 그냥 있는 거예요. DX 벡터는요? DX 벡터는, 자, 원 위에 임의의 점이 X예요. 원 위를 막 돌아다니는 게. 이럴 때 원이 나오니까 중심 연결로 본다면 DX 벡터는 DO 벡터 더하기 OX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주어진 이식은 할까요? dx 벡터 할게요. dx 벡터 내적 bc 벡터는 do 벡터 더하기 ox 벡터 내적 bc 벡터입니다. do 벡터 bc 벡터 내적 더하기 ox 벡터 bc 벡터 내적이에요. 언제 했어요? 지난 시간 첫 부분에 내적이라는 설명할 때 중심 연결할 때 했습니다. 이 값은 최대값은 BC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반지름. 최소값은 마이너스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BC 벡터의 절대값 길이라고 했어요. 얘는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고 이 값 여기는 그냥 딱 정해진 값 상수라고요. 왜? DO 벡터와 BC 벡터 내적하겠습니다. DO 벡터는 여기죠. 이거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DO 벡터. 그 다음에 BC 벡터예요. 그러면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여기고 둔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는 마이너스 붙일 거고, 마이너스 붙일 거고, BC 벡터와 DO 벡터의 내적은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D에서 직선 BC에 수선의 발 내리면 M, O에서 수선의 발 내려 직선 BC 이렇게 내리면 이 점을 O 프라임 그냥 H 할게요. H 이렇게 내리면 수선의 발 내리면 H. 그러면 이 내적의 값은 이 그림에서 본다면 5 곱하기 뭐예요? 선분 BC의 길이 곱하기 선분 HM의 길입니다. 이 값이, 요 값이요. 맞아요? 요만큼의 값이 딱 정해진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BC의 길이는 3분의 2루트 30 곱하기 HM. HM의 길이는 BM의 길이의 절반입니다. 왜? BM은
이 원의 현에 해당하고요. 현의 길이, 수직 이등분하죠?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레리면. 따라서 BH의 길이나 HM의 길이는 각각은 BM의 길이인 이 값의 절반, 6분의 루트 30이에요. 여기는 6분의 루트 30이에요. 그리고 다 알다시피 여러분, OX 벡터 내적 BC 벡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BC 벡터의 길이는 3분의 2루트 30. OX,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그럼 이 값은 딱 정해진 거잖아요. 얼마예요,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있고요. 6이 있고요. 2 곱하기 30 있어요. 6, 1은 6, 6, 5, 3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값의 최대값은, 이 값의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0에다가 이걸 더한 거예요. 3분의 2루트 30을 더한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이 값은 고정이라니까요. 고정. 고정된 상수값. 이 값, 이 값. 마이너스 3분의 10이에요. 여기다가 이만큼을 더했는데 얘가 최대값이 이거고, 최소값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야죠. 3분의 2루트 30. 이 경우 라지 M과 스몰 M을 곱하면 결국 뭐나 마찬가지예요. 여긴 똑같고 뿔 마니까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빼면 돼요. 9분의 제곱하니까 100 마이너스 9분의 제곱하니까 4, 30, 12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0인데 뭐라고요? 절대값 라지 M 스몰 M이니까 라지 M 스몰 M이니까 절대값 취하면 절대값이고 얼마예요? 절대값이니까. 그렇지. 9분의 20. 따라서 P 더하기 Q는 29인가요? 우리가 PQ로 문제에서 썼나요? 그렇죠. P분의 Q일 때, 아, Q분의 P군요. Q분의 P. Q, 아, 괜히 지웠어요. P가 20이고 Q가 9였나요? 더하면 29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푼다가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되고, 특별히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 문제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로 D의 위치 그리고 길이 관계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8번 문항, 비교적 최신 문항이죠. 제 촬영하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제일 최근의 문항인 8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막 나옵니다. 조금 해석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요? 여기가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요? 자, 그림은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 문제 그림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고.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조금 삐뚤빼뚤해도 원 같아 보입니다. 한 번에 한 줄로 쭉 그렸는데요. 그냥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원이고요. 한 이쯤이랄까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두점 PQ가, 요원 위에 두점 PQ가 있고요. AB의 길이가 10루트입니다. 그러면서 요 AB의 중점을 원의 중심, O라 할게요. O를 위에다 쓰면 항상 밑에다 써가지고 O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AP 벡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직각이고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14입니다. 제곱하면 196이에요. 그럼 AP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AP의 길이는 2고 BP의 길이는 14입니다. 제가 일부러 선부 표시한 거예요, 그냥. 원래 벡터의 절대값을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2고, 이게 2고, 이게 14예요. 여기가 10루트 2, 제곱하면 200이니까.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P는 여기 있으니까 밑에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그린 거고, 이렇게 된다면, PA 벡터, PB 벡터 더한 것은 두 배의 PO 벡터죠. 그러면, P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요. 쭉 이어서, 이 점을 제가 R이라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PR벡터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배의 P, 아, 그냥 두 배의 PO벡터를 PR벡터라면, 이 문제는요, PI 벡터 내적 PQ 벡터 더하기 PB 벡터가 두 배의 PQ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현재 이렇게 된다면 원의 중심이죠. PR이 지름입니다. 원의 지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Q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P고 여기가 O고 여기가 R이에요. 그럼 원 위에 한 점, 어떤 점이 Q가 여기 있어요. Q, Q, Q. 그러면 PQ 벡터, PR 벡터 내적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무조건 직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PQ 벡터 PR 벡터 내적하면 R을 여기 이렇게 수선해 발라내면 Q니까 결국 얘는 PQ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 PR 벡터 PQ 벡터 내적 더하기 PR 벡터 PB 벡터 내적은 이 좌변만 쓴 겁니다. 이 좌변만. 이 좌변은 이렇게 쓸수 있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PQ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고.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와 보세요. B가 이쯤 있어요. 그럼 B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B 이렇게 이어도 직각이에요. 그러면 PR 벡터 PB 벡터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PR 벡터 PB 벡터 내적하면 그렇지. PB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우와, 그럼 여기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값은 PB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이 결과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배의 PQ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우와, 그럼 여기는 두 배의 PQ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다. 따라서 무엇이 성립한다? P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PQ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같다예요. P에서 B까지 이르는 길이의 이 말은 결국에는 아 PB 벡터의 절대값이나 PQ 벡터의 절대값이나 둘다 14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만족하려면 B랑 Q랑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QB 벡터의 절대값이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B와 Q는 같은 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상한 게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PQ가 지름일 때 PR이 지름일 때 Q는 어디 있어야 돼요? B를 PR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쯤 있으면 돼요. 여기에 Q가 있어서 이렇게 그어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둘 다가 14가 되는 Q는 B와 Q, QB는 직선 PR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면 여러분 RB의 길이가 얼마예요? RB의 길이가 BR 이구요. QR도 입니다. 얘도 이구요. AP의 길이나 BR의 길이나 QR의 길이가 모두 2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직각이잖아요.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그쵸? 당연한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뭘 구하래요? 저기요. PA 벡터 내적 QB 벡터요. 응? PA 벡터. 자, PA 벡터 내적 QB 벡터의 절대값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와도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왜냐? PA벡터랑 BR벡터는 같습니다. 그쵸?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요 PA벡터 요렇게 돼 있고요. 직각이고 요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름일 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PA 벡터와 QB 벡터이거든요. QB는 여기예요. 이렇게 된 벡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벡터와 PA 벡터와 QB 벡터는요. 둔각이에요. 서로 이루는 각이 둔각이니까 얘를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로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됩니다. 지금 요 그림이 보이시면 어떤 부분을 좀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절대값 PA 벡터가 누구랑 같다고요? BR 벡터와 같은 거예요. QB 벡터예요. 맞죠? 아,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아니 이걸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BR 벡터 내적 BQ 벡터의 마이너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X랑 그냥 절대값 X랑 같은 거 알죠?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0이랑 절대값 하면 같은 거 알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여기 그냥 마이너스를 떼고 바로 이렇게 하나 값은 같다고요. 그럼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BRBQ. Q벡터, BR벡터. 어머나, 보이세요? Q와 M의, 아니, B와 Q의 여기 중점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M이라 할게요. 뭐, 라지엠이라는 표현 없죠? 중점을 보통, 여기, 요 점을 M이라 할게요. 그럼 뭐가 성립해요? BR벡터, BQ벡터. BR벡터, BQ벡터. 내적하면, 절대값. BQ의 길이 곱하기 BM의 길이 하면 돼요. 왜? R을 직선 BQ에 대해 직선 BQ로 수선에 발내린 게 M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BQ의 길이와 BM의 길이 곱이에요. BQ의 길이와 BM의 길이의 곱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BQ의 길이는 BM의 길이의 두 배입니다. 두 배의 BM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절대값은 의미가 없잖아, 양수니까. 그죠? 그럼 BM의 길이, 이 길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되게 간단해집니다. 왜?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세요? P, B, R, 직각 14, 2, 10루트 2. 세어볼게요.

E고요. B, P, R 여기 직각이고 요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M이에요. 요점이. 이게 얼마고요? 여기가 14고 여기가 10루트이고 뭐 성립합니까? 2 곱하기 14는 2 곱하기 얘입니다. 2 곱하기 14는 10루트 2 곱하기 BM의 길이라고요. 그렇다면 BM의 길이는 10루트 2분의 2 곱하기 14니까 루트 2가 되고요. 5, 여기는 7. 그래서 5분의 7루트입니다. 맞아요? BM의 길이가 얘라면 제곱하면 이제 2 곱하기 제곱해 주세요. 25분의 7루트 2의 제곱이니까 49 곱하기 2 하니까 98이에요. 아하. 25분의 98 곱하기 2 하니까 196이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P분의 Q다. P 더하기 Q 값. 둘을 더해보세요. P 더하기 Q는 얼마예요? 221이 나옴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요 부분, 요런 그림을 여러분들 직접 그려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도 여러분들이 자주 써먹는 만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0번인데 10번이 의외로 조금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수능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인데 그림이 주어졌어요. 그림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뭐가 성립하냐면요. 지금 정사각형 ABCD, 이 BCD, ABCD는 정점이에요. 만족시키는 점 X가 나타낸 도형. 이게 뭡니까, 여기는요? CB 벡터죠? 절대값이죠? 4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XB 벡터 더하기 XC 벡터. 아, 많이 씁니다. BC의 중점을, 여러분, BC의 중점 어떻게 찾으면 편하냐면요. 좀 많이 찾는 방법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에서 쭉 내리면, 여기를 제가 M이라 하겠습니다. 요 M은 B와 C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XB 벡터 더하기 XC 벡터는 두 배의 XM 벡터고요. 절대값 취하면 절대값 취하니까 두 배의 XM 벡터가 돼요. 절대값이 돼요. 이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BC 벡터의 아니 CB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CB 벡터의 절대값은 이 길이니까 4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XM 벡터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X는 어디 위에 움직입니까? M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을 그렸을 때이원 위에 있습니다. X라는 점은. 너무 못 그렸죠? 이 부분이 이렇게 못 그려지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 때, 이런 원 위에 누가 있다고요? X가 있어요. 원 위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점 X가 나타낸 도형을 이게 요 노란색 도형이 원이죠, 원. 그 도형을 S라 불렀습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제에서
도형 S 위의 점피에 대해서, 이 원, 노란색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S 위의 점피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노란색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 P입니다. 그 움직이는 점이 어떤 식을 만족시켜요? 네 배의 PQ 벡터는 PB 벡터 더하기 두 배의 PD 벡터가 됩니다. P는 이런 노란색 원 위로 움직여요. Q는요? 모릅니다. Q는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렇게 되는데 P가 움직여요. 지금 P, P, P잖아요. P가 움직인 동점이라는 얘기예요. Q를, 우리는 Q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뭘 구하냐면 이 문제는 구하는 값이 AC 벡터 내적 AQ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야 돼요. 그럼 지금 결국은 A랑 C는 정점인데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면 Q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Q를 찾는 겁니다. P는 노란색 원 위로 움직입니다. 그럼 Q는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C점이 P라면 조금 힘드니까. C점을 B로 바꾸어 버릴게요. C점을 B로 바꾸면 4배의 BQ 벡터 마이너스 BP 벡터는 마이너스 BP 벡터 더하기 2배의 BD 벡터 마이너스 BP 벡터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4배의 BQ 벡터는 BP 벡터 더하기 2배의 BD 벡터가 돼요. 자, BQ 벡터는 4분의 1의 BP 벡터 더하기 2분의 1의 BD 벡터의 평행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분의 1의 BD 벡터는요, 이렇게, 이게 BD 벡터면, 2분의 1 BD 벡터는요, 여기를, 요 점을 N이라 할게요. 뭐예요? BN 벡터죠? 2분의 1 BD 벡터는 요겁니다. BD 벡터, 요게, 요, BN 벡터.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1 BP 벡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 BP 벡터는 B가 여기 있으면 P는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2분의 1, 4분의 1 여기에요. 왜? BP 벡터 2분의 1 BP 벡터 여기에 절반 중점이니까 요점 잡으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런 점들은요. 이런 점들은 사실 여기를 기준으로 원을 기르잖아요. 그럼 4분의 1 BP 벡터는 여기 기준으로 요만큼 가는 이렇게 생기는 원 위를 움직이면 돼요. 얘를 요런 원을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 점이 일로 가서 여기서 여러분, BM의 길이가 얼마예요? BM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BM의 길이는 2입니다. 이게 2예요. 그럼 2, 여기까지 길이는 건 1이에요, 1.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자고요. 여기서.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서 나타낼 겁니다. 이해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릴 거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2분의 1만큼 더 가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만큼 더 가면 요즘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 점은 여러분 좌표로 여길 원점이라 생각해 보세요. 원점이라 생각하면 2,2, 4,4예요. 자, 00, 4,0, 4,4, 0,4. 여긴요. 2,2가 됩니다. 점 B를 원점이라 생각하면.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2,2죠. 여기는 2분의 5,2가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E1은 x-2분의 5의 제곱, y-2의 제곱은 4분의 1이라는 원이 생깁니다. 이런 원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서 2분의 1만큼만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라인은 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요렇게 가면, 얘는 원에,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런 원인은 지금 이렇게 되고, 요 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점은 확실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0,0이라 본다면. 네, 거진 다 했습니다. 이런 원 위를 움직이는 게 Q예요. 요런 원 위를 움직인다고요. 이해하세요? 이걸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잘 보세요. B를 원점이라 보면, B를 원점이라 두면, Q는 좌표를 몰라요. 근데 P는 4분의 1 X랑 Y예요. 여기에 2분의 1 D는요. 4,4죠. 그러면 4분의 X 더하기 2, 4분의 Y 더하기 2예요. 요 점이 Q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게 X고 Q의 점 스몰 x, 스몰 i는 p의 점, p가 움직이는 영역. 그럼 이 상태에서 x는 얼마예요? 4 곱하기 라지 x 마이너스 e. 스몰 y는요? 4 곱하기 라지 y 마이너스 e. x랑 y는 뭐가 성립합니까? e1이었잖아, e1. e1은 x 마이너스 e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였습니다. 여기서 4x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4y 마이너스 8 4의 y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4였어요. 이걸 풀면은 여기서 4를 끄집어내서 16의 라지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16의 y-2의 제곱은 4가 돼서 x-2분의 5의 제곱 y-2의 제곱은 4분의 1. 이 라지 x와 라지 y가 움직이는 점이 Q의 자체예요. 2분의 5,2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1이라고요. 여기. 아,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 이 원이 보이세요, 이 원. 요 원의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Q를 X랑 Y로, P를 small X와 small Y로 나타낸다면, 이렇게로도 쓸수 있다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파악해서, 요렇게 원으로 잡고 풀었답니다. 이해하세요? 이제, AC 벡터, AQ 벡터 4정만 할 겁니다.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AC 벡터 4루트 이고요. AQ 벡터는 Q가 있으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면 돼요. 그럼 제일 멀리 있을 때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면 돼요? 2분의 1만큼 더 가거나 2분의 1만큼 덜 가면 돼요. 즉 2분의 5

6,2에서 수성의 발을 내렸을 때요 점까지 여길 H라 하면 최대값은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AH 길이 더하기 2분의 1만 하면 돼요. 이해하세요? 최대값은 AC의 길이가 4루트 2 곱하기 뭐라고요? AH의 길이 더하기 2분의 1. 최소값은 이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인 거다 아시죠? 그래요. 그러면 AH 길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수세발 내렸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일까요? 되게 쉬워요. 요 점에 좌표를 봐도 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자, 여러분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어머?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수선에 발을 내리면 빗변이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 점을 예를 들어서 뭐 뭐라 볼까요? A, B, C, D, E라 볼까요? E 여기를 2점. E에서 H까지 이르는 길이는 E에서 H까지 이르는 길이는 2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NH도 2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AH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인 2루트에다가 2루트 2분의 1을 더하면 돼요. 뭐라고요? AH는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9루트 2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곱해보세요. 둘의 곱은 둘 곱하는 순간 벌써 32가 나옵니다. 32에 AH의 제곱. 이거 제곱해보세요. 제곱해보세요. 16분의 81 곱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요. 왜? 뿔 마니까 AH의 길이의 제곱에서 4분의 1을 빼면 됩니다. 다 나왔어요. 곱하면 81 곱하기 4가 되네요. 왜? 약분하니까. 4분의 82는 8, 4분의 32는 8이에요. 따라서 324 마이너스 8이니까 316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물론 얘를 가지고 중심분해를 써서 풀어도 돼요. 내적을 성분해 가지고 AQ 벡터를 A2 벡터, EQ 벡터로 써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진 문제 미리 풀어보고 강의를 이용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2027 약정공야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자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후 관련된 자료 살펴봤고요. 오늘은 자원 관련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 관련되어서 조금 까다로운 그래프들 준비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그래프 해석하기 전에 자료부터 길잡이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라.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석유 소비가 많고 왜 여기에서 석탄 소비가 많은 것인가? 아, 여기는 석유 산업 발달해서 여기는 제철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이유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신재생도 마찬가지죠. 신재생,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남부 지역에서 발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서는 양수식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산지 비율 높은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수력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서 해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랑의 원자력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워낙에 원자력 발전은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나오면은 원자력 발전부터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나머지 지역들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주, 충남, 경기, 제주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지역, 그리고 충남은 석탄 소비량 굉장히 많으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장 많은 지역, 경기는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들, 좀 독특한 지역들을 알아두시면은 그 지역부터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면은 조금 더 쉽게 자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통계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양과 비중에 주의하자. 묻고 있는 게 절대적인 양인지 상대적인 비중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절대적인 양인지 비중인지, 묻고 있는 게 양인지 비중인지, 자료는 양인데 묻고 있는 건 비중이 아닌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출선지만 잘 정리해 두셔도 대부분의 선지들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래프입니다. 문제의 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자원 파트에서.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부터 라는 1차 에너지 공급량 상위 5개 시도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5군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울산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나 다라가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울산만을 가지고도 되게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먼저 원자력 나와 있기 때문에 원자력부터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몇 군데 없죠? 울산에 원자력발전소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없고 라에도 없어요. 이 D가 울산과 나와 다에만 있죠? 가와 라에는 없습니다. D가. 그러면은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D가 원자력. 원자력. 다음, 울산은 어떤 에너지 중심의 소비 구조 갖고 있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울산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네. 저 친구가 석유가 되겠죠. 석유. 또 하나, 석유는 골고루 많이 쓰이거든요. 골고루 많이 쓰이고 있는, 상대적으로 5개 지역에서 다 골고루 쓰고 있는 것은 비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아, 골고루 쓰이고 있는 비가 석유구나. 그래서 B가 석유. 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경기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도시는 석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석탄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울산은 B 비율 높게 나타나고, 또 원자력 있습니다. 그리고 C도 비율 꽤 높게 나타나는데, A는 거의 제로예요. A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울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A는 석탄이 되는 거죠. 석탄. 그럼 남아있는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아래 정리해 볼게요. 석유가 B, 그리고 석탄이 A, 천연가스가 C가 되는 거죠. 원자력을 너무 위에다 써놔서. 자, 천연가스. 원자력. 자, 그렇다면 A. 석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가가 충남이 되죠. 충남, 충남. 다음, 천연가스. 천연가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라가 경기가 됩니다. 경기, 라, 경기. 경기. 다음, 남아있는 게 아마도 상위 5개 시도 중에 전남과 경북이 안 나왔죠? 전남과 경북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가 원자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가 두 군데 있거든요. 얘가 경북이 되죠. 경북 그리고 나가 전남이 됩니다. 전남. 그래서 나가 전남, 다가 경북.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경북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석유 소비 비율이 낮습니다. 반면
석유는 울려서

울산, 여수 포함되어 있는 전남, 서산 포함되어 있는 충남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아하! 석유 비율 높게 나타나는 나가 전남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찾아가는 방법은 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내 1차 에너지별 공급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는 충남 나와 있고요. 전남, 그리고 부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이랑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A, B, C, D 중에서 D는 나와 다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죠. 원자력. 그리고 홀로 원자력이 없는 가가 충남이 됩니다. 항상 원자력이 나오면 원자력부터 찾아간다. 전남과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만 충남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니까 D가 없는 가가 충남이 됩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는 D가 석탄이 되겠죠. 충남은 석탄 소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 먼저 볼까요? 전남과 부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원자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였죠? 원자력의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는 경북이 가장 많지만, 원자력의 공급 비율, 전체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산이 전남보다도 높겠지. 아, 그럼 원자력 비율 높은 나가 부산이구나. 그럼 남아있는 다가 전남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부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비가 석탄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충남과 전남에서 모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꽤 쓰이고 있네. C가 석유가 되는 거고, 특히나 울여서 여수와 서산에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으니까 전남에서 그리고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산은 대도시니까 천연가스 상대적으로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순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문제, 이 위에와 아래 두개 그래프가 나와 있었거든요. 순서도와 아래쪽에 그래프까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요 도들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상위 5개 도에 속합니까?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5개 도까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워갈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여기 아니오에 전북과 충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상위 5개 도에는 전북과 충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경기와 경북은 이미 상위 5개 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상위 5개 도가 일단 경기, 경북 있고 세 군데 더 찾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거든요. 자, 제주 1차 에너지 공급량이 상위 5개에 속할까요? 아닙니다. 강원은요. 강원도 안 속하겠죠. 왜냐하면 강원은 제조업이 발달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니까. 요거 두개 빼주면 남아있는 곳이 충남, 전남, 그리고 경남이 남습니다. 다음, 그러면 아니오에 전북, 충북, 그리고 강원, 제주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요 다섯 지역 중에서 전국에서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습니까? 충남이죠. 충남 지워지고요. 경북과 경기도 지워줍니다. 다음, 석유 공급량이 상위 3개도에 속합니까? 자, 경기와 더불어서 석유 공급량 상위 3개도 어디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었네. 울여서니까. 여수 있는 전남, 서산 있는 충남. 그런데 충남은 여기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나는 전남밖에 될수 없겠죠. 전남 빠지면은 남는 게 경남밖에 없죠. 다는 경남. 다음, 강원과 제주 중에 전국에서 수력발전량이 가장 많습니까? 일단, 어디가 수력발전량이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강원과 제주 중에서는 강원이 수력발전량 훨씬 더 많겠죠. 왜?

제주는 수력 발전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라가 강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풍력 발전량이 전국 도지역 평균보다 많은 마가 제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말해볼게요. 석탄 및 석유 공급량입니다. 일단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친구죠. 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장 많이 쓰고 석유도 꽤나 많이 씁니다. D 다음으로 많이 쓰는데 석유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DY가 석유를 비슷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E는 석탄도 석유도 많이 쓰는 충남이죠. 다음 석탄은 두 번째로 많이 쓰긴 하는데 충남만큼은 쓰지 않습니다. 석유는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 산업 발달해서 석유 많이 쓰고 그리고 제철소 있어서 석탄도 꽤나 쓰고 있는 전남이 되겠죠. 전남. 자, 그리고 A, B, C가 남아있는데, 자, A는 석탄을 거의 안 쓰거든요. 석탄 진짜 안 쓰네. 자, 석탄 진짜 안 쓰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제주가 있겠죠. 제주. A가 제주. 다음. C는 B보다 석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석탄 많이 쓰는 데가 충남, 전남, 경남. 남자 들어가는 세 군데는 다 석탄 많이 쓴다 그랬고, 경북 많이 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경남 남아있으니까 경남이 C예요. 그리고 B가 강원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확인해보면 수력발전량 제일 많은 데가 강원입니다. 강원, 그리고 풍력도 많이 하죠. 강원 같은 경우에. 다음, 상대적으로 풍력 많이 하면서 수력은 거의 하지 않는 A가 제주입니다. 다음, 상대적으로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C가 경남 맞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이 수력 발전보다 조금 많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봤고요. 아래로 가볼게요. 아래로 가서 호남권 세 시도의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입니다. 호남권 세 시도니까 2021년에 호남권 세 시도는 전북, 전남, 광주가 되겠죠. 자, 그중에서 일단 원자력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원자력 전남이겠죠. 전남이 가 전남. 다음 남아있는 나와 다는 전북 아니면 광주가 될 텐데 나와 다를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수력 발전 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광주 중에서 수력 발전하는 데 어디일까요? 광주라는 대도시에서 수력 발전할까요? 수력 발전소 건설해 놓고 대도시에서 수력 발전하기 어렵겠죠. 반면 전북은 산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 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재생 및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가 세 지역 중에 가장 높아요. 전남, 전북은 태양광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비율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가 전북이 되고 다가 광주가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다음 A, B, C 중에서 일단 B 볼게요. B는 골고루 많이 쓰이고 있고요. 골고루. 그리고 전남은 석유 소비 비율이 꽤 높네요. 얘가 석유가 되겠죠. 골고루 많이 쓰이는 B가 석유. 석유. 다음. 전남에서는 꽤나 쓰이고 있지만 나와 다에서는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에는 광양제철소 있어서 석탄 꽤 쓰지만 전북과 광주에서는 석탄 많이 쓰지 않겠죠. 그래서 A가 석탄.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도시인 광주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C가 천연가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력부터 찾는다. 대도시에서 수력 발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석탄은 사실 많이 쓰는데 제외하고는 안 쓰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석탄 찾아내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석탄은 삼도, 삼남, 전남, 경남, 충남, 경북, 그리고 인천, 강원 정도가 좀 쓰고 나머지는 많이 안 써요. 이것도 문제 풀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곤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전력 생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부터 다는 A부터 C 지역의 주요 에너지 원별 전력 생산 설비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고요. A, B, C는 여기 나와 있는 경북, 전남, 부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설비인데요. 전력 생산입니다. 전력 생산.
자, 경북, 전남, 부산에는 모두 뭐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 가장 생산 설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모두 생산 설비가 가장 많은 다가 원자력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 설비가 가장 많은. 왜? 경북은 두 군데. 두 군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A가 경북이 됩니다. A가 경북. 다음, 남아있는 B와 C 중에서, 자, 이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B가 C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의 생산 설비 자체는 C가 더 많아요. 하지만 전체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높아요. 부산과 전남 중에서, 전남은 화력발전소도 꽤 있거든요.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자력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B가 부산. 그리고 C가 전남이 됩니다. 그래서 B 부산, C 전남. 그러면 부산에서는 가와 나 중에서 가를 많이 하고 나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반면 전남은 가도 꽤 하는데 나도 꽤 하고 있네요. 부산에서, 부산이란 대도시에서 석탄으로 전력 생산하기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도시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은 비가 석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아, 비가 아니죠. 비가 아니라 가, 그리고, 아, 나죠, 나. 죄송합니다. 나. 그리고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가 천연가스가 되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석탄도 꽤 쓰는데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연가스 꽤나 쓰는 곳입니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가서 내 지역에 1차 에너지 생산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는 강원, 경북, 전남, 부산이 나와 있고요. 1차 에너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자, 일단 우리나라는 생산되는 1차 에너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생산되는 1차 에너지는 원자력이고요. 원자력. 그 다음이 신재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이 C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어쨌든 네 지역밖에 안 나와 있지만 네 지역에서 다 합쳤을 때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게 C니까 아, C가 원자력이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사랑의 원자력 했던 이유를 알겠죠? 원자력 나오면 원자력부터 찾아간다. 다음, 나다라는 원자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에서는 원자력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경북, 전남, 부산에 발전소가 있지만 강원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가 강원이 되겠죠. 가 강원. 그러면 나다 라 중에서 자, 원자력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 어딜까요? 원자력은 또 나오죠. 울진, 경주 두 군데 원자력 발전소 있는 경북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가 경북. 그러면 나와 다가 전남 아니면 부산인데 다는 신재생을 꽤나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부산보다 전남이 당연히 신재생 및 기타 생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남이 다가 되고요. 부산이 나가 됩니다. 전남, 부산. 다음, 남아있는 A와 B는 석탄 아니면 수력인데요. 자, 보면 B는 라에서도 생산되고 강원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A는 강원에서만 생산되고 있네. 수력과 석탄 중에 강원에서만 생산되는 건 석탄이죠.

그래서 2026년 현재도 이제 많은 탄광들이 폐광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는 어쨌든 24년이나 25년 자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원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전의 자료는 이제 순차적으로 탄광을 폐광시키면서 화순 탄광도 폐광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보면은 강원과 전남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전남도 폐광되고 강원의 탄광들도 폐광이 됩니다. 현재는 강원에 두 곳인가 민영 탄광에서만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전 자료로는 강원에서 그리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걸로 나오고 전남 탄광 폐광되면서 어쨌든 강원만 아직까지 생산은 하고 있다. 어쨌든 네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 생산하고 있는 강원에서만 생산되는 A가 석탄이 되고 B가 수력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자, 경기, 경북, 그리고 전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원자력 나왔네. 원자력. 자, 경북과 전남에는 원자력 발전이 있지만 경기에는 없어요. 그래프를 보면 D는 가와 나인 있지만 다엔 없어. 그러면 D가 원자력이고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이 없는 다가 경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원자력 발전이 있는 경북과 전남 중에서 상대적으로 원자력 공급량이 더 많은 나가 경북이 되겠죠. 나가 경북, 전남이 가가 됩니다. 사실 지금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요 ABCD와 수력 신재생이 다 나와 있어서 요거 다 합치면 전체 공급량이 되죠. 모든 시도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 가장 많은 데가 충남이고, 그 다음이 전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지역 중에서도 제일 많은 데는 전남이구나. 사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었던 자료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남이 가. 여기도 적어볼게요. 전남. 그리고 경북. 그리고 경기입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천연가스, 석탄, 석유인데요. 경기에서 공급량이 가장 많아요. 반면, 전남과 경북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지 않은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C. 다음, 전남과 경북에서는 꽤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광양제철소, 경북의 포항제철소, 또 화력발전소들도 있죠. 하지만 경기에서는 거의 소비가 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A가 석탄이 되죠. 남아있는 B가 석유가 되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골고루 쓰이는 편이면서, 석유화학 산업 발달한 전남이 공급량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서 충남, 전남, 특히나 석유 산업 발달한 두 지역은 울산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석유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다음에 전남이 전체 공급량 2등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죠. 권역별 에너지 공급 구조인데, 일단 에너지 공급량이 제일 많은 곳은 영남권입니다.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 영남권이 제일 많아.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호남권입니다. 많이 나오는 4개 권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체 공급량 조금 비슷한 편이에요. 자, 어쨌든 전체 공급량은 안 나와 있지만, 가나다의 ABCD 수력과 신재생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남권에 원자력 발전소 있고, 호남권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도권, 충청권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호남권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겠네요. 그러면 ABCD 중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D죠, D. D. D는 가와 나에는 없고, 그리고 다에만 있습니다. D가. 그러니까 D가 원자력이 되는 거고. D가 원자력, 이거 원자력. 그리고 다가 호남권이 되는 거죠. 세 권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호남권이니까. 호남권. 자, 다음. 가나다에서 골고루 많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골고루 많이 쓰이는 거 뭐가 보이죠? 전 비가 보이네요, 비. 가에서도, 나에서도, 다에서도 골고루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권역에서

골고루 많이 쓰이는 거,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모든 권역에서 골고루 쓰이는 거, 그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쓰이는 비가 석유, 그리고 호남권은 특히나 여수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를 소비하기 때문에 호남권에서 소비 비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비가 석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다음, 수도권과 충청권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수도권 이외에서는 그렇게 소비 비중이 높지 않아요. 다음, 충청권과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왜? 워낙에 석탄 많이 쓰는 충남 포함되어 있고요. 호남권에 광양 제철소 있으니까. 하지만 천연가스는 소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나다의 A와 C의 소비 비율을 좀 살펴보면, 자, A는 두 군데서 꽤나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죠. 하지만 C는 나에서는 꽤나 많이 쓰이는데 1등이에요. 그런데 가와 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진 않아. 그러면 C는 나에선 1등인데 딴 데서 별로 안 쓰여? 그게 수도권에서 1등인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천연가스. 그리고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1등인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나, 그럼 충청권이 가가 되겠죠. 충청권.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적게 쓰이면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는 석탄 거의 안 쓰고요. 인천에서만 어느 정도 쓰고 있죠.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많이 쓰이고 호남권도 꽤나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저웨이가 석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은 호남권밖에 없다. 수도권은 천연가스 비율 높게 나타나는데 충청권과 호남권은 천연가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석탄은 또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골고루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석유는 모든 권역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다. 권역별 자료 해석할 때는 이런 내용 가지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갈게요. 자, 이제 신재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조금 어렵죠?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입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수력, 풍력, 태양광이고 ABCD가 강원, 전남, 제주, 충북인데요. 일단 경북이 나와 있어요. 경북. 그리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왜냐면 저기 이렇게 50선을 그었을 때 가가 50 되는 선. 자, AB, 경북, C까지 모조리 다 가의 비율이 50%를 넘어갑니다. 전체 신재생 발전에서 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D 같은 경우에도 가가 50, 그리고 나가 20 정도, 다가 30 정도, D에서도 가가 1등이에요. 이렇게 모든 도에서 1등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가예요. 태양광, 가. 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경북이 나와 있으니까 경북부터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태양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A는 어딜까요? A는 전남이 되겠죠. 전남 찾기가 쉽지. 전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다. 전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D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전남은 A로 찾았죠. 그리고 강원, 제주, 충북이 나와 있는데, 볼까? 강원, 제주, 충북. 자, 남아있는 게 지금 수화풍이거든요. 수풍. 제주는 수력발전? 어렵습니다. 하지만 풍력은 꽤나 하고 있죠. 충북은 수력발전 많이 합니다. 산지 비중 높아서. 하지만 내륙지역이어서 풍력은 어렵습니다. 강원은 산지 많아서 수력도 하고 풍력도 꽤나 합니다. 왜? 고산지역 있으니까. 그러면 D가 강원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죠. 왜냐면 B는 태양광 1등인데 지금 나를 거의 안 하고 있고, C도 태양광 1등인데 달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하고 있는 D가 강원이 됩니다. 강원, D 강원. 강원부터 찾는 방법도 있죠.

충력, 전남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요. 전남 역시나 태양광이 거의 90% 정도, 그리고 나가 한10% 정도, 그리고 달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평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지 비율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수력 발전에는 불리할 수가 있겠죠. 아, 전남에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나가 수력이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가 수력, 나가 풍력이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양광 다음에 수력 많이 하고 있는 다가, 다시요, 비가 충북이 되고, 다음 태양광 다음에 풍력 많이 하고 있는 풍력, C가 제주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도 자료 봤지만 수력 발전량이 도중에 가장 많다. 태양광 그리고 수력이 풍력보다는 비율이 조금 높아요.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재생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가서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 살펴볼게요. 자, 전북 그리고 경기, 강원, 세종 나와 있고요. A부터 D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모조리 다 1등 차지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는 태양광이 되겠죠. 태양광. 다음 D 볼까요, D? D는 나에서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 자, 요 남아있는 세 가지 중에 오직 한 군데서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조력입니다. 그리고 조력은 경기도 안산에 시화호 조력발전소만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력발전이 있는 나가 경기가 됩니다. 경기. 다음 남아있는 것은 강원과 세종인데요. 나가 경기니까. 자, 단은 태양광밖에 안 해요. 그러네. 그러나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강원은 수력도 하고 풍력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밖에 없는 다가 세종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가가 강원이 되겠죠. 다음, 수력과 풍력을 구분해줘야 되는데,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1등이고요. 그리고 C가 2등입니다. 양수식을 제외한 수력이에요. 신재생 수력에서 산지 비율이 높은 강원, 충북, 경기가 상대적으로 수력 발전 비율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서 발전량 비율 높게 나타나고, 강원에서도 발전량 비율 높게 나타나는 C가 풍력이 다시요, 수력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B가 풍력이 되겠죠. 그래서 강원은 풍력의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지만 경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는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나 해안 지역은 또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풍력발전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강원은 태양광 다음에 수력 다음에 풍력이다. 여러 번 나왔네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강원, 태양광 다음에 수력 다음에 풍력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가로축에는 1차 에너지 공급량, 세로축에는 전력 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전력 자립도란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생산량의 백분율이고, 수력은 신재생에 포함이 된대요. 어쨌든 전력 자립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전력 자립도. 전력 자립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소비량 대비 생산량의 백분율. 자, 항상 얘기했죠?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모자. 모자 기억하자, 모자. 대비 앞에, 뭐뭐에 대한, 뭐뭐탕 앞에 있는 게 뭐고요? 뒤에 있는 게 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력 자립도는 전력 소비량 분의 전력 생산량 에다가 백분율이니까 100을 곱한 값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력 소비량이 전력 생산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요 값이 100보다 작게 나옵니다. 반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 요 값은 100보다 크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쓰고 있는 전력 얼마만큼 네가 생산하고 있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전력을 얻어내는 정도. 그러니까 요렇게 100을 그려서 100보다 큰 지역들은 전력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지역들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는 100보다 작으니까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지역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력 자리도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차 에너지별 공급 구성비고요. 네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원자력에 나와 있으니까 원자력부터 찾습니다. 경북, 전남, 충남, 다시요. 경북, 전남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자, A, B, C, D 중에 지금 D가 나와 다에는 있습니다. 나와 다에는 있지만 가와 라에는 없어. 그러면 나와 다두 군데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죠. 원자력. 그리고 전체 공급 구성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나가. 왜 원자력 발전소가 두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 나가 경북이 되는 거고. 다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가 경북과 전남이니까, 나가 경북이면 다가 전남이 되겠죠. 전남. 다음, 남아있는 가와 라 중에서, 라는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공급량 제일 많아. 남아있는 경기와 충남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 더 많은 데는 충남이죠. 그러니까 충남이, 아이고, 전남이라고 적었네요. 전남이 다가 되고, 충남이 라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적어볼게요. 경북, 전남, 충남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충남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과 전남에서도 꽤 쓰이고 있고, 결국 남아있는 가가 경기니까, 경기에서는 거의 안 쓰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전남, 경북 꽤 쓰는데, 경기에서는 거의 쓰고 있지 않다! A가 석탄이 되겠죠. 석탄. 다음. 다른 지역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에서는 1등입니다. C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다음, B는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B는 골고루 석유가 되고요. 특히나 석유화학 산업 발달한 전남은 전체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충남도 높은 편이죠. 근데 충남은 워낙에 석탄이 특색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석유도 좋지만 석탄 가지고 찾아가는 게 좋고, 전남은 석유의 소비 비율이 꽤 높다. 자, 정리해보면, 전력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은 자기가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보령, 태안, 당진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죠. 그리고 전남, 경북도 전력 자립도가 높아요. 특히나 경북과 전남의 전력 자립도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했겠죠.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엔 전력 자립도가 유일하게 100보다 작습니다. 생산보다도 소비가 많은 지역이고, 경기는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생산은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충남 등지에서 전력을 가져다 쓰게 되는 거죠. 전력 자립도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자, 처음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가 또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경기 아니면 충남이고요. A부터 D는 네 가지 1차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원자력부터 찾으면 좋겠죠. 자,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경북과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울산과 전남과 경북에는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원자력이 되겠죠. 따라서 D가 원자력. 항상 원자력부터 찾아가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석유의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가장 비율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골고루 쓰이고 있죠?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쓰이면서 전남 같은 경우에도 석유 산업 발달해서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 발달했기 때문에 석유의 공급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B가 석유가 되겠죠. 석유. 다음 A 볼게요. A. A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같은 경우 울산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에서도 거의 쓰이고 있지 않네요. 자, 석탄과 천연가스 중에 울산에서 천연가스는 꽤나 쓰이지만 석탄은 거의 안 쓰인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울산에서 거의 쓰이고 있지 않은, 이게 아까 A였죠. A. A가 석탄입니다. A가 석탄. 그래서 울산은 석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석탄을 거의 쓰지 않는 곳이 또 하나 있네요. 바로 갑니다. 석탄, 가에서도 거의 안 쓰이고 있습니다. 석탄 거의 안 쓰는 데가 경기죠. 그래서 가가 경기가 되고, 반대로 석탄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 경남이 공급 비율은 제일 높지만, 나도 석탄 공급 비율 높죠. 그리고 나는 석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비, 석유도 많이 쓰는 곳입니다. 석탄, 석유 모두 많이 쓰는 충남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석탄의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는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충남은 석탄도 많이 쓰지만 석유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보다 낮습니다. 자, 그럼 경기죠. 경기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C. C는 천연가스. 이렇게 찾아가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울산, 경기 같은 대도시 비율 높은 지역들, 뭐 울산 대도시이기도 하고, 도시화된 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석탄을 거의 소비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 석탄의 소비 비율이 충남보다 높다. 절대적인 소비량은 충남이 많지만 비율은 경남이 높다는 거. 울산, 전남은 석유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전남 나와 있고요. 나머지 세 지역은 경기, 충남, 울산입니다. 자, 또다시 원자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자력부터 찾아줄 건데요. 일단 요 표를 잠깐 볼게요. 자, 요 표는 어떤 표냐면 각 지역의 석유 공급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에요. 어쨌든 각 지역의 석유 공급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 공급량을 무조건 100으로 놓고 상대값으로 표현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원자력부터 보겠습니다. 전남의 원자력 발전소 있죠? 그리고 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 다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서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C가 되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네 지역 중에서 전남 원자력 발전소 있고 울산 있지만 경기와 충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남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가 울산이 되겠죠. 나가 울산. 자, 그럼 울산은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석유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나머지가 다 100이 안 되는 거니까 석유가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 자, 울산은 석유를 가장 많이 씁니다. 원자력도 쓰고요. 그런데 A와 B 중에서 A는 꽤나 다시요. B는 꽤나 쓰지만 A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거 뭐라 그랬었죠? 울산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석탄 거의 쓰지 않는다. 울산에서 가장 적게 쓰이고 있는 A가 석탄이 되겠죠. 석탄, 석탄이 A. 그러면 남아있는 천연가스가 B가 될 것이고요. B는 천연가스, 얘는 원자력. 자, 그러면 울산과 함께
석탄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자, 석유보다도 천연가스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단은 경기가 됩니다. 경기, 그럼 남아있는 가가 충남이 되겠죠. 충남.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석탄 많이 씁니다. 석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석탄 더 많이 씁니다.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석유도 석탄만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100으로 했을 때 석탄의 값도 110이 나오는 거고 두 개의 비슷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충남, 그리고 다가 경기가 되겠죠. 경기. 그래서 전남과 울산은 모두 석유가 1등이다. 충남은 석탄이 1등이지만 석유도 꽤나 많이 쓰고 있다. 경기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울산과 경기는 석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에너지 자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 에너지와 관련된 어려운 그래프들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지로 많이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에너지보다 신재생이 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재생도 해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주로 글 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언제든지 까다로운 그래프로 출제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프들 해석해 보면서, 아, 이런 거에 초점 맞추면서 그래프 해석해 나가야겠구나.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그래프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구와 도시 관련된 그래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번 시간이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문제들 또 같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면서 마지막 이 시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회의 두 번째 풀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5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이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근수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동그라미, 기형, 니은, 디귿이 있는데 주로 이런 그림으로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부분, 동그라미 니은은 2분의 겹친 부분, 그 다음에 디귿은 온전한 H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G1, 이쪽은 G2로 해서 이 지선을 두 개를 구분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시점일 때 동그라미 A를 니은으로 나

나눈 값과 동그라미 니은을 B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 B 자리에 기역과 디귿이 각각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서가 T1일 때 X의 길이 분의, T2일 때 니은의 길이가 4분의 1. 그러니까 T2일 때 니은의 길이에 비해 이 T1일 때 X가 4배 더 크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라고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시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와 X 한마디의 길이를 계산을 해내야만 하겠죠. 그럼 일단은 이 문항에서는 좀 가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A가 기역일 수도 있고 디귿일 수도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A를 디귿으로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B는 그럼 자동으로 기역으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분의 2의 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최소 공배수로 할 거예요. 6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자. 그럼 지금 니은이 제일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을 6D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6D. 6D로 놓는다면 디귿은 그거의 절반이란 얘기니까 3D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그거의 3분의 2의 비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3분의 2의 비율로 해주면 얘가 4D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는 X의 4분의 1이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D의 4배면 T1일 때 X는 24D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기역과 니은의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10D로 항상 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2일 때 X 한마디의 길이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양쪽에 10D,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에 두번 있으니까 10D. 그래서 20D가 총 이제 들어갈 거고, 거기 가운데 3D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전체 합은 23D가 될 것이다. 23D. 그러면 지금 X는 T1에서 T2로 갈때 D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디귿의 H대 전체도 D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원래는 4D였을 것이다. 4D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0.5DC, 2분의 뭐 I 대 2분의 겹친 부분이니까 얘네가 그냥 온전한 D씩 변한다면 얘네들은 0.5씩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5D 감소하는 기역과 0.5D 증가하는 니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5D 감소한 게 4D니까 4.5D에서 출발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0.5D 이제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는 5.5D였겠죠. 이렇게 되면 두개 더한 게 10D로 유지가 되는 것까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때 니은분의 디귿이죠. 니은분의 디귿을 해보면 5분의 4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5.5분의 4가 절대 5분의 4와 같진 않다. 그래서 요 값에서 모순점이 생기므로 뭐가 잘못됐다? 얘를 디귿, 얘를 기역으로 가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만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기역이고요. 동그라미 B가 동그라미 디귿으로, H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다 지우고 가정이었기 때문에 위에도 다 지워보겠습니다. 대신에 뭐는 살릴 수 있냐? 우리가 니은을 6D로 놓은 것까지는 살려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니은이 계속 비율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얘를 6D로 했을 때 이젠 누가 절반인 거예요? 기역이 6D의 절반이니까 3D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D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기역과 니은이라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의 합이 9D로 항상 유지가 될 거고, 그랬을 때이 T2일 때 X 한마디의 길이는 양쪽에 9D 해서 18D 존재하고요. 거기 가운데 4D가 들어있는 거니까 22D 되겠네요. 22D. 그리고 요 6D의 4배인 것이 T1일 때 X의 길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는 24D로 그대로 유지해 줄수 있겠고, 그러면 T1에서 T2로 갈때 X 한마디의 길이는 지금 2D만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귿도 2D만큼 감소를 할 거고요. 2분의 I대인 기역은 D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D만큼 증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보자. 얘는 6D였는데 2D만큼 감소해서 4D 됐을 거고, 얘는 4D였는데 D만큼 감소해서 3D, 얘는 5D였는데 D만큼 증가해서 6D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기역과 니은이 역시나 9D의 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분의 기역이 5분의 4의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길이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A대의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A대라는 것은 E 니은 플러스 디귿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E 니은이면 10D, 그 다음에 거기다 6D를 더했을 때 16D인데 그게 1.6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D가 0.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굳이 뭐 다시 적진 않을 거고요. 0.4, 0.5, 0.6, 2.4. 0.3, 0.6, 0.4, 2.2. 요런 길이로 우리가 정확한 길이를 알수 있다. 0.1, 요 비율로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T1일 때 X의 길이 2.4였죠. 그쵸? 24D였으니까 2.4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이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는 T2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보다 짧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0.4네요. 그 다음에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얼마죠? 역시나 0.4죠. 그러면 같죠. 같다. 짧다가 아니고 같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4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니은에 해당이 되느냐? 그럼 여기서부터 0.4 마이크로미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기역이냐 니은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T2 시점을 보면은 일단 기역은 0.3 마이크로미터까지예요.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기역입니다. 그럼 0.3을 벗어난 이후 0.6까지는 니은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지금 0.4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기역은 벗어나서 니은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래서 요 정도 난도의 근육의 수축 문제는 사실 6월 모평이나 아니면 9월 모평 정도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보기에는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6번은 얘도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풀이의 단계가 조금 있는 편.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에이 스몰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라는 유전자는 라지에이 스몰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B와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고 여기서 정보를 줬습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한 방에 X염색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X염색체에 있으면서 연관이다. B와 D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 가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 2, 3, 4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PQ가 등장할 건데, PQ는 남자고, P는 남자고 Q는 여자래요. 이렇게 이제 단서를 줬고, 그 사람들의 세포 1, 2, 3, 4가 있다. 그리고 이 1, 2, 3, 4에서 스몰 A와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의 유무를 나타냈고, 라지 A와 스몰 D를 더한 거는 몇 개인지를 여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라지 B, 라지 D 둘 중에 하나. 대문자 B와 D 둘 중에 하나가 저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나가 하나 더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PQ 사이에서, PQ는 부모란 얘기죠? 그래서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2, 3의 그 체세포 한 개당 성별도 나와 있고 그 자녀들의 체세포 한 개당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가의 표에서는 얘가 체세포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2n짜리 세포와 n짜리 세포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체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2n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몇 개를 갖고 있다 하는 정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all b와 small d가 몇 개인지를 나타낸 표이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 1, 2, 3, 4 중에요. 두 개는 en이고 나머지 두 개는 n이라는 조건이 붙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네개 중에 두 개의 EN자리가 확정되면 나머지 두 개는 N으로 확정. 아니면 뭐 반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상황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가부터 접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더 빨리 푸는 방법은 나부터 접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녀 1, 2, 3이 있는데 일단 이 B와 D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B와 D는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자녀 1은 두개한쌍 같겠죠. 근데 스몰 B로 두개 갔는데. 그럼 밑에 D가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몰 B 두개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 부모가 모두 스몰 B를 하나씩 갖는다는 얘기고 아빠는 스몰 B 하나 갖고 스몰 B Y의 조합이란 얘기죠. 지금 이 자녀 1의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빠가 라지비를 갖지 않는다는 강력한 힌트를 줬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2는 스몰 B, 스몰 D 다 없어요. 그럼 뭘 가질까? 라지비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X염색체랑 Y염색체 같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자녀 3은 스몰 B 하나 있는 거 알려줬어요. D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Y염색체. 그럼 지금 자녀 2와 자녀 3이 갖는 요 X염색체들을 조합하면 엄마의 조합이 나온다. 그럼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 스몰 B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라지 B 밑에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 요까지 확인. 그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스몰 B가 있는 거 확인. 나머지는 이제 Y염색체 있겠죠? D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정보는 없고,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가해표로 넘어와 봅시다. 세포 1은 스몰 A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X랑 빈칸이니까 우리가 뭘 뽑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를 보면, 라지 A랑 스몰 D는 없습니다. 라지 A, 스몰 D는 없다. 그럼 일단 지금 N인지 EN인지도 사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둘다 없는 걸 봤을 때 이제 N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라지 A도 없고, 스몰 D도 없다까지 여기서 뽑아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기역, 니은이 둘다 있어요. 그럼 라지 B, 라지 D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라지 B 있고, 라지 D 있다. 지금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몰 A는 하나도 없고. 근데 옆에를 봤을 때, 라지 A와 스몰 D의 합이 6이에요. 두 개의 합이 6일 수 있는 건2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2인데 그게 복제됐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이두개 가진 애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거는 EN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동염색체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2번 세포는 EN입니다. EN일 때부터 스몰 A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다고 우리가 이게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스몰 A가 없어요? 그러면 라지 A로 두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몰 D는 하나 있겠죠?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라지 D도 있어요. 라지 D도 있다. 그리고 라지 B도 있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라지 B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은 일단 D라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X염색체를 두개 가져야만 라지 D, 스몰 D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는 누구 거다? 여자인 Q 거다. 그리고 여자인 Q는 EN일 때 애초에 스몰 A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스몰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Q일까요? 아니겠죠. 애초에 없었어.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4는 P 거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P의 세포구나. 그래서 일단 저기 알아낸 거를 좀 올려봅시다. 일단 Q는 라지 A, 라지 A 조합이고 상염색체.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의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몰 D도 있어야 되죠? 그럼 스몰 B 밑에 스몰 D가 있겠네. 그래서 Q에 대한 유전자 양은 다 찾아냈다. 그럼 스몰 B 밑에 스몰 D가 있으니까 여기 스몰 D는 하나 있겠죠? 요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딸도 엄마로부터 스몰 D를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가졌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 네 번째. P의 세포 봅시다. P의 세포는 스몰 A가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중에 기역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A와 스몰 D의 합이 한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B와 D는 어디 있는 유전자?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일단 X염색체가 존재하는 세포란 얘기입니다. X염색체가 있는데 라지 B와 라지 D가 같이 있진 않대. 그러면 스몰 B 라지 D로 있던가 라지 B 스몰 D로 있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아빠는 뭘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스몰 B가 있다는 거를 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럼 small b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둘 중에 대문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large d가 있어줘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4번 세포 보니까 small a 있는 것도 알수 있겠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염 색체가 존재한다면 이 세포에는 small b와 large d 조합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동그라미 돼 있는 게 large d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이 large b일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지 A랑 스몰 D의 합이 1이에요. 근데 지금 이 P라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X염 색체 하나 있고 더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스몰 D가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스몰 D는 없어요. 없죠? 더 있을 수가 없지. X염 색체 한개 있고 나머지 하나 Y염 색체. 만약 2N이어도 최대치 그게 끝이니까. 그러면 이한 개의 값은 라지 A로 한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포에는 스몰 A도 있잖아요. 라지 A도 있어. 그러면 얘는 2N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N짜리 세포들일 것이다. 두 개, 두 개씩 EN, N으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으니까요. 유전자 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3거 누구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는 보통 한두 개, 두개 이렇게 많이 나눠지니까 Q 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스몰 A 없고요. 라지 D가 있고 라지 B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스몰 B에 라지 D의 이런 조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스몰 B, 라지 D 조합으로 가져야 라지 B는 없으면서 라지 D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스몰 B, 라지 D의 조합으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저거 누구 거다? 아빠 거다, 아빠 거. 아빠의 N짜리 X염 색체 있는 세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 것만 3개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가 누구 건지 찾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단계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P의 가의 유전자 형은 이형적 합성이다. 가에 대해서 라지의 스몰이 이형적 합성 맞고. 그 다음에 니은, 3는 Q의 세포이다. 아니었죠.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Q 거 같아 보여. 왜? 보통 두개두개 해주니까. 근데 아니었다. P 거였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는 1이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스몰 B, 스몰 B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딸은 그 밑에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를 달고 오기 때문에 이 스몰 D 하나 가지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A는 1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17번 문제. 아마 요번 회차에서 가장 좀 복잡한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님은 또 요런 유형은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러면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이 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가나다 중에 이 연관. 1 독립.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는 라지 D, 스몰 D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이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제시가 돼 있습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그래도 1회보단 좀 낫죠. 왜? 1회는 성별도 A, B로 섞어놓고 엄마, 아빠, 자녀 다 섞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정보가 정리가 돼 있는 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성원들과 성별과 가나다 발현 여부를 OX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종류의 DNA의 상대량, 어떤 특정 종류의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지금 이 표로 숫자로 제시를 해줬는데, 이 A, B, C가 각각 뭐뭐뭐 중에 하나일 예정이냐면, 라지 A,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씩이 A, B, C에 저기 이제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비분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 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가 만들어졌다. 비분리 결과로. 그 다음에 얘가 정상 난자랑 수정돼가지고 그냥 난자라고 쓰겠습니다. 정상 난자. 랑 수정이 돼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자녀 3이 태어났다. 근데 자녀 3에 대한 정보, 터너 증후군이래요. 터너 증후군은 뭐지? X염 색체를 한 개만 갖는 성염 색체 수가 부족한 거죠. 한개 부족한. 그럼 지금 이런 터너 증후군

태어나려면 난자는 정상적으로 XM색체를 하나 줬을 텐데 정자가 원래 딸한테 XM색체를 줘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준 겁니다. 그러면 성염색체를 하나 덜 가지고 있는 정자가 비분리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 사도 비분리 결과다.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난자 Q가 만들어졌다. 근데 요게 정상 정자랑 수정이 됐다. 그래서 태어난 게 자녀 산데 걔는 뭐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XXY. 근데 이런 것도 조건만 우리가 잘 해석하면 많은 스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정자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염색체 하나, 그걸 Y염색체로 줬겠죠. 정자에는 Y염색체가 잘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X염색체 두 개를 엄마로부터 받았단 얘기예요. 그럼 난자는 N 플러스 1 상태일 거고 이 X염색체의 유전자 조성을 봤을 때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아마 가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는 N-1의 상황에서는 얘가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물을 수 없어요. 알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건 그냥 누가 요 결과로 태어났느냐 그걸 이제 알아내는 데쓸 거고 N 플러스 1의 이런 생세포가 만들었을 때는 몇 분열 비분리인지도 문제의 설계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찾아낼 예정.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새 유전자가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돼 있대요. 그 유전 이 염색체들이 다 상염색체이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상염색체에 A, B, D가 있는 거예요. 두개 연관, 한개 독립. 그러면 누가 이 성염색체 수 이상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유전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 그 X염색체 원래는 두개 있어야 되는데 왜얘 하나 있지? 얘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두개 있지? 그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적어도 한 개는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제 봤을 때 얘도 사실은 가계도나 마찬가지죠. 어떤 형질이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일종의 가계도인데 가계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갑툭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갑툭튀 있나요? 했을 때 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줌. 나에 대해서도 안 알려줌. 다는 알려줬는데 갑툭튀가 보여요. 갑툭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 있죠. 이 디귿이라는 남자가 자녀 사여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비분리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분리의 결과일 때도 갑툭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유전자 돌연변이라던가 이런 거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잘못 분리가 돼서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없던 게 만들어지거나 한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달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로서 부모 누군가에서 있었을 거야. 하지만 왜 발현이 안 됐지? 달을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가 우성이니까 두개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정상 표현형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열성 유전자를 갖고는 있었다.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비분리의 결과든 정상으로 태어난 자손이든 아무튼 갑툭튀까지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다는 열성 형질이라는 거를 좀 빠르게 알수 있는 거죠. 갑툭튀를 그렇게 준 거예요. 약간 그래도 친절하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몰 D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찾아보자. 스몰 D를 찾아보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얘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얘를 스몰 D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 D가 하나도 없다면 라지 D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딸이면 뭐 라지 D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 있다면 라지 D일 거고 그다음에 뭐 X염색체 있으면 원래는 라지 D인데 뭐 터너 증후군이라서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근데 막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스몰 D가 하나도 없어요. 라지 D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지금 라지 D, 엄마는 정상이니까 라지 D 두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근데 아빠는 지금 여기서 스몰 D로 가정을 해놓은 거니까 스몰 D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엄마가 라지 D로만 가지고 있는데 라지 D를 안 갖는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갑툭튀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해야 되는데 라지 D로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태어나
안 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어도 엄마로부터 두 개를 몰아받는 애기 때문에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걸 받는 일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C는 small d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 small d인 애가 있겠죠. 그럼 이 동그라미 A를 small d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엄마는 small d가 하나 있네요. 근데 엄마는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두 개 한 쌍이어야 돼. 이게 어떤 염색체이든 large d, small d일 겁니다. 그럼 large d, small d일 때 여기에서 이게 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딸이 스몰 D를 두개 갖는다. 그런데 스몰 D를 두개 가지면 표현형이 여기 다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만약에 뭐가 이상이 있더라도 터너 증후군이어야 되는데 두 개를 가지면서 표현형이 다른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몰 D는 동그라미 A도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셋 중에 두 개가 탈락했으면 이 동그라미 B가 스몰 D일 수밖에 없죠. 확정. 그래서 스몰 D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스몰 D 하나 갖고 있고 엄마는 물음표, 딸은 스몰 D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라지 D만 갖고 있어요. 라지 D만 갖고 있는데 아빠도 같은 표현형이어야 되니까 아빠도 라지 D가 있어야만 하겠죠. 정상 유전자, 우성 유전자. 써놓고 보니까 아빠의 유전자형이 두 개 한 쌍. 그죠? 그러면 남자에서 두 개 한 쌍을 갖고 있다면 요거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여야만 할 겁니다. 그럼 상염색체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해서 갑툭튀의 부모는 이제 이형접합이어야 저는 갑툭튀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엄마 아빠로부터 라지 D만 이렇게 몰아서 받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라지 D, 어쨌든 상염색체는 거 모두 정상이어야 돼요, 지금. 성염색체의 비불리기 때문에. 이건 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라지 D, 스몰 D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역시나 발현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게 발현됐으니까 스몰 D, 스몰 D, 스몰 D 두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일단 라지디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겠다. 한 개 이상은 갖고 있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까지 찾았어. 이제는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라지 A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B일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정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로 가정을 해볼 거냐면 동그라미 A를 라지 A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이 줄이랑 가랑 매치해서 보는 거죠.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점은 이게 막 이렇게 뭔가 확인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세 번째 줄에 닿는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유전자랑 같이 매치해서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니다. 이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스몰 D로 봤어? 그러면 D는 다를 결정한 유전자니까 두 번째 줄이랑 이거 마지막 줄이랑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A로 봤어? 그러면 가, 첫 번째 줄이랑 같이 매치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라지 A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정이 된 거죠. 엄마는 라지 A가 하나 있어. 그러면 엄마는 정상적으로 두 개 한 쌍 가져야 되니까 스몰 A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유전자를 가질 겁니다. 근데 요 딸이 라지 A가 두 개야. 자, 그럼 어때요? 이 라지 A는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똑같이 라지 A가 있는데 얘랑 아빠랑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죠.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라지 A로 가정했더니 거기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럼 얘가 라지 A가 아니면 누가 라지 A야? 이제 얘밖에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C가 라지 A, 동그라미 A는 스몰 B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 B, D는 다 찾았어. 그럼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좀 찾아보자. 그래서 B 올린 김에 얘를 한번 볼까요? B는 엄마가, 아, B는 요 줄이랑 요 줄을 봐야죠. 스몰 B가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한 쌍이어야 되니까 라지 B, 스몰 B 조합일 거예요. 그때 라지 B가 있는데 정상 표현형이야? 정상 표현형이 우성이죠. 그래서 우열 관계는 일단 엄마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나, 다가 모두 열성 표현형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스몰 B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 발현되는 열성 표현형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스몰 B가 하나도 없어요. 라지 B 있습니다. 라지 B가 있고, 근데 라지 B가 있는 그런 엄마랑 같은 그 우성 표현형. 그 다음에 지금 D급 친구 같은 경우는 스몰 B가 있네요. 스몰 B가 있는데 지금 어떤 표현형이죠? 우성 표현형이에요. 그럼 라지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지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의 이 딸은 스몰 B가 하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스몰 B가 하나 있는데 이 같은 얘랑 같은 표현형이거든요. 그래서 열성 표현형이 발현이 됐습니다. 이 나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냐면, 나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만 해요. 나가 일단 X염색체에 있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리을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데, 리을은 열성 유전자를 몇 개, 단 한 개.

하나에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발현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스몰 비 동형 접합이어야 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은 다 성염색체 비분리만 일어난 상황이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상염색체 있으면 숫자가 정상이어야 되고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죠. 이 사람이 터너 증후군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잔여 3. 잔여 3의 터너 증후군이고 X염색체를 하나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엄마로부터 스몰 B를 받은 거고 아빠로부터는 못 받아가지고 한 개 있는데 그게 그냥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X염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라면요. 남자는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녀 디귿은 스몰 B도 있는 게 확실한데 표현형을 보니까 라지 B도 있는 게 확실해. 불가능한 상황이죠. 원래대로면. 얘가 뭐기 때문에? 자녀 4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XXY 조성인데 거기에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라지 B, 스몰 B 이 조성을 누구로부터 몰아받았지? 엄마로부터 다 받은 거죠. 근데 엄마가 라지 B, 스몰 B 조합이었는데 종류별로 하나씩 지금 줬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나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1분열 비분리일 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난자 형성 과정에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자녀 4가 태어났다는 것까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마지막 줄이랑 요 가에 해당하는 요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라지 A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라지 A가 있을 때 가가 발현됐으니까 가가 우성형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가 우성형질이구나. 아빠를 통해서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엄마는 라지 A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여자는 이게 어딘지 몰라도 두 개 한 쌍으로 적어주면 되니까 스몰 A, 스몰 A입니다. 그리고 가는 발현이 안 됐겠고. 자, 이렇게 됐는데 동그라미 기억도 지금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스몰 A로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A로만 갖고 있다. 일단 적어주고 빨간색으로 적어주고 지금 이게 성염색체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는데 일단 우성 표현형이니까 라지 A를 받았겠네요.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자녀 4 같은 경우에도 라지 A가 하나 있습니다. 라지 A가 있으면 일단 그건 발현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야 되느냐. 이거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이 라지 A는 엄마는 줄 수 없어요. 엄마는 스몰 A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X염색체 있다면 아들들이 갖는 X염색체는 출처가 다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뭘 받아도 스몰 A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라지 A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도 유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상염색체 있어야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둘 다 라지 A, 스몰 A 조합일 겁니다. 아빠로부터 라지 A, 엄마로부터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요 가도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라지 A 밑에 누가 붙어 있는 것인가 이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어디 있냐? 리을이 누구냐? 몇 분열 비분리냐? 우리가 이미 다 파악해낸 거 안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보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그럼 거기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는지 찾은 것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두 아들들이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염색체에 있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리을은 자녀 3이다. 맞죠? 터너 증후군인 자녀 3 맞고 그 다음에 디귿, Q라는 이 비정상적인 난자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그렇죠. 아들이 라지비도 스몰비도 골고루 하나씩 받으려면 1분열 비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분리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 요것도 생각보다 생긴 것보다는 좀 재밌어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다고 위치 정보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는

알, 3명의 세포 1, 2, 3, 4. 그럼 사람은 3명인데 세포는 4개니까 뭐두 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한명 있겠네요. 자, 그 사람들에서 스몰 A 라집이 동그라미 기역 니은의 유무와 X염색 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동그라미 기역 니은 자리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얘네 빼고 라지 A 또는 스몰 B 중에 하나씩이 여기에 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BC에는 0, 1, 2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0, 1, 2 매치 유형까지 섞여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이 3명이 있잖아요. PQR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4개 중에 2개는 피의 세포고, 나머지는 한 개씩만 가는다고 여기서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R은 누구냐? R은 PQ로부터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래서 PQ가 부모인 그런 상태다. 거기가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냐면, P와 R의 성별은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같은 성별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Q만 혼자 성별이 다른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4개 중에 3개의 세포는 같은 성별 거, 나머지 하나의 세포만 다른 성별 걸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대 1로 가르마가 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세포를 보니까 4 종류 중에 3 종류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뭐가 라지 A고 뭐가 스몰 B인지 모르겠지만 라지 A에 라지 B에 스몰 B는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라지 B 스몰 B 조합으로 있다면 요거는 2N짜리 세포일 겁니다. 근데 2N일 때 스몰 A는 애초에 없었다. 원래 스몰 A가 없는 그런 유전자형이다. 그런 거고 X염색체는 동그라미 A로 돼 있는데 지금 요 세포가 2N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X염색체 수가 0일 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염색체의 한 종류, 그다음에 성염색체의 한 종류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혹시 이게 두 개여서 라지 A, 라지 A로 이렇게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의 세포 보면 네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명백한 N짜리 세포겠죠. 아예 A라는 종류는 아예 없어. 자, 그러면 A라는 유전자는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게 성염색체에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A가 성염색체 있고 B는 상염색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상염색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때 X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A가 하나도 없으려면 A를 가지고 있는 X염색체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X염색체 수가 0이고 요 세포에는 Y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0인 거 밝혀졌고, 그럼 나머지 A와 C 중에 한개 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개고 요게 두 개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X염색체 수가 두 개라는 건 성별이 뭐란 얘기예요? XX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얘가 2N짜리 세포인데 X염색체가 한 개만 있다면 XY 조성의 남자여야만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면 남자 둘, 여자 둘, 세포가 3대1이 아니고 2대2로 가르마가 타집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가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뒤집어 봅시다. 이제는 다 정해진 거죠? C가 1이고요. A가 2입니다. 그러면 A가 2라면 이거는 여자의 세포라고 봐야 되겠고, X염색체가 두개 있는. 그러면 이 X염색체가 두 개니까 거기 있는 유전자도 두개한 쌍일 텐데, 스몰 A 없이 두개한 쌍이니까 라지 A, 라지 A 조합이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Y염색체로만 있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 세포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3번 세포는 일단 라지 A와 스몰 B 중에 하나씩만 있고, X염색체 수는 한 개입니다. 얘는 이제 조금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는 네 종류 중에 세 종류가 있어, 또. 그럼 얘도 2N이죠? EN입니다. EN인데 요거랑은 유전자 구성이 다르니까 다른 개체의 세포겠죠? EN입니다. 자, 근데 X염색체 수가 한 개잖아요. 그럼 성별은 XY의 조성이겠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이 X염색체 수가 확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Y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이미 두 개가 보여. 그러면 1대 3으로 요거를 타줘야 될때 Y가 있는 쪽이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라즈비 스몰 B 조합이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3 세포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수컷의 세포여야만 해요. 3대 1이어야 되니까. 수컷이어야 되는데 얘랑은 유전자 조성이 다르죠. 얘는 EN일 때도 라지 A가 없었어. 근데 라지 A를 갖고 있다? 같은 개체일 순 없죠. 그러면 2랑 4는 P 거 하나, R 거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른 개체 세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두 번째 이 세포가 누구 거냐? 얘 거냐, 얘 거냐? 그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럼 얘가 얘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와 4가 같은 개체의 세포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얘 거라고 가정을 해 보면 라지 B 하나 갖고 A 중에서는 스몰 A가 원래 있는 엑섬스체에 있는데 못 받았다.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유전자형이었어. 근데 Y 염색체를 받았어. 세포 분열하다가 그다음에 B 중에서는 라지 B 받았어. 그럼 이 조합 가능하죠? 일단 같은 개체의 세포라고 가정하면 가능하다. 2번과 4번이 묶일 수 있다. 그러면 이 2번 세포가 3번의 요 개체 거는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3번 거를 봤더니 3번은 지금 여기에서 스몰 B랑 라지 A 있어요. 그러면 X 염색체에 라지 A 있고 그다음에 스몰 B 하나 갖는 그런 개체란 얘기죠. 그럼 요게 지금 같은 개체 걸로 가정하고 지금 보는 거니까 2는 라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의 유전자형은 라지 AY의 라지 B 스몰 B의 조합일 텐데, 만약에 2, 3번이 같은 개체의 세포라면. 그러면 같은 개체의 세포가 두개 있다면 그거는 P 거라는 거가 먼저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게 P야. 그러면 요거는 Q인 게 확실하죠? 라지 A만 갖는 부모 밑에서 스몰 A가 태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개체의 세포, P의 세포일 수 없다. 그러면 3번은 혼자 다른 개체의 세포, 누구 거예요? R 거죠. R 거가 되는 거고, 요게 R 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P 세포가 있어야 되니까 P의 세포, 2포. 요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이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B니까 라지 A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3는 R의 세포이다. 그래서 이거 누구 건지 찾는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R의 세포로 확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됐고, 이제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 문제 나왔고, 요것도 조금 재미있어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답니다. 연관이래요. 그래서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될까? 우열 관계랑 이게 상염색체 연관인지, X염색체 연관인지, 그것만 좀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도가 나왔어요. 가계도는 구성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를 제외한, 이 사람은 두 배우자를 뚫어놨기 때문에 성별은 아직 모르겠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구성원 1번부터 7번까지의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B급으로 돼 있는 사람이 가만 발현된 두명 있고요. 와플 모양이 나만 발현된 두 명.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이 가나 모두 발현된. 요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갑툭튀는 하나도 없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가나 중 가만 발현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둘다 발현 안된 사람 한 명과 가는 발현되고 나는 발현 안된 사람. 이렇게 한 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표는 구성원 2, 3, 5, 6에서 스몰 H랑 동그라미 가라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가여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면 이 H 종류에 될것 같지만 T 중에 하나입니다. 라지 T, 스몰 T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더한 숫자가 몇이냐? 근데 지금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 0, 1, 2가 또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풀어가지고 위치랑 위열 관계를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밖에는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2번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죠. 1촌 룰로 혹시나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근데 1촌 룰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와 딸, 부녀,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 모자, 이렇게 성별이 반대인 1촌끼리 표현형이 안 맞는, 표현형이 다른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번이랑 5번이랑 성별이 반대인데 표현형이 완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3번이랑 6번이랑 표현형이 완전 똑같아. 1촌 룰을 적용할 수 없도록 또 정교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냥 이 표 가지고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번이 small h랑 뭐 뭔진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다원 값이 2다 라고 했을 때 일단 가능성은 2번의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일 수도 있고 이형 접합일 수도 있죠. 동형 접합이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small h, small h에 뭐 아직 뭔지 모르니까 large t, large t 또는 small h, small h에 small t, small t 아니면 large h를 두 개 갖고 둘 중에 뭐 나머지 하나를 갖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동형 접합의 가능성. 근데 만약에 이형 접합으로 요 두 개의 숫자를 만족하려면 여자에서 large h 하나, small h 하나, large t 하나, small t 하나 이렇게 돼 있다면 더했을 때 2라는 값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위에 있는 가능성부터 먼저 탐색을 해봅니다. 만약에 small h, small h라면 자, small h, small h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를 지금 열성 형질로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이 small h를 5번이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성 형질로 가정했으니까 5번은 large h도 하나 가져서 정상 표현형이 돼야만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small h만 가질 겁니다. 그죠? 그 열성 표현형이 발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스몰 h 두 개 한 쌍이라는 게 확실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5번, 6번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잘 보면 3번도 스몰 h가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5번도 스몰 h를 하나 받아야만 해요. 그 다음에 6번도 스몰 h가 있어요. 0이 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를 열성 형질로 가정하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빼고 우성형질로 가정을 해봅시다. 가를 우성형질로 가정해가지고 동형접합일 가능성을 보는 거죠. large h, large h.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large h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5번이 열성 표현형이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또.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기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large h, small h인데 지금 가가 발현됐잖아요.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다. 그 다음에 2번이 라지티 스몰티인데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나는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2번을 통해서 일단 우열관계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올려봅시다. 유전자형을. 가는 가가 발현됐으면 라지 H가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고 그럼 3번도 라지 H 있겠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라지 H가 있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번이랑 5번은 스몰 h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여자인 게 확실하니까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 h, 스몰 h인 게 확실한데 1번은 위치 찾고 정확히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스몰 h로 2개가 찼습니다. 그러면 이 뒤가 뭐가 됐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동그라미 가라는 거는 이 가를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 그 우성 유전자가 지금 라지티잖아요. 그거구나. 그 우성 유전자가 없어서 열성 표현형으로 발현이 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라지티로 확정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 5번, 1번으로부터 하나 받았을 거고요. 그럼 1번은 스몰 h와 스몰 t로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2번은 small t가 있어요. 근데 정상 표현형이죠. 그럼 small h, small t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그렇게 받았는데 정상 표현형이면 large t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 지금 7번도 large t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니까 large t도 있다 이렇게 적어주고 3번은 small t로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large h 밑에 small t가 연관된 건 확실하고 지금 이게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개 한 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4번은 둘 다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인데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열성 표현형이니까

0: 스몰 H, 스몰 H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이기 때문에 라지 T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H가 있고, 4번으로부터 스몰 H 하나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라는 열성 표현형이 발현된 여자니까 스몰 T, 스몰 T 조합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 H 있는 거는 엄마는 줄수 없으니까, 라지 H는 엄마가 줄수 없으니까 스몰 H 있는 걸 엄마가 줬겠고, 그럼 4번은 나에 대해서는 2형 접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T 요 조합으로 일단 이렇게 연관된 거 아빠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거 아직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다면.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에 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동형 접합으로 가져야만 하잖아요. 나가 발현됐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 동그라미 기억이 한 개나 아니면 0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6번이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6번은 스몰 h 한 개만 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개였잖아요. 얘는 0개로 그냥 확정되는 거죠. 그럼 지금 3번은 스몰 h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몰 h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이 밑에서 나오는 흐름을 보면 이 개수가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h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면 라지 h, 라지 h는 가능한가? 여기에서 라지 H를 하나는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 라지 H, 라지 T가 여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 조합으로 받으려면 2번으로부터 이 라지 H를 이 A가 받아야만 하는데, 그럼 양쪽 다 가가 발현된 사람만 태어나야 돼서 요건 안 돼요. 그래서 라지 H, 라지 H 동형 접합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잘못됐다? 상염색체에 있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남자들은 X염색체 하나만 갖고 그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3번은 요 X 염색체에 Y 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7번은 라지 H에 라지 T가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게 끝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 조부모 세대 중에 라지 H와 라지 T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는 2번밖에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부터 그게 이제 같이 연관돼서 왔다는 얘기인데, 라지 H, 라지 T. 근데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엄마로부터 X 염색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쪽이어야 한다. 그래서 라지 H, 라지 T 받고, 여기 1번인 아빠로부터 이 동그라미 A는 스몰 H, 스몰 T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받고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은 가는 발현되고 나는 발현이 안된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만 발현된 사람. 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동그라미 B는 7번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4번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4번은 뭘 주든 스몰 H만 주니까 가는 발현이 안 됐을 거고, 나도 발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T가 달려있는 요거, 정상 유전자 있는 거를 받았겠죠. 그런 아빠가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0이다. 그죠? 나머지 두 개가 먼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알수 있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라지 H와 스몰 T를 모두 갖는 사람이 몇 명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라지 H와 스몰 T예요. 그러면 일단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은 아니고, 5번 아니고, 동그라미 A도 라지 H랑 스몰 T 있죠. 그 다음에 B 아니고, 6번 라지 H와 스몰 T, 7번 아니고, 그래서 전체 중에 4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7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A와 같을 확률은, 같을, 한 글자 넣어주고, 같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그러면 7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동그라미 A랑 같은 표현형이 나오려면 가만 발현돼야 돼요. 그럼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거 중에서 요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2분의 1의 확률. 근데 그러면 나는 발현이 안 되는 게 자동 만족됩니다. 그래서 그냥 2분의 1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9번 문제 다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생존 곡성 관련된 자료가 나왔는데, 그림은 동물종 A, B, C의 상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Y축이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는 초반 사망률이 굉장히 팍 떨어지죠. 원래 높았어. 그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 어릴 때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3형, 우리가 알고 있는 3형일 거고. 그 다음에 C는 반대로 처음엔 별로 안 죽다가 마지막에 사망률이 높아지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형,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B는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사망률을 보이니까 이게 2형이 되겠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생물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는 기역과 니은의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저 A, B, C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1, 2, 3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는데 기역은 거의 정확히 4분의 1씩 남아요. 4분의 3이 줄어들고 4분의 1씩 남습니다.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4분의 1만 남기는 그런 비율로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2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는 초반에는 거의 줄지 않죠. 그러다 갑자기 상대 연령 60, 80 하니까 훅훅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후반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원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 투 거라면 저기 A, B, C 중에서 골랐을 때는 투 거가 B고 원 거가 C니까 요렇게 이제 매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생존 곡선은 1형에 해당이 된다. 3형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의 생존 곡선은 연령대별 사망률이 일정한 2형의 유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C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3회까지의 모의고사를 무사히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복습해서 이 문항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원석 선생님과 함께 4회부터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회 모의고사 12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해수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를 붙인 이유는 작년에도 이러한 심층순환 모형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 심층순환 모형에서 또는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해수의 순환 모형에서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그림은 조금 더 축약해서 이제 그림을 큰 흐름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층수에서 심층수로 순환이 연결되는 곳이 이쪽이다. 아셨죠?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극 대륙 주변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보면 아, 지금 화살표 방향을 딱 고려해 봤을 때 얘가 얘로 바뀌는구나,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얘가 표층수, 그 다음에 얘가 심층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요 색깔이 A죠. A 위에 B가 덮고 있는 모습이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위에 덮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B가 표층수, A가 심층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에서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서 A와 B를 심층수와 표층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표층수가 침강하여 심층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여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A에서 B로 연결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심층수가 표층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침강이 아니라 융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죠. 그렇죠. 넌 틀렸구나. 자, 유속은 A가 B보다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는 누구? A는 심층수. B는 누구? 표층수. 심층순환은 표층순환보다 느리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다. 느리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데는 훨씬 더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유속은 A가 B보다 느린 건 맞다. 아셨죠? 왜냐면 표층순환은 대부분 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표층순환이라고 한다면 심층순환은 밀도 차에 의해서 수온과 염분의 밀도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수온과 염분의 밀도 차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층순환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된다. 아셨죠? 심층수의 흐름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규모는 커요. 아셨죠? 자, A가 느려지면 B는 빨라질 것이다. 심층순환이 느려지면 표층순환은 더 빨라질 것이냐? 아니죠. 심층순환이 느려지면 표층순환도 느려진다. 얘네들은 전부 다 엄청난 규모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흐름이 느려지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흐름도 느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 니음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죠. 지금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A와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짙은 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짙은 색은 표층순환의 표층수, 그 다음에 하얀색은 심층순환의 심층수, 표층수가 심층수로.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물론 또는 하얀색이 밑에 있고 짙은 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녀석이 표층수야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대서양의 심층수계가 만들어지는지, 북대서양 심층수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 자료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도 우리가 처음 본 친구들은 좀 낯선 자료예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1월과 7월에 측정한 위도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을 부분은 1월과 7월에 측정한 위도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1월과 7월.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자, 1월이라고 하면 북반구는요, 계절이 뭐냐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서로 반대죠. 그죠? 7월이라고 하면 북반구가 계절이 여름인데요. 남반구는 계절이 겨울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1월이고 하나가 7월일 텐데 자료를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남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도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북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북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월과 7월에 남반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죠? 그런데 북반구는 1월과 7월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산화탄소 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북반구, 남반구와 다른 북반구의 특징은 어떤 것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북반구는요, 남반구보다 대륙이 많아요. 대륙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대륙에 식물도 많아요. 식물이 이산화탄소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계절에 따른 광합성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커요. 광합성 변동성이 크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고 하면 광합성 많이 하고, 겨울철이라고 하면 광합성을 적게 한다고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륙이 많잖아요. 대륙이 많은데 여기에 인간 활동이 또 많죠. 인간 활동이 많다라고 하는 건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워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직접적으로 열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즉, 인간 활동이 많아요? 예, 화석연료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화석연료 사용의 변동성이 역시나 크다. 변동성이 크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 겨울철이 되면, 북반구 겨울철이 되면 광합성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또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철일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겠구나.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시기가 북반구 겨울철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월이죠. 아셨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은 시기가 북반구 여름철이 되는 겁니다. 그게 7월이죠. 북반구 여름철이라고 하면 식물들이 많이 번성을 하면서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많이 식물들이 포집하죠. 포획하죠. 그죠? 그리고 난방을 많이 하지 않죠. 난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죠. 어쨌든 인간 활동에 의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됐나요?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1월, 나는 7월의 자료이다. 반대가 됐죠. 얘가 7월이고요. 얘가 1월입니다. 자, 여름철과 겨울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농도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농도 변화, 남반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북반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반구가 커요. 그 다음에 위도별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는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농도 차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요걸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항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자료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보면 그림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의 열수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평형에다가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복사평형.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어온 복사 에너지만큼, 그래서 행성이 흡수한 복사 에너지만큼 그만큼 방출한다. 아셨죠? 보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유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요만큼 반사됐어요. 그리고 요만큼 또 반사가 됩니다. 맞나요? 요 A는 뭐냐면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양이야. 아셨죠? 그리고 실제 흡수된 건 요만큼이 흡수가 된 거야. 흡수된 게 얼마냐면 70이 흡수됐어요. 지구 안에서. 맞죠? 그러면 100 중에서 70만 흡수했으니까 반사되는 게 30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25라고 하면 얘가 5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지구로 들어온 게 얼마냐면 70입니다. 흡수된 게. 그러면 지구도 얼마를 내보내야 된다? 70을 내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 보니까 70을 내보내고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 70, 나가는 거 70. 그러면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같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평형, 복사 평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신기한 건 들어온 게 70인데 요 안에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큰 단위라는 거죠. 들어온 건 태양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고받는 에너지 단위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요 생각보다 큰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아, 요러한 큰 단위는 온실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대기가 지금 지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방출하고 흡수하고 재방출한 요런 온실 효과 때문에 요렇게 에너지 단위가 커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요 값은 온실 효과로 설명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좀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얘가 지구 대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구 대기. 그 다음에 여기가 지표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우주라고 하겠습니다.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태양빛이 지표면에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흡수된 것만큼 지표면도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표 복사 에너지 또는 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요 내보낸 에너지가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구 대기에 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지구대기에 잡혀요. 지구대기에 있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잡혀요. 잡히면 요 잡힌 에너지가 이 지구대기를 가열하는 거고, 그럼 지구대기가 뜨거워진 것만큼 역시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고요. 그때 요만큼을 우주공간으로, 요만큼을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한다. 그러면 지표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또 흡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요 에너지를 지구대기가 또 잡는다고요. 그러면 잡은 다음에 다시 우주공간으로 요만큼, 다시 지표면으로 요만큼. 요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요 과정에서 결국에 요렇게 되돌아오는 에너지들, 그래서 다시 재방출되는 에너지들, 이러한 에너지가 전부 다 지구 대기, 이 온실 기체가 만들어낸 온실 효과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결과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완벽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A가 증가하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낮아진다. A가 누군데? 지표 반사인데? 반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 안으로 들어온 태양광 에너지 양이 줄어들 테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얘가 많아지면 얘가 줄어들 테니 지구의 온도는 낮아지겠지. 맞죠?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B는 133보다 크다. 자, 보면 지금 지표면은요, 총 45, 그 다음에 88, 지표면은 133을 흡수했고요. 133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은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지구도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지표면도 흡수한 것만큼 방출하는구나. 에너지 평형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133을 방출하는데, 이 133 중에서 4만큼이 그냥 우주공간으로 쭉 빠져나간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B만큼은 지구 대기에 흡수가 된다. 지구 대기에 흡수가 된다. 아셨죠? 그게 얼마예요? 133에서 4를 뺀 거기 때문에 129가 되겠지. 그러면 B는 133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129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면,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합니다.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겠죠.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겠죠. 온실 효과가 줄어들면 지표면과 대기가 주고받을 때요 관계상에서 에너지 단위가 줄어들겠죠. 온실 효과가 줄어드니까. 맞죠? 그렇다고 하면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고받는 에너지 단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C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기역틱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자료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지구 열수지 또는 행성 열수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두 개의 행성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행성이 지구고요. 하나의 행성이 화성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누가 지구고 누가 화성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자,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많은 녀석과 적은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는 녀석,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는 수문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여긴 그게 없네. 수문열이라고 하는 건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지금 에너지,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물이 있구나. 물의 작용이 있구나. 기상현상이 있구나. 그럼 얘가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셨죠? 어쨌든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복사 평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340만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큼이 튕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반사. 그러면 실제로 흡수된 건 얼마가 되는 거야? 240이 흡수가 된 건데, 실제로 이 행성이 내보낸 에너지도 얼마? 240. 그러니까 복사 평형. 아셨죠? 여기 148만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38만큼이 반사로 튕겨 나갔으니까 흡수된 건 얼마? 110. 그런데 나가는 에너지가 얼마? 110이기 때문에 여기도 복사평형. 아셨죠? 그래서 행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복사평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고요. 아셨죠? 요 행성 내에서 지표면과 대기, 요 각각의 애들은, 각각의 요 용역들은 다 에너지 평형. 역시나 흡수한 것만큼 방출한다. 에너지를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된다. 아셨죠? 요 문항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 봤고요.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은요.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크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을 부분은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둘 중에 하나가 평상시고요.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 시기인데. 이 자료에서 볼 것은 지금 여기에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다. 되어 있죠. 자,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태평양에서 대략적으로 경도 160도 W 또는 150도 W 요 부분이 중앙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중앙부. 그러면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가 중앙부가 되는 거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평상시라고 얘기했었죠. 엘니뇨 시기의 정의는 뭐냐면 중앙 태평양 부근부터 동태평양 부근에 이르는 요 해역이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수개월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평상시고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 시기인데,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이 영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아야 된다고요? 수개월 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고요?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아, 얘가 엘니뇨 시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넌 누구야? 평상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간단한데, 자, 엘니뇨, 평상시 또는 엘니뇨 라니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좋은 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평상시라고 하면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운반이 되고요. 서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이죠. 서태평양 쪽에 이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쪽은요 물이 쭉 빠져나가면 밑에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면 적도 부근 태평양에 해수 단면을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이고요. 동쪽은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여기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강하고요. 비 많이 내리고요. 비 많이 내리고요. 맞죠? 상승 기류가 강하다?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됐나요? 그러면 대기는 고에서 저, 여기선 하강 기류, 여기는 상승 기류. 이러한 순환이 존재하게 되죠. 이걸 워커 순환.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된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엘니뇨 시기가 된다고 하면 무역풍이 약화돼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따뜻한 해수가 잘 운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쪽에 있었던 녀석이 동쪽으로 올수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중앙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여기에 평상시보다 더 많이 모이는 꼴이 돼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그러면 해수면은 어떤 시기가 되냐면 해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 자, 해수면 높이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층이 이쪽에도 많고 이쪽에도 많은. 오히려 서태평양 쪽은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두께가 얇아진 거죠. 이쪽이 더 많아진 거지, 평상시보다.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은 용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가열이 잘 되다 보니 여기서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세져요. 그러면 여기서 비를 평상시보다 많이 내리게 되겠죠?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요.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서태평양 쪽에서 상승,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하는 이러한 워커 순환이 존재했었는데 이때는 워커 순환이 온전한 것이 존재하기 어렵죠. 워커 순환의 약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시기가 언제냐면 엘니뇨 시기예요. 그럼 라니냐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화됩니다. 서쪽에 따뜻한 물을 더 집중시키죠. 서쪽에 따뜻한 물을 더 집중시켜요.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서쪽에 해수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동쪽은 찬물의 용승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고기압이, 굉장한 고기압이 이쪽에는 굉장한 저기압이 워커 순환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 그게 라니냐. 아셨죠? 이 문제는 평상시와 엘니뇨만 구분하면 된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니뇨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앙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게 수개월 이상 유지될 때. 즉, 아,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요.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는 게 엘니뇨구나. 동뜨 예, 아셨죠? 만약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동차라. 예, 동뜨엘, 동차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 아셨죠? 동태평양 뜨거워지면 엘니뇨, 동태평양 차가워지면 라니냐.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표층수온 변화는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서 크다. 동태평양에서 커요.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가 동태평양을 가지고 얘기한다.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을 가지고 얘기한다. 아셨죠? 동태평양에서 큰게 맞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 홍수가 발생하려면 이쪽에 상승 기류가 세야 돼요, 평상시보다. 그럼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 시기는 언제? 엘니뇨.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커야 되겠죠. 틀렸구나.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원래 지금 여기가 평상시죠? 여기는 원래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저기압. 그리고 이쪽은 원래 고기압이라고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평상시보다. 이쪽은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적어지면서 기압이 높아진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그쵸?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 맞습니다. 15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은요. 별의 물리량 문항이죠. 자, 그림은 여러 별들의 위치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HR도라고 했습니다. HR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별의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표현한 도표 또는 그림. 맞죠? 자, 세로축에 뭐가 들어가죠? 절대 등급 또는 광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야 돼. 맞죠? 만약에 세로축에 광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야 돼. 맞죠? 자,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가 들어가죠. 표면 온도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또는 여기에 분광형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갑니다. O형, B형. 이쪽으로 갑니다. K형, M형. 맞죠? 이쪽으로 가면 B형, O형. 이쪽으로 가면 K형, M형. 이렇게. 아셨죠? 요런 게 HR도다.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별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을 딱 점으로 찍어요. 물리량을 점으로 찍으면 대부분의 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분포합니다. 요 라인에.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요 나열된 요 선상에 대부분의 별이 놓인다고요. 우리가 요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 이렇게 부르죠. 주계열이라 부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태양을 점으로 찍어봐라라고 한다면 태양의 위치는 태양은 절대 등급이 대략적으로 플러스 한 4.8 정도 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알아두면 좋아요. 플러스 한4.8 정도 되니까 대략적인 위치가 이쯤 될 거예요. 이쯤이 태양의 위치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역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 표면 온도는 작지만 반지름은 큰 별이겠구나. 절대 등급은 작은. 광도는 큰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디귿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그렇지만 절대 등급이 크고 광도가 작은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통요.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어떠한 별의 집단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별은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 외성.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 어느 집단이 놓인다고 하면 여기 있는 별들은 이제 거성이 되는 건데. 특히나도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 거성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아, 너는 적색 거성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너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겠구나. 됐나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별의 반지름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고요. 얘는 거성입니다. 지금 둘의 절대 등급은 똑같습니다. 또는 광도가 똑같아요. 광도가 똑같은데 얘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이거든?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즉,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얘는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얘만큼은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반지름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 니은이 반지름이 큰 거야. 기역은 반지름이 작은 거야. 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자, 기역을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한번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역을 지난 등 반지름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니은을 지난 등 반지름선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기역보다 반지름이 큽니다. 또는 기역이 니은보다 반지름이 작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자, 별의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니은은요, 적색 거성이고요. 디귿은요, 백색 외성입니다.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 작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지. 아셨죠?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굉장히 커요. 아셨죠? 자, 표면 온도는 물리량 A에 해당한다. 지금 가로축에 놓일 수 있는 건 표면 온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광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높다, 여기가 낮다잖아요. 그러면 높다와 낮다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은 뭐다? 표면 온도. 표면 온도가 들어가야지 표면 온도가 높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기역, 디귿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자, 16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밑줄,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주기혈성이 된 직후와 50억 년 후에 별 내부 구성원소의 비율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별은 주기혈성이 된 직후고 어떠한 별은 주기혈성이 지금 충분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난 거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럼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보는 거니까 주기혈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인 거고 주기혈성이 된 직후가 하나인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떠한 별은 주기혈성이 된 직후입니다. 그때의 별이라고 하면 아직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딱될 지점이라고 할게요. 딱될 지점. 그러면 그때라고 하면 이 안에는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핵 주기열이 딱 되면서 중심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부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헬륨의 농도가 점점 커질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겠지. 자, 원래 별이 만들어집니다. 성감물질에서 별이 만들어질 때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수소가 주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헬륨 맞죠?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다음부터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계속합니다. 천만 케 이상에서 그러면 헬륨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맞죠? 중심핵에서 그리고 나서 얘는 헬륨의 농도가 헬륨의 함량이 계속 많아지는 거고 주변에 천만 도가 안 되는 영역은 수소와 헬륨이 그냥 그대로 원래 상태의 비율로 유지가 되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본다고 하면, 아, 보니까 지금 여기 구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소와 헬륨이 외곽부나 중심부나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아, 넌 직후구나. 주기혈성 직후.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가 직후고, 하나가 몇억 년 후죠? 50억 년 후니까 아 너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해서 지금 헬륨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넌 50억 년 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억 년 후. 됐죠? 지금 여기서 요 구성 비율이 정확하게 어떠한 비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질량빈지 개수빈지 뭐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처음에 태양과 같은 별이 만들어진다. 개수비든 질량비든 수소가 많다. 수소의 함량이 크다. 수소의 비율이 크다. 그리고 헬륨의 비율이 작다. 이것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소가 많은 헬륨이 적은 상태의 비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면 헬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헬륨이 많아지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50억 년 후. 됐죠?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50억 년 후. 지금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소가 헬륨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수소와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너는 지금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 또는 지금 넌 주기혈성이기 때문에 주기혈성은 중력 수축해야 안 해요?
중력 수축 안 한다고요. 안 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없다. 중력이 있는 것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중력은 모든 별에 다 존재하지만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야지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지금 얘는 주기활성 직후, 그 다음에 얘는 주기활성 이후에 50억 년 후. 자, 주기활성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이 별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계속 유지. 그러다가 주기활성을 떠나는 시점부터 표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맞죠? 그러면서 별의 크기는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면서 광도는 굉장히 커지는 적색 거성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거의 같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같다. 아셨죠?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 물론, 선생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기활성일 때 얘가 정력학 표면 상태인데도 광도가 계속 커져요. 그럼 광도가 커지는 건 표면 온도나 반지름이 변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기활성일 때 광도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반지름 때문입니다. 주기활성 상태에서 태양, 주기활성 상태에서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점점 많아져요. 그에 따라서 반지름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광도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반지름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 평형으로 재조정. 반지름이 조금 커진다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 평형으로 재조정.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정력학 평형이 유지된 상태. 아시죠? 그래서 계속 재조정 과정에서 반지름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커진다. 그 과정이라 하더라도 표면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아셨죠? 주기열을 떠나야지 변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보세요. 바로 디귿에 나왔죠.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 자,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고요. 중력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입니다. 요두 힘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는 상태. 우리가 주기열성의 특징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정역학 평형 상태. 정역학 평형 상태. 그래서 주기활성의 특징은 정역학 평형 상태입니다. 요거 얘기했었고요. 또 주기활성의 특징은 중심부에서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케 이상입니다.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생융합 반응의 주요 방식은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귿만 맞는 거.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 자료 관련해서 선생님 추가 자료로 가져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요거죠. 자, 얘는 뭐냐면요. 태양의 나이에 따른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의 변화 자료입니다. 수능특강인 자료고요. ABC는 각각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니까 ABC 중 하나가 광도고 하나가 반지름이고 하나가 표면 온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자, HR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표면 온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광도는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여기다가 주기열 라인을 그려주고 태양이 있다고 하면 태양이 주기열을 떠나서 적색 거성이 되면요. 표면 온도가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맞죠? 주기열일 때는 정력학 평형 크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니까 ABC 중에서 C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 C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C가 여기서 확 줄어들고 있죠. C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줄어들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얘는 온도가 줄어드는 거야. 아, 너 온도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떠나서. 맞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A와 B는 증가? 아, 너 반지름, 광도 둘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고 둘 중에 하나가 광도겠지?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자, 반지름이 커질 때 그만큼 광도가 증가하느냐? 반지름이 커진 것보다 광도 증가가 더 커야 되겠지. 값으로 따졌을 때. 맞죠? 그렇다고 하면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광도. 맞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아,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반지름은 주기활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커지긴 하는구나. 커진다 하더라도 큰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정력학 평형을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커져도 정력학 평형, 커져도 정력학 평형.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80억 년 정도를 볼까요? 80억 년 정도 보면, B가 1.2배 증가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자, A는 1.44배 정도 증가하는구나. 아, B가
1.2배 정도 증가하니까 얘는 1.44배? 맞죠? 그러면 광도와 반지름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죠. 됐죠? 요런 자료까지도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항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을 보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행성 탐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항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문제 풀고요.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요. A도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A와 A' 요 녀석도 돌고 있고요. B와 B'도 돌고 있습니다. A가 요 녀석이 여기에 있을 때 A에 위치할 때 요 녀석은 B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 녀석이 A'에 놓일 때 요 녀석은 B'에 놓여 있네요.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통질량 중심은 무게중심이라고 보는 거고 무게중심과 가까운 녀석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녀석. 별과 행성 중에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녀석은 별. 그러니까 A가 별이고 B는 행성. 맞는 거고요. A와 B는 공통질량 중심을 회전하는 주기가 같다. 같은 주기로 회전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A가 여기 있을 A 행성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행성은 B.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같은 주기로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행성은 B'. 아셨죠?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 A 위치에서는 적색 편이가 지금 A 위치에서는 중심별이 접근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청색 편이가 A' 위치에서는 청색 편이가 A' 위치에서는 지금 중심별이 멀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죠? 적색 편이가 반대로 됐네요. 틀렸어. 그래서 기억니은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이 자료 관련해서 선생님이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내용 여기다 한번 체크해볼게요. 공통질량 중심을 여기다 그려놓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돌아요. 이렇게요. 아셨죠? 얘가 중심별이야. 중심별. 그리고 또 누가 도냐면 행성도 공통질량 중심을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행성. 행성이 작은 녀석, 중심별이 큰 녀석. 됐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을 함에 따라서 접근, 후퇴, 접근, 후퇴. 맞죠? 청색 편이, 적색 편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양이 다르죠? 시선 속도에 따라서. 맞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중심별이고요. 얘가 행성입니다. 중심별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 공통질량 중심까지의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1. 그 다음에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2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R1, 여긴 R2. 됐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를 선생님이 V0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를 V0.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거 같이 좀 정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M 곱하기 R1은 스몰 M 곱하기 R2 요거 하나 아셨죠? 중심별의 질량 곱하기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행성 질량 곱하기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아셨죠? 의미하는 바는 행성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중심별에 가까이 있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행성 쪽으로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합니다. 이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요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심별 질량과 행성 질량과 둘 사이의 거리. 자, 행성이 중심별을 많이 잡아당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심별이 빨리빨리 공전할 수가 있다. 자, 얘의 공전 속도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빨리 돌아요. 중심별이.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얘의 인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요. 행성 질량이 클수록 빨리빨리 돈다.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빨리빨리 돈다.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둘 사이의 거리 R1 플러스 R2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리빨리 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의 질량이 크거나 다른 외계행성과 비교해봤을 때 얘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 얘의 인력이 얘한테 영향을 많이 줘서 얘가 빨리빨리 돌 수 있다.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 아셨죠?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은 행성 질량이 상대적으로 클 때 중심별 질량

해석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요 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흡수선을 보는데 이 흡수선이 얼마큼의 파장 변화를 하고 있니? 이를 측정한다고 하면 그 파장 변화량을 측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광속을 곱해주면 시선 속도가 나온다. 아셨죠? 시선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최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을 수가 있냐면 공전 속도랑 똑같을 수가 있다. 즉 이런 거죠. 아, 지금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완벽하게 나란해요. 0도예요. 그러면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은 거고 시선 속도는 최대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때라고 하면 파장 변화량이 최대 파장 변화량으로 나타나겠지. 아셨죠? 그래서 파장 변화량과 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6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파장 변화량은 최대 파장 변화량의 최대 파장 변화량의 2분의 1이 되겠지. 아셨죠?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 같이 한번 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은요. 자, 생명가능지대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주기혈성일 때와 적색거성일 때별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기역과 니은은 각각 주기혈성과 적색거성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HR도를 또 하나 그려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HR도를 그리겠습니다. 표면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광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주기열이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얘가 적색 거성이 된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적색 거성이 될때 광도가 증가하겠죠? 광도가 증가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생명가능지대가 더먼 곳에 더 넓은 폭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걸 여기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 주기혈성일 때의 별, 여기에 적색 거성일 때의 별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혈성일 때 R1, R2의 생명가능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적색 거성일 때 생명가능지대가 R1 프라임, R2 프라임 이렇게 더 넓은 거 아셨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얘가 겹칠 수 있느냐, 겹칠 수 없느냐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어쨌든 더먼 곳에 넓은 폭으로 형성이 된다. 됐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기역일 때의 생명가능지대가 별로부터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일 때 생명가능지대가 별로부터 먼 곳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 너가 주기혈성이구나, 주기혈성일 때구나, 너가 적색 거성일 때구나,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간격을 D1, 요 간격을 D2, 요 간격을 D3라고 하면 지금 요 생명가능지대의 폭과 요 생명가능지대의 폭을 비교하면 얘가 폭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런데 D2는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D1보다 D3가 더 크겠구나라고 하는 거. 아셨죠? 요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역은 주기혈성이다. 기역은 주기혈성일 때 생명가능지대에 맞고요. 별의 광도는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크다. 이때가 더 크겠죠. 니은일 때가 더 크다. 그러면 너 틀렸구나.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넓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이때가 더 넓다고요. 그러니까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좁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역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보자고요. 요 생명가능지대 폭과 요 생명가능지대 폭 중에서 누가 더 넓다고? 얘가 더 넓다고. 맞죠? 광도가 더 크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우리가 R2-R1.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R2'-R1'이에요. 맞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R1'을 넘기고요. R2를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R1'-R1이고요. 이쪽은 R2'-R2예요. R2. 맞죠? 자, 의미하는 반은 여기는 R1' -R1이니까 안쪽 경계가 얼마큼을 변했니? 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R2'

프라임이죠? R2 프라임 빼기 R2니까 바깥쪽 경계는 얼마큼 변했니를 의미하는 게야.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폭이 얘가 더 넓기 때문에 바깥쪽 경계의 변화량이 안쪽 경계의 변화량보다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생명가능지대 문제에서는 앞으로 생명가능지대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포인트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폭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19번 문항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기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우주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보면요. 자, 크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다음에 암흑에너지와 물질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줄은 기역, 니은, 디귿은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기에 곱하기 10억 년이 있다. 그러면 얘는 10억 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얘는 95억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138억을 의미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현재가 빅뱅 이후 한 138억 년 정도 지난 시점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 보면 얘가 기역이고요, 얘가 니은이고요, 얘가 디귿입니다. 현재 제일 많이 있는 거 누구? 암흑 에너지. 자, 우리가 현재의 요 비율은 좀 알아두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요 비율을 위해서 요거 얘기했었죠. 우리 반찬 중에 오이지 있죠. 오이지는 물질이다. 오이지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 이지는 물질이다. 아셨죠? 오, 이지는 물질이다. 그 중에서 많은 거, 많은 거, 이지가 많은 거잖아. 요 이지가 많은 거죠. 얘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보통 물질이 되는 거고.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지는 물질이다. 아셨죠? 오이지는 물질이다. 대략적으로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5.5배 정도.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사이. 그거 많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될 것이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물질이 되는 것이고. 보면,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훨씬 더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가속팽창 상태. 그 다음에, 지금 95억, 빅뱅 이후 95억 년 시점은 암흑 에너지가 50%고 물질이 50%입니다. 반반이네요.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반반이네요. 어떤 상태일까요? 자,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가속팽창. 아셨죠? 반반이라 하더라도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 아셨죠? 심지어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비율이 좀 적어요. 얘가 40%, 얘가 6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속팽창. 아셨죠? 대략적으로 물질 비율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한40% 이상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속팽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가속팽창 시기. 일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0억 년으로 갑니다. 10억 년으로 가면 암흑에너지가 1%고 물질이 지금 99%입니다. 그럼 요런 상태라고 하면 무슨 팽창? 감속팽창이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감속팽창. 그 다음에 너는 가속팽창. 너는 가속팽창. 아셨죠? 요걸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자료를 봐볼게요. 자료를 보면, 자, 우주의 크기, 지금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10억 년 부근은 요런 상태에서 기울기에서 요러한 기울기가 좀 바뀌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건 속도죠. 팽창 속도가 컸다가 줄어든 거예요. 컸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감속이라고. 아셨죠? 감속.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였다가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요거였다가 요. 속도가 더 커졌다고요. 속도가 더 커졌어? 그러니까 얘는 가속이라는 거지. 됐죠? 얘는 감속. 얘는 가속. 맞나요? 그러면 얘를 팽창 가속도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 얘는 감속이기 때문에 요 시기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는 가속도라고 얘기한다면 가속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죠. 아셨죠? 이제 요런 부분 그래프로 찾을 수 있는 거. 됐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 간격이죠. 요 간격이 똑같은 간격은 아닙니다. 보면 얘는 10억 년에서 95억 년, 그러니까 85억 년의 시간인 거고, 여기는 95억에서 138억 년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43억 년 정도의 시간. 아셨죠? 그러니까 요 간격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팽창 가속도는 빅뱅 후 1억 년 후보다 현재가 크다. 자, 요거 교재 정오 사항이죠. 정오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속도는 빅뱅 후 1억 년이에요. 1억 년. 1억 년이면 굉장한 초기인데? 지금 얘가 10억 년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초기야. 그럼 이때는 이것보다도 더 감속이겠지. 기울기가 더 작아질 테니까. 더 감속. 그러면 이때는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거야. 현재는 뭔데? 플러스. 그러면 팽창 가속도는 빅뱅 1억 년 후보다 현재가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우주 구성 요소 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 기억은 뭔데?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는 물질이 인력으로 작용을 해서 우주 팽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고 한다면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억력 네가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시간에 따른 지금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그래프로 그리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질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합니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합니다. 맞나요? 시간에 따른 비율이에요, 비율. 시간에 따른 비율.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비율이 아니라 밀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밀도 어떻게 이해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밀도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기 똑같죠? 얘는 시간 그대로 두고요. 밀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의 부피가 커지니까 물질의 밀도는 줄어들어요. 이건 맞죠? 그런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아셨죠? 왜냐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간이 커지면 커진 것만큼 암흑에너지의 양도 증가해서 그만큼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게. 아셨죠? 그래서 밀도의 표현, 여기다가 밀도를 표현했을 때 밀도의 표현과 비율의 표현도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 자료 가지고 온거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기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보면 기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ABC 시기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보면 여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현재가 실제 우주의 나이로는 138억 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팽창 속도가 지금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로 얘기하자면 플러스야. 맞죠? 자, 그런데 요 시기로 볼까요? 요 시기. 요 시기는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는 곳이죠. 그럼 여기는 팽창 가속도가 얼마예요? 요 시기는. 0이 되겠죠. 맞죠? 그럼 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시기는 팽창 속도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현재는 팽창 가속도가 플러스야. 요 시기는 0이야. 요 시기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현 시점의 팽창 속도를 갖는 특정한 시기가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138억이면 대략적으로 이때는 언제일까? 대략적으로 이때는 언제일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를 140억 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현재를 140억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딱 절반을 나누면 얼마죠? 70억 년. 여기는 70억 년. 딱 절반을 나누면 얼마죠? 35억 년. 아셨죠?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두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속에 이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의 나이를 140억 년이라고 가정하면요. 자, 팽창 가속도가 0.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한 이 시점은 우주 나이 딱 절반 정도 지난 시점. 과거에 지금과 똑같은 팽창 속도를 가진 시점은 그거의 절반인 35억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정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요 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팽창 가속도가 0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 때부터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훨씬 더큰 식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적어도 물질 비율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고, 물질 비율보다 암흑에너지 비율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40%, 전체의 40%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암흑에너지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가속 팽창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회 모의고사 20번 문항까지 풀었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4회부터는 이윤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는 어디서 만나죠? 수강후기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치유과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남자 연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인데, 문항마다 해마다 좀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풀이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문제가 좀 풀어지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88번이에요. 뭐, 발문이 굉장히 긴데 그림하고 표만 넣어도 이렇게 화면에 꽉 찹니다. 좀 교재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 한 개는 X, 반성 유전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상 유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는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알파벳이 나온 게 이런 식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이 가계도에다가 뭐 가나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쓰는데, 뭐 가나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시면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도 표시하셔도 돼요. 얘가 이제 니은, 얘는 니은이다, 얘는 기억이다, 얘는 니은이다, 얘 기억이다, 얘 니은이다, 얘는 기억과 니은이다, 얘 기억이다, 얘 기억이다, 이런 거고, 얘는 뭐 성별을 잘 안 주는데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자고요. 이것도 여자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억 니은만 있느냐? 아니지. 이것도 있단 말이야. 하나 더 있죠. 136에서만. 문제를 보시면 뭐뭐에서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고 뭐뭐에서 만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에서 만이라고 있으면 걔네만 있는 거야. 근데 몇 번에서 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우리말에서 좀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6. 그러니까 136. 얘 이렇게 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든. 136. 얘는 뭐 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야 되겠죠. 나와 있는 값. 이게 이제 H 플러스 R인데 3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성을 하면 될까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R에 있는 게 다 이게 우성이니까 표현형이 같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기억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구성이

요렇게 이형접합이고 요렇게 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간다는 거죠. 요렇게 됐고, 네. 그럼 이제 얘가 스몰R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스몰R만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밑에 이제 R과 관련된 이게 가에 대한 거고 이게 나에 대한 거고 이게 다에 대한 건데, 예, 선생님 지금 기역 니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역이 가에 대한 거고 니은이 나에 대한 거야. 그럼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열성이니까 전부 다 스몰R로만 나올 거냐 말이야. 같은 표현이 나올 건데 이제 안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R이 하나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야, 알이 하나 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알이 있다라는 거야. 알이 니은으로 표현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간단하게 가계도에서 얘가 만약에 우성 반성 유전, 우성 X염식체 유전이면 얘가 나오면 아빠가 나오면 딸도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니은 니은이 해야 되는데 안 나왔지. 그럼 위배된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상염색 유전이다. 왜냐면 하나가 X에 있고 두 개가 상에 있다 그랬으니까 찾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요게 나에 대한 형질 유전자고 얘가 정상 유전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는 거야. 한번 써볼까? R과 관련된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 R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쓸수 있다. 요 상태에서 쓸수 있다. 예, 지금 다시 볼게. 얘가 정상, 라지알이 정상, 그 다음에 라지알이 나의 유전자, 그 다음에 스몰알이 정상 유전자야. 그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무조건 얘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예, 쓸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 한번 다 써본 다음에 얘기해 볼게. 예, 라지알, 스몰알. 됐지? 그 다음 8번은 스몰알. 정상이니까. 나에 대해 정상이니까. 선생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안 해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스몰R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이거 니은 나왔다, 니은 나왔다, 이거 하나 받아야 되겠지? 그럼 라지알 스몰R 되겠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 안 나왔다. 그럼 이거 되겠단 말이야.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 하나는 받아야 되겠지, 얘가? 얘는 몰라,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놔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가볼까? R과 T인데, 기역과 니은은 1 아니면 1에. 문제 나와 있어요. 박스 보셔야 돼. 박스에 보시면, 이 기역과 니은이 1 아니면 1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채워보셔야 되는데, 아, 지금 A는 스몰R만 있으니까 얘 없어. 라젤 없어. 그럼 얘가 1이냐, 2냐? 라는 거란 말이야. T가 1이냐, 2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뭐, 스몰 t, 스몰 t이거나, 라지 t, 라지 t면 마찬가지로 표현형이 똑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는 요런 식으로 이형 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지 t, 스몰 t. 그러면 이제 얘가 1이 될 것이고, 됐죠? 그럼 이제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단 말이야.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라 그랬으니까. 그치? 됐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 동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어야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 t가 하나 있으니까 라지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b를 몰랐단 말이야. b를 몰랐는데 얘가 라지알 스몰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1이라고 했으니까, 기역이 1이라고 했으니까 b를 보시면은 얘가 1이에요. 1. 그럼 뭐가 1이야?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라지 h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여자니까 그냥 바로 뭐 x에 있든 상에 있든 스몰 h 쓸수 있는 거잖아. 아, 됐고, 그 다음에 니은이 2라 그랬어. 6번 가보자. 6번에 니은에 2가 됐는데 얘가 스몰 r이 1이 하나 있어. 그지? 그럼 h가 하나 있다는 얘기지. h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야. h가 있어? h가 있는데 기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가고 이게 정상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될까요? 그리고 요거 두개 중에 하나는 얘가 받을 거란 말이야. 그지? 하나 받을 거란 말이야. 지금 아직 H가 X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얘가 두개 있으니까 하나는 2번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정상 유전자고 얘가 지금 가가 나왔어. 기억이 가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라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남자인데 유전자가 두 개야? 그럼 뭐야? 아, 상염색체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이 녀석도 상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상에 있는지를 찾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두 개가 상이고 하나가 뭐라 그랬어? X라 그랬니? X라고 다 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다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풀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유전자양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유전자양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빨리 쓸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X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쓸수 있고. 그 다음에 A 받고, 그 다음에 4번부터 이제 쭉쭉 보는 거야. 라지 티 스몰 티 있다. 5번 남자니까 Y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 디귿이 안 나왔잖아, 그지? 디귿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 보시면, T와 스몰 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와 스몰 T,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볼수 있겠죠? 요거는 지금 뭐예요? 나왔지? 요게 다가 된단 말이야. 여기 다, 여기 정상,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 T에 대한 유전자양을 다 써봅시다. 이제 5번은 이렇게 될 것이고, 6번은 이렇게, 네, 8번은 이렇게. 다 이제 여러분이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도 이렇게. X염색체에 지금 라지티 있다는 얘기야. 그죠? X염색체 라지티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스몰티 스몰티. 자, B 찾았고요. B는 했고, 아까 우리 A와 B는 했었고, 그지? 7번은 스몰티 하나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가시면, 기억번, 가는 열성형질이다. 가는, 네, 우성형질이라고 찾았고, 그 다음에 D번. 이 가계도 구성원 중 라지알과 스몰티를 모두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라지알과 스몰티, 이런 거요. 라지알과 스몰티. 요런 애들 찾아준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1번. 그죠? 1번 되고, 그 다음에 또몇번 있어요? 예. 라지알과, 아, 여기네, 여기네. 스몰티. 3번. 3번 보이고. 그 다음에 라지알과 스몰티. 또 있나요? 라지알과 스몰티. 여기 6번 보이죠? 6번. 라지알과 스몰티. 예. B. 또 보이죠? 이렇게 보이네요. 몇 개예요, 그러면? 지금 4명, 4명. 맞죠? 1, 3, 6, B. 이렇게가 라지알과 스몰티를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우리 6과 B 사이에 8이지, 그지? 얘와 얘 사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얘는 이제 H만 확정하면 되겠지, H만. H만. 지금 기억이 나왔죠. 그죠? 네, 기억이 나왔으니까 기억은 지금 이게 우성이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받아야 될 게, 여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왔죠? 기억이 안 나왔잖아. 그럼 여기 스몰 H, 스몰 H잖아. 그죠? 기억이 안 나왔으니까 스몰 H, 스몰 H. 그럼 하나 받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2형 접합. 이렇게 하면 다 나왔죠? 6과 B를 우리가 다볼수 있죠? 얘와 얘와 얘를 가지고, 8 동생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다 독립이잖아. 그치? 예, 그러면, 디귿번에 보시면은 가와 다의 표현형이 모두 A와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A. A는 요거.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상.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정상.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 네, 2분의 1 나오죠? 요거랑 요거랑 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랑 요거랑 해서 요게 나올 확률이니까 얼마?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예, 그 다음에 다. 요 확률,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역시 얼마? 2분의 1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16분의 1. 네, 16분의 1. 맞는 설명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8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9번은 이제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순서만 보시면, 지금 제일 먼저 뭘 썼다? 물론 이거 안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조건에서 어떤 게뭐 우성 열성이 나와 있으니까, H와 스몰 H,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게 t와 small t 이렇게 나와 있고, 됐죠? 가와 나, 그 다음에 이제 a, b, 우식혈액형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 기역, 이제 기역이 가야 니은이 나고,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얘도 기역 니은, 얘는 기역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자, 남녀가 나와 있나 볼까요? A와 B의 남녀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건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잔지는 주어지지 않았죠. 네, 그거는 뭐냐 놔두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이거 가지고도 일단 하나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문제 조건에 제일 밑에 보시면 리을만 동형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을만 동형접합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을이 이제 5, 5 요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마지막 줄에 A, 요거, 요거. 요 A의 혈액은 항해 열청에 응집 반응한다. 항해 열청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잖아. 알파와 응집 반응한다는 얘기는 A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A형이거나 하나 더 후보가 될수 있는 게 AB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어쨌든 A형, B형, AB형, O형,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일 텐데, 일단 니은이 A 응집원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찾고 좀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오는 게 있는지 볼까요? 이게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정상 정상 사이에서 니은이 나왔죠? 네, 정상 정상 사이에서 니은이 나왔다. 아, 그러면 이제 정상이 우성이고 나가 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올리면 요게 이제 정상이고요. 요게 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이제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게 상염색체이냐 성염색체이냐 이것도 쉽게 하나 찰수 있겠죠? 7번이 지금 나가 나왔잖아. 딸이 나왔으면 아빠도 나와야 되겠지. 만약에 뭐라면. 열성 반성 유전이라면. 근데 아빠 나왔는데, 딸이 나왔는데 3번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얘 뭡니까? 상유전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이제 쉽게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T는 우리가 확정한 거야. T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라지 T가 정상, 스몰 T가 나 유전자다라는 걸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T와 관련된 거 그냥 써버려. T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써볼 수가 있어. 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요게 나가 나왔잖니 요게 요렇게 돼 버리니까 얘는 이형 접합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우리가 볼수 있겠고 5번은 이제 요거 하나 있으니까 남겨 놓으시고 됐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쪽도 할수 있겠지? 이쪽도? 이쪽도 우리가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라지 T 스몰 T 요거 때문에 요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여기가 스몰 t, 스몰 t. 얘 어쨌든 스몰 t 하나 받아야 되겠네, 그지? 얘가 스몰 t, 스몰 t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 네, 보시면 되고, 이것도 할수 있겠죠? 정상이니까 얘도 이렇게 하나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t와 관련된 거를 한번 정리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쓰셔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얘가 이제 7 있고 B가 있고 A가 있는데 문제 조건에 A와 B가 숫자가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얘네들을 합쳤을 때이 값이 이제 1이다라고 하는 걸 조건을 한번 맞춰서 우리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기가 스몰 t가 이게 얼마일까?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게 7번 우리가 알죠? 7번. 7번은 2야. 스몰 t 개수가 2야. 됐죠? 7번은 2고, 요게 만약에 2라면, 요게 B가 2라면,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면. 이게 스몰 t가 2라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네, 스몰 t, 스몰 t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알고 있죠. 5번 아직 몰라. 5번 아직 모르는데, 6번은 알아. 6번은 2고. 그치? 그 다음에 A가 요게 1이다. 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가 라지 t, 스몰 t가 된다.

그럼 여기 3이니까 여기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맞춰지면 우리가 이제 1 값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t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다 확인했고, 얘가 이제 small t니까 얘도 이렇게 2형 접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갈 길이 먼데 이걸 한번 볼까요? b가 5야, 그지? 얘가 5야. 얘가 5야. 그러면 이제 3과 4가 있는데 4가 여기 있네. 4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AB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A겠지. 왜? 5가 와야 되니까 4가 A5야. 그지? 그리고 3이 B5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될까요? 네, 3이 B5. A가, 4가 A5. 이런 거알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혈액형을 조금씩 채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가 우리가 지금 확인한 요 T라고 하는 유전자가 ABO식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는지, 요걸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ABO식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올려보자. 요렇게. 자, O가 T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O에 하나씩 이제 쓸게. 요렇게. 요렇게 써볼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금 가정한 거니까. 그렇지? 그럼 하나의 O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하나의 O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렇지? 됐죠? 그 다음에 7번은 그러면 혈액형이 뭘까? 7번. 우리 다찰수 있는데. 얘가 A형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AO지. 얘가 AO고 3번은 B라 그랬잖아. BO. 그럼 나머지 디귿이 뭐야? 이게 AB란 말이야. 7번은 AB형이야. 7번이 AB형이야? 그럼 여기다 AB 올려. AB 올려. 됐지? 그러면 A 스몰 t 왔다고 쳐봐. 그럼 B 스몰 t 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B 스몰 t인데 여기 지금 뭐가 와야 돼? 라지 t 스몰 t 해야 된단 말이야. 모순이지. 그치? 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다? ABO식과 T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럼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얘랑 연관되어 있는 거지. 얘가 ABO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자, ABO식과 연관되어 있는 건 가유전자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가유전자가 우리 ABO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걸 합쳐보면 1번은 뭐예요? 혈액형이 AB형이야. 자, 1번은 AB형. 됐죠? 자, 2번 AO. 2번 AO. 그 다음에 5번 AB, 5번 AB, 6번 BO. 자, 이렇게 뭐 A는 이제 A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도형을 한번 써볼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이렇게 해볼게.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온 거냐? AB가 와야 되니까 왜 얘는 누가 줘야 돼? 얘가 줘야 돼. 이렇게 온 거야. 됐어요? 선생님 지금 사각형, 삼각형 쓴 거는 뭐가 오는 자리야? H 유전자가 오는 자리란 말이야. 그치? 그게 뭐가 오는지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B 자리에 얘가 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 B 자리에 요 삼각형 오시고, 그 다음에 O 자리에 별 왔어. 그 다음에 요 A 자리에 O가 요거지, 요게 와야 되니까 별이 와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네모가 와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활용해야 되냐면, 문제 조건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A와 B 중그이 그림 밑에 있죠. 이 그림 밑에 한줄 한번 보시면 A와 B 중한 사람은 가와 나중에 가만 발음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중에 나만 발음된대. 근데 우리가 하나 찾은 게 얘가 스몰 t니까 나가 발현된단 말이야. 얘가 나가 발현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게 발현돼야 된단 말이야. 조건상. 그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지금 기억이 발현됐고 얘도 기억이 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형 접합인데 발현되는 놈이 우성이겠지. 그러면 똑같이 있는 게 뭐가 있어? 얘하고 얘하고 공통적으로 있는 거. 뭐가 보여? 별이 보이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자리가 라지 H라는 거야. 요 자리가 라지 H.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로 와보시면 얘가 가 유전자고 얘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별을 제외한 나머지 네모와 세모 얘네들은 전부 다뭔 거야? 스몰 H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스몰 H.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라지 H, 스몰 H. 그러니까 A와 스몰 H가 연관되어 있고 O와 라지 H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가 스몰 H, 스몰 H. 될까?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지울게. 좀 지우시면 여기 스몰 H가 B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O하고 라지 H가 연관되어 있어. 봐봐. 기억 나왔지? 그지? 라지 H가 있으니까. 여기 스몰 H. 여기도 얘가 니은 나왔으니까 얘는 기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라지 H를 갖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와 나의 우성과 열성. 얘도 당연히 상인데 ABO식과 연관되어 있는 녀석이 얘라고 하는 거. H 유전자라는 거. 요걸 우리가 지금 찾아냈다. 근데 찾아내는 데 있어서 문제에 주어진 이 혈액형 조건과 이 스몰 T의 DNA 분모 분자 이 1값, 그리고 아까 우리 문장에서 봤던 A와 B 중에 하나가 가면 하나는 나, 요걸 다 활용하셔야지 풀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기억번 볼까요? 가는 우성형질이다? 예, 찾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이 가계도 구성원 중 라지 H와 스몰 T를 모두 갖는 사람은 4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3번, 4번, 5번, 6, 여기도 다쓸수 있겠지, 그지? 우리가. 라지 H와 스몰 H를 쓸수 있겠지. 왜? 라지 H가 우성이요, 스몰 H가 열성이라고 확인했고, 요게 가 유전자, 요게 정상 유전자를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게 2번. 네. 2번과 3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A. 요 A. 네, 그 다음에 7번, 8번. 네, 7번, 8번. 얘네들은 H와, 라지 H와 스몰 T. 우리가 스몰 T는 다 찾고, 라지 H는 지금 선생님이 절반만 적었는데,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ABO식 혈액형, 그죠?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여기 우리 A와 B 사이에서 8의 동생이 태어날 때를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에서 ABO식 혈액형과 가와 나의 표형이 모두 A와 같을 확률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A형의 H, 요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지? A형의 H가 나올 수는 없다. 4분의 1이 아니라 빵, 0입니다. 알겠죠? 요건 확인하시면 되니까 요것도 확률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네, 맞는 설명은 그래서 1번, 네, 기억번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그죠? 문제 푸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출제자가 조건으로 주고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X형식이 있다. 아, 그러니까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상, 그죠? 다른 하나는 X형 색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씩. 가와 나 중에 하나가 X면 하나는 상에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이제 기역, 니은,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남자니까 이건 여자겠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역, 니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2번 A 요거 한번 보실까요? 2번과 A 둘다 여자입니다. 둘다 여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0과 1에 0과 1에 만약에 0이라면 H 조건만 보시면 얘네들은 둘다 뭐가 되냐면 동형 접합이 되겠지. 0이니까. 그치? 동형 접합이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얘가 2라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동형 접합 얘도 이제 2, 0이 나올 수 있잖아. 2, 0, 2 나올 수 있잖아.
동영접합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동형접합이야. AA, small a, small a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 이게 두 개고, 이게 0이라면. 그치? 또는 뭐 이게 두 개고, 이게 0이라면.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 하나가. 근데 이게 라지, 라지이고, 이거 스몰이, 스몰이 나오는 건 모순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2가 됐다면 1 플러스 1이다. 2형 접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얘는 동형접합, 동형접합, 얘는 2형 접합을 갖는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2가 H가 없어. 2가 H가 없어. 한번 여기다 써보자. 자, 2가 H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자니까 이제 뭐 상이든 성이든 상관없지. 스몰 H, 스몰 H 갖는다라고 써주시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H가 얘가 한개 있는 거야. 한 개. 아까 2형 접합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H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보자. 한번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썼죠? 하나씩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표현형이 다르지. 그지? 얘가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 나오는 게 뭐야? 한번 써볼까? H가 스몰 H 돼서 우성인데, 얘가 정상이야. 그러면 얘가 가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치? 네, 이런 거 이제 하나 찾았고. 아,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나 할수 있냐면, 요거, 요거, 요거. 우리 1번과 2번. 요걸 한번 봅시다. 1번과 2번. 얘는 이제 정상이지. 정상. 얘가 나왔어. 기억이 나왔단 말이야, 기억이. 기억이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아빠가 나왔는데 안 나왔다. 자, 나왔는데 안 나왔어. 그럼 이거 뭐야? 상유전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만약에 이게 우성 반성유전이면 아빠가 나왔으면 아빠가 가면 딸도 가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상유전이니까 우리 하나 알수 있는 게 요거. 우리 H하고 또 하나 나온 게 T잖아. 요거는 어디 있다? X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치. H와 T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구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우리가 이제 얘가 상염색체 있고 얘가 X염색체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뭘쓸수 있느냐? 아, 얘와 관련된 유전자형을 쓸수 있어. 한번 해볼까? 나왔잖아. 나왔지.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됐죠? X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가지고 있겠지. 예, 나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겠지. 그럼 하나 받아야 되겠지. 그럼 정상인 거야. 그지? 하나 나 유전자, 하나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는데 뭐가 표현되니? 나가 표현됐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나겠구나. 얘가 정상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라지 T 유전자가 나 유전자, 스몰 T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다라는 것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는 이제 정상 Y다. 정상 Y고, 얘는 니은 Y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상 Y 되겠죠. 정상 Y. 예, 그럼 되겠고, 그다음에 얘 하나 일로 와야 되겠지. 얘 하나 일로 와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 이게 우성이니까 아, 니은 나오겠지. 그죠? 예,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둘다 나오겠네, 그지? A는 기역과 니은이 둘다 나온 녀석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조건 보시면 요 가가 라지 T니 스몰 T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요거 우리가 아까 0이라고 찾았고. 얘가 0이요. 2번 보면 얘가 0이란 얘긴데. 자, 2번 볼까? 자, 없어. 정상 유전자가 두개 있지. 자, 정상 유전자 뭘까? 스몰 t야, 스몰 t. 그럼 뭐가 없는 거니? 라지 t가 없는 거지, 그지? 가는 뭐란 얘기야? 라지 t란 얘기지. 자, 보기 가볼까? 기역번. 가는 스몰 t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니은번. 니은은 2다. 지금 우리가 기역을 0으로 놓고, 니은을 2로 놓고 지금 해결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게서 가와 나가 무릎 발현된다? 자, 지금 A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비교적 조금 아까 봤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 조금 시간을 조금 적게 써도 되는 문제가 그래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 6월 달은 조금 쉽게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1번 가보겠습니다. 91번. 자, 이거는 이제 학력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학력평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강 발문을 좀 보시면 얘도 H와 스몰 H, 그다음에 T와 스몰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독특한 게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 우리 이걸 연관이라고 하죠.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없고 결국은 얘도 요거 가지고 찾는 얘기고, 기역, 니은, 디귿의 숫자가 0과 1과 2에 해당한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와 있고 얘만 2번 보시면 일단 이거 써야 되겠지. 거의 습관적으로 그냥 쓰십시오.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네. A와 B 남녀 나와 있나요? 자, A와 B 남녀를 줬나요? 네, 이런 것들은 주지 않았죠. 그죠? 뭐 찾아보라일 수도 있고 그걸 몰라도 풀수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남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모에게 있는데 자식에게 없다.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보통 그렇게 주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보시면 2번이 여자기 때문에 이건 뭐 X 염색체 연관이든 상 염색체 연관이든 상관없어. 여자는 어차피 유전자 두 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라지 티 스몰 티. 그죠? 라지 티 스몰 티가 있는데 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나네. 얘가 정상이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금방 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금방 찾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좀 볼까요? 5번? 5번. 5번은 지금 정상이네. 기역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야. 다 정상이야. 그러면 T가 나와버리면 돼안 돼? 안 되지. 그치? T가 있어버리면은 나가 표현돼 버리니까 얘는 T가 빵이야, 빵. 없지. 스몰 T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스몰 T. 스몰 T인지 그냥 스몰 TY인지는 모르지. 아직 XMC의 유전인지는 확인 안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겠네. 스몰 H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뭐이 정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H가 있는데 정상이야. 이것도 우리가 우열할 수 있지. H가 있는데 정상이야? 정상. 이 녀석이 가 발현 유전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가인데, 만약에 이 녀석이 상염색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스몰 H, 스몰 H잖아. 그지? 가 나왔잖아. 그지? 스몰 H, 스몰 H란 말이야. 그러면 이 스몰 H 하나를 5번이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스몰 H가 하나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 조건에서 얘는 스몰 H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0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요거구나. X염색체 연관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X염색체 연관이구나. 될까요? 자, 어떻게 X염색체 연관을 찾는지 선생님이 여러분 해설지보다 훨씬 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X염색체 연관인 것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편하게 가시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6번이 스몰티 스몰티야. 정상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하나 스몰 t 와야 되겠고, 여기도 하나 스몰 t가 와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스몰 t 하나씩 찾았고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정상이니까 스몰 t, 스몰 t가 와야 되겠지. 그치? 네, 그 다음 a를 잠깐 보시면, a가 지금 니은이에요, 니은. 0은 이미 썼잖아. 0은 썼고 1 아니면 2란 말이야. 근데 2가 올수 있나? 안 되지. 이미 한 자리 차지했잖아. 한 자리 차지했잖아. 한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얘는 1이야.

이가 올수 없잖아. 그지? 그렇단 얘기는 얘가 요렇단 얘기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얘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여자란 얘기겠지. 얘가 남자겠죠. 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스몰 티와이. 그럼 얘도 우리가 아까 그냥 이렇게 썼는데 여기 쓰면 안 되겠지. 선생님 잘못 썼네. 이것도 이렇게 쓰셔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t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라지 ty 그죠? 라지 ty 써주시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상이죠. 정상. 정상이니까 뭐가 와야 돼? 스몰 t 스몰 t 그지? 스몰 t 스몰 t 요것도 정상이잖아. 그지? 정상이니까 여기서 스몰 t네요. 스몰 t고 요거 나가 왔으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요거 하나 일로 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요렇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죠? 예, 연관된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다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네. X형 색채 연관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정리해서 쓸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 스몰 h와 라지 t. 예, 스몰 h와 스몰 t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써주시면 여기서 하나 받아야 되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몰 h 라지 t 아까 라지 t 스몰 t라고 했죠? 이렇게 연관된 거 찾아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관된 거 받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4 우리 b와 5번도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가 t가 이렇게 있고 3번을 쓸수 있겠죠? 3번을 적어주면 스몰 h 스몰 t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라지 h,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h, 라지 t죠. 됐죠? 네, 그러면 요게 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주시고 네, 이쪽으로 라지 h, 스몰 t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t 이렇게 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치웠죠? 자, 그럼 이제 보기로 갈게요. 기억번, 니은은 1이다 했죠? 이게 1이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그럼 기억이 2인 거야. 확인해 볼까? 기억이 2. 예. 기억이 2.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6의 가의 유전장은 이염접합성이다 그랬어요. 6의 가의 유전장은 이염접합. 지금 가의 유전장은 보시는 것처럼 동형접합입니다. 됐고,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어차피 이제 요 A의 유전자와 B의 유전자를 다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확률 계산은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이 확률 계산은 이것도 0%입니다, 여러분. 네, 4분의 1 나온다는 설명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네,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만 맞는 보기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9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3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3월은 이제 가장 좀 먼저 보는 시험이라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편한 문제로 출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유전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좀 챙겨보셔야 돼요. 자, 바로 쓸게요. 기역 쓰시고, 니은 쓰시고, 니은 쓰시고, 기역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쓰시고, 니은 쓰시고, 기역 쓰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유전장 보시면은 H, 스몰 H. 그 다음에 t, 스몰 t.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가와 나 중에 하나 상, 하나 x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x형 색채에 있다. 이렇게 좋고요. 그러면 여기 문제도 이제 뭐 다른 조건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뭐 그림 밑에 보시면은 14A6의 체세포 한 개당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은? 예, 기억은 뭐 라지 t와 스몰 t. 여기 들어갈 거는 라지 t와 스몰 t 중에 하나다. 이런 조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제시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알수 있지, 이거. 예, 얘랑 이제 배우자니까 요거는 뭐 남자겠구나 하는 거 정도 알수 있습니다. 1번과 6번이 이제 같은 남자입니다. 1번과 6번이 같은 남자인데 이게 이제 H와 관련되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가와 관련되어서, 예, 보시면, 얘가 하나는 표현됐고, 얘도 지금,

0: 하나의 중요한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가가, 이게 열성이라고 해볼까요? 열성? X형 색채 열성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가 나왔으면, 딸이 나왔으면, 엄마가 나왔으면 아들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이게 열성이라면 여자가 나왔으면 그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그러면 이게 열성 유전이 아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가가 되는 것이고 얘가 정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계도에서 하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와 관련된 유전자형 우리가 쓸수 있어요. 바로 한번 가와 관련된 유전자형만 먼저 한번 써보면 기억이 나온 게 T란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기억이 나온 게 T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안 나왔어. 안 나온 거는 정상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H자. H가 X니까 여기다가 써야 될게 라지 H. 여기는 스몰 H.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계도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한번 쭉다 해볼까요? 아, 2번. 네, 2번은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잖아. 정상이니까 이제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가야 되잖아. 그지? Y 받아야 되고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여러분들 요거 기억이 나왔죠? 기억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4번으로 또 와야 되겠죠? 라지 H, 스몰 H.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지? 요거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 금방 가계도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체크해 보실 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 1번이 스몰 h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기억이 라지 t거나 스몰 t라고 했는데, 하나 있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형 접합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상이랑 나 유전자 간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근데 정상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자, 결국 이거지. 얘가 정상 유전자고 얘가 나 유전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얘가 나가 나왔으니까 얘는 나 유전자 두개 갖고 있는 거야. 될까요? 자, 그러면 얘 중에 얘가 하나 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가야 되겠지, 그지? 요 자리는 이제 정이 오거나 나가 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얘가 1이란 말이에요. 이미 H가 하나 있다고. 그럼 얘는 뭐예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돼. 근데 이미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없으려면 나나 와야 되겠지. 나나. 그럼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나가 아닌 게 되겠지. 바로 T가, 라지 T가 기억 유전자구나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로 좀 가보시면 나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다. 자, 확인했죠? 우리가 가가 X염체에 있고 나가 그죠? 이거 정상 나 이렇게 상염체 위에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이가계도 구성원 중 라지 H와 라지 T를 모두 갖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결국 뭐냐면 가이면서 정상인 애를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자, 가이면서 정상인 애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몇번 찾을 수 있어요? 가이면서 정상 1점, 가이면서 정상 1번, 4번, 7번. 예, 네.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죠? 1번, 4번, 7번.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O 사이에서, 우리 이제 A와 O도 다 찾았죠, 그죠? 네, A와 O 사이에서. 자, 5번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번도 나나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니은이잖아. 결국, 나 유전자 두개 있는 거야. 스몰 t, 스몰 t. 그치?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나가 나올 확률은 1이지. 여기도 나나. 나나니까. 나 나올 확률은 1이고. 그 다음에 가가 나올 확률은 얘와 얘 사이에서 예, 라지 H 나올 확률이니까 아, 2분의 1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92번까지 우리가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93번부터 한번 다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たら 오늘도 무사히 출근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째 강 드디어 법 파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정치화법이니까 당연히 정치 파트가 있고 법 파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8단원까지는 정치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9단원부터는 법 파트가 시작된다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개인생활과 법의 맨 처음에 나오는 민법의 기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느새 벌써 대단원 3단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대단원, 4단원, 5단원, 그리고 6단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우선 대단원 4단원의 제목은 개인생활과 법입니다. 자, 우리 개인생활과 법을, 즉 개인생활과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민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14번째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쭉 개념 정리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민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초 파트니까 뭔가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민법의 기초 파트는요,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눈에 좀 들어오시죠? 근대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랑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 원칙이 있습니다. 각각 나오기보다는요, 요 두 가지 내용이 한 번에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개념이 바로 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요, 9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9문제 정도는 그냥 제시문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원칙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딱 한 번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출제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뒤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좀 차근차근 선생님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의 의미부터 알아야지 핵심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대로 2번이랑 3번이랑 더해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앞에서 10개가 출제됐으면 지금까지 9번은 쉽게 나왔다고 했었죠? 그 딱 한 번 어렵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특수불법행위랑 연결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특수불법행위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도 선생님이 그 연결고리 특수불법행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나와 있습니다.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나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시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빡 등장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번 강뿐만이 아니라 다음 강 그리고 그 다음 강까지 이어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능력들이 뭔가 단독으로 빵 나온다기보다는 얘를 알아야지 앞으로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무효와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이번 수능 특강 본문을 살펴보시면은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더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시험 문제는 법적 사고력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말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야지. 예를 들면은 수능 특강 본문이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그럼 나는 얘랑 얘는 그냥 굳이 안 들을래 라는 생각이라면요, 아마 다음 강 그리고 그 다음 강에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들이 여러분들이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 그 내가 그 다음 강 들어가서는 요 내용 굳이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기 과학탐구에 있다가 전학 온 친구들은 이 부분 아마도 처음 듣는다면은 꼼꼼하게 들어주셔야지 연결고리로서 법적 사고력으로서 제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민법의 의미와 기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민법의 의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나왔었어요. 민법이랑 형법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쉽게 나오다가 어렵게 나온 해였어요. 그 문제 바로 다음에 민법이랑 형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민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을 들어가기 전에 규율화는 생활관계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선생님, 이때 딱 보이는 사법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그 사법인가요? 라고 한다면요, 그 사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여있는 것도 똑같이 생겼는데 한자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발음 같은 거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지만 사법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사법이든 아니든 다른 영역을 나눌 때에는 그 기준이 바로 규율하는 생활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조금만 옆에다 빼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요, 그 옆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특의 재구성 옆에 여백에다가 쭉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서 법을 나눠본다면은요, 크게 사법과 공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얘는 이름이 이를 당한 게 사법의 경우에는 개인 사자입니다. 사생활. 그렇기 때문에 사법은요, 대표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속에서는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수월합니다. 정확히는 사인과 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공법에서 이 공자는요, 공공기관 할 때 그 공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 때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사이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 바로 민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상법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공법에는요, 우리가 공부한 거 들어갑니다. 헌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형법도 공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한 단계만 더 나가려고 내가 수특의 단원을 넘나든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들은요, 수능특강 14단원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다가 필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적인 생활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바로 사회법이라고 불러요.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지?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개인의 영역에 그래도 임금은 최저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근로시간은 이 정도는 지켜야 합니다 라고 공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법을 사회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회법의 대표적인 법이 바로 노동과 관련된 법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민법은요, 가장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사법과 공법을 나누는 기준은 규율하는 생활관계,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의 생활관계인지, 아니면 개인과 국가, 국가기관 간의 관계인지, 여기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영역에 뭐가 있다? 우리가 수능특강 14단원에서 공부하는 사회법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민법은 어떤 거를 규율할까? 민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유형화해서 규율합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양한 법률관계를 크게 두 개로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를 규율합니다. 자, 우리 재산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할 때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법을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공부할지 조금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쉽게 재산관계랑 관련된 것들은 계약이랑 관련된 거. 불법행위랑 관련된 거. 자, 요건 좀 기억하자. 선생님, 불법행위 범죄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선생님, 불법행위 할때 굉장히 강조해 드릴 거야. 근데 불법행위는요, 범죄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불법행위는 어디에서? 지금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자.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예요. 또한, 손해배상이랑 관련된 것들도 재산관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수능특강 기준으로 10단원, 10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재산관계와 법. 이라는 이유로. 자, 그다음 가족관계와 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랑 관련된 내용도 규율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요, 혼인, 이혼,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 친자관계,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얘가 우리 수능특강 기준으로는 11단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수능특강 기준으로 10단원, 11단원의 제목이 재산관계와 법, 가족관계와 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래야지 우리가 왜 이거를 공부하는지 머릿속에 조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민법의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이 뭐라고?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라고. 그러니까 민법은요, 재산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법이 기준을 만들어두는 거죠.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규범, 기준이잖아. 자, 또한 마지막으로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제시합니다. 저희 개인 간의 일상생활에서 다루게 되는 어지간한 영역을 두루두루 민법은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들은 법 전반에 두루두루 적용이 될수 있는 일종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법의 일반 원칙은요, 저기 뒤에 국제법 파트에 가면은 한번더 등장할 거예요. 그냥 그때 한번더 나오겠구나라고 일단 생각만 해 주시고요. 그냥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거 어떻게? 사법적인 생활관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의 대표적인 원칙들을 적용한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울 건 없지만, 요 내용이 응용되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요 내용이 나중에 형법이라든지 사회법과 비교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작용될 수 있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왜 어렵다고?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되었던 게빵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신의 성실의 원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번 수능특강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지금 수특의 재구성에서 같이 자료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일반 원칙입니다. 어디에 제시된? 민법에 제시된. 자, 우리 대법원은요,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진짜 법률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성실하게 나의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행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즉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은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사법적인 생활관계 전체에 두루두루 통용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거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민법의 의미와 기능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들 살펴볼 거고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정, 보완된 원칙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제목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게 근대라는 두 글자에다가 체크해 볼래? 자, 이 근대라는 두 글자에 체크하면은 내가 예전에 우리 수능 특강 1단원을 기준으로 정치화법 처음 배울 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할 때 근대 민주주의 공부했어. 근대 민주주의 공부할 때 그때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에 의해서 요 내용 내가 얘기했었다. 자본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요. 내가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우리 수능 특강 저기 뒤에 가면은 민법의 기초에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근대라는 단어가 또 나와. 그때 시민혁명을 기억해줘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십니까? 다시 내가 뭐라 그랬다고? 자, 우리 뒷부분에 법 파트에 가도 근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시민혁명을 기억해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제목 옆에다가 쭉 필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 잘 보이게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자, 우리 근대라는 말이 들으면은 시민혁명이라는 말을 기억해줘라고 얘기했었어. 즉, 시민혁명이라고 한 결과. 이제, 개인의 생활 영역에 국가나 타인은 간섭하는 거야? 아니, 시민혁명 자체가 뭐였는데. 이제 나의 자유와 나의 평등을 위해서 국가는 더 이상 나의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였지. 우리 요 그림 오랜만이다. 자, 그래서 국가나 타인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그 개입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의 삶의 영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시민혁명의 결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수 있다고? 내가 본 거, 내가 쓸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그때 시민혁명 떠올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시민혁명 당시에 타인과 국가의, 시민혁명 직후에 타인과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막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민법이 근대 때 이러한 원칙들이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수월할 겁니다. 되셨죠?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출발할 겁니다. 자,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사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나 혼자, 나 알아서,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즉,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근대민법의 제일 첫 번째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요, 다른 표현으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개인 소유 재산은 어떤 성격인 거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인 거야 라는 걸 주장하는 걸 바로 제일 첫 번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개인이 뭔가 법률 관계를 형성을 하려고 할 때에도 국가나 타인은 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게, 알아서 해. 왜냐면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의 기초에서 법률 관계를 알아서 형성해 갈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사적인 일은 스스로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을 기초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 법률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적자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 즉,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시기, 계약의 내용, 계약의 방법들에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않는다. 알아서 해. 라고 자유를 준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는 원칙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얘들 요 말을 들으면 너무 당연해.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부러든 혹은 그렇게 될줄 모르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실수로든 어쨌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거냐면요, 바로 연좌제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얘들아, 지금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야. 근데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그 당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우리 삼촌 고모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나는 얼굴도 한 번도 본적 없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나까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줄게. 그 족쇄를 끊어줄게. 이제 네가 부주의로 말미암아 혹은 일부러, 즉 너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져. 얘들아,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에 주의를 잘 기울였으면 책임져야 돼? 책임질 필요 없어. 네가 주의를 잘 기울였어. 그거를 네가 스스로 입증했어. 그럼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럼 그 경우에는 책임져. 라고 하는 걸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요,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생기면서 연좌제의 족쇄에서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개인 행동에 자유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제목을 보니까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의 수정,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정되고 보완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언가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점일 겁니다. 자, 우리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대 민법은요, 이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 발전에 기틀이 마련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에 절대적이야,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하다 보니까 알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처럼 이용할 수 있는 땅인데 이거 그냥 내가 못 쓰게 할래. 그래서 한 시간씩 빙글빙글 돌아서 오도록 할래. 내 마음이야.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나는 저 땅이 마음에 들어. 저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25층짜리 지을래. 아니, 진짜 불과 30cm 옆에 다른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이 햇빛을 못볼 텐데 알바? 나는 이 땅이 마음에 든다고. 나는 요 공간이 마음에 든다고. 난요 공간에 25층짜리 세울 거라고.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수 없다고. 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계약을 맺으려고 할때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국가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가요? 라고 한다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관계에서 둘이 동등한 관계인 경우도 있지만 동등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이요. 자, 우리 근로계약은 대표적으로 둘 사이가 동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 마음대로 돈줄 거야. 때로는 안줄 거야. 일은 20시간에, 잠은 죽어서 자, 쉬지 마! 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대적으로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해? 뭐라고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보자. 자,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회는 복잡화됩니다. 뭔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 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밝히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점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적 강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아니 왜? 고의나 과실이 나에게 없는데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나 실수로 그런 거 아닌데 내가 고의나 과실로 그런 거 아니니까 난 책임 안 지면 되지. 봐봐.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지래라며. 그거 아니면 안 줘도 된다며. 나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빠져나갈래. 라고 경제적 강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수정과 보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앞, 뒤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나는 수특의 재구성에 그래서 가로로 펼쳐놓은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공공의 개념을 적합해서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개인의 재산을 개인이 알아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하지만 때에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즉, 때에 따라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소유권도 제한 가능해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문제점들이 발생했어. 이걸 악용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의 경우에는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죠.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얘를 병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자, 우리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요,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요, 밑에다가 이제부터 선생님이 유형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모든 사례들을 유형화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경 오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에요. 선생님 앞에서도 살짝 설명했었지만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때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이 제조물을 내가 원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방법에 맞게 잘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그 제조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마지막 사례라고 적어볼게요. 얘들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만 다른 색깔로 했어. 왜냐면은 얘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은 수능 특강 10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공작물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어. 이 경우에 우리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은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얘들아, 여기 소유자의 소자에 동그라미 하나 해줄까? 소유자가 지는 책임을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즉, 공작물 등에 대한 소유자 책임의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 한번 먼저 살펴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와서 정리할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읽어보자.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조항이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또는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한다라고 정하고 있대요.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여기가 마지막이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즉,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이 될수 있겠죠?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요건 우리가 뭘로 본 거야?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사례로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얘들아, 다시 앞에 1페이지로 올라와 보자.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봐. 오늘 조금만 왔다 갔다 할게. 1페이지 돌아와봐. 자, 우리 1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여백에다가 이제부터 정리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여백에 내가 숫자 정도만 쓰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 지금 공부한 개념이 뭐냐면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된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우리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있었습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은요, 소유권 공공분리 원칙, 그리고 계약 공정의 원칙, 그리고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넘버링한 이유는 뭐냐면요, 요 내용이 수정 보완, 요 내용이 수정 보완, 요 내용이 수정 보완, 요것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 민법에서는 무엇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화법을 공부하면서 뭔가 시간 관계 순서대로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현대 민법에서는 얘만 적용이 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가 현대 민법에서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얘들아, 여전히 나의 재산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그런데 때에 따라서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거지. 여전히 나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할때 계약의 내용, 방법, 시기 등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저하게 공정성이 없는 경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거야. 여전히 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내가 책임지는 거 맞아.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상황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여섯 가지 모두 다가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시험 문제 발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 발문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여섯 개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만약에

가끔 발문에 혹은 제시문에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를 떠올려 주시고요. 근대민법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이다라고 나오면은 요 세 가지를 주로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요 내용 자체는요, 시험 문제에서 손지로 하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요 화면 받고 2페이지의 기출선지 정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즉, 여기에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타인이나 국가는 간섭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에 따르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권은 절대적입니까? 아니죠. 왜?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에 따르면은 경우에 따라서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 가능한 상대적인 권리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책사유, 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행위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 것은 바로 과실책임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읽어봐. 계약공정의 원칙으로 인해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여전히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 인정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버리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수정 보완된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민법의 기본 원칙 6가지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요 내용들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풀어내시는 포인트는 결국 제시문 읽는 연습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제시문 읽어내는 연습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본문은 원칙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강에서는 하나 더 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무효와 취소 그리고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권리 능력까지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요 내용이 기반이 되어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강, 그 다음 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차근차근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가 요 내용을 하자고 여기서 끊으면 얼마나 좋아. 강의도 빨리 끝나고. 그런데 여기서 끊어버리면은요. 다음 강에 넘어가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혼란스러운 많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먼저 머릿속에 개념부터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요.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혹시나 아직도 무효나 취소나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내가 출제 포인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효인지 취소인지 경우가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와 취소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무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바로 무효라고 합니다. 자, 일단 취소랑 먼저 비교해 볼게. 취소는 여기가 너무 중요해.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 얘들아, 소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언제 나왔었냐면 내가 법적 안정성 설명할 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설명할 때 소급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리라 생각을 해요. 괜찮아요. 소급 알려드릴게요. 소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바로 소급이라고 합니다. 알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합니다. 그럼 예를 내가 도식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무효는 과거로 이겁니다. 특정인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다. 처음부터 법률의 효력이 없는 걸로 확정이 된 거예요. 반면에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바로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취소의 차이 아시겠어요? 다시. 무효는 처음부터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소급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바로 취소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개념은요, 바로 무효의 사례와 취소의 사례입니다. 자, 우리 무효가 되는 사례는요, 대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입니다. 선생님, 의사 능력이 뭔가요? 뭔가 의사, 무능력자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뒤에 의사 능력 배울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적어 놓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리고 요게 내가 매년 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매년 미는데 참안 나와. 또 올해도 밀어보려고. 우리 수능특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자, 우리 강행법규가 뭐냐면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즉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해요. 즉 당사자가 아우 싫어, 난 이렇게 하기 싫어라고 하더라도 그거랑 알바랑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규정인데, 이거 안 할래라고 하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얘들아,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아, 위반되는 행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합니다. 근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여기 봐봐.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여?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1페이지에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의 수정 보완에서 2번 봐봐. 1페이지에 이 밑에 오른쪽에 중간 부분 봐봐.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면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 뜻이야. 이해됐어요?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는 내가 밑에다 적었었지. 무효라고.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된다. 라고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두 번째 취소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취소의 사례는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야만 하는 법률 행위야. 근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바로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내용은요, 당연히 뒷부분입니다. 왜냐면 아예 다음 강에서 공부하는 계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에요.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률행위인데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을 한 경우에는 바로 무엇이 된다? 취소 가능하다. 취소가 뭐였지?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취소라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기억하자.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작업, 무효에 들어가는 사례 외우자, 취소에 들어가는 사례 외우자. 둘을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효가 되는 건지 취소가 되는 건지는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능력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니네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 봤니?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이 다르죠. 법도 마찬가지야. 법에도 각종 능력들이 있는데 이 능력들이 나타내는 능력치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요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은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입니다. 권리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유형하면은요, 첫 번째는 자연인,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연인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의 경우에는요, 사실 진짜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나 법대에 가거나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면은요, 법인의 종류, 막 법인의 청산,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아주 하나끼리 막 배울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회사들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 또 법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혹시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나 사립고등학교로 졸업한 친구들은 그 학교 재단 학교에 막 이사장님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 사립고등학교 경우에는 그게 대표적인 법인의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권리 능력은 누가 가질 수 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의사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바로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사능력이 이 사람은 있다, 이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민법에서 객관적으로 유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의사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막 정말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뭐 신생아 뭐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행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건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무효에서 제일 첫 번째 썼던 거 여기 기억나? 조금만 시선을 위로 올려봐봐. 무효의 사례에서 내가 뭐라고 줬어?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행위능력 볼 건데요.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행위능력 넘어갈 때 행위능력은 꼭 외워주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랑 같이 이미 수능 개념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요, 행위능력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행위능력 외우지 않았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행위능력을 외워서 뭐 시험 문제 행위능력을 쓰세요. 당연히 우리 수능에서 안 나오지. 우리 객관식인데. 혹은 행위능력으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행위능력을 알아야지 이걸 베이스로 깔고 사고할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가봅니다. 행위능력은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 지위를 우리는 바로 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얘들아 앞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이라는 표현 기억해줘.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요 표현 기억해줘.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 지위를 우리는 바로 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제한능력자라고 불러요. 자, 우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를 민법에서는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우리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사례는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 제한돼. 즉,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 지위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만 더 생각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거야?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을 했으면은 그때는 취소 가능한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을걸? 다시. 자, 우리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 돼. 근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는 거를 무효와 취소와 함께 여러분들이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민법의 기초 문제 풀어오시는데요. 키워드 생각하면서 제시문 해석을 해주시고요. 일단 민법의 기초까지 복습하시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문제 많지 않으니까 바로 재산관계와 법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분자 구조 막 그리면서 결합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요, 분자 구조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비공전자쌍, 바로 여기 두 개나 있잖아.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그거를 토대로 문제도 풀어보고 나서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크 프리뷰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번 시간에는요, 제가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또는 사면체형, 삼각불형, 구분형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결합각들을 다 써놓은 게 유니크 프리뷰였어요. 오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결합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직선형과 구분형 비교해야 돼? 직선형은 무조건 180도니까 이것보다는 구분형은 작아지겠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 두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우리가 107도 기억 못한다면, 109.5도 기억 못한다면, 적어도 얘보다는 작겠지. 적어도 얘보단 크겠지. 라고 해서 풀어주면 돼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엇인지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대체 표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0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하면 분자의 모양 결정 지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이 표를 봤을 때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수가 0 이내와 0이 아니내로 나눠주세요. 그럼 좀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0 이내를 봤을 때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두 개야? 그러면 빠르게 얘는 지금 베릴륨에서 양쪽에 플로린이 온 경우 바로 직선형. 그래서 180도 이런 걸 떠올리면 좋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 자, 이제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3이야? 그러면 봉소에다가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평면삼각형. 만약에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 원자의 종류가 같다면 120도겠고요. 자, 그 다음 정사면체형이다. 그러면 탄소에다가 수소가 4개. 근데 사실 이거는 입체 구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편의상 일부러 조금 평면처럼 나타내 보였지만 여러분들이 나타낼 때는 정사면체형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사면체형이다. 여기가 수소 하나가 Cl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지 않으면 바로 사면체형이 될 거다. 그래서 정사면체형 우리가 결합감을 명확히 알지만 이건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는요,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여기에 중심원자가 있고 비공유전자쌍 하나 발견됐다.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바로 이건 무슨 형? 삼각불형입니다. 삼각불형 대표자인 거 질소. 자, 그래서 수소. 여기 비공유전자쌍 하나가 있고요. 구분형이다. 여기도 하나 더 비공유전자쌍.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줘야겠죠? 그래서 산소 있고 양옆에 수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예시가 있는가 써주면서요, 이런 애가 있지? 그럼 이런 모양이겠지? 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들어서 산소는 두 개가 있고 거의 결합된 것두개다 수소, 수소.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구분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구분형과 직선형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구분형이다라고 할땐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성 이렇게 있을 겁니다. 3번 가볼까요? 암모니아의 분자 모양은 여기 그려놨죠. 평면 삼각형이다? 안 되죠. 전자쌍이 3개일 때가 평면 삼각형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었냐? 바로 붕소. 여기 수소, 수소, 수소. 이것이 바로 뭐다? 평면 삼각형이다. 두 번째, 네 번째네요. 물의 분자 모양 구분형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 모양이라서 구분형이라고 부릅니다. 5번. 여기 붕소와 질소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분자 모양이 같은지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붕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성이 없기 때문에 염소, 염소, 염소 이렇게 오는 반면 질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성 하나 있기 때문에 염소, 염소, 염소. 여기에선 평면 삼각형, 여긴 삼각불형이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원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문제풀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풀이는 앞에서 배웠던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분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분자 맞추는 거 진짜 못하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요, 앞에서 제가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에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공유전자사, 비공유전자사 이런 거를 가지고 빠르게 조합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분자식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두 번째 시간 때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유니크 킥으로 일단 볼 거는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으로 힌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앞에 명칭이 이제 붙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는 중심원자. 또 다른 건요. 그냥 중심원자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러면 구성, 원자들의 모든 비공유전자쌍 고려해주면 돼요. 근데 중심원자라고 되어 있으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 얘네가 중심 원자다라고 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수만 딱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 원자인지 구성 원자인지 빠르게 판단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자, 또한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 이런 비율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 얘가 4예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일 때 비공유가 4개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아 그럼 얘네가 2분의 8에 대한 실제 비율은 2분의 8이겠구나. 그럼 얘는 2, 얘는 8, 이 값, 이 실제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결합각과 그리고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문제입니다. 다음은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에서 다는 물, 메테인, 그리고 암모니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결합각이요. 일단은 가가 나보다 크다. 결합각 우리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 친구는 얘가 정사면체 가장 클 거, 얘가 삼각불형 두 번째, 세 번째는 얘가 구분형. 근데 우리 정확하게 하니까 얘가 109.5도, 얘는 지금 107도, 얘는 104.5도야. 요렇게 쓰고 시작합니다. 자, 그 결합각이 절대로 나가 될수 없는 누구예요? 가장 큰 메테인입니다. 얘는 절대로 메테인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입니다. 중심 원자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산소, 여기선 탄소, 여긴 질소. 그럼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 가장 큰 거는 산소가 두 개, 탄소는 없고요. 질소는 하나죠. 그러면 메테인이 나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 결합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가 될수 없다. 그럼 둘을 비교할 때 가장 비공유 전자쌍 수 작은 거는 암모니아고요. 그래서 나. 그럼 얘가 물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가 누구다? 메테인일 거다라고 결정을 지어주면 되겠죠. 기억. 가는 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는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찾아냈죠. 그래서 틀렸고요. 뒤에. 나의 분자 모양은요, 삼각불형이다? 삼각불형?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 수소, 수소, 이렇게 그렸던 이유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었기 때문에 ㄷ. 나의 결합각은요,
달하는 것은 물이었죠?

역사적 5도입니다. 그래서 틀렸구나. 답은 니은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결합각 그리고 중심원자의 비원전자쌍 찾는 거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루이스 전자점식을 착안해서 X에서 Z를 찾아보고 나서 각각에 대한 분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발문 갑니다. 그러면 2주기 원자 X에서 Z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그럼 2주기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4인의 탄소. 비공유 두 개에다가 여기에서 결합 가능한 두 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자가 전자 6이니까 산소, 원자가 전자가 7입니다. 플로린 다 찾았고요. 기억. Y라는 거 O2예요. 비공유 전자쌍 수는요. 산소 하나당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왔다 총네 개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X라는 거 탄소, Y라는 거 산소. 그때 CO2의 결합각인데요. 중심 원자 탄소. 양 옆에 산소 있네.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얘네들은 무슨 형이다? 바로 중심 원자의 비원전자성 없기 때문에 직선형 180도입니다. 그래서 맞다. 디귿. YZ2라고 돼 있어요. Y라는 거 O. Z 플로린 2. 자, 그럼 여기에서 분자 모양은 조심하셔야 돼요. 산소라는 거 비공유 전자성 있습니다. 두 개나. 그렇기 때문에 플로린 약간 처진 무슨 모양이다? 구분형이다. 그래서 틀렸구나.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3단원에서 앞에서 배웠던 이 공유 결합과 결합의 극성, 루이스 전자점식이 같이 묶어서 출제되는 거 보이시죠? 계속 연관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된 친구들은 앞에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번에도 우리 분자식 한번 열심히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가지고 맞춰야 되는 문제네요. 표는 2주기 원소 나왔고요. 쭉 들어갔더니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 만족한다.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뭐예요, 그러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3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 가능한 전자쌍 수가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그래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죠? Z가 하나 있을 때 X가 지금 3개가 왔어요. 그럼 딱 보자마자 공유 전자쌍 수 3개 가능해 누구야? 질소야. 그럼 여기 지금 단일 결합했으니까 누구야? 플로린일 거야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찾는 어려움 없죠? 여기가 뭐예요? 질소. 그럼 X라는 거는 플로린. 그럼 여기 사이에 온 애가 지금 누굴까?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 같아야 되는데요. 일단 플로린 3개의 비공유, 여기 질소 비공유 전자쌍 하나, 그래서 4거든요. 그럼 공유 전자쌍 최대 4개까지 누구? 단소가 Y구나.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4. 그럼 여기 공유 전자쌍 똑같이 4가 오려면 누가 와줘야 중심 원자? 탄소겠죠? 탄소 왔고, 플로린 4개 왔습니다. 그때 비공유는요. 플로린 하나에 3개 비공유 전자쌍이죠? 근데 4개가 와줬으니까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기억. X의 원자가 전자수입니다. X는 플로린이에요. 그래서 7이다. 맞습니다. 니은. 기억은 4X다. X가 4거든요. 그래서 3X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곱셈을 마무리 짓지 않고 저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구나. 디귿. ZX3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질소와 그리고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분자 모양은요. 질소라는 게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있죠? 그러면 플로린은 어떻게 위치한다? 살짝 결합과 좁아진 형태, 바로 삼각불 형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 아닙니다.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앞에서 배웠던 공유 결합과 결합의 극성 문제랑 굉장히 유사했으나 묻는 선지들이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근데 사실 또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조식을 맞추도록 할 때요.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문구 생각나시나요? 여기서도 나타나져 있어요. 그럴 때 빠르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공유 가능한 얘네들 몇 개씩 가능하더라? 4, 3, 2, 1을 빠르게 써줘야 된다. 공유 가능한 전자쌍 수 빠르게 쓰기 시작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주어졌는데 X부터 Z까지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지금 플로린, 탄소, 질소 있기 때문에 쓰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에 구분 없이 나타내었다. 우리한텐 이게 지금 단일 결합이죠? 이것도 단일 결합이죠. 하지만 이게 다중일 수도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때 가에서 단일

모든 원자는 원태 규칙을 만족합니다. 당연히 플로린은 공유 전자상 하나 가능하고 여기 탄소와 질소 사이에서 탄소라는 거는 총 4개 가능해요. 하나 썼죠? 3개. 질소도 당연히 공유 전자상 3개 가능합니다. 플로린, 플로린 모두 다 단일 결합. 하지만 산소라는 건 공유 전자상 2개 가능해서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모두 다 단일 결합. 딱 여긴 끝. 그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가의 공유 전자상 수는요,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우리는 뭘 봐주면 된다? 바로 탄소에 대한 것만 봐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4개가 맞습니다. 니은. 나의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짝 우리가 이제 실제 모습을 나타내자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 없기 때문에, 여기 산소, 양옆에 플로린, 플로린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디귿. 다에서 공유 전자상 분해, 비공유 전자상이에요. 공유는 하나, 둘, 세 개. 비공유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질소 있어요. 몇 개? 하나. 그래서 플로린 세 개인데, 세개 있다. 9. 9 더하기 1은 10. 3분의 10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 질소 까먹었지? 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3분의 10이라 틀렸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답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얘네들에 대해서 공유 전자상 수가 몇이었지?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가 몇이었지? 그래서 얘네가 몇 개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화학결합 모형, 주기율표? 이런 게 등장합니다. 화학결합 모형은요, 사실 루이스 점자점식 배우기 전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나타냈어요. 전자껍질 두 개야, 이주기야, 세 개야, 삼주기야 이런 식으로 이온결합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양이 온일 때 전자껍질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라는 식으로 화학결합 모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우리는 항상 공유 전자쌍 수 쌍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한 쌍으로 봐줘요. 전자 두 개를 한 쌍. 그래서 이걸 가려줌으로써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주기율표는 2단원에서 배웠었죠. 근데 사실 이걸 처음 배울 때는 3단원에서 많이 출제돼요라고 하면서 앞에서 문제 풀 때는 굳이 이 원소들이 뭔지 안 찾아도 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어떤 분자인지 보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문제 유형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화학결합 모형입니다. 발문갈까요?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고, 여기서 문제 하나 더. 가가 나보다 큰 것만 골라보면 된대요. 그럼 가와 나를 이제 우리는 구분 지어 줘야겠네요. 시작합니다. 공유 전자상 수세 보세요. 자, 공유 전자상 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쌍, 두 쌍, 이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총두 개, 두개 해서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네가 누군지만 맞춰볼까요? 자, 여기에서 네 개를 빼면 원자가 전자가 4이네. 이중이니까 누구다? 탄소. 양옆에는 두개 빼더니 원자가 전자 6이고 이중이다 산소입니다. 그래서 CO2라서 공유 전자상 수는 4. 여기서는요, 지금 한 쌍씩만 있어요. 자, 그럼 단일 결합이네. 자, 양쪽으로 보니까 이중인데 원자가 전자가 7이네니까 플로린이고요. 가운데선 전자 두개 부족했던 원자가 전자 6인 이중이니까 산소일 겁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상 수 2. 그래요. 가가 더큰게 맞구나. 니은. 결합각은요, 얘는 비공유 전자상이 없어서 직선형이에요. 얜 직선형이다. 그럼 나라는 거는 딱 보니까 비공유 전자상 두 개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소 밑으로 플로린 약간 처진 구분형입니다. 그럼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가가 더 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 수예요. 탄소 만족했고 산소 만족했어요? 두개다 만족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도 플로린, 여기 산소 다 만족했는데, 여기 두개다 만족하네요. 그럼 여기 구성하는 원자수는 모두 다세 개, 세 개인데, 모두 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주기율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주기율표 문제를 풀때 항상 일주기, 일족, 주소가 있는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요, 주기율표 일부와 이주기 원소, 이주기부터 시작하겠다. X부터 Z까지 나타냈고요. 중요한 힌트, 가와 나는 분자당 원자수가 5 이하다.
그리고 나서 가와 나에는 모든 원전 OTQ 즉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가 볼까요? 가에서는요, 공유전자상군의 비공유전자상, 유니크 프리뷰에서 실제 값으로 바꿔라라고 했거든요. 얘가 4예요. 그럼 1분의 4? 하나 공유 결합하면서 비공유 4개 있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럼 불가능한 거 너무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찾으세요. 14쪽에서 2주기니까 탄소, 여기서는 산소, 여기는 플로린. 그러면 탄소, 산소, 플로린 공유 가능한 전자상 수는요, 바로 여기에서 4개, 여기 지금 2개, 여기선 하나, 질소 빠졌으니까 4, 1, 1. 자, 그러면 하나인데 비공유가 4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2개라면 8개. 그러면 산소 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비공유가 2개라면 나머지 6개 와줄 수 있는 플로린이 양쪽으로 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2와 8딱 가는 뭐다? OF2다라고 찾아냈습니다. 오히야 맞죠? 그 다음 나갑니다. 분자 모형 평면 삼각형이에요. 평면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 사실은 가운데 중심 원자 있고, 여기에서 결합된 거는 3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3개 가는 거 일단은 15족이 내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15족 와봤자 비공유 전자상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가능한 애가, 아, 탄소가 얘네들보다 많이 가능해요. 그럼 하나가 이중 결합하면 되겠고, 나머지 단위 결합, 플로린 오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지었어요. 기억 갑니다. 가의 분자의 모양은 직선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상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처진 모양이다. 그래서 구분형이죠. 틀렸다. 니은. 나는 XYZ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X는 탄소, Y라는 건 산소, 그리고 플로린은 두개 있는 모습. 네, 맞습니다. 뒤에 갑니다. 비공유 전자상 수는요, 가와 나가 같다? 자, 가와 나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같습니다. 오, 왜요? 봐봐요. 제가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탄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상이 없어요. 그래서 산소 하나죠? 여기도 산소 하나죠? 플로린 두 개죠? 플로린 두 개예요. 딱 탄소만 추가되는데 탄소는 비공유 전자상이 없기 때문에 같습니다. 사실 몇 개로 갔냐면 3개, 3개, 2개니까 8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COF2, 그리고 OF2는요, 저번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 수가 같은데 구성하는 원자 수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더 주기율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1주기가 등장했거든요. 조심할게요. 그러면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가 바로 수소. 여기 13족이니까 붕소, 15족 질소, 17족 플로린 됐습니다. 기억. X다라고 하는 건 붕소에다가 Z니까 플로린 3개가 온 모양은 붕소는 비공유 전자상 없어요. 그래서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바로 평면 삼각형이에요. 삼각불형은 비공유 전자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Y라는 것은요, 질소. W라고 하는 건 수소. 여기에서 Y는, 다시 말해서 질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우리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진다라고 했는데, 누구랑 비교하래요? 수소. 당연히 수소보단 질소가 어떻다? 크다. 그래서 질소가 부분적 음전하 띄는 게 맞습니다. 디귿. 비공유 전자상 수는요, WZ라고 되어 있습니다. W다라는 건 수소, Z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고요. Y라고 하는 건 질소, W다라고 하는 건 수소거든요. 그럼 수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 플로린과 바로 질소.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상 3개가 있고요. 질소는 하나죠. 그래서 이거의 3배가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 원소들만 나열해놓고 다 다양한 분자들을 묻고 있어요. 그때마다 옆에다 그려주면서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잘 해주셔야지 실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 수는 수소는 어차피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만 비교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은요. 종종 출제되고 있는 바로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돋보기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하나는 하이드륨 이온이고요. 하나는 암모늄 이온이에요. 저번에 제가 연습했던 건 뭐였냐면,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낼 때, 이
양전하다라고 하는 표기는 전자 하나 있었는데 뺀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가려져 있을 때 수소 거의 일단 제거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 하나 더 추가해주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는 16족인 누구다? 산소일 거다라고 찾아야 된다.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게 질소라고 착각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공유 전자 쌍수 물어본다면 공유하고 있는 것만 따져주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세 개에다가 비공유는 지금 하나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전자쌍 수가 4거든요? 그럼 전자쌍 배열 구조는 무슨 구조여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일단 정사면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그 하나가 지금 비공유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모양보다 비공유는 빼고 바로 삼각불형이다. 라고 가져야 됩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암모늄 이온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수소권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때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밖에 있죠?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15족인 누구다? 바로, 아하, 다섯 개 이내는 질소구나라고 가져야 됩니다. 자, 그때 공유 전자 쌍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개고요. 비공유 없어요. 그럼 얘 바로 누구야 돼? 그쵸. 정사면체형이겠구나라고 가주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줬잖아요. 이걸 한번 연습 충분히 해보시면 다른 문제들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9페이지에 있는 1번은요, 결합각은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를 비교하도록 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린 것처럼 얘는 정사면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도는 몰라도 얘가 정사면체고 여기에서 질소, 수소, 수소, 수소 여기 비공전자쌍 있으니까 얘는 삼각불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확한 결합각을 모르더라도 정사면체형과 삼각불형 비교하면 당연히 정사면체형이 더클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중심원자의 결합된 원자 수가 같아도 중심원자의 존재하는 무엇의 수에 따라서 분자 방향이 달라지더라? 한번 우리 볼까요? 질소에 제가 수소 하나, 둘, 세개 결합시켰고요. 붕소에다가 수소 하나, 둘, 세개 결합시켰어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 맞췄거든요. 자, NH3. 여기 BH3예요. 하지만 중심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 여기 하나 때문에 분자번호 0은 삼각불형, 0은 평면삼각형 달라졌죠? 바로 비공유전자쌍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럼 이제 다원자 이온에 대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제가 아까 했던 과학 돋보기 관련된 설명 한번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분자 X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수소가 총몇 개야? 세 개, 하나 더 해서 총네 개고요. 산소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개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를 찾으시오란 뜻이니까요. 두 개로 묶었죠? 그럼 2로 나눠주면 산소는 하나, 거기에서 수소는 두 개. 그러면 H2O, 바로 물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기억. 공유전자쌍 수는요, X라고 하는 건 요거죠. X는 혹시 모르면 산소에다가 양쪽에 수소 보이도록 했어요. 그럼 얘 공유전자쌍 수두 개고요.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은요, 우리한테 나타내줬어요. 하나라고요. 이거의 두 배가 맞습니다. 니은. X의 모양은 직선형이 아니라, 이게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나 있잖아요. 구분형이라서 틀렸다. 디귿. 결합각은요, 이 X라는 애와,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을 비교할 건데, 여기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죠? 공유는 세개 있고,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삼각불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삼각불형과, 여기에 있는 이 구분형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삼각불형이 더 크겠죠. 그런데 여기 구분형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형이랑 삼각불형 이런 식으로 딱 모양만 보고도 결합각 몰라도 우리는 비교가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원자 이온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분자의 성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의 성질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배웠던 결합의 극성 개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각 결합의 이 쌍극자 모멘트가 몇인데 얘네 다 더하면 0이야, 0이 아니야.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더해서 0인지 0이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여기에 있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여기 있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더해서 우리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니? 라는 거예요. 이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있었고, 그래서 크기와 방향 고려했을 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상쇄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우리 이쪽 방향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값은 크기는 1로 같죠? 근데 방향 반대잖아. 그럼 상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칭적인 구조인가를 찾아주시면 돼요. 대칭 구조인가. 이 대칭 구조이다라고 하는 건이 미술적으로 딱 반을 나눴을 때 겹쳐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쇄가 될수 있는가,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봐주셔야 돼요. 갑니다.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이원자 분자라면 그럼 같은 원자의 공유 결합이 형성되었죠? 전기온성도 같잖아요. 치우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당연히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요. 염소와 염소도 동일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수소와 염소 서로 다른 애들이 극성 공유 결합하는 이원자 분자가 되면 치우침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원자 분자라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일단 하는지 확인 됐죠. 그다음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 모양이다. 만약에 내가 원자가 3개 이상이라면 각 결합에 대한 걸 우리가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보시면 탄소에서 산소, 산소적으로 치우침 발생했다. 탄소, 산소, 치우침 발생했다. 근데 서로 지금 양쪽에 동일한 산소기 때문에 잡아당긴 이 치우침의 정도가 어떨까요? 같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직선형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예요. 직선형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라고 했어요. 얘네가 만약에 구분형이었으면 방향이 아예 반대, 정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형이라서 반대이기 때문에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됨으로써 우리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무극성 분자인 거예요. 무극성 분자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여기 붕소 있고요. 염소, 염소, 염소.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결합각이 120도인 평면삼각형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오면 결합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중심원자의 결합 때 원자의 종류가 같은 경우예요. 자, 그럼 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치우침이 있다라는 건 붕소보다 염소 쪽으로 더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때 얘네들의 이 합은요,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주시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요. 근데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상쇄되네. 얘도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 0이니까 바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무극성 분자야. 자, 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정사면체예요. 자, 정사면체라는 건 중심원자의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란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해준 거, 여기서 더해준 거 모두 다 상쇄돼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엇이다? 아,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분자의 쌍극자, 당연히 이것도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서 만약에 탄소 있고 이중결합 있어요라고 했던 요거 있죠? 얘는 당연히 상쇄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중심원자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빠르게 이제 좀잘 보일 겁니다. 아, 얘네들은 비대칭 구조구나. 자, 여기에서 극성분자다라고 하는 건더 이상 이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예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이 원자는 수소와 플로린, 플로린째 치우치죠? 그럼 얘네 무조건 극성분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봐주시면요. 두 가지 이상 결합될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라는 분자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이건 뭐다? 극성 분자다. 비대칭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대칭 구조다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수 없어요. 상쇄가 되지 않는 해,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소와 산소, 산소 쪽으로, 수소와 산소, 산소 쪽으로. 그래서 결국 얘네들 합은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상쇄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일단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직선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방향이 정반대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얘네들 합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극성분자는 상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는 게써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극성분자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좀 한눈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개념 체크하고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쌍극자

몸의 지가 0이 아닌 분자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했습니다. 아, 극성 분자다라고 했었죠? 무가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 극성 분자다. 그래서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지 않는다. 2번. 극성 분자인 물에서는요, 한번 나타내 볼까요? 산소 있고, 양 옆에 수소 있고, 이제는 직선형이 아니라 바로 구분형 나타내시고요. 여기에서 수소가 산소 쪽으로, 수소가 산소 쪽으로,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당연히 이끌려 가겠죠. 그래서 산소는 부분적으로요, 음전하를 띠고요,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3번. 극성 공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다.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탄소 있고 양 옆에 산소, 산소. 자, 누가 잡아당겨? 산소가, 산소가, 산소가. 그렇기 때문에 극성 공결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잡아당긴 크기는 같아요. 방향이 정반대야. 그럼 얘네는 상쇄가 된다.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극성 분자 아니고 무극성 분자도 된다란 뜻이에요. 무조건 모두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다란 뜻. 그런 경우는 요거죠. 극성 공결합 있고 극성 분자고. 자, 이산화탄소 여기 그려놨습니다. 극성 공결합 있지만 그렇지. 아주 설명 잘하고 있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아주 올바른 설명. 그래서 3번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분자의 구조를 판단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결합각을 어떻게 판단했더라? 바로 비공전자산 가지고 판단했다. 그래서 중심원자 잘 보고 그려주셔야 돼요. 5번. 암모니아와 그리고 3염화 붕소는 모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0이다. 중심원자에 제가 아까 뭘 보라고 했어요? 비공전자산 있는가? 있잖아요. 그럼 얘 뭐야? 삼각불형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지 않아요. 합이.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극성 분자고요. 반면에 붕소는 비공유전자산 없기 때문에 평면삼각형 얘네들은 다 상쇄가 되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어서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X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의 표로 정리한 시간 바로 130쪽에 아주 아름다운 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그냥 나타내서 보여드릴 텐데, 얼른 그냥 여기 빈칸 만들고 직접 그려보세요. 가봅니다. 일단 BEF2 베릴륨을 가지고 양쪽에 플로린 왔다. 자, 중심원자에 지금 비공전자 성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없는 애들을 딱 공통적으로 보시면,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면, 얘네들은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형에서 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애들이야. 그래서 무극성이 될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쫙 펴져 있죠? 직선형이죠? 180도. 이건 평면삼각형이죠? 120도. 자, 여기에선 정사면체 구조 109.5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딱 추가됐어. 무엇이? 비공전자쌍. 그런 순간 뭐가 돼요? 여기 하나 추가되는 순간 반발력이 달라지잖아요.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당연히 반발이 커졌기 때문에 상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극성 공결합이다. 하지만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면 우리는 이 암모니아가 107도라는 건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삼각불형. 자, 이번에 비공전자쌍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때 우리도 알수 있는 거 상쇄되지 않는구나. 극성 분자다라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건 결합각부터 모든 걸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결합각은 외워야 된다라고 해도 나머지는 구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 한번더 꼬꼬꼬 빈 페이지에다가 연습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럼 이제는 자신감 있게 문제 푸는 시간. 아까 페이지를 다 했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한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헷갈린 친구는 다시 한번 더 아까 제가 과학 돋보기 보여줬던 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 누가 봐도 직선형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 있는가? 혹시 있는가? 확인해 주세요. 없구나? 직선형 맞구나? 여기엔 두 개가 있구나? 너 사실은 산소 있고 양쪽에 축축 처진 뭐다? 너는, 아하, 구분형이야. 기억 갑니다. 결합각은요, 나와 가를 비교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결합각을 모르더라도, 이 가라는 거는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은 180도죠? 얘는 그것보다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직선형보다 작아졌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하지만 제가 아까

0: 아까 물은 외워라라고 했으니까 104.5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갑니다. 니은. 가에서 플로리는 부분적인 음전하리 뛴다. 이거는 전기음성도 비교하세요란 문제죠. 그럼 베릴륨과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치우침 발생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하리는 게 맞습니다. 디귿, 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자, 이게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바꾸세요. 뭐라고? 무극성 분자니라고. 그럼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건 대칭적인 구조니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수 있니? 아니요, 얘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치우치우, 여기 치우치우, 결과적으로 합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극성 분자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도요, 우리한테 이제 분자의 극성, 바로 여기처럼 무극성 분자니 극성 분자니 물어보는 문제가 있지만 앞에서 배운 전기음성도 문제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3단원은요, 쪼개서 생각하면 안 되고 묶어서 봐주셔야 돼요. 계속 묶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나오지, 결합각 나오지, 극성 분자에 무극성 문자에 나오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만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원래 정말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류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분자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건데요. 극성 분자인가? 일단 모르면 그리세요. 자, 봉소라는 거는 당연히 비공원 전자성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평면삼각형, 상쇄될 수 있다, 무극성 분자. 아니요, 라는 뜻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타낼게요. 그 다음, 암모니아. 자, 질소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수소, 수소, 수소, 여기 비공원 전자성 있다. 당연히 얘는 비대칭적인 구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니까 기억에는 암모니아 가주면 되고요. 마지막 몇 행에 가볼까요? 탄소 있어. 여기서 수소, 수소, 수소. 제가 좀 그림 못 그렸다 친구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요. 정사면 최고조에서 중심원자 탄소, 여기에 수소, 수소, 수소 있네. 그래서 얘네도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다시 말해서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메테는 여기다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에서 메텐이고 여기 니은이래요. 그럼 얘가 BCl3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겠다. 기억. 그러면 평면 구조인가? 로 했을 때 요거 적절할까요? 제가 앞에서 직선형 평면삼각하면서 정사면체 계속 붙였던 명칭이 하나 있어요. 입체 구조. 왜냐하면 평면이었으면 이게 평면이라 따지면 이게 지금 90도거든요. 90도보다 입체로 나타냈을 때 결합각이 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09.5도로 더 커져요.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입체 구조예요. 다만 평면삼각형. 평면 구조잖아요. 그래서 평면과 입체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가라는 건 평면 구조인가? 예, 아니요. 너무 적절합니다. 니은. 기억에는요, 기억에는 지금 암모니아죠? 비공전자성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나타냈어요.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 니은에서 모든 원자는 오태 규칙을 만족한다. 봉소는 지금 세 개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오태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봉소랑 베릴륨 기억하자.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요.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분류하는 연습 한번더 해보자. 라고 해서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분류 문제가 원래는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음은 다섯 가지 분자를 기준 1, 2에 따라 분류한 벤다이어그램입니다. 가에서 다의 영역에 속하는 분자의 가짓수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극성 분자인가? 아하, 극성 분자라면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분자 모형 직선형인가? 직선형이면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나다라고 하는 건 극성에다가 직선형일 거예요. 직선형인데 극성이 가능한가? 궁금한 친구들 있죠? 가능하죠. 중심원자의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치우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 양쪽에 수소, 수소. 자, 비공용 전자성 있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딱 보니까 상쇄가 되지 않아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 그리고 직선형 아니고 구분형. 그래서 H2O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 HCN이에요. 자, 탄소 있고, 질소랑 삼중결합, 그리고 수소랑 단일결합. 질소랑 탄소, 탄소랑 수소,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우침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고요. 직선형입니다. 왜? 중심원자 비공전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HCN 자리예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개념 생기지 않도록 직선형이어도요, 극성분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은가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베릴륨 양쪽에 플로린, 플로린 왔습니다. 직선형이고요. 치우침 있어 없어요. 여기서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양쪽의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텀은 0이 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도록 할게요. 직선형이지만 무극성입니다. 그 다음 CO2예요. 여기 탄소, 양쪽에 산소, 산소죠. 그럼 이것도 직선형이고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그래서 여기도 CO2. 그 다음은요, 질소 있고, 수소, 수소, 수소. 그럼 여기에는 비공전자성 하나 있죠?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삼각불형, 직선형 아니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닌 극성 분자다. 그럼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하나, 두 개니까요. 답은 몇번 가주면 돼요? 두 개, 하나, 두 개. 바로 3번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성 분자인가, 그리고 분자명이 직선형인가,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할 때요. 저 지금 하나하나 그렸거든요? 머릿속으로 제가 그려져도 그린 이유는 뭘까요? 실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면서 빠르게 얘 지금 직선 아니야? 구분형이야? 그리고 얘는 상쇄되지 않아? 비대칭 구조야?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나타내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거 하는 와중에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던 E, 바로 HCN, 극성 분자이면서 직선형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평면삼각형인데 직선형인데라는 생각하면서 정사면체, 사면체인가? 이런 걸 구분할 때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은가를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연습한 걸 토대로요. 저번 시간 했던 유니크 킥에서 나아가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까지 추가로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유니크 킥입니다. 저번 시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요. 분자의 모양, 저번 시간 결합각이었거든요. 오늘은 여기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그래서 아까 제가 과학 돋보기 표처럼요. 오늘 쫙 흰색 페이지에다가 오늘 배웠던, 오늘 풀었던 문제들 중에 분자를 다 하나하나 쓰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식도 괜찮고, 분자 모형을 나타내도 괜찮고, 분자 구조를 나타내도 괜찮고, 일단 모형을 나타내야 됩니다. 열심히 나타내면서 얘네들은 직선형인가? 평면삼각형인가? 구분형인가?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해주시고, 그래서 얘네가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결합각인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싹다한 하나의 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3단원은 정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유니크 킥 문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NF3의 분자 모양은 삼각불형이다. 힌트 갑니다. 자, 중심원자가 일단은 질소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비공전자성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이 세 개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비공전자성의 반발력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살짝 크다. 이렇게 좀 눌러줬어요. 결합각 좁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 분자의 구조, 모양을 말할 때는 비공전자성을 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인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X로 해서 바로 수강 후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2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또 시험 성적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을 때요 문구를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라는 것. 오늘도 훨훨 높이 높이 날수 있게끔 발돋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강이고요. 단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57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 삐자가 나오네요. 그 기자에 오를 의자이므로 그 올바른 것이 아니면 그냥 보통 의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 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좋네요. 그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 의가 아니라면 종, 끈, 네. 물론 요 종자는 마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지금은 마침내, 끝내라고 풀었습니다. 이처럼 한자의 뜻, 다시 말해 품사의 변형이 자유자재로 일어난다라는 것도 함자의 또 한문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끝내, 마침내 취하지 않는다. 또는 불자가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금지를 나타내는 뭐뭐하지 말라로 풀이 가능하니까 그 의가 아니라면 끝내 취하지 말라. 이렇게 풀이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란 이야기. 다시 말해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을 낼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견리사의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문장이 되겠죠. 행불급심연 후시회라라는 문장이네요. 행하는 것이니까 행동이 되겠죠. 행동이 때에 미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급자는 미칠 급자인데 머리가 크레이지 하고 미쳐버리다, 돌아버리다 이런 미치다가 아니라 영향이 어디 어디에까지 미치다. 내 성적이 1등급에 미쳤어 할 때에 미칠 급자입니다. 다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이 때에 미치지 아니하면 행동이 때를 맞추지 못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후시 뒤늦은 때에 뒤처질 때에 어떻게 하느냐? 회, 후회한다, 뉘우친다 정도가 되겠죠. 일곱 글자의 문장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행동이 때에 이르지 못하면 뒤늦은 때, 뒤처졌을 때 뉘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절한 때를 잘 보아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행동이 때에 미쳐야 된다. 그렇죠. 축제 때는 축제를 누구보다 열심히 즐겁게 즐기고, 시험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후 약방문을 경계하는 그런 글이네요. 우리 배웠죠? 그리고 만시지탄을 경계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시지탄은 때가 늦음을 탄식한다 정도가 되겠죠? 애인무가증이요. 이렇게 가네요. 앞에도 다섯 글자, 뒤에도 다섯 글자, 인무가. 그래놓고 첫 번째, 마지막 글자, 첫 번째, 마지막 글자만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어요. 가짜, 능자, 득자, 뭐뭐 할수 있다로 많이 풀이가 된다. 배우고 왔죠.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미워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할 만한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그 사람 진짜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정리하자면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고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지요.
범자가 또 나왔습니다. 평범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범자가 이렇게 무릇의 뜻으로도 쓰인다. 또는 모든의 뜻으로도 쓰인다. 무릇의 뜻으로 풀어도 좋고, 모든의 뜻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모든으로 풀어볼까요? 모든 일은 나아가지 아니하면 즉자가 또 나왔습니다. 한문 안에서 뭐뭐이면 정도로 풀이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나아가지 아니하면 물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묵묵히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나라의 형세가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잘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는 곧 쇠퇴를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잘 다스리려고 해야 되겠죠.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전문지사는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머릿속에 이 지자의 뜻이 딱 자리를 잡고 있겠죠? 뒤에는 일이라는 명사로 풀이되는 사자가 왔습니다. 아,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어떤 일이냐면 요런 일이에요. 전하여 들은 일은 이렇게 풀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하여 들은 일은 항상 많대요. 항상 뭐가 많냐 하면 요것이 많다란 얘기죠. 실자는 열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꽉차 있으니까 내용이 있는 것이고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사실을 잃어버리다라는 건 사실과 동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과 멀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전에 들은 일은 항상 사실과 먼 것이 많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딱 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 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어 대인의 지자는 이를 짓자, 어자가 또 나왔습니다. 김제 호어에에에 나올 때마다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문장 속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의 쓰임을 모르면 풀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 쓰이죠. 요 근래에는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요 글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에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워낙 많이 등장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쓰임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이르 면, 이렇게 되겠죠. 즉자 또 나왔네요.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되는. 다시 정리하자면, 남을 대함에 이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대자도 잠깐 볼게요. 선생님, 요 대자, 학수고 대, 하다 할 때의 대자 아닌가요? 맞죠. 그때는 기다리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또, 대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전체 문장에서 요 대자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대함에 이르면 각각 어떻게 하라? 취하라라는 겁니다. 뭘 취하라? 그 장점을 취하라. 장자도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이고, 한 마을의 우두머리는 어른이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두머리의 뜻도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잘 자라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뜻을 한꺼번에 외우자.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장점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대함에 이르면 제 각각 그 장점을 취하라.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장점이나 특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게 마련이에요.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천지 지도는 도자, 길 도자라는 거다 아시죠? 도자입니다. 명사로 풀이가 되니까 역시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도는 도인데 어떤 도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천지의 도는, 천지는 하늘과 땅으로 풀이가 가능하고 이 세상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이 세상의 도는, 조금 어렵네요. 추상적이고, 이 세상이 굴러가는 어떤 이치, 어떤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천지지도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위대한 법칙, 자연의 변함없는 그 법칙은 급즉반이요. 요고하면 요고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자 참 많이 나오네요. 극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에 달하다라는 뜻이 있죠. 극에 달하면 반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반자도 뜻이 많죠. 돌아오다, 돌이키다, 반대. 하다, 도리어, 이런 뜻까지 뜻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게 다라면 돌아오고, 가득 차면 그 가득 찬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손, 덜어진다, 빠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득 차면 비게 된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름달도 1년 365일 계속 보름달의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죠. 꽉차 있다가 하연으로 점점점 달이 빠지잖아요. 그게 천지의 도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이러하다면 돌아올 일밖에 안 남았고 빠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자중하고 절제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 문장과 통할 수 있는 성어는 영고성쇠가 있네요. 번영하고 고자는 말을 고자죠. 융성하고 쇠자는 쇠퇴할 쇠자입니다. 그러니까 융성함과 쇠퇴함이 반복이 될때 영고성쇠라는 말을 쓰는데 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성어가 바로 영고성쇠가 되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오제 지하하여 이렇게 가는데 오자가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나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네 가지는 조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자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친 기역과 의미상 바꿔쓸 수 있는 것을 골라라라는 유형의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너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자 알고 있니? 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아예 이 시간에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 한자 4개를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모두가 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 여, 여.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아, 오, 여이, 여. 나를 나타내는 한자니까 나를 가리키면서 아, 여이여, 아, 오, 여이여, 아, 오, 여이여,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아, 오, 여이여.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나의 뜻으로 쓰입니다. 제자는 제주제자가 되겠죠. 그리고 지자가 슬기지자이니까 나의 재주와 슬기가, 나의 재주와 지혜가 하하여, 하 아래 하자인데, 아래이니까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내려가다 아랫사람이란 뜻도 있고 아래니까 낮다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나의 재주와 지혜가 낮아서라는 뜻이 됩니다. 재주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어 서 이런 뜻이 되겠죠. 매번 이말림자 일에 임하여 어떤 일을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일에 임하여 더했다라는 겁니다. 뭘 더했냐 하면 면 힘쓸 면자가 되겠죠.

과, 하다 할 때처럼 진할 과자로도 쓰이고, 과식하다, 과음하다, 과속하다 할 때처럼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나의 재주와 지혜가 낮아서 매번 일에 임할 때마다 힘쓰는 것을 더했더니 다행히 큰 잘못은 없었노라. 이 정도가 되겠죠? 선생님 보기에 이런 글을 남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재주와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막 겸손이 묻어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요거 하란 얘기죠. 노력에, 노력에, 노력을 더하라. 그러면 실수가, 잘못이, 허물이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갈게요. 유의불학이면 이자가 나왔네요. 요 이자는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순접, 다시 말해, 그리고, 그래서로도 풀이 가능. 그리고 역. 접, 그러나, 하지만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어릴 유자가 왔으니까 어려서, 뭐뭐해서 라고 풀이했습니다. 어려서, 불학이면 배우지 아니하면 정도가 되죠.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 요 소자,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곳, 이라고 풀이가 가능하죠. 것이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맞아요. 모든 건다 때가 있다라고 어르신들 얘기하죠.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려서, 젊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늙어서 굉장한 후회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꼭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지과 비난이나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다. 지자고요. 과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별표 또 칠게요.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도 있지만, 저의 과실입니다. 그럴 때의 과자,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의 과자, 잘못, 허물의 뜻으로 쓰인 과자입니다. 그 잘못을 아는 것,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다란 얘기입니다. 내가 실수하고도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하고도,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건 금방 알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못한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렇죠? 잘못한 거 알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개과, 고칠 개자에 허물 과자죠.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위자가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삼다,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이 여섯 가지 정도의 뜻은 머릿속에 넣자라고 선생님이 위자 나올 때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반장을 하는 건 내가 반장이 된 거고 담임새께서 반장으로 삼으신 거야. 그럼 나는 우리 반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지. 한문쌤이 니네 반 최고 하고 여기시겠지. 이 정도 여섯 개의 뜻을 머릿속에 넣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다고 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어렵다고 어렵게 된다라고 풀어도 되겠네요.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잘못을 아는 건 어렵지 않으나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조금 이상하니까 그냥 어렵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네요.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다. 맞아요. 반성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 허물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성보다는 변화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일신자는 일진야요. 이렇게 문장이 가네요. 일신자. 자, 자자 나왔습니다. 뭐뭐하는 것이란 뜻도 있고,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겠죠. 자, 문장을 쭉 풀이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울릴지, 것이 어울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자는 해, 일자, 날, 일자인데 뒤에 새로운 신자가 오니까 해가 새롭다는 조금 이상하고 날이 새로운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살짝 또 품사를 바꿔야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새로이 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하면 좋겠네요. 날마다 물러나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날마다 새로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진보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 마음가짐을 새로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진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날마다 새로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날마다 물러나게 된다. 퇴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퇴보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일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날마다 마음가짐도 새롭게 행동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일신 우일신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라고 풀이가 되겠죠. 결국 이렇게 하면 나날이 다달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일취월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세 교자는 세경 즉절하고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이써 이자죠. 세 여기서는 기세, 형세보다는 권세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의 흐름을 볼 때요. 그러니까 세력으로서 사귄 사람은 이렇게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력으로서 이자 뭐뭐로서라고 풀었는데 때문에라고 풀어도 좋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요 이자가 이유의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뭐뭐 때문에라고 풀면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다시 말해 권세 때문에 사귄 사람은 나이 사람 도덕적으로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사귄 게 아니라 오저 사람 저 권세가 굉장한데 빌붙어서 나도 좀뭐 얻어먹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귄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권세로서 사귄 사람은 권세가 기울면 면또 나왔네요. 요 즉자 뭐뭐이면 뭐뭐 하면으로 풀이가 된다 얘기했죠. 권세가 기울면 기울 경자 권세가 기울었다라는 건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다가가서 사귄 건데 권세가 기울었어요. 권세가 사라지면 내가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절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사귐이 끊어진다라는 얘기. 자, 위에 다시 풀이하고 갈게요. 권세로서 사귄 자 권세가 기울면 그 사귐이 끊어지고 이익으로서 이익 때문에 사귄 사람은 저 사람과 사귀면 나한테 이런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 이익 때문에 다가가 사귄 사람 이익이 다하면 궁자는 다할 궁자가 되겠죠. 이익이 다하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으니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의도한 그런 사귐, 권세라든가 이익 때문에 사귄 그런 사귐이 가져다 주는 결말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신의로서 올바른 도리로서 사람을 사귀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양세태라는 성어도 떠오르네요. 확 더웠다가 확 서늘해지는 세상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권력이 있으면 쫓고, 권력이 없으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이라는 염양세태도 요 문장에서 떠오르네요.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중력 불이리면 무이 승적이니라 라는 문장이네요. 중은 무리 중자예요. 한 명, 두명 있을 때 무리지어 있다라고 얘기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야기를 하죠. 많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힘, 많은 사람의 힘이 불일 하나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힘이 단결하지 않으면 화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 없다라는 거예요. 이자 뒤에는 앞에 내용 생략. 요것 때문에 요것으로서 없다란 얘기가 되겠죠. 이길 수가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힘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적인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적자에다가 사람 인자인데 적인 사람이라고 풀 필요 없이 그냥 적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 사람의 힘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여러 사람의 힘을 하나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 단결하고 화합. 패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율기 수명백이요 대인요 포용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율자는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법칙이라는 건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번 법칙, 2번 다스리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금처럼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여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왔네요. 자기 기자죠. 기자와 인자가 나오면 서로 반대의 뜻, 기는 자기, 이는 남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때는 자기를 다스림에 수, 모름지기. 반드시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명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다스릴 때 엄격한 잣대를 내 자신에게 들이밀어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대인, 남을 대함에는 대자, 물론 학수고대 할 때는 기다리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대하다의 뜻이 있다.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남을 대함에는 이요, 요자도 중요하다, 요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반드시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남을 대함에는 반드시 포용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포자는 안다, 감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싸서 용, 받아들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용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용자는 얼굴이라는 뜻, 용모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미용실 그럴 때. 그런데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할 때의 용자와 의미가 같죠. 포용이라는 건 너그럽게 감싸서 받아들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를 다스림에는 모름지기 명백히 하고 남을 대함에는 반드시 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에게는 엄격히 남에게는 너그럽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남에겐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자기에겐 굉장히 너그럽게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반대로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성어도 떠오르네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직한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애지직 견기시하고 오지직 견기비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 지자 뒤에는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되는 즉자가 왔어요. 뒤에 오는 한자가 동사 아니고 명사 아니에요. 따라서 지자 주격도 아니고 관용격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면, 그런데 문장 시작하자마자 그것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풀이상은 생략하는 게 매끄럽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요.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그 옳은 것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나요? 사랑하면 뭐 잘못해도 다 그게 올바로 보이고 그 옳은 점만 예쁜 점만 다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작.

지시대명사 이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서술형 어미 요즘 중국어에서도 뭐뭐이다라고 많이 쓰죠. 워시 쉐샹 선생님 중국 하나도 할줄 몰라요. 슈에 해당하는 게 이다인데 한문에서도 서술형 어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옳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사랑하면 그 올바른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가 나왔으니까 뒤에 대를 이루는 문장은 사랑하다의 반대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나쁘다가 아니라 사랑하다의 반대, 미워하다라고 풀으셔야 됩니다. 자, 별표 하나 치고 갑니다. 요 글자 딱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악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다. 나쁠 악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볼까? 여기서 딱 눈길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요. 여기서는 나쁠 악이 아니라 미워하다 오로 쓰였습니다. 미워하다 오. 자, 나쁜 거,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악으로 보통 많이 읽지만 미워하다, 싫어하다 또는 의문사 어찌의 뜻으로 쓰이면 음을 오로 해야 된다는 것. 지금 선생님이 오라고 적어 놓았죠. 여기서는 사랑하다의 반대 미워하다입니다. 미워하면 그 옳지 않은 것, 그른 것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요 문장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무적장 사랑이라는 마음 또는 무적장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 사람의 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물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사랑하면 이렇게 되니까 시야를 좀 넓혀서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서 배웠던 이런 문장과 통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고,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와도 의미가 완벽하게 통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기언지후에 기자는 이미 기자죠. 선생님처럼 이미 성인이 된 세대를 일컬어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기자입니다. 수능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일컬어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기자가 바로 요 이미 기자입니다. 자, 이미 말한 거죠. 지후가 나오네요. 맨 뒤에는 후자는 뒤라는 뜻. 명사의 뜻으로 풀이가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뒤는 뒤인데 어떤 뒤인지를 꾸며주는 역할이 되겠죠. 이미 말한 뒤에 됐습니다. 이미 말한 뒤에 비로소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그 옳지 않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했는데 내 잘못 말했네. 내 옳지 않은 말을 했네. 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 있다. 요것과 같음이 있다.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와 같음이 있냐면, 이미 쏘아버린 화살과 같음이 있다. 이미 내뱉은 말을 이미 쏘아버린 화살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미 쏜 화살이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것과 같이 이미 내뱉은 말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하라? 말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 세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었네요.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이렇게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한자, 상반되는 뜻을 지니고 있는 한자끼리 묶인 걸 묻는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우리 틈틈이 수능 특강 맨 뒤쪽에 부록 1800자가 딱 있는데, 그 1800자 한자의 음과 뜻을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는 푸는데 단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억을 볼까요? 앞에 있는 한자, 뒤에 있는 한자 모두 옷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자. 옷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다 할 때의 복은 따르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또는 하루 한 알만 복용하세요. 약을 먹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옷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역은 같은 뜻을 가진 한자끼리 묶여 있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니은 앞에 있는 한자는 참의 뜻이고 뒤에 있는 한자는 거짓의 뜻이므로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니은이 정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디귿 앞에 있는 한자는 맑다의 뜻을 가진 청자, 뒤에 있는 한자는 흐리다의 뜻을 가진 탁자네요. 맑다, 흐리다 서로 반대의 뜻이므로 정답 안에 들어가야 하겠죠. 리을은 앞에도 이루다, 뒤에도 이루다의 뜻을 가진 성, 취가 짝꿍이 되어 있네요. 같은 뜻끼리 묶여 있으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1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묶여진 3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고 있네요. 나의 재주와 지혜가 낮아서, 나의 재주와 지혜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매번 일에 임하면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힘쓰는 것을 더했더니 다행히 큰 허물은 없었노라.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재주가 낮다고 해서 막 자책하고, 아, 난안 돼.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보시면 정답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5번이죠.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3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난이도가 하가 아닐까. 한자의 모양, 뜻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별 고민 없이 답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자, 명언 그래놓고 행, 불급시, 후, 시, 기역. 요 기역에 들어갈 한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요 문장을 우리말로 풀이까지 해주죠. 행동을 제때에 때, 시가 되겠지요. 하지 않으면, 않으면에 해당되는 게 불자고, 하다에 해당되는 게 급자가 되겠죠. 행동이 때에 미치지 않으면 이란 얘기는 결국, 행동을 때에 맞춰, 제때에 하지 않으면 이란 말이 되니까요. 뒤처졌을 때, 뒤후자에 때 시자이니까 뒤처졌을 때가 되겠죠. 후시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한자는 당연히 후회한다, 뉘우친다, 이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뉘우치다, 후회하다와 관련이 있는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4번의 자리를 잡고 있네요. 1번은 날 출자, 나가다, 나오다의 뜻을 가진 출자죠. 또 뛰어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배운 군계일학, 압권 했을 때 선생님이 출중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그때 출자가 바로 뛰어나다의 뜻으로 쓰였죠. 2번은 가다, 다니다, 행하다의 뜻을 가진 또 명사로 쓰일 때는 행동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행자이고요. 3번은 조을 호자, 좋아하다의 뜻을 가진 호자가 되겠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린다. 바로 호. 좋아하는 거, 불호, 좋아하지 않는 것이 갈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5번은 이르다 짓자,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두 글자로 된 단어인데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 답지를 읽을 수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아,

선생님도 옛날에 막 영어 공부할 때 본문은 다 풀이가 되고 이해가 됐는데 1, 2, 3, 4, 5번의 단어를 몰라서 막 틀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문도, 그래서 한자 하나하나 열심히 잘 외워야 할것 같네요. 자, 글의 내용을 볼까요? 중력, 불이리면, 자, 중력, 많은 힘, 여러 사람의 힘, 여러 사람의 많은 힘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 단합되지 아니하면,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화합하지 아니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단합해라, 화합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1번에 단합이 보이네요. 1번이 정답이죠. 단자가 둥글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모으다, 모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단합이라는 말은 모으고 합한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여러 사람의 마음과 힘을 모으고 합할 때 단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래서 강조한 내용이 되겠죠. 2번은 돌이킬 반자의 살필 성자입니다. 나온 김에 요 살필 성자도 별표입니다. 반성하다, 자성하다 할 때는 성, 살피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요렇게 생긴 한자가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음이 생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 생략, 중간 생략 할때 생자를 바로 요렇게 생긴 모양의 한자를 쓴다. 성략, 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언행에 잘못은 없었는지 돌이켜 살펴보는 것. 지금 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3번은 잘 조절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절제. 4번은 어떤 좌우나 상하, 전후 관계의 어떤 차례. 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죠. 5번은 말 그대로 욕심이 없어요라고 풀이가 되는 무욕. 그렇지만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5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사랑하면 그 옳은 것만이 보이고 미워하면 아이고 이런 그 잘못된 점만 보인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1번, 자기를 다스림에는 모름지기 명백해야 한다. 관련 없고요. 2번, 그 옳은 것이 아니라면 끝내 취하지 않는다.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세력으로서 세력 때문에 사귄 사람은 세력이 기울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으니 그 사귐이 끊어지고 끊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하면 옳은 것만 보여요. 미워하면 잘못된 것만 보여요. 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지만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풀이가 되죠.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 볼까요?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 예뻐 보여요. 사람을 미워하면 어우, 미워. 이쁜 데가 하나도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용과 완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볼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모든 일은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가다의 반대, 물러나다가 돼야 되겠죠. 물러나게 된다가 돼야 되겠죠. 나라의 형세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진다. 일단 기억에는 물러나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물러나다의 뜻을 가진 한자는 2번의 퇴자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니은의 퇴자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지 볼게요. 날마다 새로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진보한다. 날마다 새로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날마다 진보해. 반대, 퇴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나아갈 진에 반대, 물러날 퇴가 들어가야 합니다. 1번은 들다 입자, 들어가다 입자이고요. 3번은 앞전이고요. 4번은 이루다 성, 마지막 5번은 열다 개, 관련이 없습니다. 7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답해봐라 하는 문제. 이 세상에 돈은 크게 달하면 돌아오고 가득 차면

0: 떨어진다, 빠진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1번에 영과 고가 반복된다. 성과 쇠가 반복된다. 영고, 성쇠, 융성함과 쇠퇴함이 반복된다이니 요 글과 통할 수 있는 성어가 되겠죠? 2번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도리어 자기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반구적이고요. 3번은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요. 식견이나 견해가 좁음을 나타낼 때 쓰는 성어입니다. 4번, 가난해도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도를 즐긴다라고 풀이가 되는 안빈낙도이네요. 5번은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고 풀이가 되는 표리부동 관계가 없죠. 8번.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김인존이 왕에게 이르기를 뜬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강한 적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뜬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곧 김부식이 장차 돌아올 것입니다. 진위를 알아보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방의 보고가 과연 거짓이었다. 뜬 소문을 듣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을 대함에 반드시 포용하라. 관련 없고요. 2번.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관련이 없겠죠. 전에 들은 일은 항상 사실과 먼 것이 많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4번. 이익으로서 사귄 자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관련 없고요. 마지막 5번. 사람을 대함에 이르면 제각각 그 장점을 취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역시 관련이 없네요. 자, 9번, 10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입니다. 일단 9번 문제는 여자와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윗글의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미 말한 뒤에 비로소 그 옳지 않음, 잘못된 점을 깨닫는 것은 이미 쏘아버린 화살과 같음이 있다니까 말 조심하세요. 말신중히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쫙 눈으로 보니까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네요. 내뱉은 말은 거둬들일 수 없으니 신중해야겠어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고 봐야 하겠죠. 오늘 8강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9강, 이제 단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심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Schönen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시면서요.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안칠 볼게요. 일단 여러분 독일 여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호텔 예약 관련된 표현 배울 거고요. 또 여행 관련된 문화도 같이 볼 거고 우리 문법에서는요. 접속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문 1부터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본문 1이에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Willkommen im Hotel Rosenhof. 로젠호프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요, 호텔 직원이 하는 말이겠죠. Wie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배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호텔을 방문한 손님이겠죠? Guten Tag, 안녕하세요. Haben Sie ein freies Zimmer? 빈방 있나요? 근데 얼마 동안? Für zwei Nächte? 2박 동안. 선생님이 지금 이 박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호텔 같은 거그 숙박료는요 이 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몇 날을 있었다라기보다는 몇 박을 있었다, 그러니까 몇날몇날 며칠을 묵었는지 몇 박을 보냈는지 이 낙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탁이 아니라요. 그래서 2박을 머물 그런 빈방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여행을 할 때는 아마 인터넷으로 미리 호텔 방을 예약을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방 있나요? 이럴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알아야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는 해봐야겠죠. Ja, natürlich. 아우, 당연히 방 있습니다. Möchten Sie ein Einzelzimmer oder ein Doppelzimmer? 아인셀츠머 필요하신가요? 너펠츠머 필요하신가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1인용 객실, 2인용 객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싱글룸 필요하세요? 더블룸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인셀츠머는 싱글룸이고요. 너펠츠머는 더블룸인 거예요. 번역이 이제 똑같죠. 영어랑. 그랬더니요. Ein Einzelzimmer mit Bad bitte. 싱글룸인데요. mit Bad. 욕실이 있는 싱글룸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마 혼자 왔으니까 일단 싱글룸을 예약을 하는 상황이고요. 및 마트라는 표현은 뭐냐면 욕실을 포함한이에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아니 욕실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물어봐?라고 하겠지만요. 독일은 이제 저렴한 호텔 같은 경우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나 그 유스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욕실을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욕실이 방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한 의도가 있으면 분명한 욕구가 있으면 욕실 포함이란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실 포함한 싱글룸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알레스클라, 아유, 알겠습니다. Möchten Sie mit oder ohne Frühstück? mit이랑 ohne는 아시죠? mit는요, 삼격집의 전치사로 뭐뭐를 포함한이란 뜻이고, ohne는 당연히 뭐뭐를 제외한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아침 식사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즉, 아침 식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mit Frühstück, 아침 식사 포함된 걸로 주세요. Wann gibt es Frühstück? 아침 식사는 언제 있나요? 아침 식사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요. Das Frühstück gibt es von 7 bis 10 Uhr. 되게 길다. 7시부터 10시 사이에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Im Restaurant im Erdgeschoss. Erdgeschoss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가 7시부터 10시에 제공됩니다라는 말이죠. Erdgeschoss는요, 여러분, 몇 층이야? 에아드란 말에서 우리 알수 있듯이 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층인 거죠. 1층. 독일에서는 이거를 에아드게쇼스라고 합니다. 1층을요. Wie viel kostet das Zimmer pro Nacht? 1박에 방이 그럼 얼마입니까? Das Einzelzimmer mit Frühstück? 아침 식사를 포함한 싱글룸은요. Kostet 85 Euro pro Nacht. 1박에 85유로입니다. Das ist in Ordnung. 그것은 in Ordnung이래. Ordnung 하면은요, 일단은 순서란 뜻도 있고, 정돈, 정렬, 이런 뜻이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정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다란 말이에요. 그거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Ich nehme das Zimmer. 제가 그 방을 선택할게요. 그 방으로 할게요. 라고 지금 선택을 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요, gut, 네, 좋아요. Hier ist Ihre Schlüsselkarte. Schlüsselkarte니까요, 키 카드지? 그래서 카드키를 이제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겠죠? Ihr Zimmer ist im dritten Stock. 당신의 방은요, 3층에 있고요. 로 번역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3층이 아니라, 이거는 dritten Stock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3층이지만, 우리나라랑 층 구조가 달라서, 3층이 실제로는 이게 4층입니다. 독일에서는 4층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방은요, 4층에 있고요. Zimmer Nummer는요, 405호입니다. 그리고 Ich wünsche Ihnen, 저는 당신에게 뭘 기원하냐면요. Einen angenehmen Aufenthalt. 아주 편안한 체류, 편안하게 여기 머물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Vielen Dank,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는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호텔 방을 하나 지금 바로 들어와서 쓸수 있도록 지금 구입이라 해야 되나요? 예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볼게요. 방을 얻으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야겠죠? Haben Sie noch ein Zimmer frei? 빈방 있나요?예요. Frei를요 이렇게 뒤에 붙여서 앞에 있는 침머를 꾸며줄 수 있어요. 되게 특수한 용법이죠. Frei, 빈방 할때이 빈이란 뜻의 Frei는요 이런 용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면 영어랑 비교해 보면 좋은데 영어도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해서 이 available이란 말을 뒤에 붙일 수 있거든. 그것처럼 독일어에서도 Frei를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빈방 있나요? 했을 때 Leider, 아 유감스럽지만 din sind die Zimmer schon alle besetzt. 방이요, 모두 다 besetzt 되었습니다. besetzt는요, 영어로 치면 뭐겠어? occupied겠지? 그치? available에 반대되는 말. 그래서 우리는 독일어를 알아야 하니까요. frei sein, 반대말, besetzt sein.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요거는 방이 빈이란 뜻이고, 요건 방이 점유된,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어떤 뭐 싱글룸, 베드룸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아인첼치마는요, 이제 싱글룸입니다. 1인용 객실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싱글베드가 있을 거고. 도펠치마는요, 더블룸이죠. 그래서 2인용 객실이고요. 여기서는 책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호텔 예약할 때 중요한 게 내가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면 큰 침대에서 같이 잘지, 침대 두 개를 해서 따로따로 잘지도 말해야 하잖아. 그래서 도펠베트, 이렇게 더블베트를 원하는지 아니면 트윈베드라고 해서 츠바이베텐을 원하는지 이것도 이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인첼츠마 및 바트 하면은요, 욕실이 있는 싱글룸이 되겠죠. 그리고 더펠츠마 및 바트 하면은요, 욕실이 있는 더블룸이 되겠죠. 방의 유형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서 호텔 예약 시에 아침 식사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을 때요, 포함이면 당연히 미트라는 전치사 사용하고요. 포함 아니고 제외하면 오네를 사용합니다. 독일에서 많은 호텔들이 이 아침 식사가 포함이 안돼 있고 보통 포함을 하면 한 15유로, 20유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한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에 따라서 돈을 또 내고 안 내고가 있으니까 이걸 미리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폰 비스는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Wir fahren von Basel bis München nur auf der Autobahn. 우리는 달려갑니다. 바젤에서 München까지 오직 그 아우토반이 뭐지?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이때 이 바젤이랑 München에서 알수 있듯이 폰이랑 비스가요, 장소를 나타내죠. 그치만 장소 말고 시간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Ich muss jeden Tag von 8 bis 18 Uhr arbeiten. 나는 매일 8시에서 18시까지 일해야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von bis 사이에 이제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 장소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층수 체계가 아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독일은요, 일단은 1층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독일은요, 우리가 생각한 1층이 지층입니다. 이 땅층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1층은요, 독일의 에어게쇼스, 지층이에요. 이거 엘리베이터나 뭐 표지판 같은 데는 에게 이렇게 약자로 써 있으니까 에게라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아, 요거 1층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게 1층이야. 그럼 이게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2층입니다. 독일에서 2층은요, 실제 한국에서는 3층이에요. 이렇게 층계 구조가 달라요. 지하는요, Untergeschoss라고 해서 우게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는 지하층. 우리는 뭐 B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독일어에는 이렇게 우게 이렇게 약어로 씁니다. 자, 그리고 사격집의 전치사 pro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pro는요, 매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사격집의 전치사이긴 하나, pro 다음에 요전 명사가 나올 때 관사 없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격인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pro Stunde 한 시간에, pro Tag 하루에, pro Woche 한 주에, pro Monat 한 달에, pro Jahr 1년에 이런 식으로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문 같이 볼게요. Ich mache zweimal pro Woche Sport. 나는 일주일에 두번 운동을 한다. 12.000 Schiffe kommen pro Jahr nach Hamburg. 1년에 매년, 연마다 매년 12,000척의 배가 함부르크로 온다. 함부르크가 항구 도시니까, 그쵸? Das Frühstück kostet 19 Euro pro Kopf. 아침 식사는 pro Kopf, 두당
19유로.

주로다? 이 커프라는 말이 이제 머리잖아요. 머리당, 그러니까 두 당, 한 명당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서 두당 얼마야? 이러면 좀 표현이 거친 느낌이 좀 저는 들거든요. 근데 독일어에서요, 프로커프는요, 거친 표현 아니고요. 그냥 1인당이라는 표현이고요. 공식적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수라는 말도 우리가 독일어로 커프짤이라고 하거든. 머릿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인원수 이런 식으로도 쓰기 때문에 프로커프도요, 자주 쓰셔도 되는 표현이에요. 자, 숙박료를 묻는 표현도 볼게요. Wie viel kostet 해도 되고, 우리 was 도 된다 했지? 물건 값을 모를 때 우리 was 쓰잖아요. 그래서 eine Übernacht, 1박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Wie viel kostet das Zimmer pro Tag? 하루에 얼마입니까? 1박에 얼마입니까? 같은 표현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요걸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잠을 자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숙박료를 내기 때문이죠. Das Zimmer mit Frühstück kostet 151 Euro pro Nacht. 아침을 포함한 그 방은요, 하루에 한 박에 151유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 낙트, 이런 프로 탁, 이런 식으로 설명, 그 물어볼 때 숙박료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본문도 볼게요. Eine E-Mail aus dem Urlaub. 휴가지에서 온 이메일이네요. 어떤 이메일인지 볼게요. 누가 썼어요? Von Markus. 마쿠스라는 애가요. 안 사격하면은 누구누구한테 쓴 거죠? 누구누구한테 썼냐면요. 마마 온 파파. 엄마 아빠한테 마쿠스가 이메일을 이제 쓴 거예요. 얘가 어디로 여행을 갔나 봐. 휴가를 갔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뭐 여기 어때요? 이렇게 그 이메일을 썼겠죠? 그거 한번 볼게요. Liebe Mama, Liebe Papa.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뭐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강변아 여성 일격, 강변아 남성 일격 해가지고, 혹격이라고 하는데, 일격이죠. 부르는 거지.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콤마 하고, 이제 이메일이 시작이 됩니다. Ich hoffe, 저는 희망합니다. Es geht euch gut. 너네들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제 친한 사이잖아, 나랑. 그러니까 둘을 하는 사이죠? 근데 두 명이니까, 이어라고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이씨를 씁니다. 엄마, 아빠 잘 지냈으면 좋겠어. Ich bin gerade in Salzburg. 나 지금 잘츠부르크에 있고, 오스트리아의 도시죠? 나 잘츠부르크에 있고, Und schicke euch liebe Grüße aus dieser wunderbaren Stadt.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뭐뭐를, 시케네, 보내. 요거 우리 삼사격 지배동사라고 해서 누구한테 뭐뭐를 보내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리베 그류세, 아주 따뜻한 안부를 보내. 어디에서부터 이 wunderbar 하는 거는 영어의 wonderful이에요. 그러니까 이 멋진 도시 어디야? 잘츠부르크겠지. 이 멋진 도시에서 엄마 아빠한테 나 안부를 전해. Salzburg ist einfach wunderschön. 잘츠부르크는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멋져. Die Altstadt mit ihren vielen Sehenswürdigkeiten gefällt mir sehr. Altstadt 하면은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뭐를 가지고 있는 구시가지냐면요, 그 구시가지에 많은 볼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구시가지는 gefällt mir sehr.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 gefallen 삼격지배동사니까 이렇게 mir를 썼죠. 여러분 여기서 단어 하나 봐야겠다. Sehenswürdigkeit라는 표현은요, 볼거리란 뜻이에요. 요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würdig이라는 말이 여러분 독일어에서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영어의 worthy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뭐할 가치? Sehen 할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명사형 kite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으니, 볼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볼거리예요. 여기 이 구시가지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게 내 마음에 너무 들어. Gestern habe ich die Festung Hohen Salzburg besichtigt. 어제는 내가 뭐 했냐면, die Festung, 요새. 그 Hohen Salzburg 요새라는 곳을 내가 관람했어, 방문했어. Heute war ich im Geburtshaus von Mozart. 오늘은 난 어디 갔냐면, 모차르트의 Geburtshaus. Geburt,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집이니까 생가. 생가. 그래서 나 오늘은 모차르트의 생가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Da habe ich viel über sein Leben und seine Musik gelernt.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은 모차르트의 생가겠죠? 모차르트의 게버츠하우스에서 나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그의 삶과, 모차르트의 삶과 그의 음악에 대해서 gelernt, 공부했어. Das Essen hier ist besonders gut. 여기 음식이 특히 너무 맛있어. Ich esse

gern etwas anderes als zu Hause. 나는 뭘 먹기를 좋아하냐면 etwas anderes. 무언가 다른 거. 뭐랑은 다른 거? als zu Hause. 집이랑은 다른 음식 먹는 거 나는 좋아해. Morgen plane ich einen Ausflug. 내일은 내가 뭘 할 계획이 있냐면 그 소풍, 피크닉. 여기서는 뭐 관광이겠죠? 관광할 계획이 있어. 어디로? Schloss Hellbrunn. Hellbrunn 궁전하고 zu seinen berühmten Wasserspielen. 이 헬브룬 궁전의 유명한 분수를 관람할 그런 계획이 있어 라고 합니다. 헬브룬이라는 궁전에 가면 이렇게 정원에 분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수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Das Wetter ist angenehm. 날씨가 아주 쾌적해요. Nicht zu heiß und nicht zu kalt.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좋아요. Ich genieße die Zeit hier sehr. 저는 여기에서의 시간을 너무 즐기고 있어요. Aber ich freue mich auch schon darauf. 그치만 나는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 euch bald wiederzusehen. 엄마 아빠를 다시 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다고만 쓰면 엄마 아빠가 서운하니까 아 이거 너무 좋지만 엄마 아빠 만나는 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Ich rufe euch. 제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게요. In the next 타근 안. 이제 조만간 며칠 내로 전화할게요. 그리고 Viele liebe Grüße aus Salzburg. 잘츠부르크에서 따뜻한 안부를 하면서 마쿠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엄마 아빠가 뿌듯하시겠다. 그쵸? 자, 표현 연구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요. 종속 접속사 das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 우리 그동안 이 종속 접속사 das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얘의 중요한 점은요. 얘가 종속 접속사야. 주문장이 아니라 부문장이기 때문에 얘의 시그널은 뭐였냐면 동사가 맨 뒤로 간다. 부문장의 시그널, 얘는 혼자 있는 문장 아니야. 얘는 어디에 종속된 문장이야. 그 시그널은 동사가 맨 뒤로 간다.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할 건 뭐냐면 das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 das를 만약에 내가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 동사가 원래 자리로 간다고. 원래 자리란 건 뭐냐면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간다고. 이렇게요. 주어, 동사. 이렇게 간다고. 이거 예문으로 봐야겠다. 그쵸? Ich hoffe, dass es euch gut geht.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das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 동사가 여기로 가서 아, 얘 종속된 문장이구나, 부문장이구나 라고 알려줬는데 만약에 내가 das를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 생략을 하되 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줘서 각각을 독립된 문장처럼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두 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두 번째, 얘도 두 번째 이렇게 독립된 문장 두 개로 그냥 연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das를 아무 데서나 다 생략할 순 없고요. 우리가 지금 볼 건 뭐냐면 보통 어디서 생략되냐면 denken, glauben, finden,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지 이런 생각이나 뭐 의견과 관련된 동사 아니면 wissen, 알다잖아. 이렇게 인지와 관련된 동사. 이런 데서는요, das절을 생략할 수 있어요. das라는 종속 접속사를요. 영어랑 비교하면 좀 쉽지. I think that, 뭐 I know that 할 때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듯이 독일어도요, 이런 동사들 다음에 오는 das는요,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구어체에서는 더 많이 쓰이겠죠. Ich denke, wir brauchen jetzt alle eine Pause.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 다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해. 라는 문장. Ich glaube, der Stress macht die Menschen krank. 내 생각에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 Ich weiß, du bist viel jünger als ich. 나는 알아, 네가 나보다 훨씬 어리다는 걸. Ich finde, die Hose passt sehr gut zu seinem T-Shirt. 내가 생각하기에 그 바지는 아주아주 그의 티셔츠에 잘 어울려 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다 중요한 게 뭐냐면 das가 원래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이 das가 생략되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동사가 원래 자리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왔다.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왔다. 요게 핵심입니다. das를 생략하면 동사는 정치된다. 원래 자리 즉 두 번째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비블리 동사이자 삼격 지배 동사인 게팔레는요. 뭐 너무 많이 했죠. 중요한 거 wie gefällt dir die Jacke? 그 재킷 마음에 드니? 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마음에 드는 거니까 반드시 삼격으로 써야 하고요. 그 다음도 중요하다. gut. 좋아. 근데 옷 빨간색은 steht mir nicht. 나한테 좀 안 어울려.
뭐 웜톤인지 쿨톤인지 그런 거에 따라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슈테인 동사가 서 있다 말고 누구에게 어울리다라고 하려면요, 이렇게 삼격 와야 되는 거,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레안에는요, 모모를 배우답니다. 뭐 아시죠? 모모를 배우다니까 이렇게 원래는 사격 목적어가 바로 오는데, 모모를 배우다 말고 모모에 대해서 배우다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영어가 learn about 하듯이 독일어도 레안은 위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위버 쓰면 돼요. Ich lerne jetzt Autofahren. 나는 지금 운전하기를 배운다. 운전을 배운다. 이렇게 사격 목적어 바로 올 수도 있지만, Wir lernen viel über die deutsche Geschichte. 우리는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 했을 때, 뭐뭐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싶으면요, über 사격 쓰시면 돼요. 여기 사격 명사가 나온 거죠. 다음, 형용사의 명사 볼게요. 형용사의 명사화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형용사야. 내가 점을 찍고, 나 이제부터 명사야. 라고 했지만, 형용사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해도 형용사의 특징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etwas나 nichts라는 부정 대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내가 아무리 명사라고 해도 얘는 형용사였었기 때문에 중성 강변화 어미를 가진다. 그치만 얘가 어쨌든 명사라고 주장을 하니 명사처럼 쓰였으니 대문자로 형용사를 쓴다. 즉, 얘는 독립적인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였어. 근데 여러분이 똑똑한 분들은 지금 질문을 했었어야 됐거든. 여기요, 왜 에트바스 안더가스에서 R을요, 작게 써요? 얘처럼 대문자로 써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안더는요, 형용사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수사예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막연한 대상을 수식해주는 말인데, 요 말은 그 소문자로 쓴다라는 거지. 얘는 명사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정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Heute kochen wir etwas Leckeres. 오늘 우리는 무언가 맛있는 것을 만든다. 자, 맛있는 어떤 것이야. 요거는 이제 얘를 명사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문자로 쓴다. 그럼 또 볼까? Hast du heute schon was vor? 너 오늘 벌써 뭐 계획 있니? Nein, noch nichts Besonderes. 아니, 아직 특별한 것은 없어. 라는 문장. 그럼 여기도 nichts를 뒤에 있는 Besonderes가 지금 꾸며준 상태인데,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이렇게 명사가 된 거예요. 요거는 뭐뭐한 것, 맛있는 것, 특별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쳐줘서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하는 거는 맞지만, L과 B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로 갔을 때이 under라는 말은요 명사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트바스를 그냥 뒤에서 꾸며준다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또 선생님이 두개 예문을 이거는 책에 없는 건데 제가 써봤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Ich hab Angst. 나는 두려움이 있어. For 삼격이지 뭐에 대한 두려움? Etwas Neuem.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요거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무조건 es 붙이는 거 아니야? 일단 요거 틀렸어요. 무조건 es 아니고 여기서는 코헨의 목적어 사격이니까 형용사 중성 사격이니까 es를 붙였고 여기도 하벤의 목적어 사격이니까 s를 붙였지만 삼격일 때는 이렇게 m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요거 첫 번째 알려주고 싶었고 두 번째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 이 안더는 작게 쓴다라는 거지. Sprechen wir über etwas anderes.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이제 다른 주제로 이야기 하자라는 이 문장에서도 자, 여기 über 다음에 일단 사격이 나와요. 사격이니까 사격을 s를 쓰되 얘는 뒤에서 그냥 꾸며주는 정도다. 얘는 독립적인 명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어려우면 다른 거는 그냥 다 대문자고 under만 작게 쓴다. 요 정도로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요렇게는 정리하세요. under는 작게 쓴다. 자, 동사 for에도 보겠습니다. for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기쁘게 해주다예요. Es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너를 kennenlernen 하게 된 게, 너를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즉, 만나서 반갑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for이 타동사로 쓰인 거지. 그리고 제기동사로 쓰이는 건 너무 많이 했죠. sich라는 말 붙어서, 제기대명사 붙어서 sich for인인데, 아우프를 쓰냐, 위버를 쓰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아우프를 쓰면은요, 미래적인 느낌, 뭐뭐를 기쁘게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영어에 look forward to ing다. 여기까지 했잖아. 그리고 이번을 쓰면은요, 뭔가 과거,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의 일 해서요, 뭐뭐

미래적인 느낌, 요건 과거적인 느낌이에요. Wir sehen uns in den nächsten Tagen. 우리 조만간 며칠 내로 보자란 뜻이고. Was ist in den letzten Tagen passiert?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과거적인 느낌이죠. 이게 완전히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Next랑 last가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배어법을 보도록 할게요. 배어법. 배어라는 거는 뭐 문장의 순서, 어순을 말하는 거죠. 어순. 어순의 핵심은요, 동사의 위치입니다. 독일어는요, 여러분, 동사 위치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어에서는 동사 위치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동사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정치문이냐, 도치문이냐, 후치문이냐,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뭐 한자 쓸 줄은 몰라도 한자 그 의미는 생각해야 돼요. 한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치는요, 바른 위치야. 그러니까 바른 위치, 원래 위치라는 거죠. 원래 위치는 뭐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올 때예요. 책에는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가 뒤따르는 문장이라고 써 있지만요. 어떤 성분이 와도, 그러니까 주어 말고 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성분이 올수 있잖아요. 앞에 뭐가 와도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오면 얘가 정치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리라는 거 되게 중요해. 독일어에서는 동사가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는 동사 2위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 2위라는 게두 번째 위치란 뜻이겠죠? 동사 2위 언어라고 해서 동사가 두 번째 자리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그럼 정치문을 이끄냐? 바로 대등 접속사가 정치문을 이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 대등 접속사가 있고, 다시 주어 동사가 있어서 이렇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정치문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양팔저울 같은 거지. 얘네 무게가 똑같아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급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문장, 주문장과 주문장이 연결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치문은요, 그럼 이 도자를 생각해보면 이제 거꾸로란 뜻이거든. 거꾸로 된 위치예요. 거꾸로라는 건 원래 동사가 두 번째여야 하지만 첫 번째로 온 거. 즉,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바로 도치문입니다. 동사가 그래서 몇 번째? 첫 번째 자리로 온 거. 두 번째 자리가 원래 정상이야. 근데 첫 번째 자리로 온 거. 요게 도치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여기 접속사가 있고,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고 이렇게 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어떤 접속사가 이 도치문을 이끄냐? 바로 부사적 접속사가 그렇다예요. 뒤에 가서 우리 더 배울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후치문입니다. 후치라는 거이 후자가 무슨 후겠어? 한자로 뒤 후자거든요. 이뒤 뒤에 있는 거 뒤에 위치한다. 뭐가? 동사가. 아, 그럼 후치문은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구나. 이 어순의 핵심은 동사의 위치라고 했어요. 동사가 맨 끝자리에 나오면 얘가 바로 후치문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어떤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고 모든 성분이 다 나오고 끝에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바로 후치문이에요. 근데 요 접속사의 이름은 뭐냐고? 바로 종속 접속사다예요. 자, 그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어순에 대해서 알았고, 봐봐. 이제는 접속사가 문장을 이끌잖아. 이끄는데, 대등 접속사는 정치문을 이끌고, 부사적 접속사는 도치문을 이끌고, 종속 접속사는 후치문을 이끈대요. 그럼 각각의 접속사들에 대해서 지금 좀 배워봐야겠죠? 그럼 대등 접속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등 접속사는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이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양팔저울 얘기를 했는데, 이 급이 같다고. 얘가 더 잘나고, 얘가 못나고, 뭐, 얘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아니라 똑같은 급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다. 주문장과 주문장을 연결해 주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누가 높거나 낮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접속사고 얘는 정치문을 이끈다. 정치라는 건 동사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동사가 원래 두 번째 자리인 게 독일어예요.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딱네개 아시면 됩니다. und, 그리고, oder, 또는, aber, 그러나, denn,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개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운트 같은 거는 뭔가 부과해주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부과해주는 느낌이고요. 아번 대조하는 거고, 오더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댄 같은 경우는 이유에 대한 접속사죠. 그 예시들이 우리 책에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볼게요. 내용을 In Köln scheint die Sonne und es ist warm.

켈른에는 햇빛이 나고 따뜻하다. 이렇게 그리고 따뜻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Wie oft fahren Sie Bus oder Straßenbahn? 당신은 얼마나 자주 버스나 또는 시가전차, 트램을 탑니까? 요거 또는이라고 해서 뭔가 대안을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대안을 주는 거죠. Ich spreche nicht gut Deutsch. 난 독일어를 잘 못해요. Aber ich verstehe es. 그치만 나는 이해는 해요. 그치. 대부분이 그렇잖아. 말은 잘 못해도 이해는 더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 aber라는 말 이렇게 대조시키는 접속사. Ich gehe gern auf Partys. 저는 파티 가는 거 좋아합니다. Denn 왜냐하면요. Ich kann da tanzen. 제가 거기서 춤을 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유를 말한 접속사죠. 이 의미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다 같이 보려는 건 뭐냐면 동사의 위치입니다. 봐, und라는 대등 접속사 나오니 동사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oder라는 대등 접속사 나왔어요. 얘는 지금 문장을 연결한 건 아니고 이 단어를 연결한 거니까 요건 넘어가고. 아버라는 접속사 다음에는 이렇게 역시나 동사 두 번째 자리로 왔고요. 땐이라는 대등 접속사 다음에 역시나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정치되더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더라. 아, und, aber, oder, denn. 얘네들은 동사의 위치를 건들지 않더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then 하면 여러분, while이랑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Ich gehe gerne auf Partys. 똑같은 문장이야. 난 파티 가는 걸 좋아해요. 왜? While ich da tanzen kann. 내가 거기서 춤출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지만 뒤에서 할 건데 while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어디로 갔어? 뺀 뒤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의미여도 동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등 접속사인지 종속 접속사인지 이 접속사의 그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 이걸 할 거야. 아까 운트나 오더 다음에 제가 그리고 또는 이렇게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이란 뜻도 있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도 있대. 언제 그러냐면요. 바로 명령문에서 그렇습니다. 명령문 다음에 나오는 운트는요. 그러면이란 뜻이고 오더는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래. 명령문에선 얘가 특이한 뜻을 가져요.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Komm heute Abend. 오늘 저녁에 와라. 너희들 명령어지. 이거 이어 명령법이죠. 너희들 오늘 저녁에 와. Und 그러면 ich koche für euch 너희들을 위해 요리해 줄 거야. Fahr mit der U-Bahn. 우반을 타고 와. 너 이거 두 명령어지. 너 우반 타고 와. 지하철 타고 와. Oder 그렇지 않으면 du kommst zu spät. 너 너무 늦을 거야예요. 자, 이때요. Und랑 oder를 그리고 또는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영어랑 비교하면 쉬워. 영어도 이거 똑같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 봐봐. Take the subway, subway 타. Or, 그렇지 않으면 you'll be late. 너 늦을 거야. 이렇게 가거든. 그때 or가 또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독일어 똑같습니다. Oder,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랑 비교하면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전 페이지로 다시 가서, 이렇게 aber나 then 앞에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요. 그치만, und나 oder는 그냥 연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이번엔 부사적 접속사도 볼게요. 부사적 접속사는요, 요거 안 지워도 되겠다. 주문장과 주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독립적인 두 문장을 연결해요. 어느 하나가 종속되지 않아. 똑같은 급이야. 급이 같은데, 얘는 그러면 왜 연결을 하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두 개의 두 문장의 관계를 밀접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연결을 합니다. 근데 얘 접속사는 특이한 특징이 있어. 바로 부사 같은 특징이 있어. 이게 접속사야? 부사야?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에서는 부사적 접속사는 그냥 부사라고 볼 때도 있어요. 접속사에 안 넣고. 그만큼 부사적 접속사는 굉장히 부사 같아서 얘는 접속 부사라고도 불러요. 그냥 여러분도 부사라고 해도 돼요. 부사적 접속사라고 해도 돼요. 부사든 부사적 접속사든 간에 얘의 특징은 뭐냐? 바로 도치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사적 접속사가 오면은요,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지. 원래 동사는 두 번째에 나오는 게 독일어의 바른 순서잖아요. 하지만 도치되는 문장, 이 부사적 접속사가 와서 또는 접속 부사가 오는 문장은 동사가 바로 뒤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여섯 개를 또볼 건데요. Also, 그래서, so, 그렇게, dann, 그러면, sonst, 그렇지 않으면, deshalb, 그 때문에,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섯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 한번 볼게요. Ich habe keinen Hunger. 나 배가 안 고파. Also, 그래서,

처음, es nicht, 나 아무것도 안 먹어예요. 자, also라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또는 부사적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먼저 온다. Fahren Sie bis zum Rathaus, 시청까지 타고 가세요. Dann gehen Sie zu Fuß, 그 다음에는 걸어가세요예요. Dann이라는 부사가 나왔으니, 부사적 접속사가 나왔으니, 동사가 먼저 나온다. Ich war krank, 나 아팠어. Deshalb konnte ich nicht kommen, 그래서 나못 왔어. Deshalb라는 부사적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가 나왔으니 동사가 먼저 온다. Ich war müde. 나 아팠어.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konnte ich nicht gut schlafen. 아, 나 아팠어가 아닌가. 나 피곤했어. 나 피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못 잤어. 역시나 부사가 먼저 나왔으니 동사가 먼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부사적 접속사는 부사니까 동사 아닌 성분이 이제 주어 아닌 성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딱 온다라고. 동사가 그래서 첫 번째 자리다라고 정리를 하세요. 자, 근데 또 여기서도 하나 더 있어. 아까 전에 지금 난을 그러면이라고도 읽었지만, 그러고 나서, 난을 그러고 나서라고도 읽었지만, 그러면 이란 뜻도 있고요. 존스트는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요, 명령문에서입니다. 한번 그럼 읽어볼게. Ruf mich an. 나한테 전화해. 난 그러면 erzähl ich dir mehr. 내가 더 얘기해줄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전화로 더 가서 얘기하자.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난이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먼저 나온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러면 하니까 운트 생각나지 않아요? 대등 접속사 운트. 운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나온다. 여긴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부사니까 동사 1번째 자리, 온트는 대등 접속사니까 동사 2번째 자리, 2번째 자리 이렇게 해서 의미는 비슷해. 근데 요 접속사에 따라 동사 위치가 달라지는 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Es muss schnell weg. 나 빨리 떠나야겠다. Sonst komme ich zu spät. 안 그러면 나 늦을 것 같아. Sonst라는 부사가 나왔으니 동사 첫 번째 자리에 나온다. 근데 똑같은 의미를 지닌 대등 접속사 order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동사는 두 번째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노란색 있는 문장은 선생님이 그냥 바꿔본 거거든. 여러분도 책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요, 독립할 수 없는 종속 문장을 연결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주문장에다가 부문장을 연결한다는 거야. 부문장. 부문장이라는 거는 독립할 수 없는 종속 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주문장과 부문장을 연결하는데 왜 연결하냐면 이 주문장에 대한 내용을 부문장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어떤 논리를 더해 주는 거죠. 왜 그런지, 언제 그런지,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종속 접속사의 특징은 뭐였냐면 동사가 맨 뒤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었냐면, 종속 접속사? 이 종속문이라는 신호는 누가 주냐? 동사가 맨 뒤로 가는 게 시그널이다라고 했어요. 동사가 맨 뒤로 갔다? 아, 이거는 종속문이구나. 이거는 혼자 독립적으로 못 쓰는구나.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문장이었다면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동사가 맨 뒤로 갔다? 얘는 혼자 존재하지 못해. 어디 매달려 있어. 어디 종속해 있어. 어디에 속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속문장. 그러니까 부문장이 앞으로 나오면 왜 나오겠어요? 보통 강조하려고 먼저 말하겠지. 그러면 주문장은 도치된대. 이거는 우리 예시 보면서 할 거예요. 일단 여기 6개 먼저 볼게요. 뒤에 또 있기는 해요. Als 뭐뭐 했을 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bis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 있고, 나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 damit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거, das 뭐뭐라는 것이라 해서 영어의 대절 같은 거 있다 했지. 근데 das를 생략하면 정치문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도 했잖아요. 예시를 보면서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Als Anrief, 그가 전화했을 때, schliefen wir alle noch. 우리는 아직 다 자고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봐. 지금 종속 문장, 이 als라는 종속 접속사를 가진 종속 문장이 먼저 나왔어. 강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먼저 나오면 주문장이 도치되는 거. 이거 보였죠? 이거 일단 확인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else라는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는 여기 맨 뒤에 온다. 맨 뒤. 물론 이거는 지금 주어 동사밖에 없어서 얘가 두 번째인지 맨 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다른 성분이 있었어도 여기 사이에 다 쓰고 anrief 얘 동사는 맨 뒤로 오는 거예요. 지디아네 야케 안. 야, 너그 재킷 좀 입어라. before 뭐 하기 전에
Do

house them house keys. 너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Before라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는 여기로 맨 뒤로 간다. 동사가 후치되는 게 종속문의 그 시그널이었어요. Ich warte hier. 나 여기서 기다릴게. Best comes. 네가 올 때까지. 역시나 종속 접속사 best가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갑니다. Da es regnet. 비가 오기 때문에 Bleib ich heute zu Hause. 나는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자, 여기서는요, 종속문이 먼저 와서 일단 주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된 거 확인했고요. 나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다. Der Lehrer spricht langsam.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신다. Damit alle ihn verstehen. 모두가 그 남자, 선생님이겠죠? 그 남자쌤을 이해하기 위해서 damit이라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다. 자, 동사의 위치가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Ich glaube, dass das eine gute Idee ist. 내 생각에 그것은 eine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das를 그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언제? 생각이나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그래서 das를 생략하면 동사가 원래는 종속 접속사니까 여기 있었던 동사가 das를 생략하면 여기 두 번째 자리, 원래 자리로 정치한다 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 Ich weiß das, das schlecht für die Gesundheit ist. 나도 알아. 그게 건강에 나쁘다는 걸. das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원래는 여기 동사가 맨 뒤로 가지만 das가 생략하면 얘를 같은 급의 주문장으로 쳐주기 때문에 동사가 다시 이렇게 두 번째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개 있네요. for, wegen, weil, wenn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뭐 인지 아닌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동안,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when은 뜻이 되게 많아. 했을 때마다, 뭐뭐 할 때, 뭐뭐라면 이렇게 반복, 미래, 조건의 뜻이 있는데요. Ich weiß nicht ob, 간접부문문의 ob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문장인데 역시나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다. 이거 보시면 돼요. 나는 그게 금지됐는지 아닌지를 몰라. Obwohl es manchmal sehr laut ist, 비록 때때로 너무 시끄럽지만 그거 우리를 방해하지는 않아. Obwohl이라는 종속 접속사 나오니 동사 여기 맨 뒤로 간다. Mein Freund muss arbeiten. 내 친구가 일해야만 해. Während ich im Urlaub bin. 내가 휴가에 있는 동안 역시나 종속 접속사 während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가고요. Er hat sich geärgert. 그는 화가 났어. Weil du das gesagt hast. 네가 그 말을 해서. 여기서도 종속 접속사 while이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갑니다. 자, 그리고요. when이 뜻이 많았잖아요. 조건 먼저 볼게요. Es ist besser when er morgen kommt. 그가 내일 온다면 좋겠어. 온다면 하고 조건을 말했죠. 종속 접속사 when이니 여기 이렇게 동사 맨 뒤로 가고요. Wenn ich krank war. 내가 아플 때마다 Wenn ich zu Hause geblieben. 나는 집에 있었어 라는 문장인데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갔고 이거 반복의 의미로 새로운 문장 만들어봤어요. Wenn ich 18 werde, mache ich den Führerschein. 내가 18살이 될 때, 미래의 일이죠. 종속 접속사 wenn이 있으니 동사는 역시 맨 뒤로 갔고 18살이 되면 나는 자동차 면허를 딸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관 접속사도 볼게요. 상관 접속사란 두 요소를 짝으로 묶어 강조하거나 대비하는 접속사라고 써 있어요. 일단 여러분 상관이란 말부터 생각해 볼게. 우리 상관이란 말 언제 쓰냐면 야, 상관하지 마.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그치? 상관한다는 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관 접속사는 접속사 두 개가 세트로 다녀. 항상 세트예요. 하나만 쓸 순 없어. 두 개가 세트로 다니는데 얘네가 밀접하게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짝이야. 세트야. 세트로 묶어서 뭔가 강조하거나 대비하는 접속사래요.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동사 위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nicht 또는 kein a, sondern be라고 해서 a가 아니고 be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not a but b예요. 이거 똑같이 생겼지? nicht a, sondern be. not a but b의 구조. 그리고 또 하나 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으로 nicht nur A, sondern auch B 라고 해서 영어의 not only A, but also B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entweder A oder B 라고 해서 A거나 B거나 이렇게 양자택일하는 거 영어의 either A or B 그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 영어랑 똑같아요. 상관 접속사 이렇게 최소 3개는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일단은 여기 첫 문장부터 볼게요. Meine Eltern kommen nicht heute. 우리 부모님은 오늘 안 오고 sondern morgen. 내일 오셔 라는 문장. 자, 오늘이 아니야 하고 일단 정정을 해. 그 다음에 sondern morgen. 그게 아니라 morgen이야. 내일이야 하고 대조도 하거든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존던이라는 말 앞에 이렇게 보통 콤마를 찍어야 돼요. 대조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보자. Nicht nur gestern, 어젯뿐만이 아니라, sondern auch heute, 오늘까지도, es ist viel zu kalt, 오늘까지도 엄청 춥네. 어제만 추운 게 아니야. 오늘도 엄청 추워.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도요, nicht nur, sondern auch라는 구문이 쓰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를 해주면서 강조까지 해줘.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어제 추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춥다는 말을 하려고 nicht nur, sondern auch 구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통 이렇게 콤마를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볼게. Ich fahre entweder mit dem Fahrrad oder mit dem Bus. 나는 타고 간다. Entweder oder. 이거는 영어의 either A or B의 구조였어.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간다.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거. 양자 택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뭐 특별히 어느 하나를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존던이란 말은 이 뒤에 있는 말을 대조시키니까 이 뒤에가 강조되거든. 그래서 여기 콤마를 찍어서 명확하게 이 대조되는 거를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상관 접속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접속사 3개 정리했어요. 그쵸? 3가지에다가 상관접속사를 추가해서 정리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 대등접속사. 주문장과 주문장을 이어주고 동사는 정치한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치. 부사적 접속사. 이것도 주문장과 주문장을 이어주는데 동사가 첫 번째 자리로 온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종속접속사. 이거는 주문장과 부문장을 이어주고 부문장에 있는 동사는 맨 뒤로 간다. 후치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하고 보너스로 이렇게 상관접속사까지 정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 모든 접속사를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접속사라는 게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쭉 계속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요. 또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우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오늘 8강이에요. 8번째 강의. 우리 4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시간이지. 자, 의사소통 16문항이에요. 자, 10번부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B한테 얘기하는 거야. 미나야, 한국에서, 친구네요. 친구 간에. 너는 뭐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B가 미나겠지? 미나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냐떠,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그럼 뭐겠어? 너의 집이 어디 있냐? 한국에서. 이제 선생님도 베트남 친구들하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 그때가 막 한국이 드라마로 알려지던 때였거든.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도시에 대해서도 뭐 서울이 수도고, 부산, 뭐 광주 이런 도시들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린다. 하늘에서 막 차가운 것들이 얼음이 떨어지고 나잡아봐라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나라가 있다. 자기네 나라에선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 이런 거, 한국에서 너의 집은 어디에 있냐? 어느 도시에 있냐?

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 자, 이렇게 대답을 했지? 자,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뭐겠냐? 그러니까 I 누구를 만나니? 섬 살다. 어디에서 사냐? 그때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유력하네. 뜻이 통해. 람네지. 자, 무슨 네가 직업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직업을 일하냐? 즉 직업이 뭐니? 아니죠. 마우니우 또이. 몇 살이야? 대답이 예를 들어서 여기 18세, 18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야. 자, 틱 좋아해. 안 먹다. 바잉. 바잉이 빵, 떡이었지. 그러니까 바잉을 먹는 걸 좋아하니? 역시 나의 집은 서울이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이 질문과 답이 이렇게 있어. 여기 다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섬은 살다고 어디 어디에서 사느냐 그랬을 때 나의 집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의미는 통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야. 10번에 2번. 11번이에요. 사파가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이 아이고 실로이 아잉 죄송합니다. 아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아마 이 사람의 가방인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열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 허이닷? 글쎄요. 이 1번을 정답이라고 한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어. 허이는 뭔데? 약간. 낫은 뭔데? 비싼. 이거 좀 비싼데?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고. 자, 머이는 뭐예요? 원래 머이는 초대하다란 뜻이야. 초대하다. 누군가 대상이 나오겠지? 대상이 뭐 하도록 초대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또 어떻게 쓰이냐? 권하다, 권유하다란 뜻으로도 쓰여요. 누군가에게 뭐뭐 하도록 권하다. 자, 지, 당신이 줌 사용하세요. 그럴까?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자, 컴사우로. 우리 컴사우는 배웠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컴사우. 자, 로우는 뭔데요? 원래 어디란 뜻이지? 의문사 어디? 그런데 에이 어디? 안 그렇단 뜻이지. 우리말도 똑같다고 해서 베트남어도 부정을 얘기할 때. 그래서 아이 컴이 부정 의미가 있으니까 부정을 강조해 주는 거라고 해서 아이 괜찮아요. 라고 하는 뜻이야. 유력해. 그렇지? 자. 앙. 형은 오빠는 이름이 두원이야. 그렇지 않지? 쭉뭉 한 단어로 축하한다는 뜻이라고 해서 축하합니다. 생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지? 역시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기출을 보면 감사합니다 한번 나오고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나와.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 근데 늘 사파를 가지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기출을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파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여기를 빈칸으로 놓는 거한번 또는 여기를 빈칸으로 놓는 거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했을 때는 컴싸오 또는 컴싸오가 나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제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여기 4개에서 골라봐. 자, 짜오반 친구한테 인사하는 거네. 안녕 친구. 나이마이 내일 갑니에 만나 응? 아마 헤어질 때 하는 말이네. 우리 이 짜오는 만날 때, 헤어질 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짜오만 가지고는 지금 이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인지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지 사실은 몰라. 근데 지금 여기 내일 만나자 하는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하는 말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럼 B가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을 하겠지 아마. 자, 고스이도.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고맙다고 할 때, 아니 별거 아니야. 천만에라고 하는 표현이었지? 아니고. 자, B는요. 땀비엣이 나왔네요. 한자어라고 그랬지? 잠별, 잠시 이별. 역시 T로 끝났어. 이별. 잠시 이별하는 거야. 그래서 잘 가, 잘 있어. 또 만나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지? 아, 참, 이게 의미가 깊어요. 베트남어가. 유력해. 자, 여기, 레, 또이, 노이인데, 또이는 나죠? 노이가 말하다란 뜻이야. 만약에 이렇게만 나왔다, 그럼 내가 말한다, 나는 말한다, 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인데, 내가 나왔어. 내는 원래 놓다, 뭘 두다란 뜻으로 놔두다.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놔두다란 뜻이 있어. 대화를 할 때, 이거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내가 말할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물어보도록 가만히 놔둬. 이런 의미로 할 때, 내를 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또이 노이, 그러면, 내가 말할게. 넌 가만히 있어. 이러한 말로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맞지 않죠? 행갑라인 나왔네요. 약속해, 뭐할 걸? 만날 걸? 다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었어. 다시 만나, 또 만나, 라고 할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땀비엣. 하고 행갑 라이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자, B와 D, 4번이 있네. 4번.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형식의 문항이 나왔을 때 땀빗이나 행갑 라이가 여기 들어갔었어. 그래서 아, 이거 헤어지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 두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말로 땀빗이 여기 들어갔으면 행갑 라이를 찾는다든지 행갑 라이가 들어가면 땀빗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헤어진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두 개를 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지. 자, 4번 정답 이제 13번. 자, 이 13번도 지금 A, B, A, B, G. 근데 빈칸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이것만 가지고 해볼까? 왜냐하면 질문하고 답이니까. 답이 이거면 어떤 질문인가 우리가 한번 알수 있을 거란 말이야. 뭐라고 지금 질문했는데 거기다 대답이 이거야. 나의 전화번호는 이거야. 그럼 뭐, 뭘 물어봤겠어요? 너의 전화번호는 뭐냐? 당신의 전화번호는 뭡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볼까? 이게 있는지. 아잉. 자, 당신이 형이 오빠가 어디에서 일해요? 나의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아니고, 당신은 씽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태어났나요? 아니지. 자, 당신은 럽자딩, 자, 가정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설립하다 할때 립자라고 그래서 세울 립자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다, 결혼하다, 가정을 이루다. 그리고 나지어는 했나요? 안 했나요? 라는 여부를 물어본다고 그랬지? 결혼했나요? 가정을 이뤘나요? 안 했나요? 나의 전화번호는 아니고. 꽁띠, 회사지? 누구의? 당신의 회사, 니아찌가 주소예요, 주소. 주소. 주소는 뭐예요? 근데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역시 아니야. 자, 그럼 5번. 여기 지금 전화번호가 있네요. 전화번호. 누구의? 당신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렇지? 몇 번입니까? 이거. 그랬을 때, 나의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이거네요, 이거. 자, 5번이야.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구조가 어때요? 똑같아. 똑같아. 구조가. 그렇지? 어순이 똑같아. 이렇게. 자, 정답이 5번인데, 그러니까 빈칸인 문항은 아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풀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럼 한번 이걸 해볼게. 여보세요. 냐항이라고 하는 거는 식당이라고 그랬지. ABC 식당이 씽에 응애는 전화를 받다 할 때, 응애가 듣다라는 뜻인데 원래 전화를 받는다고 할때 응애를 쓴다고 그랬어. 그리고 씽은 정중하게 표현할 때야. 자, 누가 전화를 받는 거야? ABC 식당이 전화 받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뭐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여기 식당 ABC 식당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지. 그러니까 A가 여성인 거야. 나는 무언 원해요. That 반. 자, 테이블이지 식당이니까 테이블을 that 하고 싶어요. 예약하고 싶어요. 언제? 7시 저녁. 홈나이 오늘. 오늘 저녁 7시. 어순 이렇다고 그랬지? 오늘 저녁 7시에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 정중하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묻는 거였어. 그리고 내 전화번호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더라. 13번에 5번. 이제 14번. 14번 보니까 다
시간이 나왔죠? 답지가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대화의 내용으로 봐.

영화가 시작하는 시각. 에머이, 얘야, 동생이죠? 동생아, 지금이 몇 시야? 지금은 5시예요. 자, 로이는 완료형이지? 시간이 흘러서 지금 5시가 됐어요. 저희,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표현이, 아이고, 아이고, 뭐니? 이런 얘기야. 원래 쩌이가 뭔데요? 하늘이란 뜻이야. 어이는 뭔데요? 바로 이 어이야. 그래서, 동생아, 그런 거죠. 이건 뭐야, 그러면? 하늘아,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10분 느어 더 있으면 영화가 쌤 뭐뭐 할 거야. 맞도 시작하네. 강조해 주는 거지. 야, 10분 후에 영화가 시작하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5시야. 10분, 그럼 5시 10분이네. 5시 10분. 그렇지? 2번 정답. 최근 기출에 뭐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각은 기차가 출발하는 시각은,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각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숫자가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5시, 또 10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다. 그리고 너는 더다. 이것을 알면 바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10분 더, 10분 후에. 그러니까 5시 10분이 바로 되겠지?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뭐 이상하게 한번더 선생님들이 꼬아서 역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이런 것이 없어. 최근 기출을 보면, 문항을 풀면서 학생들이, 아, 이 정도 내가 공부하면 이런 문항을 풀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4번에 2번 정답이고, 15번. 란의 가족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자,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하고 이 질문들을 하나씩 지금 넣어봐야 될 거야. 예,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자, 란의 자딩, 가정, 가족은 있어요. 5명이. 누구냐? 몸에. 아버지, 어머니, 지가이. 자, 란이 보통 여성의 이름이거든. 그러면 여성이라고 보고, 그러면 언니가 되겠지. 친언니. 란. 그리고 남자 동생, 남동생. 이렇게 5명. 란의 부모님은 다. 그러니까 이 앞이 주어가 되겠지. 복수 개념의 주어. 부모님이니까 복수죠. 다, 뭐뭐다, 루어스다. 역시 한자어야. 티로 끝났어. 율사야, 율사. 법률할 때 율. 그러니까 변호사란 뜻이에요. 루어스. 두분다 변호사. 자, 2년 전에. 우리 찌역이 앞이란 뜻이지? 싸우의 반대말이야. 싸우는 뒤. 2년 전에, 란의 지가이, 언니가, 나 뭐뭐 했어? 아, 상, 한국에 오다. 자, 상이 뭔가를 건너가다, 건너오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에, 외국으로 가서 가다라고 할때 상을 많이 써. 한국에 왔어. 뭐뭐 하기 위하여. 역시 똑같아. 주어가 서술어 했어. 대 동사. 동사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2년 전에. 그리고 란의 남동생은 누구야? 싱비엔. 대학생이지? 한자어라고 그랬어. 생원. 대학생을 싱비엔, 생원이라고 부른다. 몇 학년이라는 학년이 나왔네요. 두 번째 해. 그치?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지, 대학생을. 그래서 2학년 대학생이야. 대학교 2학년 학생이야. 자, 이런 설명. 1번. 아빠는, 아버지는 올해 몇 살이시냐? 찾을 수 없죠. 지가이. 언니는, 친언니는, 럽자딩. 우리 앞에 나왔지? 가정을 이루다. 결혼을 했는가? 나았지요니까 완료의 여부. 지금 결혼했는지 안 나와. 단지 정보가 2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라는 것만 나와. M자이는, 남동생이죠? 싱비엔, 대학생이야. 남트머이, 몇 학년 대학생이냐? 2학년 대학생이야. 나왔네요. 이렇게. 자, 어순을 보세요. 싱비엔 남트하이지. 그런데 지금 몰라. 이거를 몇 번째 연도 학생인지, 몇 번째 해 학생인지, 몇 학년 학생인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머이만 온 거야. 알면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렇게 온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딱 맞아 떨어져. 의문사 빼고 거기다가 아는 단어만 넣으면 그게 단문장이 된다. 그렇지? 자, 남트 머이를 쓴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몇 얼마라고 하는 것이 바우니우도 있는데, 바우니우는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을 모를 때 쓴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대학을 한 20년씩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 그렇지? 근데 보통 4

4년, 뭐 의대 같은 게 6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라는 당 현재 진행형이지 살고 있는가 하는 걸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누구와? 아버지, 어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알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자, 어머니는 일을 하셔. 뜨 A, 낸 B네요.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냐? 역시 여기 나와 있잖아. 그냥 여기 보면 둘다 법률가, 변호사라고만 나와 있어. 자, 이것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일을 쓴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3번. 자, 이제 16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역시 4개 중에서 2개 골라봐요. 아잉, 형, 오빠가 니들 여행 갔어. 어디로? 다낭, 다낭으로. 바오서, 언제? 자, 여기 지금 바오서가 언제라고 하는 한 단어, 의문사예요. 그런데 이 바오서는 특징이 문장의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제가 결정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뒤에 있으면 과거가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언제 뭐뭐 했느냐. 만약에 바우소가 앞에 있으면 언제 뭐뭐 할 거냐라고 미래형이 된다고 그래서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이게 뒤에 있으니까 다낭에 언제 형은 오빠는 여행을 갔는가 이런 의미가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작년에 갔다, 뭐 지난달에 갔다 이런 과거 시제가 와야 되겠지, 과거 시점이 와야 되겠지. 보세요, A 두주 후에. 싸우지? 이건 미래잖아. 자, 뚜원이 주야. 숫자가 앞에 왔지? 그러니까 두 주라는 기간이죠. 남과의 한 단어네요. 작년이라고 하는 뜻이. 남과의 유력해 작년에. 그렇지? 자, 머이탕 느어? 한 달, 두 달. 우리 단위 앞에 왔어. 기간이라고 그랬어. 근데 몇 개월인지 몰라. 그래서 머이를 쓴 거야. 몇 개월 더 있다가 후에 그런 뜻이지. 몇 개월 후에 역시 이것도 미래 시점이니까 아니고 머잉아이 지역 며칠 똑같아. 여기 몇 개월 또는 며칠이지 당하고 응아이만 다른 거야. 며칠 전에 이것도 역시 며칠 전이라고 하는 과거니까 며칠 전에 다낭에 갔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하고 디. 자, 4번 있네요. 비하고 디가 되겠다. 이제 이것을 아느냐, 이것이 앞과 뒤에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알면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 17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사파를 보니까 두 사람 식사를 하는데 보세요. 지금 싹 비웠어. 이제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아. 자, 너. 무언 원해요 안 먹기를 자 템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추가하다 그런데 동사와 함께 쓰여서 다른 동사와 추가로 동사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추가로 더 먹고 싶니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느어를 더 썼네 느어는 더 그런 뜻이잖아 추가로 더 먹고 싶니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아 아니네요 아니에요 저는 뭐다 먹었어요 뭐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파와 맞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 자, 1번. 노소 이렇게 돼 있지? 노가 뭔데요? 노 했어요. 완료형. 노가 배부른 그런 뜻이에요. 노가 배부른. 우리 반대말이 로이였지? 로이. 배가 고픈 거. 아, 배불러요. 유력한데 1번. 자, 그럼 2번은요. 찌어 안. 자, 먹단데 찌어가 서술어 앞에 쓰이면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 아직 뭐뭐 하지 않다란 뜻이지? 아직 못 먹었어요. 이런 말 아니고. 3번. 로이 나왔네. 이건 배지?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 배가 고파요. 아니고. 무언 원해요. 고 이템. 자, 여기 지금 템 추가하다는데 여기 이거지? 여기선 지금 더 추가로 먹다는데 여긴 지금 뭘 썼어요? 고이를 썼지? 주문하다란 뜻이에요. 고이가 고이 다음에 전화가 나오면 전화를 걸다란 뜻이 있고 고이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주문하다란 뜻이 있어요. 둘다 돼. 고이가 여기서는 더 추가로 주문하고 싶다. 역시 의미상 아니고

5번 쎄 미래형이지? 안못 리아. 자, 리아는 접시야. 똠 새우. 능엉은 굽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똠 능엉 하면 뭐예요? 구운 새우야. 새우구이. 음식명이 되겠지? 한 접시를 새우구이 한 접시를 더 먹을 거예요. 먹을 거다. 미래형이지? 지금 그 내용이 아니야. 지금 다 먹었다. 배부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17번까지 봤고, 이제 18번. 자, 18번 문항이 빈칸이 3개가 있는 문항이 나왔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역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야. 자, 어찌, 안녕하세요,찌, 언니 누나.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는 무언 원해요? 꾸원을 사기를. 꾸원이 뭔데? 바지야, 바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쇼핑을 하는 거구나. 옷가게에 와서 하는 얘기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자, 여기 보세요. 찌. 당신은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나는 바지를 사고 싶어요. 그렇지? 유력해. 지금 A가 옷가게 주인 또는 직원이라고 봐요. 그리고 B가 손님으로 왔어. 자, 옷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인사를 이렇게 했지? 자, 어찌 여성일 때, 안녕하세요, 손님,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성일 때, 찌, 언니, 누나, 남성 손님 같은 경우엔 아잉요겠지. 형, 오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나는 바지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60만 동입니다, 손님, 정중하게. 뭘 물어봤습니까? 가격을 물어보는 거겠지. 가격. 자, 가격 물어보는 표현이 있나요? 여기 있네. 자, 이 바지. 바지고, 그러면 분류사가 가이라는 걸알수 있지? 일반 사물. 이 바지가 얼마예요? 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야. 자, 그러니까, A도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지? 이 가게 주인, 가게 직원도 역시 여성이라는 걸 알수 있어. 사장님.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역시 그분이 여성일 경우에, 찌라고 부른 거야. 자, 이 바지가 얼마예요? 여기 들어가겠지? 60만 동입니다, 손님. 오이, 아이고, 이 바지가, 넵,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부어. 부어는 크기가 맞는 그런 뜻이야. 누구에게? 나에게. 워이는 뭐뭐와, 또는 뭐뭐에게, 나에게 맞아. 니은 그러나 역접이죠? 약간 낫해요. 낫은 뭔데? 비싼 그런 뜻이야. 자, 니은요 독백형이지. 그런데 약간 비싸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B가 뭐뭐예요?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컴드업.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안 돼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요청한 것 같아. 뭐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답이 중또이 우리는 만 팔아요. 룸사 자사가 바로 가격할 때 가짜죠. 가격. 어떤 가격? 맞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룸이 맞다 옳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룸사 하면은 정가예요. 정가. 정가 판매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물어봤다는 걸알수 있어. 뭔가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흥정을 지금 하는 거지. 그랬을 때안 돼요. 우린 정가 판매합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C를 볼까? C를 보면 다 당신이 감가 역시 맞네요. 할인해 달라. 쪼 누구에게? 나에게. 그게 가능한가요? 안 돼요. 느어컴이지? 가능해요? 느어기에요? 느어하지 않다.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가 판매한다. 자, 여기 우리를 보세요. 중또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썼어. 우리 중또이가 있고 중따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A가 중따라고 한다면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B가 포함되고 있는 거야. 우리 둘. 그런데 지금 상대가 뭔가 요청하고 있는데, 아, 그건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 편, 이쪽 편, 우리 가게 측에서 그걸 해줄 수 없어요. 라고 할때 중또이를 쓴 거야. 듣는 사람을 뺀 우리.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썼어.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찌, 당신이, 쪼, 대상, 그리고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지? 그러니까 이 명사를 나에게 주세요.

자, 명사가 뭔데? 이 바지. 그런데 못가이라고 돼 있지? 이 바지 한 벌. 이거 한개 나에게 주세요. 네. 자, 그러면 A, B, C가 되겠지? C가 지금 이걸 요청한 거였으니까. 자, 1번이 있네요. 1번. 어때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모른다. 근데 이거는 알겠다. 그럼 B가 가운데 있는 것은 안단 말이야? B가 가운데 있는 거. 그렇지?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야.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골라보는 거예요. 알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빈칸이 세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자, 그래서 18번에 1번. 이제 19번. 뭐에서 한 단어죠? 지금 자, 아잉, 당신이 터이 느껴요, 봐요. 점의 응어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응어이 베트남 하면 베트남 사람, 응어이 한국 하면 한국 사람. 근데 이 응어이가 사람의 몸, 신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몸 속이란 뜻이지. 점은 뭐뭐 속에 안에 그런 뜻이니까 몸 속이 어떻다고 느껴요? 몸이 좀 어때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아잉이 형이 오빠가 여전히 솥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거예요. 미니까. 그리고 닉 더우. 자, 더우는 머리지. 이 닉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통증 중에서 쑤시는 것을 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닉 더우한 머리가 쑤신다. 이 솥은 열이 난다는 뜻이에요. 열이 나고 머리 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형은 오빠는 뭐뭐예요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죠. 너헌소 이렇게 돼 있지. 이 너는 정도가 덜하다란 뜻이에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이 너는 뭔가를 바치다,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어. 너가. 근데 이 우리 진료 표현에서 병이 정도가 심한 그 정도가 덜하다라는 뜻으로 보다 비교급이지 보다 더 덜하다. 이제 완료형이지. 정도가 덜해졌다, 좀 나아졌다, 회복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지? 터이 느껴요. 점맛 한 단어예요. 어지러운 그런 뜻이야. 어지럽다고 느낀다 아니고. 자, 낸 특서이. 특서이가 일어난다고 했지? 깨어 일어나는 거. 일찍 깨어 일어나는 것이 낸 좋다. 자, 이 낸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온 게 상관없고로 위 A, 낸 B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하다. 그래서 보통 생략도 하고 A여서 그래서 B하다. 인과관계 이렇게만 많이 나왔는데 이 내는 주어 서술어 있을 때 서술어 앞에 쓰여서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니 다의어라는 거야. 다의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fine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지. 뭐 덥태숙 체육을 연습한다 할때 습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운동한다. 운동하러 가야만 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자, 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뭐뭐 하시오 라는 뜻인데 니 가다라는 거지 뭐 하러 가? 함. 함이 진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진찰하다라는 뜻이거든. 함이 진찰하다. 그러니까 진찰하러 가세요 라는 거야. 나이는 즉시 동사와 함께 쓰여서 즉시 동사하다라는 뜻이야. 끝에 이 뒤도 명령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뭐 해! 안 하면 안 돼! 이런 어감이 아니라고 했어. 왜? 형이잖아. 형, 뭐, 뭐 하세요!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형, 빨리, 즉시 병원 가세요. 진찰하러 가세요. 라고 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형, 빨리 병원 가세요. 라고 하는 뜻이 오겠다. 오면 되겠다. 자연스럽겠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자,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 아,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아, 여기 보세요. 줄릭 사빠라고 돼 있지? 사빠 다 대문자로 돼 있지? 예, 베트남의 북부 산간지대에 있는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파 여행이죠. 사파 여행. 이곳이 사파라고 하는 거야. 이 복장 보세요. 이게 소수민족. 아, 우리가 그 문화문항에 볼때 소수민족은 산 고지대에서 거주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이 사파 지역이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소수민족의 복장이에요. 전통적인 복장. 자, 그래서 사파 지역의 여행인데, 응아이가 날이고 이댐은 밤이에요. 그래서 밤낮 할때 응아이를 낮이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3일 낮, 2일 이틀 밤이야.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게 2박 3일이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베트남어는 3일이 먼저 나와, 그리고 2박이 뒤에 나오는 거야. 3일, 이틀 밤. 2박 3일. 자, 허이하잉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부터? 하노이로부터 출발해. 출발 지역이 하노이야. 자, 그리고, 니방, 셀르, 이렇게 돼 있지? 뭐로써 가나? 수단이야, 교통수단이. 셀르어로써. 르어가 뭐라고 그랬지? 불이라고 그랬지? 불차. 무슨 차지? 기차, 기차. 자, 기차로 가는 거야. 수단은 기차야. 그리고 지, 단지. 보세요. 300만이지? 300만 동이야. 캑, 손님 객자라고 그랬지? 손님 한 명당. 300만 동. 그리고 이 뇸은 그룹, 팀이란 뜻이거든요. 뜨, 뭐뭐부터, 6명부터의 팀이, 잠자, 감가라고 그랬지? 감가, 할인하다, 할인을 받는 거야. 수동태, 그렇지? 몇 프로? 10%. 6명 이상의 팀은 10% 할인받아. 자, 그리고 리엔헤가 연계라고 그랬지? 연락처, 연계하다, 연락하다, 연락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 024가 하노이 지역의 지역번호거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 자, 1번 출발지 언급됐어. 하노이로부터 출발해. 연락처 여기 있어. 참가 인원은 없어요. 그렇지? 지금 여기 6명 이상의 팀이 할인받는다. 그건 할인 조건이지. 이동수단은 기차. 예, 그래서 참가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지. 자, 이제 21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B의 취미는, 자, 이 B의 취미를 물어보는 거야. 친구, 너의 취미는 뭐냐? 지금 A가 물어봤지, B의 취미를. 그랬더니, 나의 취미는 니쭉 아잉이야. 자, 여기 지금 아잉이, 여기 물음표시 성조가 있죠? 사진이란 뜻이라고 그랬어. 그냥 아잉은요, 성조가 없는 그냥 아잉은 우리 형, 오빠, 그런 말이었고, 그리고 쭉은요, 동사로서 사진을 찍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거야. 사진 찍는 게 베트남 사람 취미야. 이 B의 취미야. 베트남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아주 좋아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 언제 가느냐? 주 끝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말이야. 근데 모의가 나왔네? 모의 다음에 명사는 매 명사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그 시점에 들어서. 매 주말의 시점에 들어서, 와우 다음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그 시간에 들어서 이런 말이라고 그랬지? 봄에, 봄, 와우, 봄, 그럼 봄에 들어서, 그렇지? 일요일, 그럼 일요일에 들어서 뭐뭐 한다. 매 주말,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가. 그게 내 취미야. 이런 얘기. 자, 그럼 B의 취미는 뭐냐? 여기 1번 있네요. 1번, 사진 찍는 거. 자, 수영하는 거, 베트남도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과 가까워요. 물과 친숙해. 수영도 많이 합니다. 머이죠. 머이가 수영하다야. 머이. 자, 산에 가는 거. 우리는 각 도시마다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는 것이 꽤나 보편적인 취미예요. 그런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은 도시마다 산이 있지 않아. 산이 좀 한참 이동해야만 산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은데 레오 누이라고 해요. 누이 산을 오르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우리 떡 태해죽이지? 떡 연습하다 습자 그 다음에 태해죽 체육이라고 그래서 한자어로 체육을 연습하다. 그리고 축구 국민 스포츠 우리 축구를 한다라고 할때 축구가 뭐였지? 몽 나, 차는 공. 그래서 축구를 하다, 플레이 하다라고 하는 말로 쩌이를 썼어. 쩌이.
몸담 축구를 플레이한다. 또 농구 요새

무엇을 이것 때문에 의문이 돼? 그런데 이것을 꼭 의문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뭘 물어보는 거야? 동사를 물어본다고 그랬어. 만약에 꼭 의문문이 없으면 뭘 물어볼래?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게 때문에 의문문이 되는 건데 지금 꼭 의문문, 의문을 만들어주는 표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물어볼래? 안 물어볼래? 이렇게 우리가 묻는 거라고 했어요. 너뭐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뭐좀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했지. 그렇지? 자, 이 너는 더. 그래서 너 뭔가 더 물어볼래? 이렇게 지금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정중하게. 우리 꼭헌 의문문일 때, 거라고 대답하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대답할 때, 거라고 그랬어. 예, 여쭤볼게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하겠지? 질문을 하겠지? 제가 해요. 이해해요. 다. 우리 해서는 남기지 않고 다 그런 뜻이야.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지? 자, 제가 두 과목을 시험 볼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수학 과목을 좋아해요.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요. 쪼, 엠, 대상, 동사. 저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주세요. 못쭈, 잠시. 예, 저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렇지? 유력한데? 이 단어는, 이 강은, 컴콜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자, 23번이에요. 인호와 짱의 대화네. 자, 짱아, 베트남의 날씨가 어때? 자, 베트남의 북부 지역과 남쪽 지역은 에서의 날씨가 서로 달라. 응? 북부 지역에서는 꼭 있어 네 계절이. 그게 뭐예요? 수원하, 투럼, 춘하, 추동. 북부는 사계절이 있다는 거야. 자, 그건 그렇고 북부는 그렇고 남부 지방에서는 단지 두 계절만이 있어. 그게 뭐야? 비 오는 계절, 우기. 그리고 건조한 계절, 건기. 그렇게 두 계절이 있어. 그래, 투비, 흥미롭다, 재미있네. 자, 그러면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의 겨울철. 자, 겨울 이거지? 수원하 투럼 할때 이거야. 자, 겨울철은 춥니? 뭘꼭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그랬을 때 춥지 않아. 뭐뭐만큼 동급 비교지? 한국만큼 춥지는 않아. 그러나 팅토앙 가끔 꼭 뚜엣 뭐였죠? 뚜엣 날씨 중에서 자 T로 끝나 겨울에 눈 설자라고 했어 눈 설자 리을 받침 눈이 와 어디에서 와이 다음에 명사 몇몇 명사야 그러니까 몇몇 곳에서 일부 어떤 곳에서 눈이 오기도 해 이런 얘기예요 자 베트남 북부는 가을과 겨울이 있다. 베트남 북부는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오, 유력한데, 1번. 2번, 베트남 남부는 한국처럼 겨울에 춥다. 그렇지 않죠? 베트남 겨울이 있지만 한국처럼 춥지 않아. 그리고 이거 베트남 남부는 아니야. 베트남 남부는 우기와 건기만 있어. 자,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날씨는 비슷하다. 서로 다르다고 그랬지? 사계절이 있고 두 계절이 있어. 베트남 북부는 사계절 내내 눈이 오지 않는다. 베트남 북부는 한국처럼 춥진 않지만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어. 베트남 남부 우기는 2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난다.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 없어. 자, 그러니까 내용을 알맞은 거. 베트남 북부는 가을과 겨울이 있다. 이걸 포함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1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뭐라고 했더니, 고마워요, 오빠. 많이, 정중하게. 오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지? 자, 뭐라고 했을까? 능, 람, 온. 이렇게 돼 있지? 자, 온이 시끄러운. 그래서 시끄럽게 하다라는 동사가 람이야. 람, 온. 시끄럽게 한다. 능은요, 부정 명령어거든. 하지 말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아니지? 자, 쭉 기원하는 거지? 동생, 너, 잠을 자는 거지? 근데, 응원하

맛있게 자라 하고 기원하는 거야. 푹 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상황이. 이것은 뭐다? 사진이야. 어머니의 사진이야. 아니고. 자, 자, 가격이지? 권아오, 바지, 우돗. 이 옷의 가격이 매우 레하다.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얘기가 아니야. 레는 싼 그런 뜻이야. 값싼. 자, 쭉 기원하는 거죠. 네가 동생 네가 안 먹어. 어떻게 응원 미행하게 먹기를 바라라고 기원하는 거야. 자, 응원 맛있는 그런 뜻이잖아. 미행이 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맛있게 입맛에 잘 맞게 먹기를 바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오빠. 자, 상황도 맞아떨어지죠. 사파 상황도.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자, 이제 마지막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나는 원해요, 로이. 교환하다시 바꾸는 거야. 로이, A, 쌍, B. A를 B로 바꾼다, 교환한다. 뭘요? 미국 달러, 200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환전하는 거지? 예, 정중하게. 자, 손님이, 고객님이 뭐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 대상, 다음에 명사가 왔네요. 그럼 뭐예요? 대상에게 이 명사를 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지? 조가, 만약에 여기가 동사가 오면,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떠는 뭐예요? 종이, 한 장, 두장 하는 그 종이에 대한 분류사였지? 그래서, 500하고 1000이니까 50만 동짜리 지폐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겠어? 얼마짜리를 드릴까요? 지금 200달러를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50만 동짜리 그 지폐로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건, 떠, 마오니에 이렇게 돼 있지? 바로 이게 그거지? 여기 보세요. 떠하고 50만 동이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마우니에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50만 동 그대로 넣으면 이게 단문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얼마짜리를 필요로 하세요? 50만 동짜리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딱 맞아떨어져. 의문사 자리에다가 답 어휘만 넣으면 단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손님은 얼마짜리 지폐를 필요로 하세요? 50만 동짜리요. 유력해. 자, 건, 필요로 한다, 의, 보낸다는 거죠, 편지나 소포를. 그런데, 마오담으로 보낼 필요가 있나요? 물어본 거예요. 마오담이 뭐라고 그랬죠? 한자어인데. 담보. 담보로 보낸다. 무슨 뜻?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 등기로 보낸다는 걸 이렇게 썼어. 등기가 담보하는 거거든. 그 수령자가 확실하게 받는 걸. 그러면 여기서, 예, 뭐, 마오다음으로 보내주세요라든지,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으로 보낼게요라든지, 그런 답이 와야 되겠지? 이게 아니고. 자, 원해요. 니처에 놀러 가기를. 룩 머이서 몇 시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 얘기 아니고. 자, 트가 나왔네. 시도하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지? 동사와 함께 쓰여서 먹어보다라는 거야. 이 음식을. 가능해요? 이 음식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먹어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고. 자, 여기 터이자는 한자어죠?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는 거지? 네갈 시간. 보이엠, 동생과 함께 갈 시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맞지 않지?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번. 자, 지금 16개 의사소통 문항을 풀어봤어. 우리가 16개, 우리 수능 특강이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1강은 철자, 또 발음 성조고, 그래서 2강부터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해. 뭐, 안부 묻고, 이름 묻고 답하고, 그렇지? 또 학습, 진료, 취미, 이런 것들. 19개의 그 주제 중에서 한 주제씩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안 나오는 주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대부분 육모에서 이게 나오면 또 구모에서 안 나온 부분에서 나오게 해서 골고루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은행과 우체국이 한 주제로 나와 있어. 은행과 우체국이. 그러면 한 번은 육모에서 은행이 나왔으면 구모에서는 우체국이 나와. 그러면 본수능에선 또그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 보통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어디예요? 이 환전하는 거야. 은행이란 말이야. 은행에서 한번 나왔으면 우체국에서 이것을 뭐 소포로 뭐 어디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으로 보낼 건가요? 뭐 담보로 등기로 보낼 건가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육모를 한번 봤으니까 그럼 육모에서 나온 걸 빼고 그 다음 주제를 한번 예측해 보면 그 다음 그게 꼭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험 범위를 조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우리 교재 4회차 모의고사까지 했네요. 거의 절반을 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 5회차 모의고사까지 하면 절반이 된 거야.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차곡차곡 점수가 우상향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왕에서 뵙겠습니다.

보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거 뭐였더라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셔서 강의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7강과 18강 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살리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강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바게트가 나오고 있죠.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낱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두 바게트 실브 플레라고 해서 이거는 그 발음이 나고 있죠. 그래서 죄 역시도요, 쇠와 마찬가지로 뒤에 아, 오, 유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 발음이 나오게 되죠. 쎄는 아, 오, 유 발음이 나오게 되면 그 발음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철자에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발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지금 고르는 거니까 1번을 보시면 글라스라고 해서 얘는 그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쥐라고 해서 발음이 달라지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3번에는 굽이라고 해서 그 발음이 되죠. 또 들어가 있고요. 4번에 기쉐, 매표소라는 뜻이죠. 이것도 그 발음이 있고요. 5번에 마가쟁, 그 들어가 있습니다. 가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죄 눈이 내리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보통

저런 경우에는 하나는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쉬운 것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삼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주베트 빈칸 마스야라고 나오죠. 내가 너한테 나의 뭐 언니를 뭐뭐 해주겠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페트 빈칸 다버걸 레장 펑 아이들을 먼저 뭐뭐 해라 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띠뿌무 빈칸 르셀스 띠뿌레라고 했습니다. 너 나한테 소금을 뭐뭐 할래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너 나한테 소금을 건네줄래? 소금 좀 줄래?라고 하는 거. 바세가 되겠죠. 건네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페트 바세 다버걸 레장 펑 아이들을 먼저 지나가게 하세요. 그렇죠? 바세 지나가다.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바꿔주다죠? 내가 너한테 나의 언니를 바꿔줄게. 빠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의 비비거는 살다. 했을 때는 머무르다. 레세는 뭐뭐 하도록 뭐 내버려 두다. 5번의 기안에는 벌다, 이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는요,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을 반드시 착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보시면 리가가 마지막에 나오죠. 얘는 편지를 쓴 사람이죠. 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오브제는 주제는요, 와야지 아브니, 다가올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받는 사람은 살리 무하마드라고 해서 무하마드가 얘가 이제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럼 내용 볼게요. J'espère que tu vas bien. 나는 너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Je voulais te dire une bonne nouvelle.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싶어. Je pars en voyage seul pour la première fois. 나 처음으로, pour la première fois,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언제냐면은, 당장 무하래요. 한달 후에 내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 J'arrive à Paris le 14 août. 8월 14일에 나는 파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après Paris, 파리 다음에는 je pars au Maroc, 모로코로 떠날 거야. 7주 불리다가 7일 후에 모로코로 떠날 것이다. Comment est le temps en été là-bas? 그곳은 날씨가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아무래도 모로코에 있는 것 같죠. Il fait froid ou doux? 거기 춥니? 아니면 온화하니? Peux-tu me proposer des choses à faire à Casablanca? 카사블랑카에서 할 무엇인가를 나에게 제안해 줄수 있니? J'attends de te revoir là-bas.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Je veux vraiment découvrir la ville, à ta ville이라고 하죠. 난 정말 너의 도시, 카사블랑카가 되겠죠. 너의 도시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Dis-moi quand tu es libre. 네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나에게 알려줘. Réponds-moi vite. 나한테 빨리 답장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빈칸을 넣은 거죠. 리카가라고 했어요. 말맞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리카는 여름에 모로코에 간다라고 했는데요. 여름에 가죠. 지금 여름에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모하메드는 카사블랑카에 산다. 맞아요. 따빌, 너의 도시라고 했죠. 모하메드는 류카와 처음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흐부와 다시 만나기를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에 류카는 혼자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맞아요.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5번에 류카는 파리에 머문 뒤 모로코로 떠난다. 맞습니다. Après Paris라고 했죠. 그래서 3번에는 3번이었고요. 4번 계속 볼게요. 빈칸이 지금 여기잖아요. 편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안녕히 잘 있어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 뭐였죠? 비에나 뚜아죠. 안녕히 잘 있어라 뭐 이런 거. 1번에 쉐어는요. 편지 제일 앞에 쓰죠. 예를 들어서 뭐 쉐르 모하마에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디유는 이제 안녕, 작별할 때 쓰는 거고요. 사이에는 됐다, 됐어. 이런 거고. 보로지앙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표현들은요, 기출을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고요. 많이 출제가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비에 놔두아 말고도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빈칸 대화, 빈칸 대화, 빈칸 대화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찾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얘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비가요, il fait trois degrés ce matin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3도다라고 했어요. 이건 기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온을 물어보겠죠? 온도, 기온을 물어보는 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뭐라고 물어보니까 비가 위안 꺼라고 하면서 il a beaucoup plu hier. 어제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스에서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얘가 매무 시니아빠 못고 줬을래요. 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페 아셀 두 그래도 꽤 온화한 편이야 날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먼저 제일 먼저 A에는 기온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A, B, C 중에 B가 되겠죠? 일페 콤비앙 3도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다음 여기는 뭘까요? A는 il fait mauvais? 날씨가 안 좋아? 라고 물어보던지 아니면 C, quel temps fait-il? 날씨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두개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B가 대답을 하기를 응, 여전히 라고 했으니까 날씨가 어때? 라고 했을 때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들어가면 되겠죠. 날씨가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비가 물어보기를 니스에는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A가 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날씨가 꽤 온화하다. B, A, C 순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B, A, C인 순서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날씨를 물을 때요. Il fait combien? 아까 보기 B번에서 나왔죠? 저거 온도를 묻는 표현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6번 넘어갈게요. 일기예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Météo du jour, Paris라고 하죠. 파리의 이제 오늘의 날씨입니다. Matin, après-midi, soir 나오죠.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의 날씨입니다. 1번, il va faire gris ce soir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날씨가 흐릴 거예요. 구름이 막 있죠. 그러니까 흐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에는 Il va pleuvoir ce matin. 아침에는 비가 올 겁니다. 이제 비가 오고 있어요. 그죠? 3번, Il va faire du soleil cet après-midi. 오늘 오후에는요, 해가 날 거예요. 해가 나고 있어요. 4번, Il va faire moins 11 degrés ce soir.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영하 11도일 겁니다. 아니죠. 영상이죠. 4번이 정답이죠. 5번, il va faire plus de 10 degrés cet après-midi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요 10도 이상의 기온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7도니까 맞아요.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영하 11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깰똥 피띠 아카송이라고 합니다. 아르카송에는 날씨가 어때? 라고 했어요. B가 일페 깰땅 느그레이라고 하죠. 41도래요. 그럼 날씨가 엄청 더운 거죠. 너무너무 덥고 막 그런 거다. 그러니까 C'est l'une des villes les plus chaudes en France. 프랑스에서 가장 더운 도시들 중에 하나야. 얘가 Comment c'est possible?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Je ne peux même pas l'imaginer. 나는 그거 상상조차 할수 없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41도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다라는 거죠. 1번을 보시면 Il fait lourd 나옵니다.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 후덥지근하다라고 할때막 무겁고 습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루후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나는 il fait très froid là-bas. 거기에는 아주 추워. 아니죠. 덥다 그랬습니다. 3번에 il va y avoir de la pluie.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올 거야. 아니죠. 비라는 말 없어요. 4번 il fait un temps de juin이라고 하는데 이건 날씨가 정말 고약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5번에 il fait un temps magnifique. 아우, 날씨가 정말 좋다. 멋진 날씨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 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루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기예보에서. 알아두시고요.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은 문화 문제이긴 하지만요. 언어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볼게요.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인데요. 학생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Madame, pourquoi Antoine a eu zéro à l'examen?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앙투안느가 왜 시험에서 0점을 맞았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 라고 하면서, Tu mets les pieds dans le plat! 라고 하죠. 어머, 너는 그 요리에 발을 놓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On ne parle pas des autres.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Mais je voulais seulement savoir. 하지만 전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머뭇거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Ce n'est pas gentil de demander sur les autres devant tout le monde.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다커 알겠습니다. 엑스큐지 모아 죄송해요. 라고 하죠. 이건 뭘까요? 요리에다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다잘 만들어 놓은 음식에 발을 딱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무례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보기에 보시면 1번에 눈치가 없다. 2번에 호기심이 많다. 3번에 계획을 잘 세운다. 4번 친절을 잘 베푼다. 5번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뭐가 될까요? 눈치가 없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행동이 조금 맞지 않은 행동을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보기 중에서는 1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관용적인 표현이 나온다, 문화에서.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 뭐 따로 사셔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8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기출 같은 거 나올 때마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볼게요. 자, 규스타브 에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규스타브 에펠도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에펠탑이랑 같이 연관해서 나오는 분 중에 하나인데 볼게요. 규스타브 에펠, aussi appelé l'homme de fer, est un ingénieur français라고 하죠. 규스타브 에펠은요, 프랑스의 엔지니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의 남자라고도 불리운대요. Il est né à Dijon en 1832. 그는 1832년에 디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est mort à Paris en 1923. 1923년에 파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Il a réussi à construire la Tour Eiffel en 26 mois라고 하죠. 26개월 만에 에펠탑을 건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Gustave Eiffel est une personne de l'histoire de l'architecture en France라고 나오죠. Gustave Eiffel은요, 프랑스에서 건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Des universités, des lycées, mais aussi des rues portent son nom이라고 합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또한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따서 씁니다라는 거죠. 그럼 알맞지 않은 거 보죠. 1번 철의 남자라고도 불리운다 되어 있는데 맞죠? 그리고 26개월 만에 에펠탑을 완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건축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학교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딴 학교가 있는 거지.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5번에 디종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맞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정답이라는 것은 4번이 되겠죠? 9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빙탄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e crois toi 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되어 있죠. 누구누구를 믿다 라고 할 때요. crois 엉 사람을 쓰죠. 여기는 엉이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On va partir Nice cet hiver 라고 나와요. 이번 겨울에 Nice로 떠날 거야 라고 되어 있죠. 목적지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 부후이죠. 리스로 떠날 것이다. 세 번째, 있는 속바 아코즈 드라 부르죠. 아코스트 뭐뭐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비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외출하지 않는다. 예요. 그래서 엉, 부후, 드의 순서니까 엉, 부후죠. 엉, 부후, 드. B, C, A네요. 그럼 B, C, A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치사에 대한 쓰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Il fait toute la France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 전역이 날씨가 온화하다. 뭐 이런 의미죠. 두 번째, tu as 19 en français 라고 했어요. 너는 프랑스에서 20점, 19점을 맞았어요. 이거 뭐예요? 20점 중에서 19점을 맞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C는 tu as acheté des médicaments internet. 내가 약을 샀어. 인터넷에서, 인터넷상에서 라고 하죠. 자, 이거 뭘까요? 숫자를 나타낼 때, 점수를 나타낼 때 뭐뭐 중에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요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범위에 걸쳐서라고 할 때도 수요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인터넷 상에서라고 할 때도요. 인터넷 앞에 수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1번에 아 어디 어디에, 3번에 당은 어디 어디 안에, 그 다음에 뿌호는 뭐 어디 어디를 향하여, 슈아는 누구누구의 집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1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번은요. Je sors il y a trois jours 라고 나오죠. 나는 3일 전에 출발한다? 3일 전에 외출한다? 말이 안 되죠. 일리아는 뭐뭐 전에이기 때문에요. 앞에 과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쓰고 있죠. 그게는 옳지 않아요. B번, j'ai dormi pendant 7 heures. 7시간 동안 잤다. 이거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C번은 il faut choisir entre deux choses.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D번, le train arrive dans toutes les semain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차는 매주 후에 출발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주마다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지. dans은 뭐뭐 후에잖아요. 매주 후에?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정답은 B와 C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치사와 함께 더불어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 전에 뭐뭐 동안, 뭐뭐 후에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동사의 시제를 고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12개 풀어봤고요. 다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에 철자가 오르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철자 문제는요. 그냥 대충 슥 보면은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옆에서 같이 한번 써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정답이 잘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오주후쥐 일페 보, 오늘 날씨가 좋다 라는 문장인데 오주후쥐는요 오주후쥐 요렇게 써야 되죠. 아슈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죠. 2번은 ce livre est intéressant 이라고 해서 이 책은 재미있다, 흥미롭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흥미로운이라고 할 때는 intéressant이죠. 이거죠. 악상이 앞에 의해 와야 됩니다. 뒤에 의해 오는 게 아니죠.

지게도 아니고요. 네, 3번. Elle est toujours contente. 그녀는 늘 행복해 한다. Toujours는요, S가 끝에 있죠. 이렇게 써야지 맞는 철자죠. 4번. L'été, c'est une saison chaude. 여름은 더운 계절이다. 라고 할 때, 계절은 saison이죠. Z가 발음이 난다고 해서 Z를 쓰면 안 되죠. S죠. 그래서 3번, 4번도 아니고요. 5번, mon frère est différent de moi. 나의 남동생은 나와는 다르다. 라고 해서, différent. 이렇게 쓰는 거는 맞아요. 그쵸?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철자 문제는, 특히나 프랑스어는 끝에 자음이 발음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여기 뚜주 같은 경우나, 뭐, 그렇죠. 뚜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S가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가 없이 그냥 발음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자를 정확하게 써보는 습관을 또 들여야지만 또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풀어봤고요. 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내가 Tu viens à la fête d'anniversaire d'Enzo demain? 이라고 했어요. 너 내일 엔조의 생일 파티에 갈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쎄드면 son anniversaire. 내일? 그의 생일이라고? 라고 합니다. Désolé, 미안해. Je ne peux pas y aller. 나 거기 갈수 없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ce n'est pas grave. 괜찮아. 라고 하니까, 이제 비가 la 빈칸 fois, dis-le moi plus tôt. 나한테 조금 더 일찍 얘기해줘. 언제? 라 prochaine fois가 되겠죠. 다음 번에가 되겠죠. 그죠? 이제 이번엔 할수 없으니까 다음번에 나한테 좀 미리 얘기해 주면 내가 좀 약속을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5번이 되겠죠. prochaine. 1번에는 seul인데 유일한 단독의라는 거니까 맞지 않고요. 2번에 dernière는 마지막이란 뜻이죠. 3번의 premier가 첫 번째의 라는 뜻이고, 4번의 différent는 다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풀어봤고요. 이제 3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Léa Martin 등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Tu as vu la nouvelle élève? 너 새로운 학생 봤어? 라고 했어요. B가 위 응, la fille avec les cheveux longs, 긴 머리를 가진 그 여학생 말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 non, celle avec les cheveux courts et des lunettes, 짧은 머리와 그리고 안경을 쓴그 학생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 tu parles de Léa Martin, 아, 너 레아 마크땡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A가 이렇게 나타낸 그 말로 봐서는 B가 레아 막땡이라고 했으니까 짧은 머리와 안경을 낀 아이가 레아 막땡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위응이라고 하면서 Elle est vraiment gentille et souriante 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지. A가 J'étais dans le même collège qu'elle 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같은 중학교에 다녔었어 라고 하죠. 알맞지 않은 거 볼까요? 1번 안경을 썼다. 맞아요. 머리카락이 길다. 아니죠. 머리카락이 짧아요. 그죠? 머리카락 긴 사람 말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새로운 학생이다. 맞죠? Nouvelle élève 라고 첫 번째 문장에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다. 맞아요. B와 중학교를 함께 다녔다. 몇몇 걸레쉬.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콜레지는 이제 중학교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라고 이제 많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콜레지. 3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4번 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얘가 뒤에 un nouveau verre. 너 새로운 잔을 가지고 있네. 물어보죠. 일레 토보. 정말 예쁘다. 라고 했어요. 비가 위 줄레 아슈테 이에르. 나 그거 어저께 샀다. 어제 샀어. 일 가르드 레 부아송 오숏 펑덩 certain temps 이라고 했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그것을 따뜻하게 계속

음료를 유지해줘. 그 새로 산 잔이요. 내가 moi aussi, j'ai besoin d'un verre comme ça. 나 역시 그것과 같은 잔이 하나 필요한데. J'adore la couleur. 나이 색깔도 되게 좋다. Ce bleu est très joli. 이 파란색 되게 예쁘다. Il coûte combien? 그거 얼마야? 라고 하면서 가격을 물어봐요. 그땐 비가 il n'est pas du tout cher. 그거 절대 비싸지 않아. Je n'ai payé que 10 euros라고 하죠. 단지 늦게 10유로밖에 내지 않았어. En plus, 게다가 si tu en achètes un, 네가 하나를 사게 된다면 un deuxième est offert. 두 번째 거는 공짜야.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공짜야. 야, 디모아 우지라 아슈테. 나한테 말해줘. 네가 그것을 어디에서 샀는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 이제 골라볼게요. 비는 초록색 컵을 샀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샀다라고 하면서 이 색깔 얘기하죠. 블루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고요. A는 컵을 파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런 말 없었어요. A는 멋진 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멋진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가 아니라 B죠. B는 한개 가격으로 두 개를 컵두 개를 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 사면 두 개를 준다라고 해서 4번이 맞는 거죠. 5번, B의 컵은 음료를 하루 종일 차갑게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의 시간 동안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대화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다 모든 것을 다 아우러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Ega, je rentre chez moi maintenant? 내가 지금 우리 집으로 좀 돌아가도 될까? 라고 물어봐요. B가 뭐라고 하니까 A가요. Je pense que j'ai attrapé une grosse grippe 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아주 지독한 독감에 걸린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Tu as des médicaments chez toi? 라고 하죠. 너 집에 약 있어? 라고 하죠. 얘가 위, 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B가 Depuis quand tu es malade? 언제부터 너 아픈 거야? A가 Depuis hier. 어제부터. Je suis allé voir le médecin hier. 어제 의사 선생님한테 보러 갔었어.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갔어. B가 d'accord, 알겠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이 좀안 좋아서 A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화가. 그러면 A가 첫 번째로, 나 지금 집에 갈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B가 뭐라고 할까요? A, 뿌꾸와 왜? 또는 B, 헝트 에 수안 또아 비행. 돌아가서 잘 치료해. C번은 주병 펑드거 껑, 슈 헝트. 내가 돌아갔을 때 그것을 먹을게. 뭐가 제일 좋을까요? 뿌꾸하겠죠? 왜 돌아가는지를 처음에 궁금해하겠죠? 왜 집에 가려고 그래? 나좀 감기 심하게 걸린 것 같아. 너 집에 약 있어? 응, 약 있어. 지금 A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약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할수 있는 대답은요. 집에 빨리 돌아가서 너 몸조리 잘해. 이거는 상대방이 하겠죠. B가 할수 있는 대화겠죠. 쓰겠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약을 하나 더 먹을 거다. 약을 더 먹을 거다. C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B가 너 언제부터 아팠니? 어제부터 아팠어. 어제 병원에 갔어. 라고 하니까 B가 마지막에 그 집에 빨리 가서 좀 쉬어라. 몸조리를 해라. 라고 하는 B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 C, B의 순서가 적절하겠네요. 그럼 A, C, B가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였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때 그 의사소통이 아마 건강 상태 묻고 답하기였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6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애가 pourquoi tu pleures? 라고 합니다. 또왜 울어? 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B가 Mon chien est mort hier. 나의 강아지가 어제 죽었어. Il me manque beaucoup.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 non, je suis désolée, il avait quel âge라고 하죠. 아, 안 돼, 미안해. 몇 살이었니? 그러니까 비가 꽝해서 15살이었어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너왜 울고 있니? 라고 했을 때 1번에 il fait combien? 날씨가 어때?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이상하죠. 알맞지 않은 거 1번에 정답이 되겠죠. 2번에 il y a un problème? 무슨 문제라도 있니? 가능하고요. 3번에 qu'est-ce qu'il y a? 무슨 일이야? 가능합니다. 4번에 qu'est-ce que tu as? 무슨 일이야? 역시 가능하고요. qu'est-ce qui t'arrive? 너한테 뭔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1번이 맞지 않겠죠. 날씨가 어떠냐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6번에 1번이었고요. 이제 7번 봅니다. 글이 설명하는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볼게요. C'est mon père. 저희 아버지십니다. Il a 50 ans. 나이는 50세이시고요. Il est grand et mince. 키가 크시고 날씬하시고요. 그리고 avec les cheveux courts et gris.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시고 회색 빛깔의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Il porte souvent des lunettes. 그분은 안경을 자주 끼십니다. Il est engineer이시고요. Pendant son temps libre, 여가 시간 동안에는 il aime lire le journal,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faire des promenades le soir après le dîner. 저녁 식사 후에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알맞지 않은 거, 50살이다, 맞아요. 키가 크시다, 맞습니다. 직업이 엔지니어입니다. 맞아요. 퇴근 후 일기를 자주 쓰신다라고 했는데요. 신문을 읽으시거나 퇴근 후에는 산책을 한다.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퇴근 후에 일기를 자주 쓰신다. 이런 말 없습니다. 4번이 되겠죠? 저녁 식사 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맞아요.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의 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의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내용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볼게요. En France, 프랑스에서는요, le travailleur a des jours de repos payés 라고 하죠. 노동자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에 그 날이 있습니다. Il a 2,5 jours de congé par mois de travail이라고 하죠. 2.5일의 그런 휴가 일수가 있대요. 한 달에. Donc, 그러므로 après un an de travail,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요. Il a 3 jours de congé, 30일간의 휴가일이 주어진대요. 30일간 휴가일을 쓸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ela lui permet d'avoir 5 semaines de vacances. 그래서 이것은요, 5주간의 바캉스의 그런 시간을 허락을 합니다. En général, 보통 les gens prennent leurs vacances entre mai et octobre. 그래서 사람들은 5월과 10월 사이에 그런 바캉스를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맞은 거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매달 2.5일의 휴가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A번 맞고요. B번, 3월에 휴가를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금지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C번, 사람들은 보통 5월과 10월 사이에 휴가를 갖는다. 맞아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왔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첫 1년간은 유급휴가를 쓸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A와 C이기 때문에 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8번까지 봤고요.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역시 그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것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문장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A가 tu penses encore à lui?

너 그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니? 걔를 여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위, 응, 주나이바 아 루블리에.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어. 아히베 아, 그럼 뭐뭐 할수 있다, 뭐뭐 도달하다라는 의미에서 뭐뭐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가 유공펑 이해해. 하지만 매띠 두아 에세이에 뚜고네 라빠시라고 합니다. 너는 페이지를 넘기려고 시도를 해야만 해.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오시죠?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는 거. 그렇죠? 비가 주세 알고 있어. 매 하지만 뚜무페 뻥쎄 알리 모든 것이 걔를 생각나게 해. 웬 샹송, 웬 비에이 포토, 맴엉 메사지. 노래도 그렇고 오래된 사진도 그렇고 심지어 메시지도 모든 게 그를 생각나게 한다.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애가 tu vas voir avec le temps, ça va passer et tu vas l'oublier. 자, 봐봐. 시간과 함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그것이 지나가게 될 거고 너는 그를 잊을 수 있을 거야, 잊게 될 거야 라고 나와죠. 그럼 뭘까요? 밑줄 친 의미가? 실수를 반복하다, 충고를 무시하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다,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다. 5번이 되겠죠. 그죠?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아, 나의 그 새로운 페이지로 한번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뚜구날라 빠주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 모르셨다면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이제 10번을 볼게요. 자,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주어를 잘 보면 비인칭 주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인칭 주어로 되어 있는 이 구문을 잘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Il faut bien manger. 잘 먹어야만 한다. 라고 나오는데, for는 follow와 동사죠. 그래서 follow와 동사가 이렇게 비인칭 구문을 왔을 때 뒤에 동사 원형 나올 수가 있죠.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얘는 올바르게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 2번은 il est interdit de parler fort. il est interdit de 동사 원형 그러면 de 이하하는 것이 금지입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인칭 구문이에요. 동사 원형 나오는 거 크게 말하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예요. 가능하죠. 3번. Il m'est important de faire du sport. 나에게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 쓸수 있습니다. 이때 Il est important 가 비인칭 구문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을 하는 주체는 앞에 저렇게 목적어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죠.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il est possible de réussir à cet examen 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인칭 구문에서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위의 주체자가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갈 때는요, 이게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보호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il est possible,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를 간접 목적보호의 형태로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문을 봤을 때요, 저렇게 il est possible라고 하는 거 조금 어색하다 이런 문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리로 바꿔주셔야지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 il y a une belle vue depuis cette fenêtre. 자, 이 창문에서부터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전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창문에서 보면. 일리야 비인칭 구문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4번이 됩니다. 이 행위의 주체자가 간접 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 간접 목적어 부분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에는 4번입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세 개가 전부 다 반과거 형태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아, 이거 세 개가 다 시제를 물어보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거 의미 파악을 해서 답을 찾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볼게요.

Je voulais acheter du pain. 나는 빵을 사고 싶었어. 하지만, mais quand je suis arrivé à la boulangerie, 내가 빵집에 도착했을 때, il y beaucoup de monde. 뭐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et il, 빈칸, beaucoup de choses. 또 많은 것들이 뭐뭐 했대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볼게요. Il ne 빈칸 plus que quelques gâteaux. 몇몇 개의 케이크만 있었다. Ne plus que 그러면 더 이상 뭐뭐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ors je n'en ai pris un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를 뭐뭐 했다. 하나를 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빵집에 도착했을 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겠죠. 이때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일리 아의 반가워 형태인 일리 아베를 쓰면 되겠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뭐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빵집에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빵을 사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많이 없었겠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부족했을까요? 많은 것들이 부족했겠죠. 멍게를 쓰면 되겠죠. 많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뭐예요? 몇 개의 케이틀만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깰끄 갸또에서 여기 앞에는 에스테를 쓰면 되겠죠. 몇 개의 케이크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를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뿌리 아 깰끄 갸또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복수가 지금 서로서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정형용사 편에서 이제 배웠던 거 기억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베 멍게 했을 때니까요. 아베 멍게 했을 때 A, C, B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A, C, B의 순서인 7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인칭 구문이기는 하지만 동사의 의미, 그리고 이제 문장을 동사를 적절하게 넣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잘 통하는지를 물어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면서 비인칭 구문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인칭 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비인칭 주어는 기본적으로 뭐 날씨를 나타낸다던가 아니면은 뭐뭐이 있다라는 일리야 구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례 형용사 구문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비인칭 동사로만 쓰는 뭐 내재, 눈이 내리다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뭐 날씨에 속하긴 하지만 비인칭 동사로만 쓰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인칭 동사로도 쓰이고 비인칭 동사로도 쓰이는 그런 비인칭 구문 1이 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얘가 문장 안에서 인칭 동사로 쓰이는지 아니면 비인칭 동사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arrive 동사라든가, venir 동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가 도착하다 또는 그가 온다라고 하는 인칭 동사로도 쓸수 있지만 그가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이럴 때도 쓸수 있고. 또 문의어 동사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라고 할 때도 그럴 때도 비인칭 구문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동사를 잘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또 물어보는 것이 지금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A는 Il fait combien aujourd'hui?라고 물어봤죠. 오늘의 날씨가 몇 도인가요?라고 물어봤어요. Il fait combien 굉장히 자주 나오죠. 날씨 기온을 물어볼 때는 이거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요. 비인칭 주어처럼 쓰인 거를 거기서 고르란 얘기예요. 오늘 몇 도냐라고 했더니 영하 5도래요. 무엔 생 드그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Il fait déjà nuit라고 되어 있죠. 벌써 밤이다라고 했어요. 낮과 밤을 얘기할 때의 주어는 그것 이렇게 하지 않죠. 비인칭 주어로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비인칭 주어니까 맞겠죠? 그리고 B번을 보시면 Il est 7h du soir라고 나옵니다. 저녁 7시래요. 자, 날씨

0: 당시 구문을 보면요, 일무비행이라고 하면서 윈이데제니알이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가 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없는 구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일의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목적어의 형태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아, 얘는 그냥 그가 오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일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인칭 주어구나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멋진 생각이 나한테 온 거죠. 그렇죠? 이것이 약간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비인칭 구문입니다. 그래서 C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대한 정답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문의의 동사, 그냥 오다인지 아니면 비인칭 구문에서 쓰이는 오다인지를 잘 구분.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23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문제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7번. 자, 그림가는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를, 그 다음에 나는요, A시기에 측정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얘는 A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A시기와 B시기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A시기와 B시기가 하나가 평상시, 하나가 엘니뇨 시기.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이 가는요,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자, 20도씨 등수온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등수온선 깊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왜 여기에 20도씨 등수온선을 딱 꺼냈을까? 다른 온도도 아니고. 자, 얘는 기출에도 있습니다. 20도씨 등수온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 여기는 찬 해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찬 해수 시작 깊이, 요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고요. 찬 해수 시작 깊이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 요렇게. 그러니까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깊다, 또는 깊이 편차가 플러스로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찬 해수가 시작되는 깊이가 깊다는 의미고, 그 얘기는 뭐죠?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요런 의미. 그러니까 보면 A시기를 볼게요. A시기는 깊이 편차가 지금 짙은 색으로 나오고 있죠. 짙은 색. 그러면 평상시보다 지금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커요. 상당한 플러스 값이에요. 그 얘기는 찬 해수의 시작 깊이가 깊어요. 그 얘기는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어요. 그 얘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요. 이런 의미예요. 동태평양 쪽에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어느 시기? 엘니뇨. 이렇게 가는 거지. 엘니뇨. 엘니뇨구나. 아, 너 엘니뇨 시기의 자료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B시기는 자연스럽게 평상시.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 평상시를 구분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해수면 높이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요. 어떻게 되죠? 평상시 지금 적도 부근 태평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쪽이 동태평양이에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동해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운반되고 그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인다. 맞죠? 그러면 해수면 높이가 서쪽에서는 높게, 동쪽에서는 낮게 이렇게 나타난다. 평상시.

맞나요?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두껍게, 동쪽에 조금 얕게, 얇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얘가 찬 해수, 그 다음에 얘가 따뜻한 해수. 맞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서쪽에 지금 높고, 동쪽에 낮다. 이게 지금 평상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엘니뇨 시기로 가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이쪽으로 갈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에서 서로 따뜻한 해수가 운반이 잘안 되니까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원래 서쪽에 많이 쌓여있던 물이 이쪽으로 운반이 되면서 이쪽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서쪽의 해수면은 평상시보다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서쪽과 동쪽이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지금 동쪽에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진다. 여기가 따뜻, 그 다음에 여기가 찬. 됐죠? 여기 용승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안 일어난다. 이게 어느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 자, 얘가 지금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고, 얘가 평상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 평상시는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고요. 찬 해수가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찬 해수가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고.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깊이 편차가 큰 양의 값을 갖게 된다고. 맞죠? 이 시기가 아까 언제라고? 저기서 얘기했죠? 얘가 지금 A 시기가 되는 거고 그때가 엘니뇨 시기다. 맞죠? 요 시기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자료가, 해수면 높이 자료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서쪽은 요만큼, 동쪽은 요만큼, 얘가 동, 얘가 서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의 요 해수면 높이, 서쪽의 해수면이 조금 높고, 동쪽의 해수면이 조금 낮은데, 평상시에 비해서 얘는 많이 낮아진 거야.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거고, 얘는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거라고. 아셨죠? 그런 의미예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많아진 거고, 얘는 평상시보다 적어진 거고. 됐죠? 보겠습니다. 자, A 시기는 엘니뇨 시기다. A 시기는 엘니뇨 시기다. 맞고요.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자료 때문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다른 말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다른 말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셨죠? 깊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얕다라고 했는데,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평상시보다 A 시기는 지금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가 깊어졌다고. 그러면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졌다고 얘기해야겠지. 평상시보다 깊어졌다고. A 시기가 더 깊다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B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 135도 이. 자, 동경 135도. 얘는 지금 서태평양 쪽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서태평양인 거고. 그 다음에 서경 90도. 얘는 지금 동태평양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도한 거예요. 아셨죠? 이때와 이때의 평균 해수면 높이 차는 0.4m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A 시기, B 시기는 언제 시기죠? 평상시. A 시기의 얘와 얘의 높이 차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0.4m 정도 나는데, 평상시라고 한다면 서태평양은 더 높아요. 동태평양은 더 낮아요. 그러면, 자, 대략적으로만 그려볼게요. 평상시 서쪽과 동쪽의 해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그러면 평상시는 얘와 얘의 높이 차가 더 크겠지. 이때보다 더 크겠지. 맞죠? 그러면 B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평균 해수면 높이 차는 0.4m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죠?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8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요, 기후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문제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요 자료 제시 형식이 신선해서. 지금 여기 보면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가 있고요. 이쪽이 태양 방향입니다. 자,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에서 자전축은 태양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태양은 지금 남반구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다? 남반구가 여름인 상황. 맞죠?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가 공정궤도상의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와 A, B 시기의 지구 중심을 지나는 공정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자전축의 방향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근일점에 위치하고 있고 자전축

북쪽이 지금 태양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양은 지금 남반구를 비추고 있어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 이런 상황. 자, 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단편적으로 여기다 표시해 볼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지금 태양이야. 태양이고 지금 여기에 지구가 있어. 지구. 근일전 부근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자전축 방향은 태양 반대 방향. 맞죠? 근일전 부근에 지구가 있는데 자전축 방향이 태양의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면 여기선 자전축 방향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맞죠? 이게 현재야? 이게 언제야? 현재가 되는 거고. 자, 밑으로 쭉 그리겠습니다. 쭉 그려볼게요. 쭉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A시기, B시기를 다 여기다 그릴 겁니다. 자, 똑같이. 나머지 조건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태양 위치하는 거고요. B시기는 어떠한 상태냐면요. 태양 방향으로 자전축이 놓여 있는 거야. 태양 방향으로 자전축이 놓여 있는데 경사 각도가 조금 작지. 그러면, 아, B시기는 이런 느낌으로 있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B시기야. 됐죠? 그럼 A시기는 언제야? A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B시기나 A시기나 자전축의 방향은 똑같아요. 태양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A시기가 경사각이 더큰 거야. 그러면 A시기는 경사각이 좀 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A시기. 됐죠? 자, 그럼 원일점 부근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여기다 그려주고, 경사각이 좀 이런 식으로. 얘를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경사각이 지금 막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얘는 조금 더 누워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누워 있게 이렇게 됐죠? 그 A 시기는 B 시기보다 방향은 똑같지만 경사각이 조금 더큰 거. 맞죠? A 시기나 B 시기나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땐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 됐죠?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에 있죠? 북반구 중위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시기가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겨울인데 근일전 부근이니까 따뜻한 겨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A 시기 갑니다. A 시기로 가면 언제가 겨울이죠? 이쪽이 지금 우리나라 겨울? 요쪽이 겨울이네. 요쪽이 겨울. 요쪽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겨울, 여름, 아 여기가 겨울이네. 아,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자, 여기는 현재가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가까운 거리에서 따뜻한 겨울. 그런데 A 시기는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원일전 부근에 아주 추운 겨울. 그렇다라고 한다면 겨울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더 높다. 맞죠?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가 아니라 A 시기가 현재보다 더 낮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높다가 아니야. 틀렸어, 너. 자, 30도 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낮의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남중고도를 생각하는 거야. 남중고도. 자, 기본은 이렇습니다. 자, A 시기와 B 시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볼게요. 지금 현재 B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여기가 햇빛이 수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지점이 남중고도 90도가 되는 지점. 여기가 제일 뜨거운 지점. 맞죠? 이런 상태에서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이 조금 더 커진다. 커진다라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이 남중고도가 제일 큰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자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남중고도가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같이 커지는 거지. 남중고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태양이 높이 떴다가 지는 거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자, 지금 북반구 중위도인 3월 기준으로 봤을 때이 지점에서는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 남중고도가 높은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낮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자, 자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커지면 지금 이 지점에서는 여기가 지금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거든. 그런데 자전축 기울기가 커져요. 그럼 북반구 중위도인 사람은 이 지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야. 멀어진다는 얘기는 겨울철에 남중고도가 작아진다?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다?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중위도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크다. 자전축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자,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남중고도가 커져요. 그리고 태양이 높이 떴다가 지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요. 낮의 길이가 길어요. 아셨죠? 겨울철이라고 한다면 남중고도가 낮아져요. 낮의 길이가 짧아져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충이도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철은 남중고도 높고 낮의 길이 길고 겨울철은 남중고도 낮고 낮의 길이 짧고 아, 그러면 중위도 지역 기준으로 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이게 정리돼야 돼. 이게 정리되면 관련 문제 이제 슥슥슥슥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남중고도 다시 자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위도 지역 여름철 남중고도 높아지고 낮의 길이 길어져요. 겨울철 남중고도 짧아지고 낮의 길이 짧아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 자, 30도 N. 자,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부분이라고 한다면 겨울철 낮의 길이는 A시기와 B시기 비교하고 있죠. 자, 겨울철 낮의 길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A시기가 B시기보다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 더 크면 이 시기는 낮의 길이, 여름철 낮의 길이는 길지만 겨울철 낮의 길이는 짧은 거라고. B시기는 A시기랑 비교했을 때 여름철 낮의 길이는 길지만 겨울철 낮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라고. 됐죠? 그럼 여기서 겨울철 낮의 길이는 A시기가 B시기보다 짧다. 요건 맞는 얘기가 된다고. 아셨죠? 요거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이제 남반구를 물어보고 있죠. B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반구 중위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는요. 남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보면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진짜 더운 여름이에요. 진짜 더운 여름. 그리고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겨울이기 때문에 진짜 추운 그런 겨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시기로 갑니다. 비시기로 가면 지금 볼게요. 남반구 중위도 보면 여기가 겨울이거든.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가까운 겨울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 자, 여기서 지금 여름이거든. 여름인데 거리가 먼 여름이니까 시원한 여름. 그러면 비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연교차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름철은 시원해졌고 겨울철은 따뜻해졌으니까.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요거 하나. 또 하나. 자전축 기울기 보자고. 현재와 비시기의 자전축 경사각 또는 기울기를 보면 현재가 자전축 경사각이 더 크다고.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연교차가 커진다고 했잖아. 그죠? 얘는 자전축 기울기가 작으니까 연교차가 작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적용 가능. 아셨죠? 자, 정리합니다. 자, 남반구 중위도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비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맞죠? 됐죠?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8번 봤고요. 이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8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 역시나 기후변화 요인에 대한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시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위도별 편차. 그 다음에 나는요.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그을 부분은 가는 기역과 니은 중 한 시기의 자료이다. 이 자료가요.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 둘 중에 한 시기의 자료래. 자, 여기서 그럼 우리 보자고. 딱 봤더니 지금 플러스 값으로 나와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신기하게도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 요 계절, 요 5, 6, 7, 8, 9, 요 시기에 다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시기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 요 시기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시기가 어떤 계절이냐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이야. 그죠? 북반구가 요 시기에 여름이거든? 여름이 됐을 이 시기에 지구에 위치해 있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모두 다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야. 어떠한 기후변화 요인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태양을 그리고요. 태양 그려주고 여기다가 지구를 그립니다. 요렇게. 여기다 지구를 그립니다. 요렇게. 지금 이게 현재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은 남반구를 비추죠. 남반구가

태양은 여름, 북반구는 겨울.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은 북반구를 집중적으로 비춰요. 여기가 남중 고도가 제일 높은 곳이야.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맞죠? 요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가 요 시즌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요 시즌에 놓여 있을 때 기후 변화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북반구, 남반구가 전부가 다 온도가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거네. 요 시즌에 요 위치에 놓일 때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평상시보다 가까워진 거야.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졌어? 이신률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근일점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공전 궤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에 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 너 이신률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 이신률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걸 지금 문제로 제시한 거구나.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보면요. 볼게요. 여긴 기역, 니은 서로 다른 식인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신률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신률을 기준으로 보면, 자, 현재가 여기입니다. 니은 시기는 이신률이 현재보다 작은 거야. 그런데 기역 시기는 이신률이 현재보다 크다고요. 이신률이 현재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거든.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지면 북반구와 남반구 온도가 더 떨어져야 돼. 에너지가 더 적게 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 이신률이 작아지는 상황?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 니은 시기에 대한 자료구나. 그렇구나. 너는 니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니은 시기.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기온의 연교차 30도엔, 북반구 중위도를 생각하는 거죠. 30도엔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현재에는 먼 거리의 여름, 맞죠? 가까운 거리의 겨울, 그러니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뭐 이런 건데, 지금 요 변화가 일어나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여름철이 뜨거워졌어요. 근일점 거리가 멀어져요. 겨울철이 추워졌어요.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맞는 거. 됐죠? 자, 30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자, 이제 남반구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남반구. 자, 남반구 겨울철을 물어보고 있다. 자, 여기가 지금 남반구 겨울철이에요. 맞죠?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이니까. 맞죠? 남반구 중위도의 겨울철인데, 이런 상태에서 가의 시기는 얘를 당겨오는 거라고.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지.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이렇게. 물론, 요 단어는 자료 해석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료를 가지고, 에너지 양이 증가했어. 그래서 높아지네를 봐도 좋아요. 아셨죠? 그렇지만, 요러한 맥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니은 시기의 자료이다. 니은 시기의 자료가 맞습니다. 아셨죠? 기역 시기라고 한다면 설명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생님, 그러면 이 자전축 경사각은 왜준 거죠? 자전축 경사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더 크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볼게요. 니은 시기 볼게요. 현재와 자전축 경사각이 없대요. 똑같아. 그러니까 니은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기역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이 더큰 거야. 자, 요 상태에서 기역 시기가 되면 얘 거리가 더 멀어지죠. 더 멀어지는데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진다고.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진다고. 맞죠? 더 커진다라고 하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거리와 경사각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남반구야. 남반구 볼게요. 자, 멀어지는데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겨울철인데 남중고도가 더 작아지는 거야. 자, 남반구는요, 훨씬 더 추워진다는 거지. 설명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요 자전축 경사각까지도 한번더 따져주는 센스. 아셨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9번 문제 풀어봤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봤습니다.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 문제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좀 생소해서.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와 화성의 열수지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거기 밑줄. 복사평형. 들어오는 것만큼 나간다. 복사의 형태로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라고 하는 게 복사평형입니다. 자, 볼게요. 하나가 지구고 하나가 화성이래. 자, 볼게. 지금 가와 나. 지금 가에서 342

왔는데 그중에서 100은 튕겨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실제 지구 안으로 들어온 건 얼마냐면 240이 들어온 거야. 아, 이게 지금 지구인지 화성인지 정확하게 우리 단정하진 맙시다. 요 행성 안으로 들어온 게 240이야. 복사로. 그럼 이 행성도 내보내는 거 얼마큼? 240만큼 내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복사평형. 맞죠? 요 행성 볼게요. 148이 왔는데 30발이 튕겨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온 건 얼마예요? 110이 들어온 거고 나가는 거 얼마? 110. 그러니까 얘도 복사평형.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가 지구고 누가 화성인가를 판단해야 될거 아니야. 자, 몇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따져보면 얘가 들어온 에너지 양이 맞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뭐가 있죠? 자,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 그 다음 누구? 금성. 그 다음 누구? 지구. 그 다음 누구? 화성.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화성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유입된 에너지 양도 적겠지. 상대적으로. 그쵸? 지금 유입된 에너지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너가 화성이구나. 너가 화성이야. 그러면 너는 지구야. 됐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아마 이런 거. 선생님, 지구는 화성보다 대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대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구 안에 있는 지표면과 대기가 상호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럼 여기서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다뤄질 수 있는 에너지 단위가 커지겠죠.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에너지가 훨씬 더 많네요. 얘가 지구네요.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겠죠. 너무 좋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지금 가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네. 나는 없는데. 특히나 여기에 수문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 수문열이라고 하는 거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한번 배웠는데, 물의 상태 변화할 때 우리 이거 수문열 다룬다고? 아, 그러면 요 행성은 물을 가지고 있어. 물을 얘기할 수 있는 행성이야?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상호작용해서 에너지 단위가 커진 거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 다 좋아요. 모두 다 훌륭합니다. 세 개를 다 생각했다라고 하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지구의 열소지다. 지구의 열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345이다. 기역이 누구니? 얘가 기역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역을 따져보려면 지금 행성과 우주와의 관계에서는 복사평형입니다. 들어온 복사 에너지만큼 나간다. 들어온 복사 에너지만큼 나간다. 그렇지만 요 행성 안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었지. 기억하시나요? 에너지 평형. 그 위치에서 들어온 에너지의 총합과 나간 에너지의 총합이 같다. 요렇게. 자, 볼게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표면.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따져보면요. 지금 들어오는 거 따져볼게요. 165. 또 들어오는 거 따져볼게요. 기역. 됐죠? 자, 지표면에서 나가는 거 한번 따져볼까? 지표면 나가는 거 따져보면 나가는 거는 얘. 나가는 거는 얘. 나가는 거는 얘.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평형으로 따지려고 하면 들어오는 거의 총합과 나가는 거의 총합이 같아야 된다. 자, 들어오는 거 따져보겠습니다. 165 플러스 기역이 들어오는 거야. 맞죠? 나가는 거는 뭐야? 나가는 건112 플러스 나가는 건378 플러스 나가는 건20. 됐죠? 그러면 기역은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얼마? 345. 그래서 너는 맞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양 분의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자고.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 자, 가 따져볼게요, 가.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얘네요. 그러면 112 플러스 378 플러스 20. 맞죠?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거?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거 얼마? 기역. 얼마요? 345. 이게 가야. 맞나요? 자, 나는요, 얼마야, 나는. 나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 33. 그 다음에 방출되는 거? 90. 그러면 33 플러스 90. 분해. 들어오는 거 얼마야? 27. 됐죠? 이게 지금 에너지 관점으로 본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복사래. 복사.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복사의 관점으로 본다. 라고 하면 가에서는

112는 폭사라고 얘기할 순 없죠. 그럼 여기서는 요런 요 값을 봐야 되겠지. 맞죠? 나는요, 그냥 요 값을 봐야 되겠지.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얘는 거의 분모와 분자, 분모분의 분자, 이 분수식 값이 거의 1에 가깝지만 얘는 지금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요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 가가 더 크구나. 맞네. 기억년도 이거 다 맞다. 됐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 에너지 평형과 복사 평형을 우리가 같이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 아셨죠? 좋습니다. 자, 10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11번 부터는 이제 자료 해석을 아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된다. 보겠습니다. 그림은 1990년에서 1996년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와 어느 화산의 폭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온 편차의 기준값은 1990년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화산이 폭발했더니 기온 편차가 확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기온이 확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회복.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화산이 폭발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출물 중에 뭐가 있냐면 화산재가 있어. 화산재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얘가 분출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성층권까지 올라간다고. 굉장히 안정한 기층인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부유해요. 마치 황사가 온 것처럼. 그런 햇빛을 차단하거든. 그럼 얘는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화산 가스가 나올 수 있어. 또는 화산 기체. 이 화산 기체 중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메테인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지. 이런 아이들은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그런데 자료 해석이라고요. 이 자료는 화산 폭발 후 온도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럼 우린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된다? 얘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화산 폭발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이다. 지구 내적, 지구 안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해당한다. 맞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92년이 1994년보다 높다. 92년과 94년을 비교해 보면 92년이 온도가 떨어졌다고. 화산 폭발의 영향, 요 영향이 직접적으로 왔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92년이 94년보다 낮지. 됐죠? 화산 활동에 의한 대규모의 화산재 분출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출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나서 온도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온도가 떨어진 걸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온도를 낮춘 녀석은 대체 누구야? 알아내야 되겠지? 화산재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 됐죠? 기역, 티귿, 요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봤습니다.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자, 12번 역시나 자료에서. 자, 그림은 남극 대륙의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약 2만 3천 년 동안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그런데 기온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0으로,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굉장히 지금 유사 경향을 보여주고 있네? 라는 거죠. 자료 해석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온실 기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적인 설명. 아셨죠? 물론 문제를 자료 해석으로 바로 풀 수는 있습니다.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맥락도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볼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갖는다. 대체로까지 나왔고 비슷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대륙 빙하 면적은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넓을 것이다. 자, 대륙 빙하 면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 대륙 빙하 면적 또는 해빙 면적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빙하 면적이 높다는 건 결과적으로 기온이 낮아야지. 기온이 낮아야 빙하 면적이 넓어지겠지. 기온이 높으면 높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자, 기역 시기 그다음에 니은 시기 비교해 보면 니은 시기가 더 뜨겁다. 뜨거우면 빙하 면적이 좁다. 차가우면 빙하 면적이 넓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넓을 것이다. 맞습니다. 기역 시기가 더 차가우니까. 자,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는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약하다. 기역 시기와
현재로 가보면, 기억 시기와 현재로 가보면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아셨죠? 훨씬 높아졌으니까 훨씬 더 지구와 현재가 더 뜨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선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밖에 안 줬지만 얘만 많아졌겠어요? 다른 온실기체들 다 같이 많아졌겠지? 현재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아셨죠? 온실효과는 기억 시기가 현재보다 약하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현재가 더 강하다. 아셨죠? 기억년 디귿 모두 다 정답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13번도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자료 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온실기체 배출 상황에 따른 2100년 북극과 남극 부근의 월 평균 해빙 면적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해빙 면적이 넓다. 어떤 시기에 넓을 수가 있는 거야? 기온이 낮은 시기겠지. 그죠? 기온이 낮아야지 해빙 면적이 넓겠지.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온이 높으면 해빙 면적이 작아져야 되겠지. 좁아져야 되겠지. 맞죠? 기온이 높으면 좁은 거고 낮으면 넓은 거고. 맞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보다 온실기체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현재와 온실기체 배출량이 동일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변화에 대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일단 북극과 남극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평균 자료를 좀 보자. 과거 평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잘 보자고요. 북반구는 7, 8구로 가면요, 여름이 됩니다. 맞죠? 남반구는요, 7, 8구로 가면 겨울이 돼요. 계절이 반대야. 자, 북반구는요, 7, 8구로 가면 여름이 되죠. 여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해빙 면적이 낮아지는 거고요. 겨울로 가면요, 기온이 낮아지니까 해빙 면적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과거 평균을 보면 이 패턴을 해석을 할 때 계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볼게요. 지금 가부터 볼까? 가는 해빙 면적이 좁아. 이 시기에 해빙 면적이 좁아요. 이 시기에 해빙 면적이 넓어요. 7, 8, 9, 요 시기에 해빙 면적이 넓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 지역에서는 요 시기가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요 시기가 겨울이라고. 요 시기가 겨울. 그럼 요 시기가 뭐야? 여름이 되겠지. 됐죠? 지금 나자르로 가면요, 요 시기에 해빙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추운 거야. 추웠던 거야,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럼 요 시기가 추워요? 요 시기가 겨울이지. 요 시기가 해빙 면적이 좁죠, 상대적으로. 그럼 요 시기가 상대적으로 추웠던 거야. 여름이지, 여름.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가 지금 북극이고 하나가 북극이고 하나가 지금 남극 부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반구 여름철의 여름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반구 여름철의 겨울이네. 그죠? 그럼 북반구 여름철인데 얘는 겨울이야? 얘 남반구지. 너 남극이구나. 남극. 그럼 넌 북극이구나. 북극.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겨울 여름을 판단해서 북극, 남극을 판단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인 거고, 이 판단 기준은 일단 과거 평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하기 좀 모호하잖아. 근데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놓고선 보는 겁니다. 가는 북극 부근의 자료이다. 가는 북극이 아니라 어디? 가는 남극이지.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해빙 면적이 이렇게 넓어졌어? 굉장히 추웠다는 얘기거든. 넌 틀렸어. 자, 니은일 때 5월의 평균 해빙 면적은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넓다. 이제 자료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니은일 때는 이 점선이네요. 자, 5월, 잘 그어야 되겠네요. 잘 안 그어지네요. 5월이고, 여기도 5월. 그러면 지금 니은일 때 해빙 면적 북극과 남극을 비교합니다. 지금 요 점선이죠? 비교합니다. 요 값과 비교합니다. 요 값. 그러면 누가 더? 얘가 더. 어디? 북극.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넓다. 이렇게. 아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비교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걸 실수하십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서 요 축값에서 요게 지금 같은 값이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 숫자로 바로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어떠한 자료는 조금 꼬은 자료는 요 값을 다르게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같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클수록 더 큰 거니까. 좋습니다. 자, 3월에 기역과 니은의 월평균 해빙 면적 차는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크다. 3월. 자, 3월. 자, 3월 따져보면 북극에서 차이가 더 크다. 맞죠? 그러니까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크다. 맞죠?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봤어요.
14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100년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지역 분포 전망을 표는 가나다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역면 티긋으로 순서히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볼 것은 현재 우리 지역은 온대기후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온대기후고 제주도의 일부 지역 정도가 돼야지 아열대를 얘기할 수 있어. 현재.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보세요. 아열대 기후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 거지. 보겠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 회복이 가능해. 회복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덜 따뜻해졌다라고 보는 거지. 덜 따뜻해졌다. 이 중에서 제일 덜 따뜻해진 게 누구야? 얘네, 다네. 아, 넌다 얘기하는 거야. 자, 온실기체 저감 정책이 제대로, 대체로 실현됐어요? 그러면, 디귿.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배출되는 경우, 디귿보다는 얘가 덜 더워지겠지. 그러면 얘가 나. 그 다음 얘는,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많이 배출돼요? 그럼 많이 더워지겠지? 그럼 진짜 우리나라 많이 더워지겠지? 그럼 너가 가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가는 디귿. 나는 니은, 다는 단 어디지? 기역 이렇게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니은일 때이다. 아니죠? 틀렸고요.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기역일 때가 디귿일 때보다 낮다. 기역일 때가 기 어디 있어요? 기역일 때가 디귿일 때보다 낮다. 이때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더 이때보단 덜 더운 거니까 그죠? 기역일 때가 디귿일 때보다 낮다. 맞죠? 맞는 거고요. 아열대 기후 지역은 현재가 디귿일 때보다 넓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 아셨죠? 온대 기후인 거고, 제주도 일부 지역 정도만 아열대에 좀 해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정도. 근데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가 디귿일 때보다 넓다가 아니라, 디귿일 때가 압도적으로 넓은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니은만 맞는 거. 이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이 온대 기후. 근데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 더워진다. 선생님, 온대 기후인 거 어떻게 알아요? 쉽게 알수 있는 방법.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딱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 저기압.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에 영향을 준다? 온대기후.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은 온대기후라고 설명을 해요. 아주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니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자, 역시나 자료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은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서로 다른 네 시기에 관측한 북극부근 월평균 해빙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해빙 부피, 역시나 해빙이라고 하는 건 바닷물이 얼어 생긴 얼음인데, 3월, 6월, 9월, 12월 자료가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큰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작은 겁니다. 즉,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운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워진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12월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안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빙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 해빙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뜻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자, 관측 기간 동안 해빙 부피는 3월이 6월보다 크다. 자, 3월은요, 요 선이고요. 그 다음에요, 6월은요, 요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도 보면 3월이 6월보다는 크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겨울 끝. 그죠? 6월은 이제 여름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항상 우리 하루 일과를 봐도 가장 추운 시기는 언제죠? 가장 추운 시기는 해 뜨기 직전. 그러니까 밤의 끝. 가장 더운 시기는 해가 가장 높이 떴던 시점 그 이후. 그러니까 3월은 봄이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겨울의 끝 가장 추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해빙 면적, 해빙 분포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1979년부터 2024년에 해빙 부피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감소하고 있는 경향. 맞는 거고요. 이 자료를 통해 북극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해빙 부피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온도가 높아졌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거. 됐죠? 자료 해석, 비교적 좀 간단했던 거. 기역면 디귿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15번 봤고요.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자료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자료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는 전 세계의 해양 열 용량 편차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쭉 되어 있고요. 이제 편차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해수의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건 해수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야. 그 해수가 얼만큼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좀 뜨거우면 열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깊이에서도, 요 깊이에서도, 요 깊이에서도, 요 깊이에서도 다열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해수는 열을 더 감염할수록 열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해수는 뜨거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아, 열 용량이 커졌어?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양 자체가 많아졌어. 해수가 뜨거워졌어. 이렇게 볼수 있다고. 왜냐면, 열량이라고 하는 건 온도에 비례하거든. 아셨죠? 그걸 지금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 구간마다의 어떠한 이 변화율은, 변화량은, 이제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좀낼 수가 있겠죠. 구간마다. 구간을 좀 끊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남극 대륙 있고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있고요. 지금 깊이, 위도에 따른 또는 깊이에 따른 이제 수온 편차 자료를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자, 짙은 색으로 나온다. 수온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아셨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짙은 색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는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어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볼게요. 가에서 2000년 이후 해양 열용량은 모든 기피에서 대체로 증가했다. 그죠? 대체로 증가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20도 N의 표층 수온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모두 평년보다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평년보다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차가 풀렸으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따져가 봐야지. 20도 N. 20도 N 보겠습니다. 지금 20도 N 여기네요. 20도 N 여기 표층 수온이니까 여기 오 짙은 새 어두운 새 그다음에 태평양 20도 N 보겠습니다 오 짙은 어두운 새 그다음에 대서양 보겠습니다 20도 N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오 짙은 어두운 새 모두 다 표층 수온 짙은 어두운 색 플러스 평년보다 상승했다 됐죠 맞는 거고 그다음에 나에서 수온만을 고려할 때 대서양 60도 N 해역에서의 침강은 평년보다 강해졌을 것이다 자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도가 커지면 침강이 잘 되는 거죠. 그죠?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수온만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는 거고, 그럼 침강 잘 되는 거고.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침강이 안 되는 거고. 수온만 고려하라고 했죠? 그럼 보겠습니다. 60도 N 해역. 대서양 60도 N 해역. 대서양의 60도 N 해역을 보면 여기 지금 짙은 색이에요. 짙은 어두운 색 플러스. 수온 편차가 플러스예요. 수온이 증가했어. 수온이 높아집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은 약화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평년보다 침강은 강해졌을 것이다가 아니라 약화되었을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해석이 필요하다. 아셨죠? 기역, 니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3점 테스트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자, 레벨업 퀴즈. 3점 문항의 선생님이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요 자료가 몇 가지로 우리가 대기 연직순환과 관련해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문제 몇 가지로 낼수 있는 문항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이러한 자료는 우리가 좀 눈에 좀 익어 두는 게 좋아요. 특히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구분할 수 있니? 그다음 연직순환을 가지고 워커순환의 강화와 약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니? 요길 좀 방점을 찍어서. 아셨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거.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는 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다른 표현으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20도씨 등산선의 깊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물어볼 수가 있고요. 해수면의 높이 차. 기본적으로는 서태평양이 원래 높았죠. 그런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둘의 높이 차가 작아지는 거고, 다시요. 엘니뇨 시기가 되면 둘의 높이 차가 작아지는 거고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둘의 높이 차가 원래보다도 더 커지는 거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가 엘니뇨 라니냐 판단에 있어서 또는 무역풍의 세기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적도 해류의 평균적인 흐름도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커순환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에는 남방진동 지수도 많이 나온다. 남방진동 지수가 큰 양의 값을 갖는 게 라니냐. 큰 음의 값을 갖는 게 엘니뇨. 요거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모든 문항풀이 레벨업 퀴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주, 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우리 오늘은 교재 19강을 하는 날인데요.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내용적인 부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수능 실전 문제도 모두 다 풀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번 쫙 해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뭔지 한번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부정어로 구성된 접속어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깨달아 동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고알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사실상 오늘 19강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앞서 전부 다 봤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봤었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학습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이르아 동사 원형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르 동사를 배웠을 때 한번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문과 대화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던 부분입니다. 이르아 동사 원형 하면은 뜻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Vas a estudiar español este mes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르아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주어는 Vas니까 tú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 공부할 거야? 뭐를요? 스페인어. 그래서 este mes 하면은 이번 달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 이번 달에 공부할 거야? 스페인어 공부할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르아 동사 원형 구문 적용해 봤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uando va a cantar? 해서 이르아 동사 원형 여기에 있고요. 그럼 뭐예요? 당신 언제 노래할 겁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미래의 표현 이르아 동사 원형 구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꾀르르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떤 뜻이 되나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구문이 적용된 문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Quiero viajar por todo el mundo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Quiero viajar. 그러니까 나는 여행하고 싶다. 나는 여행하길 원한다. 라는 뜻이고요. viajar por 하면 어디 어디를 여행하다. 라는 뜻이니까 todo el mundo, 전 세계가 되죠. 그래서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기를 원한다. 여행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래 표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 보겠습니다. pensar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생각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벤사르가 생각하다 라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pienso visitar a mis abuelos라고 했어요. 그럼 pienso visitar 하면은 나는 뭐뭐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뭐예요? 방문할 생각이다라는 뜻이 되죠. 누구를? 나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역시 미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르아 동사원형, 깨레르 동사원형, 뺀사르 동사원형 모두가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현재 시제도 역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Nos vemos esta tarde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늘 오후에 만나자. 미래 표현이죠? 네. 현재 시제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verse, 만나다란 뜻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Que cenamos hoy?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역시 미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딱히 뭐 암기하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어로 구성된 접속 어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속 어구도요, 아마 틈틈이 여러분들이 봤었을 겁니다. 대화문 속에서도 많이 봤었을 거고요. 근데 한번 정리를 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니입니다. 니. 그래서 니는 이 노와 같다라고 해서 한국말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뭐뭐조차도 부정문에서 뭐뭐조차도라는 뜻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No canto ni bailo bien 이라고 했죠. No canto ni bailo bien 해서 이거 뜻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노래를 잘하지도 그리고 춤을 잘 추지도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Ni Julia ni Marta saben la verdad 이라고 했어요. 자, ni라는 부정어가 지금 동사 앞에 위치를 하면서 no 없이 전체 부정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예요? 훌리아도, 마르다도, 베르다, 진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진실을 알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는 부정문에서 뭐뭐조차도란 뜻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동사 앞에 부정어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노 없이 전체 부정문이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No tampoco. 자, 이 구문은 무슨 뜻이 될까요? 네,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tampoco는 부정문에서의 또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No sabemos nadar tampoco 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요? nadar 무슨 뜻이에요? 이건 수영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을 할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우리는 모른다. 수영을 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방법을 모른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수영하는 법도 모른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ampoco quiero ir al cine.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문장도 부정어 tampoco가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no 없이 전체 지금 부정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cine는 영화관이죠? 그러면 나는 영화관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 봤었던 표현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No A, sino B 혹은 뭐 sino que B가 돼서 이거는 뜻이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의 not A but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시면 Mi hijo no es bajo sino alto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뭘까요? 나의 아들은 작지 않고, bajo는 키가 작은이란 뜻이죠. 키가 작지 않고 어떻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역시 no, sino 보이고 계시고요. 자, no quiere comer pescado sino carne 하면 뭐예요? pescado는 생선이죠. 그래서 그는 생선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고기, carne, 고기란 뜻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아니라 B다. No A, sino B 혹은 sino que B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No solo A, sino también B 혹은 뭐 sino que también B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맞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입니다. 이 구문도 아마 우리가 대화문이나 예문을 통해서 접해봤을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Yo no solo corro, sino también nado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No solo, sino también 그럼 뭐예요? 나는 달릴 뿐만 아니라 수영한다, 수영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도는 나다르 동사의 1인칭 단수 변화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 solo llueve mucho, sino que también hace mucho calor 라고 했어요. 역시 no solo, sino que también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예요? 비가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무척 덥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도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nada más 동사 원형 구문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기출도 한번 됐었던 구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nada más dejar de llover 라고 하죠. nada más 동사 원형입니다. 일단 여기서 뭐뭐 하자마자가 하나 걸리고 자,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뭐죠? dejar de 동사원형이 있습니다. dejar de 동사원형 우리 dejar 동사 했을 때 배웠었는데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llover 비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치자마자 로 해석이 되겠죠? 비가 그치자마자 뭐래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ada más volver a casa. 역시 nada más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가 되겠죠? 그리고 se lava las manos. se lava las manos니까 뭐예요? 손을 씻는다. 됩니다. 물론 주어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뭐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을 씻는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부정어로 구성된 접속어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은 동사 의 쓰임을 여러 개 한번 볼 텐데요. 이 중에서 한 네 개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뜻을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문장 하나하나씩 보면서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e queda bien esta corbata 라고 해서 corbata는 무슨 뜻이에요? 넥타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다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예상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가 나에게 잘 어울리니 혹은 뭐 잘 어울립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동사는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 nos queda ni un solo euro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깨다는 뭘로 쓰였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거는 남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노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지 않았다. 우리에겐 남지 않았다. 뭐가요? 니온 솔로 에우로. 1유로도 남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아, 깨어라 깨다모스 마냐나. 자, 여기서 깨달아 동사.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만나기로 하다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 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뜻.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Donde queda el hospital? 자, 일단은 유추는 가능할 것 같아요. Donde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queda. Queda로 동사는 위치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 돼요. Donde está el hospital? 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Quiero quedarme en casa el domingo. 자, 이번에는 이제 quedarse입니다. 이 quedarse도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quedarse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머무르다란 뜻입니다. 머무르다.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일요일에. 그래서 나는 일요일에 집에서 있고 싶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La niña queda cansada después de jugar al béisbol.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después de는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이 되죠. 그 아이가 야구를 한 후에 어떤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구한 후에 어떤 상태예요? cansada니까 피곤한 상태겠죠. 뭐뭐한 상태이다. 그래서 상태 표현이 가능합니다. 깨달음 동사로. 요거는 이제 모르셨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게요. Quedamos en vernos a las 5 de la tarde. 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합의하다란 뜻이에요. Quedar en 하면은 합의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됩니다.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깨달아 동사의 일곱 가지의 뜻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구알이에요. 이구알은 기출도 몇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수 있는 그런 어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odos los edificios del pueblo son iguale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뭐예요? 마을의 모든 건물들은 이란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iguales는 품사가 뭘까요? 맞아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건물이 똑같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구알은 형용사. 적으로 똑같은 이란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Juana y Julia cantan igual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구알의 품사는 뭘까요? 그렇죠. 똑같이라는 뜻을 갖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Juana와 Julia는 똑같이 노래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구알 아 명사 구문입니다. 이건 이제 뭐뭐와 똑같은 이란 뜻을 가져요. 그래서 mi hijo es igual a mí 라고 하면 무슨 뜻? 나의 아들은 나와 똑같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inco más cinco es igual a diez 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좌측 연산 한번 정리해 드렸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5 더하기 5는 10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as dos casas son igual de pequeñas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요. 이구알 대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와서 똑같이 뭐뭐한이란 뜻을 갖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두 집은 똑같이 작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구알 마냐나 니에베.

이고알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고알은 아마도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내일 눈이 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고알에 아마도란 뜻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이고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적용된 문장을 하나 보시면 아운께 아이에르 이오비오 이고알 살리모 스테빠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아운께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이엘 어제예요. 어제 비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구아래의 다양한 쓰임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쉬었으니까 문화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페인 역사를 봤었거든요.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일단 1492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92년이 어떤 해죠? 맞아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러니까 1492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라틴 아메리카에는 아주 찬란한 고대 문명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3대 고대 문명 하면은 뭘 말하나요? 아스텍 문명, 마야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문명들이 아주 찬란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92년이 되었죠. 1492년에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여기가 방대하잖아요. 지역이 너무 방대하죠. 왜냐면 브라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를 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여기를 통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4개의 부왕령을 설치를 해서 통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고로한 역사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초로 갑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어떤 식민지배가 좀 약화되는 시점을 틈타서 여기저기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하면은 우리 미겔 이달고 신부, 그 다음에 호세 데 산 마르틴, 시몬 볼리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해 나갔고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사진으로 왔는데요. 쿠바도 1902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억압 그리고 착취, 독재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 뭐 라울 카스트로,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체게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쿠바 혁명을 일으키고요.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1961년에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너무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워낙 나라도 많고 지역도 광범위해서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리는데 궁금하시면 스스로 좀 찾아보셔도 아주 재미있는 역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할 게 많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알로그 한번 봐야죠. 네, 오늘의 디알로그 사라와 레오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사라가 먼저 말을 합니다. 레오, Pablo y yo hemos quedado para ver la última película de Javier Bardem 이라고 하죠. 그럼 뭐예요? 레오야, 파블로와 나는 만나기로 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냐면 Para ver la Última película니까 최근 영화를 보러 누구의 최근 영화냐면 Javier Bardem의 최근 영화를 보러 만나기로 했어. 자, 하비에르 바르뎀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es mañana a las 9 en el cine real 이라고 하죠. 내일이고 레알 영화관에서 9시에 만나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Quieres ir con nosotros? 우리랑 같이 갈래? 라고 이제 사라가 물어봤더니 레오가 뭐

라고 하냐면 me gustaría 가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pero a las 9 no puedo 9시에는 안 돼. 자, 왜냐하면 es que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Nado en la piscina todos los domingos y termino a las 9. 자, 일요일마다죠. Todos los domingos니까 일요일마다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몇 시에 끝나요? 9시에 끝나. 그래서 이제 9시에 만나기로 했다니까 그 시간에는 갈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사라가 아쉬워하죠. 바이야. 아, 이런 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Entonces, hablas tú con Pablo para cambiar la hora. 라고 하죠. 너 파블로랑 얘기해 보는 거 어때? Cambiar, 바꾸다란 뜻이죠. 시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파블로랑 얘기해 보는 건 어때? 얘기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레오가 de acuerdo, 동의하는 거죠. 알겠다고 하면서 a mí me viene bien a las 10 라고 하죠. 여기서 venir 동사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괜찮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10시가 괜찮은데 이 아띠 너는? 하고 이제 레오가 물어봤더니 사라가 me da igual이라고 하죠. me da igual 무슨 뜻이에요? 19강의 제목이기도 한데 아, 난 상관없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어요? me da lo mismo. 네, 바꿔 쓸수 있죠. 난 상관없어. 내일은 todo el día 하루 종일이란 뜻이죠. 하루 종일 한가하거든. Bien, voy a hablar con él y luego te llamo. 그래,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해보고 너한테 전화할게. 알겠어. 라고 했고 이제 시간 흘렀습니다. 사라가 Bueno, ¿cómo han quedado? 자, 어떻게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사라가 다시 물어보죠. 그랬더니 레오가 뭐라 그래요? En el cine real a las 10. 레알 영화관에서 10시에 오기로 했어. Te viene bien? 너 괜찮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Sí, ningún problema 라고 하죠. 아무 문제 없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Además, 게다가 라는 뜻이죠. 자, 게다가 뭐예요? En el horario de las 11 de la mañana vuelven a presentar la película de Bardem 이라고 해서 Volver a 동사원형 기억하시죠? 다시 뭐뭐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시간대에 다시 상영한대. 바르뎀 영화가 다시 상영해라고 말을 합니다. 어유 잘 됐네. 그럼 10시에 보자라고 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미래 표현, 그리고 또뭐 깨달음 동사, 이괄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해가지고 본 디알로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표현들,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것도 전화번호와 전자 우편 묻고 답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번호나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의문사 뭘 쓴다라고 했어요? ¿cuál을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했을 때 전화번호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이메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양식도 저희가 이것도 뭐 간단하죠. 이메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뭐, querido Mateo. 자, 남자라면 querido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여자면 querida Sofia.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테오에게, 소피아에게. 그래서 내용을 쓰시는 거죠. 내용 살펴보면 뭐 어떻게 지내? 나는 잘 지내. 칠레에 있은 지 벌써 일주일 됐어. 자, 지금은 비냐델 마르에 있어. 뭐 하면서 바다에서 해수욕하면서. 자, 이런 내용을 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un abrazo. abrazo는 포옹이란 뜻이죠. 베소는 입맞춤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거를 하시고 끝에다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메일 양식이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쉬운 속담과 격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뭐, 이렇게 뭐,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눈에다가 익히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익히시고요. 자, 뜻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네, 그쵸. 시장이 반찬이란 뜻이죠. 배고픔에 딱딱한 빵은 없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먼 길은 짧은 걸음으로.
그래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이건 뭐예요? 온 것처럼 간다 해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보시면 요거는 거짓말이, 하나의 거짓말이 100개의 거짓말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라는 뜻.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욕망은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든다 라는 뜻이고, 결코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뜻이죠. 예,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티끌모아 태산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모든 날이 같지 않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결코 늦는 것이라는 건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를 흡족하게 하는 비는 내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표현은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입이 화근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취향은 제각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는 속담과 격언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저희가 매년 수능 스페인어에 속담 격언과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씩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항을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된 용어가 쭉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꽃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 어휘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꽃표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꽃표 아닌 것들은 이제 기본 어휘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시간 되실 때 역시 암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용어들을 적용해서 한번 문장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Dónde está mi ratón? 자, 라톤을 이제 활용을 했네요. 라톤은 마우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선 마우스, 내 무선 마우스 어디에 있어? 라고 지금 장문이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서는 cursor와 pantalla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화면에서 커서가 보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어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꼬체를 스페인에서는 꼬체라고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까로라고 한다. 뜻은 자동차다. 뭐 이런 것들, 어휘 차이. 이것도 이제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적용해 가지고 문장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맨 아까 하면 이거는 아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면은 맨 아끼 여기로 와라고 했을 텐데 라틴 쪽으로 가면 맨 아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빠빠는 스페인의 빠따따입니다. 감자죠. 그래서 감자의 기원은 안데스 산맥이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셀룰라르입니다. 셀룰라르는 모빌을 얘기하는 거죠. 휴대전화. 그래서 휴대전화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세 개의 문장은 모두 라틴 아메리카 어휘를 적용해서 만든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 어휘들을 스페인에서는 이 어휘들로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바꿔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모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를 한 문항씩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omo me quedan estos zapato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quedar 동사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들 나에게 어때? 하고 묻는 거죠. 어떻게 어울려? 라고 했더니 때 뭐 muy bien 이라고 했죠. 아주 잘 어울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하나 더 붙였잖아요. Pareces una modelo, 모델 같아 라고 말하니까 아주 잘 어울리는 상태죠. 그러면 어울리다 라는 뜻을 가진 깨달아 동사 말고 다른 동사를 저기 빈칸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이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Sientan이 들어가면 되죠. 자, 우리 이거 배웠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Le mio estos churros con chocolate a su domicilio. 자, domicilio는 뭐냐면 자택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택으로 churros con chocolate를 이 churros con chocolate를 보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 Sí, por favor라고 하죠. 네, 부탁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A가 뭘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산타 이사벨 거리 52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주소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소 묻는 표현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와 뭐가 주소를 묻는 표현일까요? 그쵸? B는 아주 전형적인 주소 묻는 표현이죠.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C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B, C는 모두 됩니다. 자, A는 돼요, 안 돼요? A는 안 됩니다. 자, A는 뭐예요? 주소가 무엇입니까? 어떤 주소의 개념, 뜻,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들어갈 수 없고 B, C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뭘 묻냐면, 너 마추픽추 혹은 우유니 소금 사막이죠? 살라르 데 우유니는 우유니 소금 사막 가봤어?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코노세르 동사 경험을 통해 알때 쓰는 알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잠시 후에 잠깐 살펴보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 마추픽추도 그리고 우유니 소금 사막도 몰라 안 가봤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지만 알군디야 하면 언젠가란 뜻입니다. 언젠가 그곳들을 방문하고 싶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말렐라 빼나라고 했습니다. 말렐라 빼나 하면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빈칸에는 그렇죠. 마추픽추도 그리고 우유니 소금 사막도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니 뭐뭐조차도 부정문에서 이 노의 뜻을 가진 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스페인어에서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두 개가 있죠. 코노세르 동사와 사베르 동사가 있습니다. 둘다 알다죠. 자, 동사 변화형은 둘다 1인칭 단수만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코노세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노스코 라고 변화를 하죠. 나머진 규칙, 코노세스, 코노세, 코노세모스, 코노세이스, 코노센 하고 변하고요. 사베르 동사도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가 세 하고 불규칙 변화하고 나머진 똑같습니다. 사베사베, 사베모스, 사베사벤 하고 변하죠. 자, 어찌됐든 둘다 알다라는 뜻인데, 코노세르 동사는 경험을 기반으로 알때 씁니다. 어떤 지역이나 사람을 알때 그래서 쓰게 되죠. 사베르 동사는요, 뭘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지식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알때 사베르 동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것,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택지를 보시면 이게 속담 격언, 과 관련된 문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피시온 하면 취미란 뜻이죠. 너 취미가 뭐야? 라고 A가 물었더니 난 달리는 걸 무척 좋아해. 세리오. 정말. 나도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나는 매우 빨리, 무이 라피도니까 매우 빨리 지쳐. 단지 10분만 뛰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B가 아, 에스터 비엔, 괜찮아. 그러면서 나도 처음, 프리메로, 처음에는 10분을 뛰었다라는 거예요. 10분 뛰는 걸로 시작을 했어. Luego 30. 그 다음에는 30분. Después, 그리고 나서는 40, 40분. 시간을 늘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오라, 지금은 걸어 오나 오라, 1시간을 달려. Tres veces a la semana, 일주일에 3번을 1시간을 달려. 너도 알잖니? 그러면서 이제 속담, 격언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랬더니 A

그래, 너의 consejo는 충고란 뜻입니다. 너의 충고를 따라야겠다. 너의 조언을 따라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맞는 거 뭘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입이 화근이란 뜻이죠. 아니고요. 2번은 욕망은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든다. 역시 아니고요. 3번은 작은 많은 것들이 모여서 큰게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 4번은 취향은 제각각이다. 아니고요. 5번은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다 맛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언급된 물건이 아닌 것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가씨? 그랬더니, 아, 저는 신형 태블릿이 필요한데요. 단지 신형 태블릿이 필요한데, 제 남동생은 하면서 원하는 거, 남동생이 원하는 걸쭉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체랑 마우스, 뭐 하드디스크, 자판기, 뭐 그리고 웹카메라, 뭐 스피커, 그다음에 화면. 이런 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어유, 그건 거의 완전히 컴퓨터 하나인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갖고 올게요. 지금 당장.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쭉 언급이 됐잖아요? 언급된 물건이 아닌 건 뭐예요? 네. 프린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답을 찾는 것보다 이 표현들을 알아놓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요. 일단 들어가는 거는 꼬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처럼 있다. 직역하면 그래서 아주 활기가 넘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날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들이겠고요. 자, 두 번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Ser como uña y carne. 그래서 원래 이제 직역을 하면 손톱이에요. uña는 손톱과 살 같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친한 친구 사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Estar como pez en el agua. 그래서 물에 있는 물고기처럼 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편안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세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1번의 꼬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7번과 8번은 세트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지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세트 문항은 수능 스페인에서는 근래에는 본 적은 없지만 어찌됐든 지문 하나를 읽고 문항 두 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uerida Ana. 그래서 아나에게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떠니? 그러면서 como ya sabes. 자, como가 지금 여기 문두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뭐처럼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꼬모가 문두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뭐뭐 때문에라고 이렇게 바로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뭐 때문에로 쓸땐 반드시 문두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닌 경우도 이렇게 문두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이 되겠죠? 나는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냐면 뉴욕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어. Es mañana. 내일이야. 자, 이제 마라톤이 내일인가 봐요. 그래서 se celebra 이거는 이제 tiene lugar와 같은 뜻이죠.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마라톤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자들이 참여를 하지. 그러면서 desde hasta 보이시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 선수들부터 취미로 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내 꿈이 estará a punto de 동사원형 막 뭐뭐할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꿈이 이제 실현될 참이야. 자, 그래서 나는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바로 땅개 문형입니다. So that 문형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오늘 밤에 잘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egún,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죠. 뉴스에 따르면
내일

사회가 쨍쨍하대. 그래서 나 뉴욕에 이번 뭐예요?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뉴욕에. 올래? 그러면서 이제 대답 기다린 게 하면서 이제 우고가 보냈습니다. 자, 이메일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된것 같고요. 답 찾아볼게요. 우고가 하려는 거는 뭘까요? 자, 마라톤이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8번.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자, 이거 이제 so that 문형이니까 뭐가 들어오면 된다? 예, 딴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뭐예요? 호아나와 홀리아는 똑같이 노래한다. 나의 아들은 나를, 나와 똑같다. 자, 두 개의 집은 똑같이 작다. 많이 봤죠? 네, equal이 들어가면 됩니다. 9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어휘,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의 어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자, 보시면 스페인어가 tanto A como입니다. A도 B도 라는 뜻이죠. 여기서 como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들은 다른 어휘를 갖습니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어휘들을 갖습니다. Por ejemplo,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sumo, 주스란 뜻이죠. sumo라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sumo라고 하지 않고 후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페인에서는 종종 꽃에 비에떼 보니또라고 하지만 엔 루가르데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예요? 꽃에 대신에 까로라고 하죠. 그리고 비에떼는 몰레또, 보니또는 린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미출신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또 이구할 문형이네요. 자, A 보시면 나는 나의 아빠와 똑같다. 맞죠? 네. B 보겠습니다. 2 더하기 3은 5다. 맞죠? 네. 자, C 보겠습니다. 이 기타가 저 기타처럼 이 기타는 저 기타만큼 똑같이 좋다. 해서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A, B, C 모두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이에요. 잉카의 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해서 잉카의 길은 잉카 시대의 많은 길 중에 하나다. 어디에 있는? 페루에 있는. 자, 그리고 이것은 쿠스코와 마추픽추를 이어주는 길이다. 자, 밀레스테 명사 수천의 뭐뭐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이 길을 걷는다. 자, 쿠스코부터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걷냐면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페루의 셀바, 페루의 이제 열대우림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과 아니면 마추픽추 같은 그렇게 유명한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구스코부터. 자, 그래서 이 잉카 길은 뭘로 건설이 되어 있냐면 작은 대부분은 이제 작은 돌들로 건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넓이가 수미터에 달한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로라르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뭐뭐 동안, 뭐뭐를 따라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 길에 이제 뭐가 있다란 얘기예요. 아름다운 나투랄레사, 자연이죠. 자연 이외에도 여러 잉카의 유적들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데마스 때 하면은 뭐뭐 외도 란 뜻. 이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너비가 수미터에 달한다. 맞죠? 1492년 이후에 건설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모든 길이 밀림으로 통한다. 역시 아니고요. 이 길을 통해 코스코에서 마추픽추에 도착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A와 D

2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9강 다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 부분이 좀 짧아서요. 그래서 내용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실전 문제 까지 다 풀어봤네요. 내용 부분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재 20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20강 내용 부분 할 거니까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양비료하고 작물보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9강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비료에 대한 뭐 결핍 증상이라든지 과잉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게 좀 있는데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료의 종류별 특성 비교입니다. 그리고 비료 성분의 결핍과 과잉 증상에 따른 증상, 과잉에 따른 증상, 그리고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 그 해충의 생태와 피해 증상, 그리고 방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료의 역할이에요. 작물을 재배하고 생육하는데 빠질 수 없는 비료 역할. 물론 토지를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한 20년에 한 번씩 그 땅에다가 작물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 따로 비료를 추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농경지가 작은, 인구 밀도가 높고 농경지가 작은 특성상 비료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공급되는 비료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들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수확량이 중요한 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비료의 3요소, 3대 비료, NPK, 질소, 인, 칼륨, 4대 요소 하면 칼슘까지 들어가죠. 칼슘까지. 자, 식물체의 필수 원소 있습니다. 작물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원소로 건물 중에, 식물에서 물기를 다 빼요. 건물 중에 0.1% 이상인 다량 원소. 식물에서 물기를 다 뺐더니 어떤 원소가 맞느냐. 그러니까 0.1% 이상 있는 걸 다량 원소로 했고 0.1% 미만인 원소를 0.1% 미만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미량 원소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량 원소를 보니까 C, 탄소, H, 수소, O, 산소, 알죠? CHO, NPK, CA, 칼슘, 마그네슘, 황. 이게 다량 원소고요. 미량 원소 보니까 FE, 철, 염소, 망간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량 원소에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가는데 비료의 3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가 비료의 3요소예요. 비료의 4요소면 여기까지. 이유는 탄소하고 산소와 수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수분, CO2와 H2O로 충분히 공급이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따로 비료 형태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비료 형태로. 그러니까 다량 원소에는 들어가나 비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CHO는. 자, 비료 종류와 12방법.

첫 번째 비료의 분류. 무기질이냐, 유기질이냐. 우리 쉽게 쉽게 갑시다. 자, 무기질은 일반적으로 잘 녹아요. 물에. 수용성 많고, 뭐, 구용성도 많고. 근데 유기질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질은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 생명체가. 식물에서 만들어내든 동물에서 만들어내든. 무기질은 광물질 또는 합성물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물체가 아닌 광물이라든지 합성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무기질 비료, 일반적이에요. 유기질 비료는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질 비료 보니까 황산, 암모늄, 규산질 비료 등이 있고, 합성 비료 보니까 요소, 염화칼슘, 황산, 칼륨 등이 있습니다. 무기질 비료의 특성 보면 석회성이에요.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토양 산성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염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기질 비료예요. 식물질 비료,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비료들, 쌀겨, 풋거름, 깻묵 등. 동물질 비료 보면 곯분, 뼈가루죠. 어분, 가축 분뇨 등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특징 보면 지효성이에요. 효과가 천천히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지력 유지에 증진할 수 있고 미생물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 상성화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연장 및 염류 장애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분, 형태, 생리적 반응이에요. 일단 형태에 따라서 비료가 딱딱한 고체형, 액체형, 기체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고체에는 많이 보이죠? 많이 보죠. 요소, 황산암모늄, 뭐 염화칼슘, 용성이 다 고체 형식으로 되어 있죠. 가루는 아니고 알갱이 형태로. 액체 비료는 암모니아 수 아니면 고체 비료를 녹인 액비 등이 액체 비료, 기체 비료는 이산화탄소. 자, 주성분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비료의 3요소 있죠. NPK, 질소, 인산, 칼륨. 주성분에 따라서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그리고 기타에서 석회질,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석회질 비료 또는 벼에 많이 사용되는 규산질 비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소를 주로 공급하는 게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 질소 등이 있고요. 인산을 공급해 줄수 있는 게 과인산, 석회, 용가린, 용성인비, 곯분 등이 있습니다. 칼륨을 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염화칼륨, 황산칼륨, 질산칼륨 등이 있고요. 자, 이제 화학적 반응 보죠. 화학적 반응에 따라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화학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은, 자, 화학적 반응은 일단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토양에 뿌리기 전에, 비료 자체에서 나타나는 반응.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니면 중성인지. 생리적 반응은 비료를 일단 토양에 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작물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난 후에 남은 그 비료의 성분이 이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자, 그래서 화학적 반응에 따라서는 산성 비료는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등이 있고요. 중성은 황산, 칼륨, 염화칼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알칼리 비료는 용성인비,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 등이 있고요. 생리적 반응, 일단 시용한 후에, 작물이 이용하고 난 후에 토양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산성 비료는 황산, 암모늄, 염화칼슘, 황산, 칼륨. 중성 비료는 질산, 암모늄, 과인산, 석회 등이 있고, 염기성 비료에는 질산, 나트륨, 용성인비, 질산, 칼슘 등이 있습니다. 자, 비료가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냐에 따라 석효, 지효, 완효로 나뉘어요. 석효는 비료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거죠. 빨리 흡수해서 빠르게 그 비료 효과를 낼수 있는 비료예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 비료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에 잘 녹아서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의 형태예요. 요소나 과인산 석회나 황산 칼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효성은 늦어요. 늦어. 주로 유기질 비료가 해당되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오래 나타납니다. 퇴비나 굽이. 완효성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인위적으로 처리한 비료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석회성 비료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그 비료

같이 주거나 MPK를 같이 섞여 있다 이러면 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황성분이 있다든지 규소 성분이 있다든지 철이 있다든지 이건 아무 필요 없고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있으면 단일 비료, 두개 이상 있으면 복합 비료가 되는 겁니다. 질소인산 칼륨 중한 가지 성분만 함유된 건 단일, 2종 이상이 함유된 건 복합 비료입니다. 자, 질소질 비료 보죠.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는 요소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기체 형태로 이제 유기물이죠. 유기물 형태로 깨물기나 축분 등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암모늄태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지. 그래서 암모늄태로 바뀌면서 항산암모늄이나 염화암모늄이 되면서 암모늄태는 논시비에 유리해요. 토양에 굉장히 잘 달라붙는 역할을 하죠. 토양 산성화 우려 있고 토양 부착력이 있어 매우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질산태, 암모니아, 암모늄태에서 질산화 세균이 작용을 해서 질산태 질소 비료로 나타나죠.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칼슘 등으로 나타나는데 바짝물이 유리해요. 땅에서 부착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질소질, 질산태, 암모늄태, 유기태, 요소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요소는 대표적인 질소질 비료예요. 대표적인 질소질 비료. 자, 폭발 위험성 없고 유실 양도 적어요. 논작물 대부분의 밭작물이 좋은 효과를 주고 있어요. 요소 자체로 토양에 흡수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아모니아 상태로, 아모니아로 분해되면 흡수가 쉬워요. 그래서 논에 물대기 전에 사용해서 토양 속에서 충분히 분해돼서 아모니아 형태가 되고 나면 물대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산질입니다. 인산질. 유기태랑 무기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 유기태는 식물성은 쌀기와 깻묵, 동물성은 골분, 어분 등이 있습니다. 무기태를 보면 수용성, 가용성, 구용성, 불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물에 잘 녹아요. 가용성은 수용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물에 녹긴 녹는 거. 구용성은 물에 녹지 않아. 유기산에 녹아요. 불용성은 녹지 않죠. 녹지 않아요. 자, 수용성에는 인산암모늄, 그리고 수용성과 가용성이 섞인 거, 과인산 석회나 중과인산 석회. 구용성, 어디에 녹는 거? 유기산에 녹는 거. 구용성은 용성인비나 용가린. 그리고 불용성은 인광성 회분, 골분. 이거, 인광성이나 회분, 골분은 물에 녹지 않죠. 특징을 보면 작물이 이용하기 위해서 분해되는 속도는 수용성, 가용성, 구용성, 유기태 순으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산성이 강한 토양, 그러니까 강산성 토양에는 철, 알루미늄 등이 인산과 결합해서 불용화, 쓸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을 먼저 중화시킨 이후에 인산질 비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서는 이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덧거름 줄때 뿌리가 분포하는 쪽까지 깊이 줘야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인산질 비료, 용성인비, 용성고토인비라고도 하는데, 인광석과 삼석을 고온에서 융용시켜서 조제한 거예요. 인산 외에도 마그네슘, 규소, 칼슘 등 부성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고, 약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산성토양 계량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비료입니다. 자, 다음은 칼륨질 비료. 자, 유기태. 쌀겨, 녹비, 퇴비 등이 칼륨질 비료에 속하고요. 무기태, 황산, 칼륨, 염화, 칼륨, 질산, 칼륨, 탄산, 칼륨 등이 무기태 칼륨질 비료에 속합니다. 자, 작물에서 흡수되는 게50% 정도예요. MPK 중에 가장 흡수율이 높은 비료입니다. 자, 다음 석회질 비료. 비료의 3대는 아니고 4대인데 지금까지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던 비료. 석회질, 칼슘을 줄수 있는. 자, 칼슘, 석회질 비료, 칼슘질 비료인데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알칼리 함량이 이렇게 되죠. 생석회는 산화칼슘, 그냥 생석회. 거기에 소석회, 수산화칼륨, 물이 들어가면 수산화칼륨. 여기에 다시 수산화칼륨에 이산화탄소, 탄소를 섞이면 탄산석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생석회와 소석회 보면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계량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산성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크고, 물이나 물, 습기나 물 접촉 시 발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생석회 같은 걸 어디에 많이 써요? 동물 자원에서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탄산석회, 알칼리 함량이 적어서 토양 개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요. 그리고 작물에 직접 주는 피해는 적습니다. 자, 생석회, 석회석을 태워서 만든 게 생석회예요. 물에 닿으면 열이 나타납니다. 발열. 그리고 거기에 물을 추가하면 수산화 칼슘, 소석회가 되는데, 백색의 분말로 물에 약간 녹아요. 그 수행력을 석회수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방치하면 탄산가스를 흡수합니다. 탄산가스, CO2.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탄산칼슘이 되죠. 자, 탄산칼슘은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흰색 물질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수행액 상에서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그리고 석회암 동물이 뭐 정유석이나 석순, 석주 들어봤죠. 그런 걸 이루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분필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탄산칼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2 방법이에요. 12, 12는 12를 거는 게 아니고 비료를 주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보죠. 표층 12. 포장, 그러니까 농지, 그 농토의 그 표면에 주는 거예요. 비료를 살포하는 거. 전층은 표면, 그리고 그 안에도 줘야 되는데, 그 안에 주려면 어떻게 해요? 비료를 살포한 후에, 전면에 살포한 후에 겨우내어 땅을 반전시켜. 그래서 토양에 골고루 섞이 들어가는 게 전층 12. 심층 12는 아래쪽 토양에 주는 거죠. 비료의 산소를 손실을 막기 위해서 토양 깊이 비료를 넣어주는 거, 심층. 다음에 측쪽, 옆에 주는 거예요. 이랑의 측면, 작물의 줄과 줄 사이에 비료를 넣어주는 게 측쪽. 주입 12. 주입해요. 액체를, 액상으로 만들어진 비료를 관을 통해서 펌프로 밀어주는 거. 연면 12. 이것도 역시 액상으로 돼서 그 땅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엽에, 그 잎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작물 생육에 필요한 성분을 액상으로 만들어 인위적으로 작물의 잎을 통해서 흡수하게끔 하는 게 연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연면 12가 왜 필요하냐? 자, 품질 향상, 미량 요소의 공급, 비료 유실 방지하고, 급속한 영양회복, 땅에서도 흡수하고, 잎에서도 흡수하고, 토양 12를 대체할 수 있고요. 뿌리 흡수력이 저하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면 12 방법입니다. 자, 비료 성분의 기능과 과잉 결핍 증상인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문항이 좀 많이 나왔죠. 자, 일단 질소. 질소는 어떤 기능을 하냐? 광합성 작용을 촉진해요. 그리고 지베렐린 합성에 도움을 주죠. 식물체 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주요 구성 성분.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이 탄수화물에 질소를 갖다 붙이면 이게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물체 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고, 뿌리 및 지상부의 발육과 생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소가 많으면 식물체가 연약해져요. 굉장히 키만 자라요.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키만 자라요. 결핍됐을 때는 성숙한 아랫잎부터 황화, 누래집니다. 심하면 잎이 작아지고 빨리 늙고 생육이 나빠집니다. 다음, 인산. 인산. 인산은 호흡 및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핵산과 생참액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뿌리 신장, 세포 분열, 결실, 그리고 성숙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잎색이 엷어지고 검은 녹색이나 보라색으로 잎이 엷어집니다. 그리고 잎이 작아지고 생장이 역자가 되죠. 잎이 작아지면 광합성이 잘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쪽 잎부터 괴사합니다. 잎을 보면 아래쪽 잎부터 토양 온도가 낮으면 흡수가 억제돼서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토양 온도가 낮으면. 다음은 칼륨이에요. 칼륨. 칼륨은 효소 활성 촉진하고 세포 팽압 조절하죠. APA하고 칼슘 양이온하고 해서 세포 팽압 조절하죠. 저장기관의 발육 촉진하고 수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병해충, 그리고 불량 환경에 대한 적응성

성을 높입니다. 자, 부족했을 때는 세포의 평압이 낮아져. 세포의 평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처져요. 처져. 식물 자체가. RNA 폭이 좁아지고 잎 둘레가 갈색으로 변해집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고온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되죠. 자, 다음은 칼슘이에요. 지금 8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내용 영역. 칼슘. 칼슘. 자, 칼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석회질 비료 많이 나오죠. 칼슘. 산성 토양 개량을 많이 써요. 산성 토양. 토양의 물리성 개선하고요. 식물체 조직 강화에 역할을 하고 수확물의 저장력 증대하고 병해충이는 저항력 커집니다. 그리고 세포벽 강화, 생성과 강화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여기 어린 잎이나 생장점, 과실 등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느려요. 이동이 느려서 새로 생긴 조직에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결핍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칼슘.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게 어디 나타나냐? 일단 엽체류 보죠. 엽체류. 송잎이 썩거나 배추를 봐요. 상추를 보든. 겉잎과 안쪽잎 어디가 빨리 생긴 거고 어디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안쪽 잎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생긴 잎에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송잎이 썩거나 잎끝이 말라요. 팁번이라는 현상. 그리고 토마토 피망에 배꼽 썩은 뼈가 나타나요. 참외에서는 발효. 참외 그씨 부분에서 시큼한 발효된 느낌, 발효된 냄새가 나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 발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칼슘.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 생긴 조직에 결핍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배추, 상추, 엽초류의 송잎 또는 잎끝이 말리는 팁번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칼슘. 자, 다음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광합성에 작용을 합니다. 아랫잎 잎맥 사이에 황변이 나타나요. 누렇게 잎맥 사이가. 그리고 밀, 귀리는 엽록체가 구슬 같은 반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영양장애 발생 3대 요인 보죠. 자, 필수 원소의 부족 혹은 과잉이 발생 경우에 영양장애 발생합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 정도나 품종의 장애 발생, 저항성이 낮아졌을 때도 영양장애 발생하고요. 지온, 그리고 수분의 영향으로 어느 특정 필수원소에 영양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료 성분별 결핍 부위 보죠. RNF의 성숙한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원소들은 RNF,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이 원소들이 부족이 될때 RNF에서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위쪽 생장점 부근이나 어린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거 칼슘, 붕소, 철, 뭐 망간, 몰리브덤, 구리 등이 있는데 특히 칼슘 생장점이나 새로 생긴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거 칼슘 꼭 알아주세요. 칼슘. 자, 다음은 해충입니다. 해충. 해충. 일단 해충의 정의. 해충은 곤충이에요. 곤충. 벌레. 곤충. 그런데 왜 해충? 해충은 농작물, 사람이 이용하는 작물 및 가축의 생산과 인간의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는 곤충이 해충입니다. 해충. 해충의 특성, 유충과 성충의 가해 부위가 달라요. 유충 때 가해하는 범위, 성충 때 가해하는 부위가 달라요. 다양한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크기는 작은데 알을 많이 낳아요. 그리고 세대 기간이 짧아. 알 낳고 부화가 빨리 돼. 부화된 애가 또 알을 또 빨리 낳아.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해충의 종류, 식량작물의 주요 해충 보죠. 잎을 가해하는 해충, 벼, 물, 바구미. 근데 성충이 잎을 가해해요. 그리고 홍명나방, 유충. 줄기를 가해하는 거,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매미충류. 그리고 이화명나방의 유충이. 뿌리를 가해하는 게 벼물바구미 유충. 그러니까 벼물바구미 같은 경우는 성충은 잎을, 유충은 뿌리를 가해를 이렇게 합니다. 자, 채소 및 화해 작물의 주요 해충.
최소의 2불 가해하는

응애류, 진딧물류, 가루니 등 총체벌레, 나방류 등입니다. 뿌리는 고자리파리, 화에 꽃이나 잎을 가해하는 해충들, 진딧물, 온실가루이, 팝업나방, 총체벌레 등이 있습니다. 자, 해충이 언제 많이 발생하냐? 일단 시설 재배일 때 작물이 살기 좋잖아요. 작물이 살기 좋은 데는 해충도 살기 좋아요. 그리고 연작 재배일 때 먹을 게 항상 있어. 항상 재배 지역의 단지화. 그 지역에 같은 작물을 많이 심을 때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과수의 주요 해충 뭐죠? 꽃과 잎을 가해하는 해충들, 응애, 그리고 배나무 방패벌레, 진딧물 등이 있고요. 줄기를 가해하는 게 깍지벌레, 배나무, 포도, 유리나방 등이 있습니다. 열매를 가해하는 해충, 심식나방, 귤나방 등이 있고, 뿌리는 포도, 뿌리옥벌레 등이 있습니다. 과수를 가해하는 해충의 특징 보면, 노지 재배의 경우 기상 조건에 따라 해충 발생 양상이 다르죠. 그리고 수입 확대, 지구온난화로 새로운 해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꽃매미죠, 꽃매미. 중국에서 날아온 꽃매미. 자, 해충의 방제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11강 친환경 농업에서 보면 이 문항이 참잘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친환경 방제에서 나오는 방제 방법과 이름은 같은데 내용이 사뭇 다른 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일단 경종적 방지 보죠. 경종적이란 그 재배 방법에 의해서 방지라는 방법이에요. 재배 시기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물 종류 선택할 때좀그 병에 강한, 그 해충에 강한 걸 선정을 한다든지, 재배 관리할 때뭐 청결하게 한다든지, 경운을 잘 한다든지, 그래서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내충성 품종, 그러니까 그 해충에 저항성 있는 품종을 뭐 선택을 한다든지, 해충이 월동장소라는 그 방법을, 그 장소를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게 경종적, 재배적 방법이에요. 화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화학 물질로 방지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8강이죠. 여기서 나오는 화학적 방법은 농약, 화학, 유기합성 농약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거예요. 유기합성 농약을. 유기합성 농약은 일단 가격이 싸요. 그렇죠? 친환경 방제보다 가격이 싸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자연 환경에도 좋지 않아. 그리고 농축될 수 있어. 생물 농축에서. 그런 효과가 악영향이 있습니다. 자, 생물적 방제. 생물적 방제는 살아있는 생물로 방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적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제 방법이에요. 물리적은 직접 손으로 뜯거나 불로 태우거나 이렇게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1강에는 나온 내용은 아닌데 해충 종합 관리예요. 해충 종합 관리. 자연 상태계와 조화를 고려해서 해충 박멸보다는 해충 억제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해충 발생 예찰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피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해충 종합 관리 IPM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해충들. 벼물 파구미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5월 하순경에 월동처에서 나와요. 그래서 5월 초에 이양한 논으로 들어가서 벼에 영향을 주죠. 수면, 논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수면의 위아래를 오가면서 변잎을 갉아먹고 수면 아래 입집 속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럼 입집 속에서 부화한 유충들은 뿌리를 또 공격하게 되죠. 벼, 물, 파국입니다. 자, 다음 멸구, 벼멸구. 자, 우리나라에서 월동은 못해요. 매년 중국에서부터 비례한답니다. 비례, 무슨 뜻이에요? 날라와요. 해충이, 비례. 벼를 흡집하고, 애멸구, 우리나라에서 삼사령 약초으로 논둑, 밭둑 또는 제방 등의 화분과 잡초에서 월동을 해요. 월동. 흡집 피해를 주고 간접적으로는 바이러스 병을 매개합니다. 해충 중에 섭식하는 놈이 있고 흡집하는 놈이 있어. 섭식은 뜯어 먹는 거죠, 조직을. 흡집하는 놈은 그러니까 즙을 빨아 먹는 애. 근데
흡집 피해를 주는 놈들은 바이러스 매개를 많이 해요. 조금 더 무서운 애들이죠. 자, 다음 응애. 거미인 듯 거미 아닌 거미과. 거미 강해 해충이에요. 그래서 응애는 일단 거미처럼 생겼고 거미줄이 나타나요. 거미강 응애과의 소동물이고요. 거미의 유생처럼 실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흡즙 피해를 줍니다. 역시 흡즙 피해를 주는 놈은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진딧물. 진딧물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몸은 대개서 2에서 4mm 정도이고 몸 빛깔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식물 조직을 흡집하네. 흡집하니까 얘는 바이러스를 매결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에 의해서 그을음병, 불에 그을린 듯한 까맣게 나오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자, 해충과 천적이에요. 진딧물을 죽일 수 있는 생물학적 방지로 죽일 수 있는 천적, 콜레마니 진딧벌, 호랑불 잠자리, 무당벌레, 사리신짓벌 등이 있고, 점박이 응애를 죽일 수 있는 칠리 일응애, 엽 응애를 죽일 수 있는 꼬마 무당벌레, 캘리포니쿠스 응애, 긴털 일응애, 그리고 총차벌레를 죽일 수 있는 유럽 애꽃노린재, 그리고 수미 애꽃노린재, 으뜸의 꽃노린재, 뭐 이런 노린재 등이 있고, 온실 가루이들을 박멸할 수 있는 온실 가루이 전벌, 나벙류를 박멸할 수 있는 쌀조말벌, 그리고 조명알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를 죽일 수 있는 깍지 무당벌레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이에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비료로 오른 것은 있네. 칼슘질 비료. 칼슘질 비료는 비료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료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작성했어.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산화칼슘이 있고 질산칼슘이 있고 황산칼슘이 있네요. 자, 일단 물에 가장 잘 녹는 건 물에 잘 녹는 거 어떤 질소질 비료 중에 물에 가장 잘 녹았던 게 암모니아가 잘 녹았어요? 질산태가 잘 녹았어요? 질산태 잘 녹았죠.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건 자, 질산 칼슘이 가장 잘 녹아요. 물과 반응해서 발열하는 거 뭐죠? 발열하는 거 산화죠. 산화. pH 중화 효과가 좋은 건 황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산칼슘. 질산 자체가 물이 참 잘 녹죠. 질산형 형태의 질소와 칼슘이 있어 식물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논에 사용할 때 요소 질소질 비료에서도 논에 사용할 때는 질산이 아니고 암모니아태를 많이 사용을 했죠. 자, 황산칼슘. 직접적인 pH 교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주로 칼슘 공급과 토양 구조 개선에 사용됩니다. 산화칼슘. 생석해요. 반응이 굉장히 강하죠. 신속하게 반응이 매우 강해서 토양 산도를 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질산 칼슘, pH 중화 효과가 적은 황산 칼슘, 그리고 물과 반응하는 산화 칼슘.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석회질 비료의 화학 반응 관계도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학생이 있는 석회질 비료의 화학 반응 관계를 알아보기 발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도를 도식화했어요. 생석회에 무엇을 주었더니 소석회가 되었어. 소석회에 또 무언가가 나를 했더니 탄산석회가 됐어. 석회질 비료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생석회, 석회석을 태워서 만든 거. 물에 닿으면 발열하면서 분말이 됩니다. 분말이 된 게 소석회, 수산화 칼슘. 백색의 분말로 물에 약간 넣고 그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방치하면, 소석회를 공기 중에 방치하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뭐가 된다? 탄산칼슘. 생석회에 수분이 들어가면 소석회, 소석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탄산칼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석회에서 소석회 갈 때 뭐가 필요하다? 수분이 필요하다. 수분 흡수. 자, 소석회에서 탄산석회가 되려면 탄산 뭐가 필요해? 탄소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흡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 가지고 좀 헷갈리시면, 여기 이제 화학식을 보면, 그죠? 칼슘하고 산소잖아. 근데 여기 보면 또 O2가 또 들어가 있어. O2가 두 개씩. 또 여기 보면 CO2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찾아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석회질비로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가 이제 어떻게 해서 모양이 변하는지에 대한 문항이었고,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구입한 인산질 미료네, 인산질 미료. 가장 적절한 거. 자, 농업인 A씨는 인산질 비료를 구입해서 밭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료 설명서를 읽었어요. 친환경 저인산 비료로서 고토, 석회, 규산, 철, 아연 등 많은 물질들이 함유됐네요. 그래서 종합 토양 계량 비료예요. 작물 생육 향상에 효과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는 경제적인 비료입니다. 자, 알칼리 함량이 높네요. 40% 석회질 비료와 대등한 산성 토양 계량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구용성 인산이네요. 구용성. 물에 녹지 않고 어디에 녹는다? 유기산에 녹는다. 구용성 인산의 지효적 효과로 토양에 고정되어 빗물에 유실되지 않고 비호 효과가 지속적이야. 자, 그럼 구용성이니까 수용성이 있는 애들은 빼야죠. 수용성 있는 애들. 그렇죠. 구용성이 두 개인데, 인산 17%, 고토 12%, 규산, 석회, 밀양요소. 용가리는 인산하고 칼슘이 주로 들어가 있고, 용성인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기태 인산질 질소 비료 보면, 지금 나온 게 용성인비잖아요. 용성인비. 인산, 암모늄, 과인산, 석회, 중과인산, 석회는 수용성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구용성은 용성인비와 용가린인데, 용가린은 칼슘이 주로 섞여 있고, 용성인비는 인산 외에도 마그네슘, 규소, 칼슘 등 부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약 알칼리로 산성 토양 기량에 적합한 인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다에 들어갈 칼륨질 비료의 종류예요. 지금 비료의 문제가 아까 지금 석회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화학에 가까운 그런 문항이 좀 많이 나오죠. 이번 8강 문항이 대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다루지 않았던. 자, 학생 A는 칼륨질 비료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비료들의 특징을 비교하는 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어요. 비료 3요소 함량이네요. 비료 3요소. 비료 3요소는 뭐냐면 NPK죠. NPK가 N 없고 P 없고 K만 있어. K만. 나도 K만. 칼륨만 있어. 칼륨만. 다는 보니까 질소질이 있네. 질소질하고 칼륨이 있네. 질소질하고. 그러면 지금 가나다에서 질소가 있는 거. 다는 질소가 있어야 돼.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질소 있는 게 이렇게 두개 있네요. 단은. 자, 그리고 이제 가 봅시다. 가, 나는 둘다 칼륨만 있는데, 가를 보니까 염류집적이에요. 염류집적. 산성이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그러면 칼륨질 중에 가장 저렴한 건 염화칼륨 되겠죠. 염화칼륨.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과실의 당도 착색 향 증진하는 거 황산칼륨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무기태 인산질 비료 염화칼륨 보죠. 염화칼륨. 칼륨 함량이 높아요. 물에 잘 녹아요. 관리가 쉬워. 그런데 질산칼륨보다 염분이 높아서 염분 피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황산칼륨은 지속성, 그리고 토양 기량 효과가 있어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밭에 주로 사용됩니다. 밭에. 질산칼륨보다 흡수는 다소 느릴 수 있으나 토양 내 칼륨 공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자, 질산칼륨, 물에 잘 녹는, 물에 완전히 용해되어 뿌리와 잎을 통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칼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염분 피해 우려가 적어요. 그리고 과일, 채소 및 민감한 작물에 적합합니다.

적합하고 환경 영향이 적고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효과적인 칼륨질 비료, 질산칼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를 주성분으로 공급하는 비료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자, 토양 환경의 보호와 식량 증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3년마다 토양 개량제 지원을 지원 사업을 일정량의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아, 이 비료는 토양 개량제도 가능하고 식량 증산도 할수 있네요. 우리나라 논에 이 가가 지금 비료인데 이 비료의 평균 함량이 72ppm으로 기준량인 157ppm에 비해서 매우 낮고 부족한 토양이 97표를 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논에는 이 성분이 부족하네요. 질소보다 8배나 많이 흡수하는 벼. 벼는 질소보다 이 성분을 8배나 많이 흡수한대. 이 성분이 부족할 경우 생육 부진, 출소 지연, 백수 발생, 그리고 병의 충, 지황성 약화, 도복 등이 나타나고 질소와 인산의 흡수 이용률이 떨어져요. 농업 경영체는 논 토양의 토양 검정 정보에 나타난 기준치 157ppm 이하로 표시된 함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소보다 8배나 많은 논에 많이 필요한, 벼가 많이 필요한 이 원소는 뭔가요? 규소죠, 규소. 규소질 비료. 규소질 비료. 규산질. 자, 규소와 석회, 고토 등의 함유된 알칼리성 비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MPK 3대 양성, 3대 비료의 양분보다 논에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병충해 및 재해경감, 벼의 세포벽 강화에서 도열병, 해충 피해를 줄이고 도복, 쓰러지는 걸 방지해요. 그리고 수확량 및 품질 향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선, 비료 효율을 증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생육 촉진 및 절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산질 비료의 특징, 생리적으로 염기성 비료입니다. 규산질 비료. 비료의 3요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3요소는 NPK죠. 이건 규산질 비료 아니고, 부성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리을. 주성분은 철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철이 아니고 이산화규소입니다. 이산화규소.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규산질 비료는 지금까지 출제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규산질은 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영양소는 첫 번째는 칼슘, 두 번째는 질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에서 알수 있는 해충 방제 방법이네요. 해충 방제 방법. 왜 장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배추잎에 구멍이 뚫렸어요. 벌레가 생길 것 같은데 함부로 농약을 쓰긴 그렇고 어쩌면 좋죠. 농약을 쓰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말하는 농약은 지금 유기합성 농약을 얘기하겠죠. 유기합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 병에 들어있는 농약, 아니면 그 화학 농약. 그런데 여기서 알려준 방법은 마늘과 고추를 잘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이세요. 그러면 그 마늘과 고추에 있는 막 매운 이런 성분이 막 나오겠네요. 우려낸 원액을 잎의 전면에 골고루 뿌리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꼼꼼하게 처리한다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방지네, 친환경 방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방법으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환경 방제 방법의 장점은 사용 방법이 간편하다. 사용 방법은 오히려 농약방에서 5천 원, 만원 주고 산게 물에 희석해서 그냥 쓰면 되니까 간편하지 않고 약효도 유기합성 농약이 훨씬 빠르죠. 자, 잔류 독성의 피해가 줄어들죠. 잔류 독성은. 그리고 생태계와 사용자의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번과 8번을 볼까요? 자, 다음은 학생 A가 해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네요. 학생 A는 해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해충명. 이 해충은 곤충강의 딱정벌레 목에 해당하는 해충이네요. 자, 성충으로 산기슭에 낙엽이 덮여있는 땅속에서 월동을 해요. 월동을 하는 해충이네요. 4월 하순이 되면 잡초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5월 하순경에 논으로 이동하네. 5월에. 그래서 수면 위아래를 오가며 작물에 잎에 피해를 주네요, 지금. 잎을 식히하고 수면 아래에서는 잎즙 속에 산란해요. 아래에서 부화한 유충은 뿌리를 갉아먹으며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7월 상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서 신성충이 발생하고 이들은 이상목을 가해하고 월동초로 이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찰 방법.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에 기주식물인 꽁의밥, 그리고 개사초, 억새풀, 개밀 등의 잡초를 관찰해요. 화본과에서 월동하는 해충이네요. 방제 방법은 파종 전에 약재를 분이 처리하거나 육묘상에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 또는 이양식이를 늦추는 방법이 있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벌레, 가. 위 사례에서 가해충에 가해하는 작물. 자, 여기에 나온 건 뭐예요? 일단, 여기에 나온 건 5월에 논으로 이동해서 섭식하는 해충. 우리 함께 했는데요. 물바구미죠. 물바구미. 이래, 1년에 1회 발생을 하는데. 수면 위아래를 오가면서 변 잎을 갉아먹고. 잎집 속에 산란하고, 부화한 유충은 벼뿌리, 성충은 벼잎을 가해하는 벼물바구미네요. 그러면 벼물바구미가 가해하는 작물, 어떤 작물이에요? 벼죠, 벼.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 기역니은 디글니을 중에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 매미충 벼에 피해를 주죠. 애멸구, 벼에 피해 줍니다. 진딧물, 이건 원해 작물이 피해를 주는 거죠. 온실가루 역시 원해 작물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물바구미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가 아니고 이와 똑같은 작물,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골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정답은 1번이고요. 8번. 위 사례에서 밑줄 친 기역과 동일한 방제 방법의 방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이라고 그랬어요. 기역. 자, 기역은 이양식이를 늦춰요. 재배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제 방법 중에 어디에 속해요? 경종적 방법에 속해요. 경종적 방법. 이 방법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11강 친환경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종적 방법 찾아봅시다. 살균제, 약을 사용을 했죠. 화학적 방제죠. 유화등 물리적 방제죠. 식물 추출물, 화학적 방제, 칠리이리응의 생물적 방제, 그리고 다른 과 식물로 돌려짓기, 이게 경종적 방법이 되겠네요.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에 관련된 문항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8의 문항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문항을 다풀줄 아는 친구라면, 수험생이라면, 뭐 1등급은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9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인의 심리, 집단 심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많으시죠. 또 반대로 야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도 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한 건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것은 심리학에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더 성장하고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집단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개인이 하나의 개체이듯 집단도 심리학적으로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독립된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것처럼 집단과 집단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집단으로, 즉 개체로서 역학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갈등하며 심지어 화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프로야구팀의 아주 열광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개의 팀 중에 하나의 팀을 응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규 시즌 동안 다른 9개의 팀은 저에게 뭔가요? 당연히 라이벌이자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 에러하란 말이야! 실수해! 이렇게 독설을 퍼붓기도 하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집니다. 국가대표팀을 구성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죠. 올림픽에 나가면 이제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야구팀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이제 저한테 중요하지 않죠. 저는 그냥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모든 선수를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고 한국 화이팅! 코리아!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죠. 이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저 선수가 못했으면 혹은 우리 팀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라고 배타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같은 팀의 일원으로 내가 오히려 한 팀으로 응원하고 내 식구처럼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적이면 그냥 적이고요. 같은 식구면 계속 같은 식구. 친하면 계속 친하고 그 다음에 사이가 좋지 않다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과 집단은 참으로 미묘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을 개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독립적인 혹은 완전히 동일한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가지게 되죠. 개인의 심리는 굉장히 상황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선, 밝은 곳에선, 탁 트인 광장에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선 사람의 심리가 많이 영향받죠. 그런데 재밌는 건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 역시 이렇게 공간이나 환경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에게 있어서 집단은 하나의 배경이자 맥락입니다. 반대로 집단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부품이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즉 모든 부품이 5cm,

왼쪽으로 이동하면 집단도 5cm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집단이 개인을 속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변화는 거의 예외 없이 집단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단과 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보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본능적이다. 집단의 심리가 개인의 심리보다 더 원시적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파괴적이지 않은 개인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이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화를 내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도 얼마든지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은 온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총합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집단이 개인보다 당연히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명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00년, 길어야 120년, 130년이죠. 개인이 태어나고 사망하면서 이루고 있는 묘한 무언가 심리적 실체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하죠. 즉, 개인의 역사는 짧아도 문화의 역사는 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 문화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우열의 개념을 좀 담아서 만드는 걸 국민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존재할까요? 그건 yes and no입니다. 예전에 저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국민성은 시간을 잘 안 지켜. 근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간 제일 잘 지키는 편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제 시간에 맞게 도착해야 되는 걸 강조하다 보니 이전보다는 좀 더 느슨하지 않고 정확한 모습을 더 부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역용한 것에 가깝겠죠. 이렇게 꽤 많은 경우에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오해나 착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만의 특징 정말 따로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 당연히 있죠. 실제로 한국 사회를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하게 보는 시선은 이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소비되고 그리고 전파되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죠. 또 한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홍대선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저도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민 박사나 홍대선 작가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한국의 분명한 특징들은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도출되죠. 첫째, 저도 많이 하는 농담인데요. 한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토지 분양 사기 당한 나라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대륙의 한쪽 끝에서 수많은 민족과 그 다음에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았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쌀을 먹고 있을까요? 식량에서부터 지형, 그리고 기후의 요소까지 한국은 그렇게 살기 녹록한 지역은 아니라는 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런 한국에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 IQ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근면성실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인들의 자아와 그리고 그 자아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나라는 자아를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라는 자아를 써? 무슨 얘기냐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our wife죠.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오라 그럽니다.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죠. 사실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서양 언어도 그렇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대부분 my country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my country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실 때 혹은 차 한잔 하실 때 TV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는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 네가 이 나라 샀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계속해서 쓸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은 주목하죠. 바로 어떤 측면이냐? 오로지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생존할 수 없고 그리고 고정된 집단의 힘에 기대서만도 생존이 불가능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세력들이 쳐들어온 나라죠. 어떤 중국 연구자가 한국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란, 여진, 흑수말갈,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이 다 사라졌고 한국만 살아남았다. 한국만 지금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버텨내고 생존해 나가려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역경과 침략을 견뎌내야 됐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타인,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누구, 그런 사람들과 늘 역동적으로 힘을 합치고 협동해야만 됐었겠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평상시에 굉장히 협동이 안 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단결이 잘 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인지 누구는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국난극복이 취미생활인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는 유일한 문화다. 무슨 얘기냐고요? 아무나 보면 이모라 그러죠. 저도 어린이들 보면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의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는 나라 없어요. 오로지 한국인들만 그럽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아주 친한 미국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더 이랬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주의가 아니라 가족 확장주의라고 하죠. 가족끼리 단결해서 가족끼리 친밀하고 가족끼리 심지어 비즈니스하는 그런 문화들은 꽤 있습니다. 남미 혹은 남부 유럽에 꽤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나라들도 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쓰진 않죠. 즉 한국은 가족주의라기보단 가족 확장주의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과 문화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은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관계주의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되는 의견인데요. 재밌는 건 지금도 이 관계주의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관계가 얼마나 오프라인에 치중되어 있는가? 기성세대겠죠? 하지만 후배 세대나 젊은 세대분들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종류의 관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소개서를 매우 특이하게

쓴다. 한국인의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 자기 관계를 소개한다.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못지않게, 아니 심지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외국 연구자들은 자아가 없다라고 오해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자아가 크고 관계적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적인 자아와 관계적인 문화는 한국인들의 삶, 즉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행을 좀 많이 쫓죠. 그리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내 삶에 반영하는 것,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맹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이런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죠. 이 세 가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당되시죠. 둘째,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을 엎으려고 한다. 굉장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셋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가 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재밌는 건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선 잘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훨씬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개인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골 동네 어르신도 시장 나오라 그래 다 하죠. 네. 시골 동네 할머니도 사장 나오라 그래 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결코 무력화돼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한국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자아는 관계적이죠. 그래서 소는 늘 대를 긴장시키지만 대는 늘 소한테 희생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한국 문화. 한마디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을 단순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단어. 굉장히 정밀한 시선과 추리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행을 그저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기가 없는 문화가 아니라 유행을 쫓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치열한 자아의 존재들이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은 매우 동질적입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경향성도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공통의 잣대, 돈과 관련된 성공.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쩔 수 없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단점을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문화. 그런 문화일수록 더 경쟁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삶,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국인의 특징으로

뉴스에서는 맨날 이 편, 내 편을 싸우는 그런 갈등들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재난의 사건이 벌어지면 갑자기 뭉치고 갑자기 이슈가 생겼을 때 단합하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주체성과 주인공 의식이 높은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당장은 뭐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내가 마음먹고 무얼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평상시에 질서나 규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특정한 방향점을 가지고 일순간에 단합하는 건 의외로 잘 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의 문화를 장단점이나 우열의 편가르기 문화로 혹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같은 측면의 장점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성숙한 문화로 가는 길이겠죠. 즉, 우리 문화의 장점을 잘 살려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문화에서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자주 느끼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은 뭘까요? 친구도 결국 적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은 뭘까요? 적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즉,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문화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문화의 단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단과 문화는 이렇게 편견과 혐오를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는 편견과 혐오의 길로 가면 정말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은 문화면 편견과 혐오를 가져도 그건 대부분 저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은 문화일수록 편견과 혐오는 욕설과 막말로 가기 때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욕의 어휘수가 그 어떤 언어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어. 재밌는 건 그 욕의 어휘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욕설이 없지만 저주를 많이 하는 일본의 문화. 한민 박사의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문화적 차이들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한 집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에서요, 직장인의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1등이 급여, 2등이 조직 문화, 3등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 한 단계씩 내려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주체성 강하고 주인공의식 강한 한국의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백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첫째,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나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언가 다른 내부적 문제점 때문인지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면 결국 원망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적응적인 측면들만 더 부각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따돌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일본의 이즈메 문화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문화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주인공 문화의 산물이다.

0: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육강식의 새해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를 하시게 되면 따돌림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노력은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는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잘 수용하지 않는 사회에 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탄력 있게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1987년부터 방송했던 한국 최초의 오피스 드라마 TV 손자병법을 한번 보시죠. 사실 그때 저는 회사원들이 저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봤지만 지금 보면 3분에 한 번씩 직장 갑질 나오고 5분에 한 번씩 성희롱 나옵니다.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변화가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 같은 시간 동안 느껴질 수 있느냐? 대부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집권자나 정치적 리더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개인의 노력이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심리학자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시끄럽습니다. 늘 싸우고요. 그리고 갈등하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회피하고 덮는 사회보다는 더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직시하며 그리고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늘 갈등하고 시끄러운 사회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심리학 연구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진보 그리고 진화의 기제를 얘기하죠. 첫째, 문제를 덮지 않고 직시하며 싸우는 기제. 두 번째,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기제. 이 두 기제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문화가 좋은 기제고요. 그 두 기제 중에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옳거나 어느 하나의 기제만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걸 오히려 퇴보하거나 생존성이 떨어지는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도 하나의 생명체죠. 그렇다면 그 생명체 내부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즉 에너지를 쓰는 흥분성 기관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진정성 기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야 그 사람은 강해지고 건강해지며 오래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의 특징과 그 기저에 있는 심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우리가 서로 혐오하고 멀리하는 데 쓰시지 말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좁다면 좁은 한국 땅에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10강은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

0: 적당한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아니, 유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막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해요.

누구라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네,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이렇게 힘든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 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에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0: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끌어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친구에게 등교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이 맞으면 같이 등교하려고요.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너는 몇 시에 학교에 가니? 친구의 대답은? 나는 8시 20분에 학교에 가. 클릭!
1: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2: I go to school at 8:20.
1: Won't you be late?
2: That's why I always r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빈칸은 조금 길게 채워야 될 거예요. 몇 시에 하고 물어보는 말, 8시 20분 시각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항상이라고 강조하는 말. 한번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서 한 단어씩 볼게요. 먼저 여자애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do you go to school? 이에요. 몇 시에를 먼저 채우고 문장의 뜻을 볼게요. 몇 시? 몇 시? 그렇지. What time? 시각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What time이 바로 몇 시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럼 전체 문장 What time? 몇 시에? Do you? 너는 하니? 물어보죠. Go to school. 이제는 친구들 학교에 가다를 go to school 딱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Go to school.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하니까 너는 몇 시에 학교에 가니? 등교 시각을 물어봤어요. 친구 대답은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 몇 시에? 아, 구체적으로 시각 얘기할 때는 at 쓰는 것도 기억하죠. 8시 20분에 간대요. 8시 20분은 영어로 어떻게 나타내더라? 시, 분, 시, 분 할 거 없이 바로 8시면 8, 20분이면 20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미 시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시각, 시간 얘기할 때는 시, 분 표현할 거 없이 시각 부분 몇 시를 숫자로 얘기해주고 몇 분도 그냥 숫자로 얘기해주면 그게 바로 몇 시, 몇 분인 거 우리 알 수 있죠. 8, 8이죠. 20, 20이죠. 그래서 8시 20분이 된다. I go to school at 8:20. 나는 8시 20분에 학교에 가. 8시 20분이면 좀 늦은 시간 아닌가? Won't you be late? 딱 물어보죠. Won't you be late? Won't 봐주세요. Won't. 이거 처음 보죠, 친구들. 요거는요. Will not. 뭐뭐 할 것이다 will 있잖아요. Will과 not을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won't. Won't가 돼요. Won't you be late? 이거는요, 8시 20분에 간다면 너는 늦지 않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늦지 않을까? Won't you be late? 그랬더니 That's why, 이 친구 좀 재밌는 친구네. That's why, 그것이 바로 I 항상 run 한대요. 일단 항상을 채우고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항상, 언제나 라는 말 Always, always 라는 말이 있어요. That's why I always run. That's why는요. 그게 바로 뭐뭐 하는 이유야. 이런 뜻이거든요. 왜? Why가 왜라는 뜻이라서 That's why. 그것이 왜야. 즉 이유야. I always run. 그게 내가 항상 뛰는, 달리는 이유야. 학교 갈 때 내가 맨날 뛰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난 집에서 늦게 나오기 때문이지. 라는 뜻이죠. That's why I always run. 재미난, 긍정적인 친구군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읽으면 너무 딱딱하다. 어디 강조할까요? 몇 시?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지, 학교에 가다. 학교에 가다도요, go to school 다 강조하지 않아요. 뭐랑 뭐만 강조해볼까? 간다? 학교가 중요하죠. 학교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 go to school이 아니라 go to school. Go to school. 차이점 들었어요? to 소리를 약하게 내줘요. 그러면 리듬이 더 살아나니까요. 한번 해봐요.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렇지. Go to school. 요거 중요해요. 그랬더니 친구 대답이 I go to school at 8:20예요. 어디 강조해볼까? 학교에 간다 강조해야 되겠죠. Go school. 그렇지. 그리고 8시 20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각 중요해요. I go to school at 8:20. Awesome. 너 늦지 않겠어? Won't you be late? 않겠어? 늦는 거 중요하겠죠. Won't you be late? Won't you be late? 이렇게 말해주면 좋고요. 마지막, 그래서 내가 항상 뛰는 거야. That's why. 이렇게, 그리고 항상 뛴다. That's why I always run. 한 번 더. That's why I always run. 좋아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y! 오늘도 speaking 누르고 친구 누르고요. Scene 5, 다섯 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봐요. 잘 듣고 리듬.
3: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0: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4: I go to school at 8:20.
0: I go to school at 8:20.
3: Won't you be late?
0: Won't you be late?
4: That's why I always run.
0: That's why I always run. Yeah.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함께 talk more 해볼 시간이죠. 대화 속 문장 쇽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보기. 오늘 함께 해볼 문장은 What time do you? 동작이에요. 몇 시에 너는 뭐뭐 하니? 우리 대화 속에서는 너 몇 시에 학교 가니?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이 있었죠.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는 있으니까 일어나다 동작만 넣어주면 돼요. 알잖아. 그렇지.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Awesome. 이건 어때요? 너 몇 시에 자니? 잠깐만. 잔다고 해서 sleep 아니죠. 이 자니는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Go to bed라는 표현이 있죠.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마지막 문장이요. 너는 몇 시에 저녁을 먹니? 그러면 여기에 저녁을 먹다 동작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Have dinner. 알고 있죠?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Excellent.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이것도 우리 일상 대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대화할 때는 나는 영어로 말해본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앱에서 8시 20분 골랐는데 8시도 있었거든요. 그 대답 클릭해서 친구들 혼자 연습도 꼭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8강이에요. 8강. 우리 강의 8강, 우리 교재의 7강. 날짜와 요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요, 시간 묻고 대답했어요. 지금 몇 시냐? 몇 시야? 또 오전 몇시몇 분이야? 또 우리 몇시 반이라고 하는 표현도 배웠어요. 우리 르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죠? 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앞에 단위가 나와서 몇시 반. 응? 또, 느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느어. 물음표 시야. 이거는 이 다음에 단위가 나왔어. 그렇지? 그래서 반. 예를 들어서, 우리 건, 근이다. 반근. 이렇게. 이런 구분. 자, 우리 시간 배울 때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날짜를 묻고 답하는 거예요. 며칠이지? 며칠이야. 또, 요일 표현. 요일 표현.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날짜와 요일을 묻고 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한자에서 온 거야. 우리 이 싱은 어디서 배웠냐면 학생, 학생. 그렇지? 자, 이 녀는요. 우리 일본 할 때, 기억나요? 나라 이름. 일본 할 때, 녀반. 대문자니까,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썼지, 이렇게. 녀반. 날 일자였어, 이게. 일본이야. 그러니까 생일이 되는 거야. 생일. 주녀. 무슨 일이라고? 이건 날 일자지? 바로 이거야. 그리고 주일. 한자어로. 그래서 일요일이란 뜻이야. 일요일. 일요일을 주녀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뚜원이 우리 일주, 이주 하는 그 단위. 주야. 주. 그리고 나이마이는 한 단어예요. 내일이란 뜻이 있고. 무어가 사다. 뭘 구매하다란 뜻의 동사야. 과 하면은 선물이야. 자, 그러면 선물을 산다? 무엇과? 자, 여기 생일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생일 선물. 베트남은 뒤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과 생년. 생일 선물. 그렇지? 생일이 뒤에 나와야 되겠지?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을 산다. 무엇과 생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은 역시 한자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증정하다 할때그 증자야. 증정하다 할때 증자. 그래서 선물 주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안은 의문문에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문이 이렇게 있어. 동생은 밥을 먹는다. 동생 밥을 먹는다. 아 하면은 동생 밥 먹어?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 때 어떤 걸 확인할 때, 너밥 먹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때. 자, 그리고 we는 의문을, 그러니까 뭐냐, 왜냐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볼 때, 답할 때, 아, 왜냐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we, a, 낸, b에 상관없고가 있어요. 자, 여기 낸 있죠? 그래서라고 돼 있지? 자, 보세요. 왜냐 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두 개가 상관없고 거꾸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탐, 방문하다란 뜻이고, 바노이. 자, 이 바, 한 단어예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바, 뭐였지? 할아버지가 엉. 그렇지? 할머니가 바야. 그리고 노이는 내부란 뜻이야, 내부. 자, 베트남의 수도가 뭐죠? 하노이. 하, 노이. 하노이. 자, 물 하자예요. 물의 안쪽에 있는 도시가 하노이야. 물의 안쪽. 그래서 사실 이 하노이가 강이 이렇게 흘러요. 홍강이라고 해요. 토사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붉을 홍자를 써서 붉은색이야. 강이 흘러. 그러면 이것이 수천 년 강이 흐르면서 구불구불하면서 이 흙이 쌓이겠죠. 흙이 쌓여 중간중간에.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하노이야. 하노이. 그래서 하노이는 내부에 호수가 많아요. 그게 다 자연호수예요. 자연호수. 물이 흘렀던 자국이지. 이 노이가 바로 내부란 뜻이란 내부. 자, 그러면 마 노이는 자, 둘 중에 우리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할머니? 친할머니. 즉 내부 할머니라는 거야. 내 할머니. 외부 할머니는 외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베트남어가 그래. 그래서 이것이 바노이가 친할머니를 의미하는 거고 낸 그래서 나이 끼어 자 나이가 아까 날이었지 끼어가 우리 앞에 한번 나왔는데 저기 저 그런 뜻이야 끼어가 저날이란 뜻이야 직역을 하면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바로 나이 끼어가 되는 거예요 나이 마이가 내일이고 나이 끼어는 모레 자이 정도 하고 본문 자, 이두 친구가 대화를 하는 거야. 자, 17일이 생년, 생일이야. A, la, B야. 그렇지? 근데 누구의 생일이야? 마이의 생일이야. 자, 니가 붙었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선생님이 해석해 볼게. 야, 17일이 마이의 생일이네? 독백형으로 하면서 옆 친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주녀, 일요일, 주일, 또한 싸우 다음 주 일요일이야.
자, 문장 끝에 여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되거든. 그런데 너희를 쓰면 강조해 주는 거야. 오, 다음 주 일요일이지. 응? 나이마이 내일 중따 우리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니 무엇 사러 가자. 뭘요? 과를 생 선물 어떤 선물요? 생일 선물. 뭐 하기 위해서요? 내 다음에 동사 와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어가 서술어해 내 동사 동사하기 위하여. 어? 자, 뭘 하기 위하여? 마이에게 땅 증정하기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마이에게 줄 주기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러 가자. 가능해? 우리 르컴 나왔지? 앞에서 르할수 있다 할수 있어? 그랬더니 내일? 그냥 나이 마이 하면 내일이야. 근데 R을 써서 확인차 하는 질문이 된다고 그랬지? 내일? 자, 위 왜냐하면 나이 마이 내일은 내가 우리 친구 사이니까 나지. 내가 니 탐, 우리 탐 방문한다고 그랬어. 탐방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탐. 누구를? 친할머니를 방문하러 간다. 누구와 함께? 보이? 누구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자, we. A가 지금 이렇게 긴 거야. Then B.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come D. 무어? 생일 선물을 사러 간다. 자, 끝에 뭐가 붙었어? 너기 붙었지? 동사 다음에 더기 붙으면 할수 있다지? 그런데 컴이 붙었네? 할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하면, 사러 갈수 있다지? 생일 선물을 사러 갈수 있다. 더기 동사 뒤에 붙어서 사러 갈수 있다. 사러 갈수 있다. 그런데 앞에 컴이 부정이 붙었으니까 사러 갈수 없다. 못 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의 끼어 대신, 내일 모레는 가능해? 할수 있어? 이렇게 지금 되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그래 그러면 네 사정이 그렇다면 그렇지? 앞에 이런 말이 나와서 그렇다면 나이끼요 자 내일 모레 이런 얘기 내일 모레 하자 이런 얘기 이 니에는 친근한 사이에서 뭐뭐해 뭐뭐 하자 이런 뜻이니까 자이 정도 하고 요일 표현을 한번 봐요 요일 표현 자 여기 먼저 한번 볼게 일요일, 주, 년 이렇게 돼 있지? 일요일.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숫자가 붙어요. 숫자가 2부터 7까지. 자, 그러면 이 트는 뭔가? 이 트는 자, 이 트는 뭐뭐 번째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2가 붙었다면 두 번째란 뜻이야. 두 번째. 뭐 일주일, 7일 중에 두 번째 날이라는 말이야.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날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그럼 그러면 일요일 날은 뭐냐? 첫 번째냐? 첫 번째라고 표현 안 하더라는 거야. 주, 년, 주일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물을 때 똑같아요. 베트남은 똑같은 원리야. 알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 자리에다가 머이를 쓰는 거야. 왜? 한 자리라고 보고. 7일이니까, 7일이니까 한 자리로 보고. 트, 뭐, 몇 번째야? 일주일 중에 몇 번째야?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된다. 두 번째야. 월요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수요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숫자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자로 한번 써볼게. 트, 하이. 자, 소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못, 하이, 바,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바, 그렇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에는 우리가 못, 하이, 바, 보니 와야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넷은 보니야. 그런데 사는 뭘 쓴다? 뜨를 쓴단 말이야. 이뜨 어디서 봤는데? 대학생, 학년 표현할 때. 자, 너몇 학년이야? 대학생인 경우에 남, 몇년할 때, 남, 트, 그렇지? 그리고 2학년은 2, 3. 근데 사는 어떻게 쓴다고? 뜨를 쓰더라는 거야. 뜨. 그렇지? 바로 우리 숫자에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사자를 쓰더라는 거야. 본을 쓰지 않고. 똑같은 원리로 이때도 본 쓰지 않고 뜨를 쓰더라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 날은 주니어시다. 자, 이렇게 물어.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몇 번째지? 직역하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두 번째야. 직역하면 월요일이야. 이렇게.

자,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사 뭐를 썼고 바로 거기다가 답 단어만 넣어주면 그대로 답문장이 된다. 자, 그러면 몇년몇월 며칠이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자,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역순이죠. 우리와는 날, 월, 년도 순서로 한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며칠, 몇 월, 몇 년,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와 이 단위명사가 붙어서 나이, 마오니우, 며칠, 우리 몇 월, 며칠, 우리 요일은 몇 번째 할때 트머일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썼는데 몇 월, 며칠 하는 그 날짜를 물어볼 땐왜 마오니우라는 걸 썼나? 응?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일주일은 7일이니까, 많아봐야 7번째까지니까. 그런데 한 달은 31일까지 있죠? 두 자릿수가 넘어간다는 거야. 두 자릿수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마오니우를 쓴 거예요. 마오니우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14일이야. 근데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마오니우를 쓴 거야. 알면 응아이 14. 그럼 14일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탕머이. 여기서는 또왜 머이를 썼을까? 12달이니까 한 자리로 본다는 거예요. 12달이니까. 그래서 탕머이. 그리고 남바오니우. 그렇지? 올해가 뭐예요? 2026년이지? 그러니까 여기 2026년 이렇게 쓰면 되니까. 벌써 이게 천 단위가 되지? 그래서 마오니우로 쓴 거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어느 해, 이렇게. 어느 해. 이것도 몇 년도에, 어느 해에. 이런 의미가 된다. 자, 예문요.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은 30일이야. 자, 지 언니는 누나는 씽 태어났어. 우리 날생자라고 그랬지? 남나 어느 해에 태어났어요? 자, 언니는 나는 누나는 태어나서 1996년에 태어났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는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 지금 응아이 30 숫자가 단위 뒤에 나왔어. 그럼 단위 앞에 나올 순 없어요? 자, 이렇게 30 응아이 이렇게 나올 순 없나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돼요. 다른 의미.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른 의미야. 자, 여기 지금 단위 명사가 응아이가 나왔어요. 몇 월, 며칠 할 때. 단위 명사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몇 번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달이 지금 30일, 31일까지 있지? 그런데 그 중에서 30번째 날을 우리가 뭘, 며칠 날이라고 불러요? 30일 날. 그치? 그날 하루. 그래서 이게 30일이라는 거야. 30번째 날. 그런데 만약에 이 30이 앞에 온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31이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야. 너 얼마 동안 출장 가니? 30ngày 가요. 30일간 가요. 라고 할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연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 지금 1996년이 나왔지. 연도가 나왔고 1996번째 해를 우리가 몇 년도라고 불러? 1996년이라고 불러. 그한 해를. 그치? 그런데 요거 앞에 이렇게 쓰면 199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달라, 의미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쳐봐요. 떵은 층이야. 한자어에서 온 거야. 1층, 2층. 아, 저기 지금 10층짜리 건물이 있어. 나는 그중에서 5층에 살아. 그러면 5가 여기 붙을까요? 여기 붙을까요? 여기 붙는단 말이야. 다섯 번째 층, 그한 층을 우리가 5층이라고 부르지? 그 층에 살아. 만약에 이 5층 이렇게 5덩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야? 5층의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5층짜리. 다섯 개의 층을 얘기하는 거야. 다섯 개의 층.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 안은 문장 끝에 쓰여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뭐야? 라고 할때 친근하게 물어보는 의미.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도 사용 가능. 즉, 부정 의문문에도 사용 가능하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부정 의문문

문이 많지 않아요. 근데 are를 쓰는 경우는 부정 의문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늘 동생은 be om아. 자, om은 아픈 거야. 병들어서 아픈 거. 우리 감기 걸렸다 이런 거할 때. be는 안 좋은 걸 먹을 당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제가 아파요라고 써도 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언어 습관이 이 be를 함께 씁니다. 뭘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be om. 동생이 아프다. 그런데 R을 써서 아퍼? 이렇게 확인차 물어보는 거야. 자, 거는 자녀죠? 가정에서 자녀. 자녀가 먹는다인데, 먹는다 앞에 커미 붙었으니까 안 먹는다지. 먹지 않아? 안 먹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다라고 하는 상관없고, 이것은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이거 생략하고 A이어서 그래서 B한다. 또는 B이다. 왜냐하면 A여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 자, 주어가 같을 경우는 한쪽 생략 가능한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말도 똑같아. 위, 왜냐하면 이 강의, 이 과가 너무나 커, 어려워. 그래서 동생, 제가 희우가 이해하다거든? 이해할 수 있다지. 근데 컴이 붙었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이게 선생님한테 하는 말도 될수 있고, 또 손윗 사람에게 할수 있는 말이지, 형이나 동생에게 자기를 M이라고 했어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M이라고 할수 있다고 그랬지.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위를 생략하고, 이 바이는, 이 과는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회화문. 자, 이 꽨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익숙하다, 사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르엇은 우리 지금까지 서술어 뒤에 나오면 서술어 할수 있다 또는 서술어 앞에 나오면 서술어 하게 되다 이렇게 의미를 알았지? 그런데 자, 주어 서술어가 앞에 나와. 그리고 이 르엇 다음에 기간이 나와. 기간이 뭐 1년 5개월, 뭐, 이렇게.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 한지이 기간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은 여전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주어가 여전히 서술어 하다. 응? 저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 고르다, 선택하다. 허, 어렵다. 바잉? 응, 빵. 왜 우리가 반미, 반미 하냐면, 남부에서는 이 바잉을 반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달라요. 북부와 남부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베트남 수도가 북부 하노이이기 때문에 북부 발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남부로 여행을 간 친구들은 아마 반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반미, 반미 이렇게. 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습 목표에 있었던 선택 의문문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A, 하이, 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A니 아니면 B니 하고 자동적으로 의문이 돼. 우리 보통 의문은 뭐예요? 평서문 끝에 컴이 붙거나, 그렇지? 아니면 문장 안에 의문사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의문문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컴도 없어, 의문사도 없어, 필요 없어. 이것 자체가 있으면 선택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하이 자체에.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 이제 괄호를 붙이고 놨나? 우리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명사 보호가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라가 온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너는 뭐 학생이다. 응? 우리 아빠는 의사다. 이렇게 명사 보호가 올때 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라가 온다는 것은 이 다음에 명사의 역할이 올 때, A냐, B냐 할 때, 그렇게 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따 이제 본문에 가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아오는 옷인데, 특히 옷 중에서 이 우돗, 상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 꽃 화자예요. 꽃 화자. 자, 이 정도 하고. 자, A와 B의 대화인데, 친구 사이야. 밍, 내가 꽨 알았어. 그렇지? 누구를? 마이를. 주어가 서술했어. 그것이 느어 기간이 나왔어. 오, 딱 맞아 떨어져. 5년이 되었어. 완료형. 니은 그러나 여전히 뭐뭐해.

자, 몇 알다지. 그런데 come이 붙었네. 몰라, 알지 못해. 뭘요? My가 take the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 my는 take 예를 들어서 꽃을 좋아한다. 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몰라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the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이제 만약에 나중에 문법 문제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문법 문제가 이렇게 문장을 네 개를 주고 이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게두 개, 두 문장이 있고 맞는 게두 문장이 있어. 그걸 골라봐라. 맞는 거두 문장을 골라봐라. 이게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지금. 30문항 중에. 그런데 이 문장을 줬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지금 잘 하지 않은 학생들은, Z 의문사가 있잖아. 의문문이네, 이거. 맞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걔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의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단어가 있지만 그건 의문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의미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치? 이것도 똑같아.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 모른다. 그걸 지금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Z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지금 평서문이 된 거야. 이제는 조금 중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뭐 의문사가 있다고 다 의문문이 되는 건 아니야. 의미를 따져봐야 돼. 예. 자, 그랬더니 B 친구도 마찬가지야. 나 역시 그래. 응? 전 선택해. 뭘요? 선물을.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거해. 어려워. 선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중따 우리 무어 산다. 마잉 빵이죠. 떡. 생년 생일. 그래서 마잉 생년 하면 생일 떡, 생일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일 빵, 생일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야. 생일 케이크를 산다 이거지. 하이 나왔네요. 선택. 그렇지? 아니면 아오, 아오는 우리 옷이죠. 특히 우도옷이라고 해서 옷을 사.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이런 것이야. 자, 이 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는 뭐뭐 해, 응? 또는 주어가 1인칭 복수면 우리 뭐뭐 하자.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하이, 선택 의문문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B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면, 라 이하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라 이하로. 자, 무어화 꽃을 산다 이거죠. 지금 이걸 할까? 이걸 할까? 했는데 B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아니면 또는 라 이하가 어떠냐? 꽃을 사는 것이 느어컴 가능해? 할수 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왔냐? 영어에서 우리 that이라고 하는 절이 있죠? that 하면 어떤 절을 이끄는 것, 바로 그런 의미예요. 라 이하가 가능해?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면, 라 이하 가능해? 이렇게. 자, 그러면, 중따 우리가 무어화 꽃을 사고, 그리고, 요번엔 와야, 그리고, 아오, 꽃, 과 그리고 옷을 사자. 응? 이렇게 얘기해야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역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the 기간 zoe 이렇게 돼 있지? 앞에 주어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동사한 것이 이러한 기간이 되었다. 완료형까지 써서. 뭐뭐 한지 뭐뭐가 되었다. 자, 이 동사나 the 앞에 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 앞에 the 나를 쓸수 있다.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언니는 그 누나는 섬 살아요. 베트남에서. 그게 뭐가 됐어? 5년이 되었어. 완료형 이렇게 쓴 거야. 자, 요번에는 여기다 나를 지금 한번 넣어본 거야. 그녀가 동사 앞에 나를 썼어. 베트남에서 이미 살았어. 그게 5년이 되었어. 자, 요번에는 그녀가 베트남에서 산 것이 이미 5년이 되었어. 이 이미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앞에 붙이느냐의 차이라는 거야. 하지만 의미는 같아. 왜냐하면 그 기간이니까. 주어가 서술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녀가 이미 베트남에서 산 지가 5년이 되었고, 그녀는 베트남에서 산지 이미 5년이 되었다. 그런 정도의 차이야. 이 나를 어디에 붙여서 강조해 주느냐. 이미 뭐뭐 했다라고 하는 과거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과라고 하는 정도 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너무 그런 뜻이야. 우리 한자어에 과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뜻이고, 서술어의 앞 또는 뒤에서, 앞과 뒤에서 다 수식을 할수 있어요. 앞과 뒤에서. 자, 이 옷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 빵은 너무 떠하다. 이 떠는 큰 그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크다.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커서 오히려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너무 해서 좋다라는 거고, 앞에 오면 지나치게 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우리 zot과 lam이 있어요. 매우, 아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zot은 서술어의 앞에서 수식하지, 그리고 lam은 뒤에서 수식해. 자, 먼안 한 단어예요. 음식. 베트남 음식이 매우 ngon하다. 자, ngon은 맛있다 그런 뜻이에요. 카페, 커피지. 이 커피는 텀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자, 매우 향기롭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이 zot과 lam의 어순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가끔 나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게 잘 알고 있느냐. 자, 요번에 하이가 나왔네. 아니면 또는 혹은 그리고 자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주는 뭐냐면 빈도부사거든. 우리 앞에서 빈도부사, 늘, 항상, 자주 이런 의미로 트엉이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 트엉은 우리 평상시 할때 상자에서 왔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는 보통 서술어 한다 이런 의미야. 자, 하이가 쓸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주어는 자주 뭐뭐 한다. 그치? 자, 예문 한번 보세요. 나는 자주 리 가요. 뭐 하러 가? 먹으러 가. 멀려. 펄을. 펄을 먹으러 간다.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자주라고 하는 의미의 빈도부사가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반면에 아니면 또는 혹은 하는 선택을 나타내는 그 중에서도 선택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거야. 하이 자체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의문문. 자, 친구 너는 무언 원해? 퍼버, 우리 소라고 그랬지? 소고기 퍼를 먹기를 원해? 아니면 닭, 가는 닭이라고 그랬어? 닭고기 퍼를 먹기를 원해? 이거냐? 이거냐? 자동적으로 하이만 있어도 의문문이 된다. 그렇지? 이거예요. 자딩, 가정이라고 그랬지? 가족. 자, 가족 중에, 가정에 응의, 사람, 까오는 키가 큰, 사람에게 쓰이면 키가 큰, 건물을 보고 까오다. 그럼 건물이 높은 그런 뜻이에요. 니엇, 최상급이야. 그치? 자, 티로 끝났어. 한자어 중에 티로 끝나면 우리 한글로 쓸때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어요.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또, 성조도 어떤 단어, C, CH, P, T로 끝나면 이거 아니면 요것만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중에 위로 올라가는 성조. 그리고 리을 받침 일자야. 일자. 우리 주니엇 할때 일요일 할 때는 밑에 좀 찍었지? 주니엇 할 때. 일요일, 주일 할 때. 똑같이 일자야. 일자. 근데 의미가 서로 달라. 이것과 이것이. 이거는 날 일자. 일요일 할때그 일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 한 일자야. 유일한 하나. 그래서 의미는 최상급을 나타낼 때 하는 거야. 유일한 하나. 자, 그러니까 까우녀시니까 뭐예요? 가장 키큰 사람. 베트남어 뒤에서 수식하지. 가장 키큰 사람은 에일라비야. 너의 동생, 너의 아버지이니 아니면 아잉짜이는 우리 친형, 친오빠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너의 친형이나 친오빠이니 이런 얘기죠. 자동적으로 의문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 서술어,

주어, 그리고 빈도부사, 서술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런 이 하의가 다의어입니다. 다의어. 이것 외에도 또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이 하이하다. 그러면 재미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 저 사람 노래를 하는데 하이하게 한다. 그러면 노래를 참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핫이 노래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핫, 하이 하면은 노래를 하이하게 한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 이 하이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하이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뜻을 알아두면 좋다. 자, 이제 실전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총 12문항 중에 4번, 5번, 6번, 12번. 이네 문항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 10강에서 한 번에 몰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지, 언니는 누나는 go, come 의문문을 사용했어요. 자, 우엉 카페니까. 우엉은 마시다잖아. 무엇을? 카페, 커피를. 자, 커피를 마셔요? 만약에 이 go하고 come이 없으면 형사문이 되겠지? 누나는 커피를 마신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 위치가 또 주어 다음에 서술어 사이에 있는데. 자, 또 하나. go. 우리 go는 친구 사이에 너예요. 자, 우린 지금까지 만, 그리고 밍 이걸 배웠어. 친구 너,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나는 나, 밍 이렇게 썼어. 근데 이 go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the라고 하는 것이 있고 go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친구 너, go. 이 the는 친구, 너, 아, 이 떠는 친구 사이에서 나, 그리고 꺼우가 너야. 아, 좀 바꿔서 쓰는 게 좋겠네. 이것처럼 쓸 때. 자, 여기 꺼우가 오고, 떠, 자, 나하고 너. 이렇게 해요. 친구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친구 너는 틱, 좋아해.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어? 또는 컴틱, 좋아하지 않아. 여기는 명확하네. 뭘요? 영화 보는 것을. 그치? 그러니까 영화 보다라고 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니면 좋아해? 이런 거죠. 자, 이게 지금 원래 여기에도 있었어.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아니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근데 지금 영화 보는 게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쓴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쓰지 않고, 여기다가 쓰지 않고.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의문문이 됐네? 그리고 의미가 선택이야. 그렇지?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이가 들어가겠지. 하이. 선택 의문. 자, 그럼 하이를 여기 넣어볼까? 그러면 서술어 앞에서 뭐예요? 빈도부사. 자주라고 하는 뜻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누나는 자주 커피를 마셔요?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의어. 다의어를 이두 문장을 주고 서로 다른 의미를 만족하는 한 단어, 다의어를 골라보시오 하는 그런 문항, 이런 형태의 문항이 30문항 중에서 우리 1번 철자, 2번 발음, 3번 성조 문항이죠? 이제 4번과 5번이 바로 어휘 문항인데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문항은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장, 개별적인, 독립적인 두 문장을 주고 빈칸을 각각 넣어주고 한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만족하는 그 다의어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어휘 문항 중에 한 형태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은 A, B 대화문. A, B 대화문을 주고 해석을 쭉 했을 때, 해석을 쭉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빈칸을 하나 준단 말이야. 문맥상으로 봐서 여기에 어떤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 의미가 다섯 개의 답지 중에서 뭘까?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 이게.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고 나서도 정작 단어의 뜻을 모르면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다행히 빈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개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한번 그것을 실마리를 잡고 다른 단어를, 다른 의미를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하이가 하나는 자주라고 하는 빈도부사, 하나는 선택 의문, 이렇게 해서
하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회화에서 어떤 확인차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확인차 물어볼 때, 질문을 만들 때, 뜨는 뭐뭐부터. 그래서 우리 뜨 A, 댄 B 이런 구문이 있었어. 와는 그리고. 그래서 A와 B. 그렇지? A와 B. 이 확은 뭐냐? 의미상으로는 또한, 또는 혹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 선택을 나타내는 하이와 같아, 의미상으로는. 근데 이것은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도 없어. 자주라고 하는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도 의미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들어가지 못해. 자, 아니고.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거. 자, 이 관은, 이 강은, 졌, 호, 홀람. 이거 두 개가 다 쓰였네? 이럴 수 없어요. 하나만 쓰는 거예요. 위치는 맞아. 앞에서 수식하고 뒤에서 맞지? 근데 두개다 썼네? 이건 틀려요. 자, 나의 어머니는 하이, 자주, 퍼를 먹어. 드셔요. 집에서. 아, 집이 아니라, 냐항이 한 단어네요. 보니까. 자, 식당이죠? 이 식당에서 퍼를 드시는데 자주 드신다. 자, 다 맞죠? 어순도 맞고. 자, 동생은 공부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그게 드역. 아, 그리고 저희가 있었네. 주어 서술어 드역. 그 다음에 보니까 기간이 쓰였네요. 기간. 그렇지? 느어남 반년. 그런데 어디가 틀려요? 나의 위치를 보세요. 나가 이 앞에 와야 되잖아. 그렇지? 드역 앞이나 또는 동사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드역 뒤에 쓰였어. 그래서 이게 틀렸어. 자, 험과는 한 단어예요. 지나간 날. 이 과가 지나가다란 뜻이야. 그래서 지나간 날, 언제예요, 그러면? 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언니가, 그 누나가 막 니술릭 여행을 갔다 왔어. 자, 어딘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왜라고 그랬지? 여행을 갔다가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근접 과거지. 막 갔다가 왔어. 그래서 우리 A, 낸 B지. 그녀는 너무 피곤해. 이 과가 앞에도 수식할 수도 있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게다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B와 D가 옳은 문장이 되겠죠.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3번. 지금 전화 통화를 하는 거야.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오빠가 프랑스예요. 대문자로 쓰였지? 프랑스에 여행을 갈 거야. 와오. 원래 와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거든. 동사로 하면. 근데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의 뜻이 들어가서 그 날에 들어서 이런 뜻이야. 그 시점에 들어서. 즉, 며칠 날에 들어서 프랑스 여행 갈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는 프랑스에 가는데 언제 갈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겠지? 질문이 며칠 날이니까. 몬밍은 혼자야. 자, 22일 날에 들어서. 똑같지? 구문이 똑같아. 유력해. 자, 모뚜어는 일주일 동안. 얼마 동안을 물어본 게 아니야. 꿍부어이는 뭐뭐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물어본 거 아니지? 내 동사. 뭐뭐 하기 위하여.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간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자, 뭐라고 지금 물어봤더니 거기다 대답이, 예, 저는요, 2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몇월 달에 너 태어났니? 이런 걸 물어봤겠지. 그래서 2월 달에 태어났어요. 선생님, 정중하게. 자, 쓰잉, 태어났어. 어느 날에.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지? 지금 2월로 대답했어. 어느 달에 들어서, 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연도잖아. 몇 년도에, 2월달 아니지? 자, 그러면 몇 월달에, 그렇지? 우리 탕머이 몇 월달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B와 D가 되겠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BD. 자, 8번. 자,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의 대화인 것 같아. 홈나이, 오늘은 뭐야? 라고 지금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때 요일을 얘기하네. 요일. 네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선생님. 그렇지. 요일을 물어보는 거지. 자, 트머이. 이것 자체, 뜨, 네 번째. 딱 맞아떨어져.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몇월 달이지? 며칠이지? 자, 20일이 맞니? 못 ngày. 하루죠? 하루. 락비엣 한 단어야. 특별이란 뜻이야. 특별. 자, T로 끝났지? 리을 받침. 특별. 특별한 하루. 한 날이야. 맞아? 이런 얘기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오늘 수요일이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10번이요.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볼까요? 자, 17일이 마이의 생일이야. 그래, 다음 주 일요일이야. 자, 내일 우리 마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러 갈수 있어? 그랬더니, 내일? 그러면서 상관없고가 나왔어요. 상관없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일 선물을 사러 갈 수가 없어. 자, 어떤 이유? 부모님과 함께 친할머니를 방문하러 가야만 해. 내일,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죠. 내일, 모레. 모레 가능해? 그래. 그러면 모레 하자. 응? 모레 하자. 모레로 하자. 자, 이런 내용이야. 9번. 자,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딱 보면 벌써 선택지가 다 상관없구죠? 상관없구야. 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하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자, 딱 보세요. 뭐가 있죠? 3번이죠. We A.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 한다. 이렇게 3번. 자, 이것은 가, A가 나오면 온 뭐뭐가 다 뭐뭐하다란 뜻이야. 온 뭐뭐가 다 뭐뭐하다. 이가 다음에는 집합 개념의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가정 하면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 가정을 이루지. 학교에서 학생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반, 한 학교를 이루어. 그래서 온 가족이, 온 학급이, 온 학교가 다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자, to A, then B, A부터 B까지. 부어 A, 부어 B는 A이면서 동시에 B이다. 자,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하다. 상관없고는 기본어휘표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그랬죠? 전혀 다른 단어를 끌고 와서 상관없고를 만들 수 없어. 그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는 상관없고가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번 풀어보면 이건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이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조금 전에 설명했고, 마이의 생일은 이번 주다. 자, 마이의 생일은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B는 내일 부모님과 함께 일정이 있어. B가 내일, 생일 선물 사러 갈수 있어.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이죠. A가 내일 내가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돼. 자, B가 아니야. A야. A는 마이의 생일 파티에 갈수 없다. 생일 파티에 갈수 없는 거는 지금 몰라. 나오지 않았어. B는 A와 함께 생일 선물을 사러 가고 싶다. 자, 지금 B가 다음 주 일요일이 생일이고 내일 같이 마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지? 안 돼, A가. 그래서 내일 모레 가기로 한 거야. 그렇지? 자, B는 A와 함께 생일 선물을 가고 싶어. 유력한데? A와 B는 내일 생일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한다. 내일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레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이제 11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마지막 문항을 보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아잉. 오빠는 형은 썸 살아요. 베트남에서. 제가 몇 년이 되었어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더 기간. 딱 맞아떨어지지? 자, 그럼 거기에 뭐몇 년이 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나왔네요. 섬, 산계, 여기에서 산 것이 더 기간이 나왔지? 2년이 되었어. 그렇지? 주어, 서술어, 더
기간,

딱 맞아 떨어져. 2년 됐어. 자, 그러면 2년 됐다면 당신은 뭐뭐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답이 나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베트남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치? 그걸 물어보겠지? 공부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어요. 자, 그게 있나 볼까요? 베트남에 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람브엑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선택 의문. 그렇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의문문이 된 거야. 그중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베트남어에 있어요. 베트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C가 되겠죠? 자, 당신은 베트남어를 너의 말한다는 거야. 조이는 잘한다. 뛰어나다는 뜻이야. 니 베트남어 참 잘하시네요. 자, 아잉은 베트남어를 공부한 것이 공부하는데 머잉 아이. 자, 만약에 하루다. 모둥 아이. 이틀이다. 이렇게 쓰겠지? 근데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머이라고 쓴 거야. 며칠. 일주일에 며칠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겠지? 일주일에 며칠 공부해요? 자, A 볼까요? 공부해요? 5일. 일주일에 5일 공부해요. 자, 그 위치를 잘 보세요. 정확하지? 지금 몰라, 여기. 머잉아이. 다섯 아이. 딱그 자리에 쓴 거지? 맞아, 떨어져.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BCA가 되겠지? BCA.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 정도 이제 하면은 베트남어 이제 2강, 3강, 4강 쭉 가면서 이게 단어, 뭐 철자, 발음, 어휘, 문장, 어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우리 교재의 8강이에요. 사물 묘사.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간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이 개념완성의 이제 마지막 50강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록에 있는 기말고사 3회 내용 같이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미리 먼저 풀어보셨죠? 쌤이랑 같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내가 놓친 개념은 혹시 뭐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 문제 같이 봐볼게요. 우리 기말고사 1회, 2회, 3회 동안 항상 이 1번 문제가 지금 마그마의 생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 잘 풀려면 그래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그래프였냐? 마그마의 생성 조건 그래프였습니다. 역시나 옆에다 같이 그려보면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볼 것인데 일단 지하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는 이런 형태이더라. 이때 세 개의 용융곡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융곡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 두 번째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 용융온도 낮아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까지, 그래서 대륙지각의 용융곡선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림에서 보면요. A가 지금 해령이에요, 해령. 판가판이 멀어지는 경계이잖아요. 자, 그럼 해령에서는 마그마, 멘틀 물질이 상승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때 지금 용융온도가 115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용융되는 온도가 115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A에서 용융되는 온도. 자, 그 다음에 B는 보니까 훨씬 더 깊은 깊이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암석의 용융온도를 물어보았는데, 자, 지금 B는요, 용융 깊이가 지금 생성 깊이가 150km야. 그쵸? 자, 여기에서 암석이 이 마그마가 왜 만들어지느냐?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이 하강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였지. 자, 이걸 기억하시고 기억을 볼게요. A하부에서 멘틀 물질은 상승한다. 그렇지. 해령이니까 멘틀 물질 상승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B의 마그마는 멘틀이 1150도보다 온도가 높아질 때,

멘틀의 온도가 높아져서 멘틀이 녹는 거였어요? 아니야. 멘틀의 온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물이 공급돼서 더 낮은 온도에서도 녹을 수 있게 되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진 거 아니더라. 디귿입니다. A와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모두 멘틀이 용융된 거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 이하지. 따라서 63% 이상인 거 아니더라. 기억만 맞더라.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번에 가에서 보면요. 판의 경계와 열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는요. 기역과 니은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역은 화강암이 가열되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이고, 니은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의 마그마, A의 마그마는 무엇이냐? 여기 지금 발산형 경계이자 열점이 위치하고 있어요. 발산형 경계와 열점의 공통점,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입니다. 자,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건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거지. 따라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니은입니다. B의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용융된다라고 했는데, B의 하부, 여기요, 여러분들. 열점 위치한 곳이에요. 자, 멘틀 물질 용융되는 거 맞지?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었으니까 무슨 암질 마그마 생긴 거냐? 현무암질 마그마 생긴 거죠. 니은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A와 B 모두 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자, 여러분들. A도 열점과 발산형 경계이고, B도 지금 열점이 위치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은 전부 다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거든. 그럼 멘틀이 용해됐으니까, 멘틀이 용융됐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 거고요.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까지 하는 거지.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 아니더라. 따라서 지금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변성작용에 대한 문제예요. 자, 3번에서 보면요. 조산운동, 습곡산맥이라는 거 들어가는 거 보니까 횡압력 작용했구나. 그리고 광역변성작용 받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니까 전파암, 천매암, 그리고 몰라, 그리고 편마암, 그리고 화강암 나와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갈수록 변성 정도가 심해지는 거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기역도 알 수가 있겠다. 천매암보다 더 변성작용을 받은 편암이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 편암에 분포하는 요 변성암이 지금 편암이죠. 편암은 천매암보다 대체로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자, 우리 변성 정도가 커질수록 광물 결정의 크기도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암이 더큰거 맞아요. 니은입니다. 편마암이 생성된 환경. 자, 편마암은 양옆에서 미는 힘, 압력도 받은 거예요. 열과 압력을 둘다 받으려면은 요 방향으로 가야겠지. A가 되어야 합니다.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이에요. B에서 생성된 암석은 B는 지금 접촉 변성 작용이죠. 그러니까 열만 받은 거야, 열. 마그마에 의한 열. 그러면 염리가 발달한다? 아니지. 염리는 우리 힘이 작용하는 압력의 방향에 수직으로 광물이 배열하는 거니까 염리는 발달하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기역 니은이 답이고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봐보시면 셰일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전판암과 천매암, 편마암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간은요.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대요. 광물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따라서 변성 정도가 큰 상태. 자, 요 상태가 우리 편마암이죠. 편마 구조가 관찰되는 편마암. 반면에 나는요. 얇은 판으로 쪼개지는 성질. 염리가
편마 구조로 나타난 게 아니라 쪼개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 아직 변성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전파남이구나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놓고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암석은 편마암인 거 맞는 얘기. 자, 니은이에요. 나의 암석에는 염리가 발달한다. 자, 여러분들, 쪼개지는 성질, 이것도 뭐에 속하는 거다? 염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열과 압력을 받은 광역 변성암에 속하기 때문에 둘다 염리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 디귿이에요. 암석을 이루는 광물입자의 평균 크기 물어보았어요. 자, 지금 변성 정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더라? 그렇지. 변성 정도가 가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변성 정도가 커질수록 광물 입자의 크기도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광물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이 변성 정도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입자 크기는 가가 더클 것이다. 라는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세 지질명소의 특징적인 지역을 형성 원인에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질명소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게 우리 교재에 없던 그런 명소들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룬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언급하는 지형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트는요, 꼭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의 내용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파트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이 파트, 우리나라의 지질명소 요 파트는요, 반드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루신 부분들을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거에 좀 다양한 예시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진안군에 있는 마이사는 무엇이냐? 이 마이,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 귀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의 귀 같다 라고 해서 마이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 여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 중생대에 쌓였던 퇴적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생대에는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된 그 퇴적층들이 지금 융기하면서 산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제주도 만장굴.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제주도죠. 일단 화산활동이 일어난 곳이죠. 이 만장굴은 용암동굴입니다. 용암동굴. 용암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표면은 굳고 안쪽으로는 용암이 지나가면서 생긴 동굴이에요. 자, 그리고 옹진군에 있는 혼성암. 혼성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암석이 섞여 있다는 거야. 뭐랑 뭐가 섞여 있느냐? 일단 우리 변성암이 있어요. 변성암이 있고요. 이 변성암이 변성작용을 받다가 일부가 녹았습니다. 녹아서 다시 굳어졌어. 우리 암석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면 이거 다시 화성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성암과 화성암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혼성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분류해볼게요. 퇴적암이 풍화 침식을 받았대. 아, 퇴적암이 풍화 침식.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건 지금 셋 중에 누구밖에 없어? 마이산밖에 없어. 마이산이 A가 되겠고요. 주요 암석의 생성 시기가 신생대. 우리 신생대 하면 제주도죠. 만장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이제 혼성암이 되겠지.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 마이산이죠. 마이산의 퇴적암층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아니야, 이거 중생대 호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기억 틀렸다. 니은입니다. 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라고 했는데, 비는 지금 용암동굴이니까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씨는 변성작용을 받은 적 있겠지. 변성암이 존재하니까 변성작용 받았더라. 니은 디귿이고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에 나오는 이 가나 지역의 가해의 이 가평, 명지계곡도요, 사실 국가지질공원에 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처음 나온 거고요. 이 가평에 있는 이 명지계곡은요, 성캄브리아 시대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라고 하면은

이기 때문에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부분일식의 진행 과정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무슨 방향으로 일식이 진행되는지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A에서 B 방향일까? B에서 A 방향일까? 이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여기가 지금 동쪽 하늘이거든. 여기가 남쪽이거든. 그러면 태양을 포함한 모든 천체들은 어느 쪽 하늘에서 뜨더라? 그렇지. 동에서 뜨더라. 그래서 남쪽 하늘로 갔다가 서쪽 하늘로 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동쪽에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A에서 B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식은 태양의 서쪽,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그랬지. 그래서 오른쪽부터 가려지다가 왼쪽 가리면서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자, 그럼 이날 달의 위상. 지금 일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식이 발생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달이 위치해야 돼. 그러니까 달의 위상은 사기 되어야겠지.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요. 자, 진행 순서 보면은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 지나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A에서 B 방향인 거 맞아요. 자, 되겠습니다. 이날 우리나라는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한 적이 있다. 여러분들 요거 월식과 일식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식은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무슨 일식 발생해야 돼요? 달의 본 그림자는 태양빛의 일부라도 들어오는 곳이야?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이야? 전혀 도달하지 않아요. 따라서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이지. 반면에 달의 반 그림자에 위치하면 태양빛의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부분일식이 관측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일식에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태양이 완전히 다 가려진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항상 태양의 일부가 관측이 됐잖아요. 항상 지금 부분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한 적은 없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달의 공전 궤도와 근지점과 원지점. 그러니까 근지점이라는 건 근지. 지구랑 가장 가까운 지점. 달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달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다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원지점입니다. 지구랑 가장 먼 곳을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달의 시지름이 달라져요. 기역은 달의 시지름이 작고요. 니은은 달의 시지름이 큽니다. 자, 어떨 때 달이 크게 보일까? 달이 나한테 가까우면 크게 보이겠지. 따라서, 아, 이게 근지점에 위치할 때, 작게 보일 때가 원지점에 위치할 때이겠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니은. 기역이 관측된 날은 일식보다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지금 기역이 관측됐을 때 달이 전체가 다 보였잖아. 그럼 달의 위상이 뭐야? 달의 위상이 망이지. 자, 달의 위상이 망이면 월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 더 높은 거 맞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금환일식. 여러분들, 우리 금환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린 거야? 못 가린 거야? 못 가린 거야. 왜? 달의 시지름이 태양의 시지름보다 작아서 태양을 가리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금환일식 생기는 거였죠. 따라서 금환일식은 언제 발생하느냐? 달의 시지름이 작을 때, 비일 때 일어날 수 있겠지.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8번까지 풀어 보았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9번.
자, 9번에서 보면요. 어느 날 지구, 금성, 화성의 상대적인 위치, 그리고 표는 행성의 공전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 보겠습니다. 다음 날 금성과 화성의 이각, 이각이 어떠냐 라고 물어보았으니까

다음날 지구와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우리 금성은 내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빨라요. 자, 지구보다 빠르게 공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 관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럼 봐봐요. 원래 금성이 외합에 위치했었어. 이각이 0이었어. 근데 합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각 커졌겠지. 금성은 이각 커지는 거 맞더라. 자, 그다음 화성. 화성은 외행성이야. 그래서 지구와 화성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할 건데 화성의 공전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화성은 되감기 하는 것처럼 위치 관계가 변하더라. 그래서 다음 날 화성은요, 서구에서 충 쪽으로 이동할 거더라. 자, 그럼 봐봐요. 서구일 때 이각이 90도인데 충 쪽으로 가는 거잖아. 충은 이각이 180도잖아. 이각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금성과 화성, 지금 위치 관계 변화 방향은 다른데 둘다 이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했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1년 뒤에 금성에 대해서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리 1년 뒤에 금성의 위치를 한번 그려줘 보자. 자, 1년은요, 지구의 공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1년 동안, 해서 지금 위치에 돌아왔을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1년 뒤에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금성은 어디 있을까 봤더니, 금성은 공전 주기가 0.6년이야. 그러니까, 0.6년이 지나면 금성이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와. 근데 아직 0.4년이 남았죠? 0.4년이 남았어. 그럼 봐봐요. 금성은 공전 주기가 0.6년이니까 반바퀴 도는 데는 몇년 걸릴까? 0.3년 걸리겠지. 그럼 봐봐요. 한 바퀴 돌고도 0.4년이 남았잖아. 반바퀴 돌았어. 그럼 0.3년 걸렸잖아요. 그럼 0.1년이 더 남았지. 그러니까 0.1년 동안 또 공전을 할 거야. 그래서 금성이 여기 서방 이각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때 새벽 무렵에 관측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지구에서 태양을 동쪽 하늘에다 두면 그게 새벽이잖아요. 요렇게. 두었더니, 아, 역시나 서방이각에 있을 때는 동쪽 하늘에 해 뜨기 전에 관측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이날로부터 0.5년 동안 화성이 역행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화성이 역행하는 시기 어디에 위치할 때? 그렇지. 화성이 충에 위치하는 적이 있나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0.5년이 지났을 때 지구와 화성의 위치 관계 봐주면 되겠죠. 자, 똑같아요. 아까랑. 자,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야. 그럼 0.5년 동안 지구는 몇 바퀴? 반바퀴 돌겠지. 따라서 지구가 0.5년 뒤에 여기에 있을 거야. 됐죠? 자, 이때 화성은 어디 있느냐? 화성. 지금은 서구에 있었어. 화성 현재에는 서구에 있었는데 0.5가 지나면은 화성은 지금 공전 주기가 대략 2년이거든요. 2년. 그럼 0.5는 2년의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년 동안 360도를 돌아. 그러면은 0.5년 동안 그렇지. 4분의 1바퀴를 돌겠죠. 그러니까 90도를 돌아요. 90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90도를 돌아서 화성이 여기에 있을 거야. 대략. 그럼 봐봐요. 지구에서 보았을 때 화성은 어느 쪽에 있는 거냐? 태양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이 동방이각에 위치한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서구에 있다가 동방이각 쪽으로 갔어.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지구, 태양, 화성. 이렇게 있을 때 화성이 서구에 있었던 거예요. 서구. 근데 지금 동방이각에 위치한 거 여기.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갔대. 그죠? 근데 우리 화성의 위치 관계는 시계 방향으로 변하거든. 그지? 우리 아까 했었죠? 화성의 위치 관계는 시계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느냐? 충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충에서 역행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역행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겁니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별의 물리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의 반지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양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는 지금 람다맥스가 태양이랑 똑같으니까 표면 온도도 태양이랑 똑같을 거야.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A가 주계열성이래요. A가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반지름이 커. 우리 주계열성은 반지름이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잖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을 거란 말이지. 그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으면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요 값은 태양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역은 1보다 작다. 맞는 얘기. 니은이에요. 비는 백색 외성이다. 자, 지금 비는요.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똑같아. 근데 반지름이 태양보다 커요. 백색 외성은 태양보다 반지름이 훨씬 작은 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백색 외성이 아니라 거성일 가능성이 크겠죠. 틀렸다. 디귿입니다. 광도 물어보았어요.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잖아. 자, 근데 A랑 B를 비교하는데 표면 온도 A가 더 높아요. B보다. 그래서 B는 태양이랑 똑같고 A는 태양보다 크니까. 근데 반지름은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도도 A가 더 크겠지. 왜냐? 표면 온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디귿 틀렸더라. 기역만 맞습니다. 기역만 맞아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태양이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A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A에서 태양이 주계열 단계예요. 여기에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다가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연소가 되면 거성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백색 외성이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D는 백색 외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수소의 총 질량 물어보았어요. 자, 수소의 총 질량.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A가 주계열 단계였어. 근데 우리 주계열 단계에서 거성이 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계열 단계일 때는 중심부에서. 또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외곽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 근데 봐봐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헬륨이 되는 반응이야. 그럼 봐봐요.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럼 수소의 양은 점점점점 줄어들겠지.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소의 양은 점점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헬륨의 양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니까 헬륨의 양은 점점점점 증가해요. 그럼 봐봐요. 수소의 총질량을 비교해 보래요. 근데 A는 주계열이고 B는 그것보다 다음 단계란 말이야. 그러면 요걸로 가는 동안 수소가 계속 줄고 헬륨이 계속 늘었을 거란 말이지. 따라서 수소의 총질량은 더 진화 단계 이전인 A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이 맞는 복이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니은입니다. ABCD 중에 평균 밀도가 가장 큰 단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H활도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증가하고? 그렇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은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그런데 왼쪽 아래로 가면 뭐가 증가하더라? 그렇지. 왼쪽 아래로 가면 밀도가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성, 초거성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고, 백색외성이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ABCD 중에 밀도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D이더라.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A 반지름 분의 B의 반지름, C 반지름 분의 D의 반지름, D 반지름 분의 C의 반지름. 요 값을 비교하라는 건 결국엔 반지름의 상대적인 B를 구하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그래프를 좀더 그려보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됐죠? 자, 이때 A의 반지름과 같은 곳을 여기로 이렇게 찝을 수가 있어요. 이게 A의 반지름. B의 반지름은 요렇게 와서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A의 반지름과 B의 반지름의 B는 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지금 D의 반지름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C의 반지름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D와 C의 반지름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비를 따.

따졌을 때 누가 훨씬 더 크냐? D의 반지름은 A보다 작고, 그러니까 분모는 더 작고, C의 반지름은 B보다 크단 말이야. 더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분자는 더 커.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크니까, 요 값이 더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더라. D형 니은만 맞아요.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별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핵융합 반응이 끝났을 때의 내부 구조인데, 가에서는 탄소랑 산소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이 작은 별일 거고, 반면에 나는요.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와 이렇게 다 해가지고 황과 규소까지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큰 별이겠다. 자, 그래서 질량을 비교하면 나가 더 큽니다. 그리고 기억은 철이고요. 이후에 별을 이루고 있던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거? 이거 가와나가 공통적인 거지. 가는 무슨 단계에서? 그렇지.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면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우주 공간으로 물질이 방출이 될 거고요. 반면에 나는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별을 이루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더라. 그래서 둘다 과정, 단계는 다르지만 모두 별을 이루고 있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단계를 거치더라.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은하가 나와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시광선에서 관측한 형태로 분류한 허블의 은하 분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선팔이 있고요. 중심에 막대 구조가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아, 막대 나선 은하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지금 타원 형태를 하고 있는 타원 은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봐주시면은 지금 A랑 B가 나누어져 있는데, A는 지금 중앙의 팽대부이고요. B는 나선팔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 무슨 색? 붉은색을 띈다. 그리고 구의 형태가 아니면 파란색 별의 비율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별들의 평균 나이는 A보다 B에서 많다. 자, 우리 평균 나이 색깔로 비교해 줄 수가 있고요. 붉은색 별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더라. 따라서 평균 나이가 많더라. 평균 나이 따져주면 붉은색이 더 많습니다. 근데 B에서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성분물질의 구성 비율. 성간 물질에서 새로운 별 탄생하고, 따라서 젊은 별의 비율이 높을 거고, 젊은 별은 파란색 별이더라. 따라서 성간 물질의 구성 비율은 가가 파란색 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가 더 높겠죠. 디귿입니다. 나, 타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과 비슷한 색의 별들은 A보다 B에 많이 분포한다? 아니지, 붉은색은 A에 더 많이 분포하더라. 구의 형태를 띄어야 되더라. 따라서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어떤 은하를 전파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한 모습이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에서는요, Z가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거 전파 은하구나. 그리고 이 나가 전파 영역에서 관측을 한 것이고, 가에서는 그저 타원 은하의 형태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했구나. 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전파 은하이다 맞는 얘기. 그리고 허블의 은하 분류로 봤을 땐 뭘로 분류할 수 있다? 타원 은하의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 있더라. 자, 디귿입니다. Z가 분출되는 방향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자, 지금 보세요. Z가 이렇게 분출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 방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가 분출되는 걸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고요. 만약에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Z를 관측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Z를 관측을 한다면 Z가 잘 관측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 시선 방향이랑 나란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관측이 될 거냐면 거대한 전파원.

전파원이 있어. 이게 사실은 로브겠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전파원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결국 이게 하나로 투영이 되어서 중심부에 밝은 광원이 있는 이런 형태로 관측이 되겠지. 만약에 Z와 신원 방향이 나란하다면. 따라서 디귿 틀렸다. 답은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요거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삼각형의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이런 문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난도를 어렵게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은하 A, B의 거리와 후퇴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으니까 법칙을 일단 써봐요. 요거죠.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속도는 비례한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의 후퇴속도가 3500km/s야. 근데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속도가 7000km/s예요. 어? 두 배네? 어? 후퇴속도가 두 배네? 그럼 거리도 몇 배? 거리도 두 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가 두 배이려면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가 50MPa이니까 아, 그거의 두 배구나. 100MPa이구나. 될 수 있겠지. 따라서 기억이 맞는 보기. 자, 그럼 니은에서 허블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내가 후퇴속도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B의 후퇴속도를 알아. 3500km/s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인데 은하까지의 거리도 알아요. 50MPa. 그러면 50MPa로 나누어주면 허블 상수 구할 수 있는 거고요. 70km/s/MPa이 나오는 게 맞죠. 허블 상수까지 구해주었고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A에서 B를 바라보았대. 자, 여러분들 우리 은하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A에서 B를 바라보았대요. 그러면 우리 허블 법칙은 어느 은하에서든 적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허블 상수를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알면 후퇴속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고맙게도 직각삼각형이야. 그리고 여기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50, 100이니까. 그럼 1대 2대 루트 5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루트 5가 되어야 되니까 50 루트 5가 되어야 합니다. B를 따져주면 50 루트 5 메가파색이 되더라. 자, 그러면 디귿에서 후퇴속도 구할 수 있어요. 후퇴속도는 허블 상수에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해준 것이더라. 근데 이 두 값을 곱해주면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뒤로 빼고 숫자를 곱해주면 허블 상수의 숫자 70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리가 50 루트 5죠.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만 남게 됩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3500 루트 5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요렇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셔서 문제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아, 이 16번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또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봐주시면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래요. 그때 우주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더라. ABC가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는 총 밀도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현재 우주의 크기가 상대값으로 1인데 우주의 총 밀도가 1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3개 더해서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더해서 이 값을 구해주면 0.68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3개를 더한 게 1이 나오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B를 보니까, B의 밀도를 보니까 T식이랑 현재가 똑같아. 근데 T식의 우주의 크기는 현재의 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T가 더 과거이고 그 다음에 현재가 된 거야. 그죠? 그럼 봐봐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동안 밀도가 똑같대. 어, 우리 이거 그래프 그렸었는데. 밀도 그래프. 시간이 지나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암흑 에너지였지. 반면에 물질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그럼 네가 암흑 에너지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나머지 A랑 C가 물질이야. 하나는 암흑물질, 하나는 보통물질. 근데 암흑물질이랑 보통물질 중에 누가 더 양이 많았어? 암흑물질이요. 보통물질보다 5.5배 정도가 더 많아요. 봐봐요. 0.05고 여기는 0.27이잖아. A가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A가 암흑물질인 거야. 보통물질보다 많으니까. 그러면 C가 보통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싹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 암흑물질이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기역은 0.05이다. 자, 봐봐요. 현재 C의 밀도가 0.05거든. 그럼 요거는 현재보다 과거거든. 그럼 우리 물질의 밀도는 과거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0.05보다 커야 되겠지. 그쵸? 따라서 0.05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자, 디귿입니다. 우주의 가속팽창과 관련이 있는 우주의 구성요소.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힘은 암흑 에너지였죠. 따라서 B다라는 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기역디귿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6번까지 풀어보았고, 17번 문제 봐볼게요. 우주 지평선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주의 지평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주의 지평선이 무엇이냐? 우주가 팽창하면서 관측 가능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 그러니까 우주의 지평선까지는 관측이 가능해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에 따르면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우주의 지평선에 서로 반대에 위치한 예를 들어서 A, B지요. 이 둘은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어. 왜냐? A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 은하까지. B에서 출발한 빛도 우리 은하까지밖에 도달을 못하지. A랑 B가 서로 상호작용은 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A랑 B에서 방출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너무 균질하다. 그럼 이 둘이 언젠간 상호작용을 했다는 건데. 근데 우주의 크기가 광속으로 우주의 지평선에 따라서 팽창했다면 과거로 돌아가도 A랑 B는 서로 상호작용을 못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둘이 상호작용을 했을까? 라는 게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급팽창이론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우리 우주의 초반에 급팽창이 있었어. 그래서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지평선, 여러분들 잘 봐요.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훨씬 작잖아. 그래서 사실 A랑 B가 이 과거에는 엄청 서로 붙어 있었던 거다. 지평선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때 충분히 상호작용을 할수 있었다. 급팽창 이전에 우주 전체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었다라는 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급팽창이 해결한 방식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억 보겠습니다. 급팽창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방출됐어요? 빅뱅 후에 몇 년이나 지나서? 38만 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우주의 온도가 3000K이 되고 나서야 방출될 수 있었거든. 근데 급팽창은요, 우주의 극초반에 생긴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주 배경 복사 방출된 거 아니더라. 니은입니다. 급팽창 전에는, 여러분들 그림 해석하시면 돼요.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잖아.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거고요. 디귿입니다.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A랑 B가 현재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느냐? 왜 이렇게 균일하냐? 그것은 바로 과거에 서로 정보를 교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북한산 화강암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화강암이라는 거는 심성암에 속하죠. 심성암. 심성암이라는 건 심,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이다.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이 지표면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때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간 형태의 절리, 아, 판 모양으로 갈라진 절리, 판상절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지질 구조의 이름 판상절리이겠고요. 자, 우리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이 암석이 융기.

그래서 압력감이 서로 융기하면서 생기는 게 판상절리였죠. 따라서 답을 정리를 해보면요. 판상절리인데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이 융기하더라. 그 과정에서 이제 압력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판 모양의 절리가 생기더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를 보면 어떤 행성의 이각을 지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하여 나타냈대요. 근데 이것만 보고 이 행성이 내 행성인지 외행성인지를 골라보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합에서 시작을 했죠. 이각이 0. 그러다가 이각이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여러분들 50도도 되지 않았어. 근데 다시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합니다. 다시 감소해서 다시 합에 위치해. 그러고 이제 동방이각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최대 이각값을 가져. 그런 다음에 다시 감소해. 여러분들. 각도가, 이각이 어느 각도 일정 이상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지구가 있는데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태양에서 어느 일정 각도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즉, 최대 이각을 가지는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최대 이각을 가지는 건내 행성이야, 외행성이야. 내 행성이지. 왜냐? 외행성은 바깥 궤도를 돌기 때문에 태양의 아예 반대편에도 위치할 수 있어요. 구나. 충의 위치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즉, 이각이 90도를 넘어서 180도까지도 갈수 있는 게 외행성입니다. 근데 이 행성은 최대 이각이 50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내행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요. 자, 이 행성은 내행성이더라. 왜냐? 이각이 0에서 한 48도까지의 범위에서만 나타나더라. 근데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각이 0에서 90에서 180. 합 충구를 모두 가질 수가 있더라. 따라서 이 행성이 내 행성인 걸 판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3회의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 A와 B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A는요, 우주가 무한하고 영원하대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우주가 항상 모양이 똑같더라.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아, 팽창하는 우주는 오케이. 그치만 우주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우주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야.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호일이 되겠죠. 반면에 B는요, 우주는 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했어. 대폭발이 일어났어.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아, 대폭발 우주론을 주장했구나. 가모프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A가 되겠고, A가 이 정상 우주론에서는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 변화 어때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이 계속 생기니까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바로 이 정상 우주론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A이고, 이 정상 우주론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이제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지구과학 개념 완성이요. 이 지구과학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용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따라오기에 되게 버겁게도 느껴질 수 있는 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완성 강의도 50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볼륨감도 크고 조금 버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는 건 내가 정말 이번 이런 내신 정말 잘 받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달려오신 만큼 꼭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원하는 결과 이루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점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고 점점 성장된 모습으로 선생님이랑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동안 선생님 강의 따라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실전, 바로 그 대망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능 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1교시 국어? 아니면 수학? 아니면 영어? 아니면 잠 잘 자는 거? 아니, 다 중요하지.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먹는 거예요. 수능 날 도시락 싸가야 되는 거 알죠? 뭐 싸갈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해봤죠? 안 했을까봐 제가 추천하는 메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반드시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소화 잘 되는 쌀밥 아니면 잡곡밥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에너지가 쭉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백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소화가 또 잘 돼야 되니까 너무 자극적인 거 말고 담백한 두부나 계란말이나 아니면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추천합니다. 또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당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거 간식으로 챙겨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면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 올라서 듣기 평가할 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먹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근데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매운 음식. 아, 선생님, 저는 매운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요. 하더라도 그날은 안 돼. 자,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헤비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먹으면은 뇌보다 위장이 산소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은 비추합니다. 자, 우리 수능이라는 시험은 실력 싸움이기도 하지만 컨디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시험 잘 본 음식이 또 있다면 그 수강후기 게시판에 나랑 같이 공유해 주세요.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같이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수능 날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한번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은 39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삽입 문제, 이번에도 풀어볼 건데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잘 읽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Ironically, 자, 모순적이게도요. When bad things are caused by us. 자, 나쁜 일이 있는데 그것이 caused by us, 우리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면, 우리가 그 원인이라면, we are more likely to,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attribute them. 자, attribute이 뭐예요?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무엇의 탓으로 돌리냐면, outside factors. 자,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외부 요인으로 그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리기 쉽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누구요? 바로 나예요. 문제의 원인이 나면은요. 그러면 뭐라고요? Attribute them. 그것을 외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 탓하기가 쉽더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뭐 별다른 힌트가 주어진 문장에 있지는 않거든요. 연결어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단절 찾아, 그리고 내용적인 흐름을 찾아서 이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어요. 해봅시다. 자, human brains are generally not good at understanding the true complexity of causality in the world. 자, 인간의 뇌는요, 일반적으로 not good at, 잘하지 못한대요. 뭐를 하지 못하냐면, 이해하지를 못한대요. 뭐를 이해하지 못하냐면, the true complexity. 자, 진짜 이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무엇의 복잡성이냐면은 of causality in the world. 자, 세상의 causality. 이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진짜 이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자, 그럼 어떠냐? But rather tend to focus on. 자, 무엇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면 a single salient cause. 자, 단 하나의 salient. 자, 어떤 딱 눈에 띄는 그러한 원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세상은 되게 복잡해요. 자,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복잡성을 우리 뇌는 이해를 한다, 못한다? 아, 잘 못한다. 그렇게 복잡한 거 잘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그냥 딱 하나, 눈에 제일 잘 띄는 원인, 그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The Evolutionary Psychologist. 자, 진화 심리학자인 이 존 터비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this is an evolved aspect of our cognitive machinery. 자, 이러한 현상이요. 진화된 측면입니다. 라고 해. 무엇의 우리의 인지적인 machinery, 기재에 진화된 측면입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진화를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장 볼게요. We have evolved heuristic. 자, 우리는 진화된 휴리스틱을 가져요. 휴리스틱의 어프로치를 가집니다. 접근을 가져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rule of thumb이에요. rule of thumb 하면은 경험에 근거한 도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경험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나 봐요. 자, 뭐를 함에 있어서? to understanding causality. 인과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근데 그것은 that identify each event. 자, 각각의 이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as having only a single obvious cause. 자, 무엇으로서 하냐면은 단 하나의 single, 하나의 명백한 원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원인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그거 잘 모르겠고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 딱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 라고 하나의 원인을 집어내는 그러한 기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뇌는요. 어떠냐면은 복잡한 거 잘 몰라요. 복잡한 거. 복잡한 원인 이해 못해요. 그러면 단 하나의 single cause 그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he describes 그는 묘사했습니다. How we typically trace a causal chain backwards to end at another person.
자, 그는

뭐를 묘사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typically trace 자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뭐를 이 원인의 체인을요. 뒤쪽으로 to end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고요. But rarely beyond 그 뒤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인인데 그 사람이 또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막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걔 때문이야 라고 어떤 사람을 지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allows us 우리를 가능하게 해요.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자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To avoid causing outcomes 어떠한 결과값을 causing 유발하는 거를 피하게 만들어요. We don't like 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싫어하는 어떠한 outcome을 유발하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or incentivize outcomes we do like 우리가 좋아하는 결과를 하도록 장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런데 blame. 자, 그런데 blame이라는 것. 탓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is an evolved cognitive tool. 자, 진화된 인지적인 도구래요. To manage both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and our social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자, both 무엇을 다룰 수 있는 도구냐면 남 탓을 하는 것은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자, 이 세상의 복잡성. 그리고 our social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자, 서로 서로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바로 blame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blame, 남 탓. 다른 걸 탓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이해 도구. 이 정도만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문장에 가볼게요. So, 그러므로, there seems to be a cognitive bias. 자, 무엇이 있냐면요. 인지적인 편향이 있답니다. At play, 작동하는. 자, 그건 무슨 의미냐? Meaning, we have one rule for us. 우리를 위한 규칙이 있고, and a different rule for others. 다른 이들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 so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잖아. 그래서가 뭐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lame을 하면은요, 남 탓을 하는 거잖아. 자, 남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라고 남 탓을 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규칙이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규칙이 있다?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5번인가? 5번을 의심하면서 주어진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Ironically. 자, 그런데, 나쁜 일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갖다가, 우리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다른 요소로 돌리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 자, 뭔가가 blame을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원인을 남한테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야. 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아,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문장 뒤에 이 문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There seems to be a cognitive bias. 그러니까 인지적인 편향이 있는 거야. 편향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인일 때 돌아가는 룰이 따로 있고, 남이 원인일 때 돌아가는 룰이 따로 있다. 즉, 서로서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규칙을 적용하더라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아, 5번이 들어가면은 딱 적절하겠구나라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자 시크릿 픽 나왔습니다. 요약문의 빈출 형태 두 번째. 자, 지난번에 첫 번째 요약문의 빈출 형태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더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약문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빈칸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도 A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데 B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해 라고 하면서 이두 가지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조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문제도 그러하고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패턴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자주 나왔어요. A는 이런데 반면에 B는 이래 라고 하는 거. 자,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왔나. 자, in animal cries. 자, 동물의 울음소리는 이러이러한데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이러이러해 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A 파트가 동물의 울음에 대한 설명이었고 B 파트가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So, while characters in most literary fiction hardly ever aid in successive works. 자, 여기 while 이런 표현들 나오면 while이라던가 뭐 where is라던가 이런 표현들 나오면 대조하는구나 라는 걸 힌트 얻을 수 있잖아. 자, 여기서 여기 literary fiction의 캐릭터들은 이러이러한데 그런데 반면에 those in genre fictions and comics, 장르 픽션이랑 코믹에 나타나는 그러한 캐릭터들은 이러이러해 라고 하면서 또 A와 B가 대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40번 한번 볼게요. 자, 40번 보면은 자 딱 뭐가 보이냐 봤더니 어떤 표현이 보여? While 이거 봤어? While? 어, 자, while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죠. 반면에 B는 이랬습니다. 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A와 B, 이 두 가지 파트가 서로 좀 대조되는 내용,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children naturally assume that. 자, 아이들은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ere are words meaning. 이건 단어의 의미가 A하다고 생각을 해요. within their language community, 그들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해석이 깔끔해. 해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들은요, 지금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A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while, 반면에 라고 하면서 recognizing that. 자, 그런데 알아요. 뭐를 아냐면은 that fact about an object 어떠한 물체에 대한 팩트 팩트는 belong to 어디에 속하냐면 be knowledge 비한 지식에 속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의 의미는 A한데 자, 물체에 대한 팩트 어떤 지식 팩트에 대한 것은요 비한 knowledge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누가? 아이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실, 지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식보다는 사실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팩트.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 그렇게 그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지문에서. 오케이? 자, 볼게요. So, the meaning of a word is a common knowledge. 자, 단어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a common knowledge래요. 뭐냐면은 공통된 지식입니다 라고 해. 누구 사이에서? Among the speakers of the language. 언어의 스피커들 사이에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미국어? 영어? 영어를 쓰는 사람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안에서 자,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지식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The children implicitly make this assumption from the start. 자, 아이들은 이러한 가정을 합니다.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이런 가정을 한다는 거야. 자, 이러한 가정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위의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단어의 의미는 구성원 사이에서 공통의 지식이다라는 거. 자,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it's hard to see.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해를 못할 거래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How they could master language. 어떻게 언어를 마스터하는지 아이들이 만약 그들이 had to worry that 걱정해야 한다면 mouse meant mouse 마우스가 마우스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를 배울 때 마우스라는 단어가 마우스 쥐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but stop sign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는 stop sign이라는 의미면 어떡하지? 그리고 and still other things to other people. 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의미가 다른 거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걸 애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애들이 언어를 마스터를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알듯 말듯 알듯 말듯 뒤에 문장을 읽으면 좀 더 정확해집니다. The experiment by the psychologist, the Gill 나왔어요. 자, 어떤 심리학자가 나왔고요. 자, 이 사람에 의한 실험은요, showed,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that indeed, 실제로, children don't worry. 아이들이 실제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 이게 딴 사람한테는 다른 의미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애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나 봐요. They taught. 자, 그들은 가르칩니다. Three-year-old words. 자, 3살짜리들에게 단어를 가르쳐요. 근데 for unfamiliar objects, 되게 친숙하지 않은 물체의 단어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프와 같은. 매프가 뭐냐? For a dumpling press. 자, 이 만두 압착기라는 뜻을 가진 매프라는 단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d found that.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찾아냈냐면 that the children immediately assumed that. 아이들은 그 즉시 가정을 했대요. 뭐라고? A stranger knew what the word meant. 자, 이 stranger,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knew what the word meant. 그 단어가 그것을 의미한다. 아, 매프라는 단어가 만두 압착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자동으로 가정을 하더라라는 걸 이들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잠깐만. 자, 아이들이 매프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자, 그게 만두 압착기예요, 자기들한테. 근데 그걸 배우는 순간, 아,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아이들이 가정을 하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it's not because. 자, 이게 뭐 때문은 아니냐면 children indiscriminately, 아이들이 자 어떤 그냥 무분별하게 blur, 자 경계를 허물어서는 아니에요. 뭐랑 뭐 사이에서? Their own knowledge, 그들의 지식, with everyone else's, 다른 사람의 지식과 그들의 지식을 섞어서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When the three-year-olds were taught a new fact about an object. 자, 왜냐면은 자, 이 3살짜리들이 배운 거야, 이번에는. 뭐를 배웠냐면 새로운 사실을 배운 거예요. 사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B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구나라는 것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떠한 물체에 대한 사실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such as that my cat likes to play with it. 자, 내 고양이가 이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라는 어떤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면 they didn't assume. 자, 그들은 가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That a stranger knew the fact. 자, stranger, 모르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fact, 어떤 fact를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는 자, stranger가 이거를 똑같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걸 정리를 하자면 words, 단어라는 것이 are the earliest, 가장 처음에 그리고 most omnipresent exercise, 가장 널리 퍼져 있는 exercise of common knowledge. 자, 이런 공통 지식의 발현입니다. 발휘입니다.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단어는 결국 무엇이다? common knowledge다. 공유되는 지식이다. 라는 거고, 우리 생각에. 그리고, fact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주어진 요약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단어의 의미는 그들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math라는 단어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공통의, 공유된 knowledge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shared예요. 그쵸? 그리고 반면에 라고 하면서 recognizing that fact about an object. 자, 어떠한 지식에 대한 fact는? 지식에 대한 fact는 어땠어? 내가 안다고 다른 사람이 알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 말을 정리를 하자면 individual knowledge, 개별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맞는 거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40번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41,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는 제목, 두 번째는
어휘 문제죠. 자, 그러면은

있는 그런 좀딱 봤을 때 직관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배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so too, must we 자, 이거 도치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제 now accept 받아들여야 돼요. 뭐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도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자, 뭐가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야.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But 나왔어. 그러나, but that we are fully enmeshed within it. 자, 우리는 완전히 그 안에 얽혀서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구가 아니죠. 우주. 이게 우주예요.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중심은 아니야. 자, 그치만 이 안에서 다 얽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좀더 읽어봅시다. Of course, 물론, altering our perception is likely to be difficult. 자, 바꾸는 거죠. alter 하면은 우리의 지각, 인지를 바꾸는 것은 is likely to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our individual point of views. 자, 우리의 이 개별적인 관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s programmed into us.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Both by biology,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and by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By our mainstream education, 우리의 이런 주요 교육, 그리고 and the broader media, 더큰 미디어, 어디 안에 있는? Within the increasingly dominant westernized culture. 자, 점점 더 우세해지는 서구화된 문화 안에서의 자, 이런 미디어, 자,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점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yet, 그러나, this highly atomized individualistic perspective.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자, 개별화된 관점은 is becoming adaptive.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더 적응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세분화되고 굉장히 개별적이래요. 자,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개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adaptive하다고 적응적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leavi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feeling, 어떻게 느끼냐면 increasingly isolated and suffering from mental health problems. 자, 어떻게 느끼냐면 점점 더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suffering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adaptive의 의미가 적응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관점이 적응을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정신 건강에 문제를 얻는다? 말 문장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적응을 잘 못합니다. 적응이 잘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adaptive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maladaptiv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maladaptive 이렇게. adaptive의 반대말이죠. maladaptive.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적응을 못하니까 이런 관점을, 이렇게 개별화된 관점을 갖고 세분화된 관점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t underlies on individuation pathology. 자, 이것은요, 무엇의 근간이 되냐면 individuation, 개별화된 병리의 근간이 됩니다. 개별화된 병리, 그게 뭔데? 자, 모르니까 이렇게 누워서 글씨가 있죠. 뭐냐면 부연 설명 나오는데 in which ill-informed and limited perspective 잘못 알려져 있고 제한된 perspective on the world 세상에 대한 관점이 negatively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인간들에게 그리고 인간이 아닌 우리 주변의 다른 것들에 우리 주변의 인간들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별적인 관점이 결국 우리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됐니? 자, 그리고 자, 좀더 가볼게요. Just like how a butterfly

fly flapping its wings could affect the weather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마치 뭐와 같냐면 a butterfly, 나비, 나비가 flapping its wings, 날개를 이렇게 퍼덕여요. 그것이 could affect the weather,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세상의 반대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런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So too do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자, 뭐도 마찬가지냐면 여기 또다시 도치가 나왔어요. 자, 우리 행동의 consequences, 결과가 flow across. 어떻게 되냐면은 flow 할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어요. 어디를? The surface of the globe. 자, 이 지구의 표면을 흘러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다른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cross multiple generations, 여러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요. 자, 다른 이들, 자, 지구 저편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세대, 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our mindset of illusory independence. 자, 우리의 mindset, 마음가짐인데 환상에 불과한 거죠. illusory 하면은 환상적인, 환상에 불과한 이런 독립, 독립성이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determine, 자, 결정합니다. 뭐를 결정하냐면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our institutions. 자, 우리 제도의 structure, 구조와 기능을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서 illusory independence라고 하는 거는 자, independence가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화되어 있다. 우리는 각각 다 따로따로이다. 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것이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 And at the moment, 이 순간에 These are acting like a great bulldozers. 자, 이러한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면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불도저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불도저가 어떤 불도저인데 That destroy the natural world.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With little moral oversight. 자, little 하면은 no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감독이나 아니면 restraint, 제약 없이 그냥 자연을 막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불도저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 파괴를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자연을 막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consequences of all our actions. 자, 우리의 이 행동의 결과들이요. accumulate. 자, 어떻게 되냐면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to become vast tidal waves. 거대한 해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일은 that destroy the natural and social basis.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근간을 파괴합니다. That underpins our prosperity. 우리의 지금 이 번영,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근간을 파괴하는 해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행동을 하면은 그게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릴 수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 we want to solve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막 얘기를 했어요. 막 다 파괴될 수 있다. 자연도 파괴되고 인간도 파괴되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we urgently must, 우리는 긴급히 해야 돼요. We need to, 뭘 해야 되냐면 find a way, 방식을 찾아야 돼요. To break free, 자, 무엇을 깰 수 있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the subjective delusion of self-isolation.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인 거죠. 망상인 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망상이냐면 우리가 다 따로따로라면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and embrace a greater responsibility. 자, 더 큰 뭐를 가져야 돼?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 뭐에 대한? For our impact on the world. 세상에 대한 임팩트. 우리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e need a more encompassing sense of self-identity.

아이덴티티. 자,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하냐면 좀더 포괄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야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은 that changes the way we relate to the world.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먼저 풀었죠? adaptive가 아니라 maladaptive가 되어야 되었으니까 요거 2번이었나요? 2번 맞죠? 여기 adaptive 요거 B. 그러니까 42번의 정답은 B고요. 자, 그다음에 41번 제목 문제 풀어 볼게요. 자, 1번부터 읽어 봅시다. The history of human mindsets evolving for better survival.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마인셋의 역사예요. 근데 뭐를 하냐면 진화를 해요.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아, 우리가 생존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진화해온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죠.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The isolation of the individual. 자, 개인의 고립.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다음에 a requirement for creative destruction. 자, 그거는 필요하대요. 뭐를 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파괴. 창의적인 파괴가 무슨 말입니까? 틀렸죠? 자, 3번.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of industrial technology. 자, 산업적인 기술의 코스트, 비용이래요. 사회적인, 환경적인 비용이래요. 아, 무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4번 볼게요. 자, moving beyond the isolated self to global interconnectedness. 자, 무엇으로 움직이냐면은 isolated self, 고립된 자신으로부터 어디로? To global interconnectedness. 자, 상호 연결이죠. 세계적인 상호 연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는 고립되어 있는 나만 하는 개별적인 존재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가 이 글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자, 5번도 읽어볼게요. The reversing generational consequences. 자, 세대 간의 결과를 reversing, 거꾸로 한다? 자, 그래서 how actions ripple through time.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급된다. 어떻게 파급되는지, 뭐, 이런 거랑은 또 상관이 없죠. 세대 간의 결과를 뭐 뒤집는다? 이상해요. 따라서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41, 2, 어려운 거다 풀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43, 4, 5번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순서 배열하셔야 되고요. A, B, C, D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 추론 문제 풀 거고, 마지막으로 일치, 불일치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은요,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문제 풀이 해볼게요. 자, A번 볼게요. 아, widow 하면 남편이 죽은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남편이 죽은 이 여자가 was presenting the eulogy. 자, 추도사. 그러니까 추도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At her husband's funeral service. 자, 이 남편의 장례식에서요. She held up a dog-eared half sheet of paper and explained that her husband, Jim, had kept it in his wallet. 자, 그녀는요, held up. 자, 이렇게 잡았어요. 뭐를 잡았냐면은, a dog-eared half sheet. 자, 이 끝이 접혀 있는, 종이 끝에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 종이 끝이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and explained. 자, 무엇을 설명을 했냐면, 그녀의 husband인 Jim이 had kept it. 그것을 계속해서 보관을 해왔다고, 어디에? In his wallet, 그의 지갑에요. 언제부터? Since, before they were married. 자, 그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종이를 지갑에 계속 고이 보관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짐은요, had told her. 자, 그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That when she was a teenager, 그가 10대였을 때, attending an all boys high school, 남고에 다니고 있을 때, a major fight. 어떤 싸움이 was about to break out. 싸움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의 클래스룸에서. 자, 그런데, sensing the tension and danger. 자, 이 긴장감, 그리고 위험을 느끼고, 자, 이 선생님이었던 미스터 호퍼가 used the last opportunity. 자, 마지막 기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를 할수 있는? To exert his authority. 그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히즈가 나왔다.

A가 가리키는 건 누굽니까? Mr. Hopper가 되겠죠. H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order every student, 아이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를 하라고? To stay at his desk. 데스크에 멈춰 있어. 그리고 and carefully tear out a page from his exercise book. 자, 그리고 조심히 찢으라고요. 한 페이지를 연습장에서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페이지를 찢은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상황이 B일지, C일지, D일지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B. This was very hard for the boys to do. 자, 이건 아이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스터 호퍼는 had to force them to complete the task. 그 태스크를 완료하도록 강제해야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 아직 등장을 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과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B가 첫 번째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자, 그다음에 C를 봅시다. So the widow explained that the paper she was holding was one of those right-hand pieces. 자, 이건 더 확실하네. 자, 그 여자가 explain, 설명을 했는데, the paper she was holding, 그녀가 잡고 있는 이 종이가 was one of those right-hand pieces. 바로 그 오른쪽, 오른손의 종이들 중에 하나였다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hose right-hand pieces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C는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닌 것 같고요. 자, D를 볼게요. 자, at the top of the page. 자, 지금 한장 찢으라고 했잖아. 자, 그리고 그 종이의 top 위에 each boy was told to write the name of the boy in the class whom they hated the most. 자, 각각의 소년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들었냐면 write the name of the boy. 자, 아이의 이름을 적으라고요. 클래스에서. 근데 whom they hated the most. 자, 요거 boy를 꾸미는 말이죠. 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년의 이름을 이 종이 위에다가 적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흐름이 자, 맨 처음에 A에서 종이 한장 찢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D에서 아, 그 찢은 종이 맨 위에다가 네가 싫어하는 애 이름을 적어라라고 이어지는 게 흐름상 적절하죠? 그러니까 아, 첫 번째 거는 D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D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다음에 then the teacher ordered them. 자, 선생님은요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라고 해. 자, 선생님 나왔네요. 자, 이 D는 마찬가지로 호퍼를 가리키는 것이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들로 하여금 to draw a neat vertical line. 자, 깔끔하게 세로선을 하나 그리라고 했어요. Down the middle of the page. 자, 이 페이지 가운데 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and on the left side of the line. 자, 왼쪽에는요, 뭐를 쓰냐면은 write the reasons why they hated that boy so much. 자, 그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그 보이를 싫어하는지. 자, 너가 싫어하는 애 이름 쓰라고 했잖아. 그래서 반 이렇게 잘라가지고 왼쪽에는 너가 왜그 애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class found the instruction rather strange. 자, 아이들은요, 그러한 지시를 좀 이상한데 이런 거왜 시키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but they happily followed it. 자, 그냥 즐겁게 그것을 따랐습니다. Now, 자, 이제 he commanded. 그가 명령을 했습니다. On the right side of the line. 자, 이 선의 오른쪽에는 write the things that you admire and respect about that boy you hate. 자, 이번에는 무엇을 적어야 되냐면은 things that you admire. 당신이 칭찬하는 거. 그리고 존경하는 거. 당신이 싫어하는 그 보이에 대해서. 아, 왼쪽에는 싫어하는 이유를 적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그럼에도 너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점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E 볼게요. E는 마찬가지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선생님이 명령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에 따른 결과가 무엇일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게 어디 있을까? B에 있겠죠. 자, this was very hard for the boys. 자, 이렇게 하는 거. 오른쪽에다가, 내가 존경하는 점을 쓰는 거. 내가 싫어하는 아이의 존경하는 점을 쓰는 거. 그것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Mr. Hopper는 had to force them. 아이들에게 강요를 해야 했어요. To complete the task. 그 태스크를 완수하도록. 그 태스크가 가리키는 게 바로 왼쪽에는 싫어하는 이유, 오른쪽에는 존경하는 이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orge a piece of paper. 자, 이제

종이를 접어요. Carefully along the vertical line. 그 세로선을 따라서요. 자, was his next instruction. 자, 이것이 그 다음의 지시사항이었고요. And tear it in half.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I am coming around. 내가 다닐 거야. With a waste basket. 쓰레기통을 들고 돌아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이가 가리키는 것도 선생님 호퍼를 가리키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The left hand pieces of paper. 자, 그걸 지금 반으로 찢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요. Where you have written all the reasons why you hate your enemy. 자, 거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모든 이유들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그 enemy, 너의 적을 싫어하는 이유들이 적혀 있는 그 왼쪽 페이지. 그거는 need to be placed in the waste basket. 자, 이제 어디다 놔야 되냐면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그리고 the right hand pieces of paper, 오른쪽 종이. 는 어떤 것이냐면 where you have written the things 너가 작성을 했지 뭐에 대해서 that you respect and admire about your enemy 당신의 너의 적에 대해서 칭찬하고 존경하는 점을 쓴그 오른쪽 페이지는요 you must politely hand to him 너가 존경을 담아서 정중하게 그에게 건네줘야 돼 라고 얘기한 거야 Do it! 당장 해!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뭘까요? C로 가볼게요. 자, The widow explained that. 자, 그래서 다시 장례식장의 장면으로 넘어온 거죠. 그 여성은 설명을 했습니다. That the paper she was holding. 그녀가 잡고 있었던 이 페이퍼는 one of those right hand pieces. 자, 그 오른쪽 페이지, 종이 중에 하나라고요. 아, 그러면 those right hand pieces가 앞에서 나왔었잖아. B에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아, B 다음에 C가 오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D, B, C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It had been given to Jim. Jim에게 건네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소년에 의해서. 그 소년은 who had once hated him the most. 그를 엄청 싫어했던 소년인데 listing the qualities he admired and respected in Jim. 그가 존경하고 칭찬하는 자질들을 적은 그러한 종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Whenever Jim felt angry or depressed. 자, Jim이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는 he would look at the paper. 자, 그는 그 종이를 봤어요. 그것은 which had prevented him from getting angry. 그를 막아주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막아주었냐면 화가 나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or becoming negative about himself.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라고 해. 아, 그러면 이제 C. 드디어 나왔네. 여기서 C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얘가 짐이죠. 그래서 C만 가리키는 게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he carried it all his life. 그는 일생 내내 그 종이를 들고 다녔고, and it helped make him a contented man. 자, 그것은 그가 만족스러운 삶, 사람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걸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43번, DBC였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과 다른 거, 3번이죠? C.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짐은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다. 맞죠? 학생들은 작성한 종이의 오른쪽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됐다. 이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 왼쪽을 버려야 됐죠. 오른쪽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 4, 5번 볼게요. 자, 종이는 짐을 싫어한 아이가 쓴거 맞고요. 자, 짐은 좋은 점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그때 보았습니다. 맞고요. 5번 볼게요. 학생들은 처음에 선생님의 지시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영자 퀵퀘즈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커서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커서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사 커스랑 관련이 있는 단어겠지요? 힌트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2회 모의고사를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0: 총 5회 모의고사까지 있는데 2개 풀었어요. 어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앞으로도 모의고사 문제 풀 때요. 꼭 시간 잘 지켜가지고 실전과 동일한 세팅에서 문제 푸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매 강의 끝나고 나서 복습도 잘 하시는 거 꼭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3회 모의고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9강의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8회의 마지막 그 의사소통 문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25번 문항 볼까요? 25번. 네, 좀 긴데. 제이둔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제이둔 사람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죠. 소우디윤. 제이드는 소우디윤, 사우디 사람입니다. 예스쿠누 마 우스라티히 피 리야드. 피 리야드 그러면 리야드에 그의 가족과 함께, 마 우스라티히 그의 가족과 함께 리야드에 예스쿤 살고 있습니다. 우야타알람을 로가탈 고리야타 피 마하드 로가티. 마하드 로가티는 어학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아랍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이 있거나 또는 무슨 뭐 학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어학원에서 마하드 로가트. 원래는 마하드는 인스티튜트 같은 겁니다. 연구소 또는 학원 이런 건데 어떤 로가트 언어 연구소 이런 거죠. 언어 연구소 또는 어학원 언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 기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기관 뭐 어학원에서 알로가탈 고리아 한국어를 야타 알람 배우고 있습니다. 와 유힙 그는 좋아합니다. 유힙 꼬라탈 까담 유힙을 꼬라탈 까담 유해플 꼬라트 까담 축구를 좋아합니다. 와 유리두 안야 아말라 피코리아. 그리고 유리두 안야 아말라. 그러면 일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피코리아. 이런 문장들을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 전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 뭐가 빠져 있는가 또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파악하면 되겠죠. 자, 볼게요. 제이둔 소우디운 사우디인이다. 맞죠? 축구를 좋아한다. 와 유헤뽀 꼬라탈 까다 맞습니다. 꼬라탈 까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아니죠.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어요? 리야드에 살고 있으면서 리야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 살고 있으면서 야 다알람을 로가탈 꼬리아 피 마하들 로가트 뭐예요? 리야드에 있는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죠.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리야드에 살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죠.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문화 문제입니다. 문항들이 이제 길어지는데, 문항을 잘 보세요. 이렇게 문항이 나왔으면 밑에를 보세요, 밑에. 그럼 밑에서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루쿤. 루쿤은 기둥입니다. 기둥. 이슬람의 5대 기둥 할때 루쿤이라는 말 써요. 그래서 아르칸, 그러면, 아르칸 함사르면 5대 기둥. 뭐예요? 하지. 성지순례가 있고요. 살라트. 예배가 있고. 아시하다타니.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와 자카트. 자카트는 자기가 번 돈의 40분의 1, 2.5%를 종교 희사금으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움. 라마단 9월 달에, 이슬람력 9월 달에 단식하는 싸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을 아르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섯 개의 기둥들. 아르칸은 함사. 이렇게. 알하지. 하지는 성지 순례입니다. 하지. 호와 루쿤을 하미스. 다섯 개라고 했죠? 아르카나 함사라 그랬는데,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그냥 기둥인데, 여기 성지순례가 무슨 기둥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건 약간 종교적으로 약간 뭐 생각하면 됩니다. 철학적인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둥은 아니고, 이슬람을 떠받치고 있는 다섯 개의 의무를 갖다 나타내는 기둥들이에요. 다섯 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지순례까지 있습니다. 루쿤은 하미스. 루쿤이 기둥인데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민 아르칸일 이슬람. 이슬람을 떠받치고 있는 다섯 개의 기둥들 중에서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슬람의 다섯 번째 꼭 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야주르 카시르 미날 무슬리미나. 무슬림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카시르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요? 많은 무슬림이라고 해석하죠. 원래 뜻은 뭐예요? 무슬림들 중에서 많은 이가. 그러니까 많은 무슬림이 야수르. 야수르는 자라에서 나왔습니다. 자라. 자라에서 나왔는데, 이 알리프가 그냥 알리프가 아니라 와나 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완료 동사가 되면 야수르. 앞에 야가 붙으면 이게 야수 이 가운데 있는 알리프라는 약자음이 원래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어근을 찾으면 동사의 어근을 찾으면 자아라로 찾으면 안 되고요. 자와라로 찾아야 돼요. 자와라. 그래서 야주르를 찾아야 됩니다. 자와라를 사전에 가서 찾으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아라라고 나와요. 이렇게 쓸 때는 이게 이렇게 알리프로 썼지만 미완료 동사가 이렇게 변해 보면 자기 원래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야주르 이렇게. 그래서 자라 야주르. 그러면 자 방문합니다. 카시루 미날 무슬림인 많은 무슬림들이 방문합니다. 어디를? 필 알람 전 세계 많은 무슬림들이 이전 세계는 무슬림들 중에서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전부 다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 무슬림들 중에 많은 사람이 둘다 캐시로 수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야조르 마카타. 마카는 성지순례 장소인 그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있는 그 도시죠. 메카. 그 메카를 방문합니다. 어디에 있는 피스 오디아티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방문합니다. 야조르 메카 피스 오디아티. 언제 방문하느냐? 피 샤르 딜 헤자. 딜 헤자. 원래 달 이름은요, 둘 히자예요. 둘 히자. 둘알 히자티예요. 둘 히자티. 근데 이 둘이라는 말은 아부 아후처럼 아부 아후 같이 아부후, 그의 아버지가 할때 아부후 이렇게 해서 이 알리프로 쓰죠. 이렇게 아부후. 그의 아버지가 그다음에 아후카, 너의 형이 뭐 이렇게 쓸 때, 아후 할 때도 형이 할때 주격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의 와우가 주격을 나타내는 와우인데, 이 두에도 이 주격을 나타내는 이 두도 와우로 쓰고요. 소유격은 야로 쓰고 목적격은 자로 씁니다. 목적격은 자 이렇게. 그래서 두다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부 아후처럼
몸으로 격표시를 나타내주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명사 중에서 여러 가지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아니고 자음으로 격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격표시를. 그래서 루히자티. 루히자가 12월 달인데 이것의 소유격, 루히자의 소유격이 샤하르가 연결형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니까 루히자가 소유격으로 쓰니까 니히자가 됐어요. 원래가 니가 아니고 루예요, 원래는. 근데 루가 샤하르 니히자 해서 연결형이니까 니가 돼 갖고 야로 변했습니다. 소유격 형태로 변한 거예요. 니헤자티. 그래서 이슬람력 12월이죠. 그 니헤자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방문합니다. 꿀라 아민 매년 방문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 평생에 건강과 재산이 되는 사람 한번 가는 게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꿀라 아민 그 매년 그 12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방문합니다.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릴 끼야무 비히. 끼야무 비히는 행함이에요. 무엇을 행하다. 까마 비, 그럼 무엇을 행하다거든요. 근데 끼야무 비히는 동명사로 써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지를 행하기 위해서. 하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오는 하지가 끼야무 비히. 그 하지, 성지순례를 행하기 위해서 매년 12월 달에 사우디에 있는 메카로 전 세계 많은 무슬림들이 방문합니다. 뭐예요? 네, 성지순례죠. 그래서 성지순례. 특히 그냥 순례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성지순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항들은 되게 길긴 하고 어렵긴 한데 여기 주어지는 힌트들 이런 걸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풀기 훨씬 쉬울 겁니다. 27번. 까나틀 제지라티. 까나틀 제지라는 서방 위주의 그 어떤 그 뉴스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향된 뉴스만 한쪽 얘기만 계속 듣습니다. 특히 언제 그랬냐면 걸프에 전쟁이 났을 때 그랬어요. 걸프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산유국이 집합되어 있는 그 지역에 전쟁 이권을 따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 너무 CNN 같은 어떤 특정한 어떤 서방의 그 뉴스들이 서방의 입장만 전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랍의 입장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방송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나틀 자지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그 불공평한 보도는 없다. 뭐 우리는 이제 아랍 거와 그 서방 거를 같이 들을 것이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의 뉴스를 이제 뭐 서방 뉴스 갖다가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보면 좀 억울하다 싶은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하면은 우리는 다 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식인 거예요. 계속 서방의 뉴스를 갖다 아랍에 관한 뉴스를 서방에서만 갖다 들으면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눈이 달라서 그것이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알자지라예요. 자지라. 알자지라는 자지라틀 아라비아를 갖다가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지라틀 아라비아의 뭐 자지라입니다. 까나틀 자지라티 알자지라 채널은 원래는 채널이요. 자지라 채널은 자지라라는 채널은 히야 까나트 텔레비지오니아틴 에흐바리아툰 아라비아툰. 자, 까나트 채널인데 텔레비전 채널이에요. 텔레비지오니아틴. 텔레비지오니아툰 에흐바리아툰. 에흐바리아는 뉴스를 전하는 하바르가 뉴스인데 아흐바르가 뉴스들이에요. 뉴스들. 그러니까 에흐바리아는 뉴스를 전하는 그러니까 뉴스를 전하는 텔레비전 채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채널이에요? 아라비아툰. 아랍 뉴스 채널이에요. 바다트. 그 아랍 뉴스 채널 까나트를 텔레비지오니아가 수식하고 에흐바리아가 수식하고 아랍에가 수식해요. 수식어가 셋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바다트 아마 알핀 와 테스 아미아틴 와 시터티스인 릴 밀라트. 그러면 1996년도에 시작한 채널입니다. 자, 수식어 1, 수식어 2, 수식어 3, 수식어 4. 전부 다 수식어예요. 뭘 수식해요?

가나트로 수식합니다. 가나트. 텔레비전 채널입니다. 뉴스 채널입니다. 아랍 채널입니다. 96년도에 시작된 채널입니다. 전부 다 채널을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개 앞에 텔레비지니어틴, 에흐바리아툰, 아라비아툰은 전부 단한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형용사들이죠. 텔레비지오니어틴, 텔레비지온에다가 야툰 붙였으니까 텔레비전의 이런 말이에요. 에흐바르에서 뉴스 전하기인데 에흐바리아툰, 그럼 뉴스 전하는 이렇게 됐어요. 아라비아툰, 아랍의 형용사형, 형용사형, 형용사형인데 뒤에는 문장이 나왔네요. 바다아트 아마 알피나테 세메트는 시토티스인 렐 밀라디. 그러면 96년도에 시작한 이 문장은 비한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랍어의 문장은 비한정이에요. 비한정이니까 이 까나트가 비한정으로 되어 있죠. 정관사 없죠. 그러니까 바로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딜리비주네트 정관사 없이 바로 수식했고, 에흐바리에 정관사 없이 바로 수식했고, 아라비아툰에 정관사 없이 바로 수식했죠.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문장도 정관사 없이, 문장에 정관사 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관사 없이 바로 수식했어요. 만약에 여기가 알까나트였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알라티가 들어가야 되죠. 알라티. 왜? 문장을 갖다가 문장이 앞에 오는 어떤 한정 명사를 꾸밀 때는 알라디나 알라티 같은 관계 대명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필요 없는 것은 여기 까나트 자체가 비한정이니까 이 문장이 그대로 그냥 수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홍길동은 서울에서 아랍어를 배우는 이런 문장이 홍길동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홍길동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뭐 이러면은 뒤에 그 문장이 오는데 홍길동 앞에 있는 문장, 수식절이죠. 이런 거 똑같아요. 마다아트 아마 알피나테 세메틴 스티스타와티스인 알밀라디 또는 릴밀라드. 와 마카루하, 그리고 그것의 본부는, 마카루하, 그것의 본부는, 엄밀히 말하면 본부는 주요 본부가 아니라 그것의 그 거점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란 말은 물론 됩니다. 그래서 본사라는 말, 뭐 본부란 말은 되는데 원래는 마카루하 라이스 이런 말을 써요. 라이스. 그러면 그것의 메인 본부. 예를 들면 마카루가 여러 개 있어요. 마카루가 뭐 나라마다 하나씩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알자지라 방송이 여러 군데 어떤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사무실이 그걸 마카루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카루 아라이스 메인 본부, 그것의 본사죠. 본사. 그러니까 그 사옥이 본사가 마카루하를 갖다 라이스를 빼놓고 쓴 거예요. 피 다우하티. 다우하는 카타르의 수도입니다. 카타르 수도에 있는 도하의 본부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습니다. 메카타라. 피를 한번 썼으니까 그다음 비를 쓴 거예요. 피피 두번 쓰기가 좀 거북스러운 거죠. 전치사 같은 전치사 계속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한번 피를 썼으면 그다음에 비로 써주는 센스. 네, 물론 처음부터 비를 쓰진 않아요. 앞에 피를 쓰고 그다음에 비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 무슨 대학교, 한국대학교 비시울 서울에 있는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피를 안 쓰고 피를 썼다면 이피 대신 쓸수 있는 말 비로 대체하는 거. 이게 이제 센스인데. 피로 쓰거나 또는 피비로 쓰는 게 이게 제일 좋죠. 피비로 쓰는 게 가능하고 비로 쓰고 피를 쓰는 건안 됩니다. 항상 피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똑같디모 까나툴 자지라투. 아, 똑같디모 까나툴 자지라티. 자지라 채널은 똑같딤 제공합니다. 줍니다. 이런 말이죠. 뭘 줘요? 알 아흐바라. 뉴스들을 어떤 뉴스들인지 정관사 붙었네요. 아흐바라 아닐 알람을 아랍이 아랍 세계에 관한 뉴스들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줍니다. 하니까 아랍 세계 뉴스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왈 알람이 꿀리히 전 세계 모든 곳 알람 꿀리히는 알람 아라비하고 첫 번째 알람 아랍에 대한 뉴스, 아랍 세계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고 왈 알람의 꿀리히 전 세계 원래 꿀리 알람인데 전 세계 모두의 뉴스를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에 관한 뉴스를 전 세계 뉴스를 제공합니다. 뭘로? 밀로가틸 아라비아티 아랍어로 밀로가틸 아라비아티. 그다음에 아랍어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채널도 있거든요. 왈라하 라하는

리 카나트 알자지라티 라하나 리 카나 자지라 채널은 가나툰 그 채널에는 가나툰 빌로가텔 인질리지아테 아이단 영어로 된 채널도 역시 있습니다. 영어 채널도 있단 말은 뭐예요? 뉴스가 아랍어 채널도 있고 영어 채널도 있으니까 아랍어 영어 뉴스를 전달하는 거죠. 자, 알맞은 것을 보고서 고른 것은 본사는 도하에 있다. 맞죠? 네, 본사는 도하에 있다. 여기 라이스가 들어가야 되지만 마카루하 라이스가 들어가야 되지만 예, A 본사는 도하에 있다. B 1992년에 시작되었다. 96년도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죠? 그 다음에 프랑스 채널도 있다. 아니죠? 영어 채널만 있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아랍어로 제공한다. 맞죠? A와 D가 맞네요. A와 D가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야우무 모모모 호와 야우무 무힘 필 알람을 이슬람이 알람 이슬람이 그러면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 이 날은 야우무 무슨 이 날은 후와 야우무 무힘 후와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야우무 모모모 야우무 무힘 이렇게 야움도 필요 없어요. 야움 뭐뭐뭐 무힘 필 알람 이슬람이. 아 이슬람 세계에서 그날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피 하달 야움 이 날에는 피 하달 야움 이 날에는 예슈테미올 무슬리무나 예슈테미올 무슬리무나 피 마스지드 마스지드 마스지드는 수주드 하는 거예요. 수주드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 해갖고 마스지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지드에서 그러니까 사원에서 무슬림들이 모여서 와 육살루나 마안 함께 육살리 육살리 살라에서 육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라에서 유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로 쓴 완료동사는 미완료로 쓰면 야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원래가 야니까 그래서 유살리인데 여기에 우나가 들어갔어요. 우나가 들어가면 여기도 약자음 여기도 약자음인데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이건 복수 형태니까 이게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게 뺄 수 없으니까 약자음 두 개 중에 하나를 빼고 그냥 붙였습니다. 유살루나 이렇게. 그래서 유살리유나가 아니라 유살루나 두 개의 약점이 겹쳤을 때 하나 빼는 거. 아라카에서 보았죠? 아라카. 그때도 하나 봤는데, 아라에서도, 아라, 이 상태에서도 이거 하나가 빼버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요살리에다가 해서 요살루나가 됐습니다. 붙여갖고, 요살루나. 함께 기도합니다. 요살루나만.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야움을 주마티 모임의 날이에요. 모임의 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할랄은 그 허락되어진 그다음에 알카밥, 케밥 음식이죠. 먹는 고기 구이 음식. 알코란, 코란이고요. 알줄밥 옷입니다. 원피스형 긴 옷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주마입니다. 그 요일을 얘기할 때 월화수목까지는 전부 다 숫자를 갖고 했습니다. 1, 2, 3, 4, 5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야오미 뒤에 알 아하드 그러면 아하디 그러면 일요일이에요. 왜? 아하드가 1이란 말이거든요. 1. 그래서 1, 2는 알리스네이니 야오몰 리스네이니 이렇게 야오몰 리스네이니 이렇게 됩니다. 야오밀 리스네이니 그러면 둘이란 말 이스난에서 왔어요. 3은 화요일이에요. 술라사 이게 샷다가 있고요. 술라사이 4는 아르비아이 아르비아이 여기 야곱이 전부 생략도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는 알카미시

알카미시 이렇게 5를 썼어요. 달력에서 보면은 1부터 맨첫 번째 칸이 일요일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 달력은 빨간색 1로 되어 있어요. 그게 1에서 온 거고 2, 3, 4, 5까지 월화수목금은 숫자에서 온 요일들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뒤에 오는 여섯 번째 날 금요일은 뭐예요? 여기 봐요. 예슈테미 무슬리무나 필 마스지트. 모이는 날이죠. 모이는 날. 언제?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래서 모임의 날이란 말을 써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모임의 날. 그래서 자마아, 어근 자마아가 모으다거든요. 그래서 알주마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줌아티, 이렇게 야움을 줌아티, 모임의 날. 삽티는 다른 세모에서 온 말이에요. 셉티. 그러면 이제 그건 뭐 휴일, 안식일, 휴일 뭐 이런 말인데, 셉티. 예, 그래서 그 아삽트는 뭐 다른 세모에서 왔으니까 차치하고 모임의 날, 그러니까 금요일을 갖다 모임의 날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날로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알면 훨씬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29번.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보고 금방 풀수 있습니다. 글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예스타디물 아랍을 무슬리무나 에바라틴 이슬라미야탄 카사탄 특별한 이슬람적인 표현들을 무슬림 아랍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아랍인들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이슬람적인 표현인데 특별한 표현이에요. 언제? 피 하야틸 야우미야티 일상에서 특별한 이슬람식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꿀루나 뭐라고 말하느냐? 인샤알라후 인샤알라라고 말합니다. 언제? 아인다마야 타다스우나 안샤이인 그래서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anything 이렇게죠. 무엇인가에 관해서 샤이인 무엇인가에 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아니, 지금 어떤 건지 모르니까 비한정으로 썼죠. 샤이인.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샤알라를 씁니다. 어떤 것에 관해 쓸 때요? 갓 야하두스 필 무스타크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갓 플러스 미완료는 뭐뭐 할지도 모르는 이에요. 갓 야하두스. 그러면 발생할 수도 있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발생할 수도 있는. 갓이라는 말이 원래는 과거 동사가 많이 쓰이는데, 뭐뭐 했다 이런 말 쓰는데 미완료 동사로 쓰면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일수 있다 이렇게 약간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까디야하두스 발생할 수 있는 것 앞에서 얘기했죠. 아랍어의 비한정 단어를 문장이 수식할 수 있다고요. 왜? 문장은 비한정이니까. 그래서 샤이인 까디 하도스 필 무스타크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것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샤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걸 얘기할 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와카달리카 또 그리고 야꿀루나 마샤알라후 마샤알라라고 말합니다. 언제 아인다마 얀두루나 일라 샤이인 자밀린 어우 아말린 아짐인 예쁜 것을 보았거나 아말 아디민 그러면 대단한 업적, 대단한 일을 보았을 때 마샤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것을 봤을 때 마샤알라라고 그래요. 아슈라프하고 준기가 대화합니다. 야 준기, 하다 후와 자미야 아셰이크 자이드 케비르. 그러면 셰이크 자이드는 그 자이드 통치자였었죠. 그러니까 아부다비 통치자였었는데 자이드 셰이크 자이드 사원인데 케비르니까 그랜드 사원이에요. 그랜드 사원, 하얀 사원이 있습니다. 후와 민 아크바를 마사지드 필 알람. 그러면 그것이 그 사원이 민 아크바를 마사지드 가장 큰 사원 중에 하나다. 어디에서 필 알람?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 중에 하나다. 그 중기가 뭐라고 그러고 인나우 라이언 짓단. 오, 굉장히 멋있다. 굉장히 라야. 훌륭하다, 멋있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멋있다. 그럼 뭐예요? 좋은 거, 위대한 걸 갖다 나타내는 이슬람적인 표현. 마샤알라겠죠? 그래서 1번,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알함두릴라, 알라에게 찬미를. 인샤알라, 알라가 원하신다면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마샤알라, 4번이 정답이에요. 와우, 대단하다. 마샤알라 했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건 이슬람식 인사말이죠.

정답 4번이었어요. 30번. 알 호아리즘이나 호아리즘입니다. 호아리즘이. 카나 호아리즘이. 이게 그 이제 우리가 호아리즘이 호아리즘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쓰니까 그 아랍어를 자꾸 하는 사람들도 영어에 물이 들어서 자꾸 호아리즘이라고 하는데 호아리즘이에요. 네. 이 호아리즘이는 호라즘이라는 그 지역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왜 호라즘이라느냐? 이 호라즘이라는 지역은 원래가 페르시아 그 영토였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 사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의 약간 북쪽이죠. 그쪽에 있는 그 호라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 호라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란어로는요. 이 흐를 갖다가 호라고 읽어요. 그래서 칼리파툰도 칼리파를 안 읽고 할리파라고 읽습니다. 이란어로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차이 있죠. 하나 하나 뭐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이게 호라즘으로 읽는데 호가 이게 그 발음이 원래 호라즘의 후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호아리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아리즘. 이렇게 호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호아리즘이에요. 우리말 아랍어로 읽을 때는 호아리즘이 하와리즘이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 그 인명사전에 봐도 전부 호아리즘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검색해서 아마 저 책을 보세요. 이 사람 책을 보면 책에 호아리즘이라고 돼 있어요. 예, 호아리즘이는 카나 알리만 무슬리만 마슈란 유명한 무슬림 학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죽었으니까. 피 아리아디아트. 그러면 수학에 있어서. 수학에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명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울리다 하와라이. 울리다 하와라이. 그러면 몇 년쯤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와라이 아미. 아미는 연결형이라서 그래요. 숫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미. 사바미야 와 하드와 사마닌. 릴 밀라드. 그러면 781년 경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몇년 태어났는지. 그 781년 경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태어난 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랍 세계에서는 죽은 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역사는 보면 죽은 날을 기점으로 써요. 예를 들면 781년이라고 써놓으면 이해에는 누가 죽었다. 그는 어디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고 무슨 장군이었고 어디에서 왕까지 했던 인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은 해별로 연도를 따져서 써놓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 중심이지만 아랍은 죽은 날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요. 와 아샤 피 아스르 아빠시 아빠스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샤 아샤는 살다예요. 와 아밀라 피 바이텔 헤크마티 피 바그다다 바그다드에 있는 바이트 헤크마티. 바이트 헤크마는 지혜의 전당, 지혜의 집 이런 말인데 지혜의 집이라는 말은 사실 그 아빠스 시대에 유명한 그 번역 작업을 통해서 지혜를 그러니까 그 많은 문서와 그 학문적인 업적을 축적해 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라틴어로 된 많은 그 지식들이 번역이 돼서 아랍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히크마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본들이 유럽에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유럽에서 원본이 불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트 히크마에는 번역본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했느냐? 이 번역본을 다시 역번역해서 재번역해갖고 유럽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다시 돌려준 것을 아주 돌려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바이트 히크마가. 지혜의 집. 예. 이 지혜의 집이라는 말, 이게 이제 많이 쓰는데, 바그다드에서 우리나라에 단독본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예. 두루지마트, 두루지마트. 이건 수동태예요. 두루지마트. 번역되었다. 두루지마트. 번역되었다. 쿠투부후. 그의 책들은 번역되었습니다. 일라 알로가틸 라티니아티. 이게 이런 말이죠. 그의 책들이 이제 다른 그, 고전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들이 여기 바이트 히크마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저쪽에 유럽의 것이 불타버리니까 여기 있는 고전이 거꾸로 이제 번역본이 다시 번역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

이게. 그래서 호아리즘이에요. 호아리즘. 알고리즘이란 말이 이 사람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알호아리즘. 알주브란 아니고, 그러니까 칼리마툰이죠. 칼리마툰 이렇게. 칼리마툰 알주브라 아니고요. 복수로 쓰면 안 되죠. 이스무후 그의 이름에서 온 것이 자트 칼리마툰 미슬루 알고리즘 와 빼고 알고리즘 필로하틸 오르비아티. 그러면 유럽어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것 같은 단어가 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만큼 유명한 그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는 게온 거예요. 그러면 알지브라는 어디서 왔느냐? 알지브라는 이 사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알무흐타사르 이 사람 책을 갖다가 다 쓰기에는 많긴 한데 무흐타사루 알무흐타사루 알무흐타사르 피 히사비 알자브르 알자브리 왈무까발라티 이런 책이 그 사람의 수학 책 이름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알제브르와 무까발라의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간략본, 약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과 균형 계산을 위한 요약본 또는 뭐그 간략한 책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의 책 제목 중에서 알제브르가 있습니다. 제브르, 알제브르. 그래서 이게 알제브르죠. 알제브르죠. 알제브르가 있어서 알제브라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책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알제브라가 대수. 이게 알자가 붙은 대부분의 그 단어들이 오늘날 영어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아랍어에서 온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단어를 했어요. 대부분의 단어가.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의 이름에서 나왔고 알지브라는 그의 책의 저서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마 그냥 문제를 내면서 아마 그걸 다 보고 아랍어를 보면서 그냥 퉁쳐서 같이 문제를 낸것 같습니다. 우마이야 시대에 살았다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알맞지 않죠. 우마이야 시대가 아니라 언제 살았어요? 아슈아피 아스르 아빠시 아빠스 시대에 살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기 781년경에 태어났다. 781년경에 태어났어요. 수학 분야에 유명한 학자였다. 맞죠? 그 다음에 리아디아테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저서들은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맞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아니고요. 알고리즘 같은 단어가 유래되었다. 좀 바꾸세요, 여러분. 이렇게 틀린 거는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세요. 이건 이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또 이런 그 알고리즘 같은 단어가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 고르라면 우마이 시대에 우마이야는 아빠스 이전 시대예요. 헤지라력으로 42년에서 130 40년에서 132년까지 AH 헤지라력으로 공부를 전부 다 AH로 공부해서 기원 후 AD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40에서 132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고 1번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어려운 문항을 탈출해 나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구해의 앞부분, 발음 철자 어휘들을 보겠습니다. 1번. 밑줄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을 가진 것은 마 하디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디히 하디 같은 이것은 공원입니다. 또는 정원입니다. 하디 같은 원래 정원이죠. 근데 이제 공원도 되니까. 자, 1번. 카루프. 카루프는 양이에요. 2번 샤자라툰 나무입니다. 1번과 2번은 하디 같은 5개 글자고 1번과 2번은 4개 글자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1번, 2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하필라툰은 여기 스쿤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디 같은 스쿤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스쿤이 있죠. 장모음이 스쿤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스쿤이 있는데 여기는 두 번째 스쿤이 있어요. 하필라툰 버스란 말인데 스쿤의 위치가 다르죠? 아니라는 거알수 있어요. 하리타툰 똑같죠. 하리타툰 하피 예, 하디카툰 하리타툰 예. 4번 지도라는 말인데 4번이 같은 모음별을 갖고 있습니다. 5번 미프타훈 이번에는 스쿤이 어디 있어요? 네 번째 글자 있죠. 미프타훈 열쇠인데 네 번째 스쿤이 있어서 스쿤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손으로만 파악해도 답을 풀수 있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자음은 마다 알라 따윌라티. 마다 알라 따윌라티. 따윌라티는 책상 위에죠. 책상 위에. 그래서 따윌라는 테이블 위에, 따윌라 테이블 위에, 책상 말고 테이블 위에 마다 무엇이 있느냐는 여러분이 넣으세요. 여기다 마다 알라 따윌라티,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가 알라이하, 알라이하는 따윌라죠. 알라 따윌라. 알라, 이 알라가, 알리프 막수라, 이 알라가 뒤에 다른 글자와 연결이 되면 원래 형태의 글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야가 돼요. 알라이. 그래서 일라 뒤에 일랄 막타비 그러면 사무실로 간다 할때 일라 해놓고 일라 플러스 후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라나 알라나 마찬가지로 이 알리프 막수라가 뒤에 뭔가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일라이 히 이렇게 됩니다. 왜? 이 히가 이 야가 야 모음이 이 알리프 막수라로 감춰져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알라이히, 일라이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가 살아난 것을 알수 있고요. 뒤에 후가 히가 된 거는 모음 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라이하 그 위에는 테이블 위에는 샤오카툰, 샤오카툰은 예, 포크죠. 포크예요, 포크. 예, 삼지창 포크가 있고 와밀 아카툰 숟가락이 있습니다. 이때 샤오카툰에서 사용된 말. 샤, 점세 개가 있나요? 점세 개. 점 위에 세개 있는 거 없죠? 아, 여기 있는 싸가 있는데 다른 모양이에요. W 모양이 없죠? 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글자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카, 모르겠고요. 타마루부타 없죠? 타마루부타가, 이게 타니까. 이타나, 이타나, 뭐, 형태가 같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 지금 타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 카가 바로 여기,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했는데 카가 독립 형태가 어근, 어중, 어말일 때 형태가 다르다. 언제 달라요? 어말일 때 독립 형태고 어중, 어중에서는 형태가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연결돼서 쓰는 형태들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카가 어중 형태와 독립 형태가 다른 거 여러분 기억을 했으니까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를 내준 것은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이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끄따 룬이에요. 끄따 룬. 끄따 기차입니다. 히야르, 히야르 오이예요. 그래서 르가 들어간 거죠. 룬이 들어갑니다. 룬 정답 2번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 단어 몰라요 하면 할수 없죠. 그건 여러분의 역량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문항은 눈치로 또는 무슨 문맥으로 풀수 있지만 이런 문항은 풀수 없으니까 반드시 외운 그 단어의 실력으로 풀어야 될 겁니다. 2번이 정답이었네요. 4번. 빈칸에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카말과 알리가 대화를 합니다. 카말루니 마다 타크라울 아나. 마다 타크라운을 아나. 이렇게 마다 타크라운을 아나.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니? 야 알리유. 알리야. 너뭐 읽고 있니? 아크라우 모모모 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아크라우 그럼 읽고 있어. 뭐겠습니까? 읽는 거 책이죠. 그래서 북이 있는 거알수 있고요. 정답 2번이네요. 북. 나머지는 읽을 만한 게 없습니다. 네. 5번. 표지판에 아랍 숫자를 아랍어 숫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아랍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죠. 숫자는 0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인데 9는 똑같죠. 1하고 9는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0, 1, 2, 3, 4, 5, 6, 7, 8, 9. 이 9하고 1은 똑같으니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6하고 7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이 아랍 숫자 2가 이렇게 되는 거볼수 있어요. 3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6도 반시계 방향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6, 7도 반시계 방향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7자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2, 3, 6, 7은 풀수 있고 반시계 방향 돌려봤을 때 1, 9는 똑같고 그럼 뭐가 문제냐? 0, 4, 5, 8이 문제죠. 0, 4, 5, 8은 네, 0, 4, 5, 8은 0은 각이 없는 원래 숫자는 각이 없는 형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8 그러면 각이 8개거든요. 그래서 2 그러면 각이 2개예요. 각이 2개 이렇게. 3 그러면 각이 3개. 하나, 둘, 3개. 이게 이제 숫자가 각에서 나온 건데 각이 없는 모양이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점과 동그라미. 그래서 아랍 숫자에서는 점으로 썼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동그라미로 썼어요. 그러면 4는 어떻게 변형됐냐면 요 변형된 것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된 거라고 유추를 하면 되겠고요. 5가 문제인데 5는 원래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였었는데 여기에서 각이 5개가 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각진 형태로 아라비아 숫자가 왔고 이 형태로 간 것은 뭐 위에 있는 갓을 떼어낸 거예요. 갓. 위에 갓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자가 있었는데 그걸 떼어낸 형태가 아랍 숫자 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자는 나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8자가 아마도 이렇게 뭐 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8자 같은 게좀 어렵고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7자, 8자가 진짜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은. 왜 헷갈린지 모르겠지만 7자, 8자를 전공하는 학생도 헷갈린대요. 그래서 헷갈릴 일 없이 돌려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7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7자. 7자 안 같아요? 내 눈에만 7자 같나? 자. 7, 2, 5. 2는 확실하죠? 2는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붙였다가 이 상태가 목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목을 갖게 된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로 변화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25, 725, 3번이 정답이죠. 725, 샤리알 파타 거리에 725번 건물, 뭐 이런 거겠죠. 정답 3번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항이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뭐뭐, 리아다틴 토이프. 그러면 너는 좋아하니, 리아다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비가 오히프 꼬라타 살라티 꼬라타 살라티 나는 농구 살라가 배스킷이죠. 배스킷볼을 좋아해. 꼬라타 살라 나는 농구를 좋아해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스포츠 어떤 종목을 좋아하니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했을 때 아이야가 되겠죠. 아이야 아이야리아다틴 아이야리아다틴 만 그러면 누구 아이야 그러면 어떤 무엇을 아이야리아다틴 그럼 어떤 운동을 되겠죠? 운동을이니까 아이야가 됐어요. 그다음에 아이나 어디에, 마타 언제, 마다 무엇을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이야리아다틴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아이한 걸 나머지 만 마타 마다 아이나는 의문사예요. 아이도 의문사긴 한데 여기서 그냥 명사죠. 이건 명사인데 의문사 용도로 쓰이는 명사죠. 근데 나머지 네 개는 단독으로 쓰여요. 연결형으로 안 쓰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이느냐? 아이야 리아다틴 연결형으로 쓰입니다. 어떤 운동을 이렇게 연결형으로 쓰이는 것은 아이야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야 리아다틴 아이유 히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찬가지로 연결형으로 쓰는 걸볼수 있어요. 꼬라타 살라티 배스킷볼이 있었고요. 꼬라탈 까다미 발공이 있었고 꼬라틀 꼬라틀 마이 물공 수구죠 수구 꼬라틀 야드 손공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포츠 종목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스포츠가 꼭 축구하고 농구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씩 정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알고리즘 같은 그 단어들, 알고리즘 같은 것이 어려웠죠. 그런 게 어려웠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좀 배제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하에 공부를 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23강까지 완주하고 다시 봅시다.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지금 우리 정적분의 활용 넘어와서는 정말 뭐 공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다 클리어 됐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을 쓸수 있는 이유를 그리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면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단순히 정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구구단처럼 암기해서 적용해서 바로바로 답을 내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식들이 들어가서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야지만이 이 내용들이, 개념들이 완벽하게 내 걸로 다가올 수가 있다.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어떨 때는 그림 안 그려도 돼. 식 자체에서 그림이 어떤 형태인지가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그림을 잘못 그려버리면 난리가 나. 식이 점점 그냥 산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이거를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꼭 씹어서 먹어라. 소화가 잘 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씹다 보면 이 음식이라는 것도 맛이 있는 거니까 안에서 입 안에서 어떤 향이라든지 그런 냄새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저도 막 밥을 급하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음식을. 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사실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몇번 씹지 않고 그냥 삼켜. 그럼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공들여서 보고 이 담긴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이 문제가 나한테 싹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되죠. 그럼 내가 나중에 뭘 풀었는지 기억조차도 안 나는 거야. 그냥 공식 대입했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그 공식도 안 떠올라. 그래, 그런 현상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거를 약간 곱씹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제가 강연할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 같대. 그런데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 개념이 부족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실제 알거든요. 뭐, 몇 가지만 물어보면 이 친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파악이 다 됩니다. 근데 실제 개념을 잘 모르면서, 자기는 문제 해결력이 문제라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개념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거기에, 아니, 이 문제가, 요런 개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를 보고 떠올라야지 그게 개념이 완벽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어떤 학습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오늘 수업 한번 조금만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아, 둘러싸인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교점을 먼저 파악해 보라고. 교점을 파악해 볼 거야. 그래서 너랑 너가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럼 얘가 x세제곱,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제곱,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퀄 제로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계수의 합을 보니까 0이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버리면 마이너스 1, 3, 여기 1이 들어가.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제로. 아, 인수분해까지 다 되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함수가 요런 모습이야. 요런 모습.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게요 넓이로 나와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3차가 있었고 2차가 있어서 이런 모습인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게요 넓이잖아? 요 넓이가 요 넓이로 바뀌는 거야.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란 얘기야.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교점, 교점, 교점 그렇게 해서 따지지 않는다. 아니, 교점을 보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 3.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3차에서 2차 뺀 거. 3차에서 2차 뺀게 얘잖아. 얘를 적분해 줄 거고 1부터 3까지는 2차에서 3차 빼면 여기다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줘 보내면 된다. 얘가 F고 얘가 G라고 그러면 얘가 F-G였어. 근데 G에서 F를 빼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 버리면 된다고. 아,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G-F가 되잖아.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너가 되잖아. 이런 꼴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이런 그림의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넓이라는 거알 거야. 그럼 나는 이 넓이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식이라고 그랬죠? 요 식. fx 양수니까 그대로 갈 거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적분해 줄 거고, 그거에 몇 배야? 두 배를 해줘 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야. 근데 적분 구간 대칭이니까 너 적분 안할 거고, 너 적분 안할 거야. 그리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두 배니까 너는 몇 배야? 네 배가 될 거야. 그래서 너의 값만 보면 되는데, 요거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나올 거고, 4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너하고 너가 같다라고 해보자. 그럼 넘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될 거고, 2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는 거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거 공식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고 요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 그럼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에서 이차항의 계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 그게 이거야. 이거의 절댓값. 네. 그리고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세제곱 될 건데 요게 약분하면 3분의

1이고 3 하나 곱했으니까 3의 제곱 얼마?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공식 문제였어요. 네. 자, 그 다음 15번. 4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아, 우리 일단 교점 확인합시다. 교점.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x 4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x제곱.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되시나요? 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요거가 이렇게 된 거고, 너가 0이다. 그러면 요 상황을 그림으로 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2, 0, 2, 여기는 뚫고 지나가고, 다시 올라가서 튕기고, 다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함수가 된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된다. 그런데 극속값 같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은 넓이다. 같은 넓이다. 그래서 요 넓이를 먼저 구하겠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X5제곱 플러스 4X제곱. 얘를 4제곱이죠. 4제곱. 얘를 적분해 줄 겁니다. 예. 그거에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계산할 건데, 너를 적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x5제곱 플러스 3분의 4 x3제곱 이렇게 될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의 5제곱 32 플러스 3분의 84 32 이렇게 되겠네. 네. 따라서 계산해 주는 거는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되는데, 32, 32로 묶어냅시다. 그럼 묶어내서 2를 곱해주면 64에 3분의 1에서 5분의 1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64에 15분의 5에서 15분의 3 빼주는 거니까 15분의 2가 될 거잖아. 따라서 너는 15분의 12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산수 같은 거 이렇게 좀 빨리 해주셔야 돼요. 또 통분한다고 15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6, 플러스 여기다 5, 5, 35, 5, 20, 160. 그래서 15분의 64 곱하기 2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계산 좀 빨리 하려고 이렇게 묶어내고 분배 법칙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배 법칙 쓴건 아니죠. 묶어내기만 한 거잖아. 네. 자, 네. 그 묶어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에 B 플러스 C다. 얘를 AB 플러스 AC다. AB 플러스 AC를 갖다가 A에 B 플러스 C로 묶었다. 이것도 분배 법칙이죠, 이거. 예. 네. 제가 괜히 뭔가 다른 얘기를 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15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16번 가볼게요. fx가 x제곱이야. 그 fx와 y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 얘를 만들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자리에다 x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붙여줬고 플러스 4를 해라. 이거잖아. 그럼 y는 x제곱과 이거와 이거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점 찾으려 했으니까 x제곱은 너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2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0과 2가 있어서 아래로 볼록이 요 넓이를 구한다. 6분의 최고창의 계수 이걸 보라고 그랬죠? 1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2 곱하기 2의 3제곱. 따라서 3분의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죠.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gx에다 3차식을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한 거래. 3차식을 더해준 거다. 두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아니 너하고 너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교점을 구할 거니까 너가 너다 이런 관계식 아니야? 이 얘기는 fx gx equal 제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넘기면 fx gx가 바로 너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x로 묶어내고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1, 0, 3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요. 최고차익에서 양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다.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계산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공식이 없다. 자, 따라서 요 넓이 S1, 요 넓이 S2라고 한다면 S1은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냥 얘죠.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너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요 정도에 와서 제가 적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제 계산은 이런 거였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S2는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X제곱 플러스 3X. 너를 적분해줘.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18 플러스 2분의 27. 아,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너랑 너를 더할 거야.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6분의 71이라는 요 정답이 나올 텐데 정적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답이 나올 거예요. S1 더하기 S2를 해주면 요런 정답. 요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예. 뭐 제가 정적분 하는 거뭐 구경해 봤자 어차피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선생님의 몫이 아니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fx, gx가 있는데 합성함수야. 얘는 fx 자리에 gx를 넣어주란 얘기죠. 그럼 얘는 y는 fx 자리에다가 너를 넣어줄 거니까 3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0이야. 너 정리해주면 9x 제곱 플러스 6이 12x 플러스 14야. 그 다음 너 봅시다. 너는 G의 X 자리에 FX 넣어달라는 거지. 그럼 너는 Y는 G의 X 자리에다가 G의 X 자리에다 FX 넣어주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32. 이게 되겠네요. 가능하겠죠?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너하고 너가 같다라고 놀 거야. 너 넘기겠습니다. 그럼 6X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18 이퀄 제로. 6으로 묶이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따라서 마이너스 3 1 아래로 볼록. 그리고 6분의 최고차익계수는 이걸 따라간다고 그랬죠. 9에서 3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 6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4의 3제곱. 따라서 이건 약분 6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할 만하지 않나요? 네. 자, 그 다음. 점점 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겁니다. 요번에는 너하고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거야. 이 x제곱의 그래프 다 알아. 근데 너는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런 거야. 이런 거고 마이너스 곱해. 그리고 1만큼 올려. 여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예. 어떤 그림이라고? 여기 마이너스 1, 1, 여기 1. 이렇게 될 거고. 2x제곱이니까 여기 지나고 1일 때 2니까 예, 여기.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이건데 정확하게 Y축의 대칭이니까 우리는 반쪽만 한 다음에 두배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 교점을 찾아낸다면, 교점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 넓이를 빼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적분을 안할 수도 있겠네. 야, 요거는 적분해 줘야 되겠지. 그럼 요식이 뭐예요? 요식. x가 0보다 클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2x제곱이고. 교점 찾는 겁니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x, 2x, 1, 1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2분의 1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2분의 1. 제가 조금 다르게 풀어버릴게요. 아니, 그냥, 아니면 이거 그냥 풀어도 돼. 어려운 거 아니야. 0부터 2분의 1까지. 요 직선이 뭐라고 그랬죠? 요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2x제곱을 빼. 그거를 적분해. 그거에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요 파트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x세제곱. 여기다 2분의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습니다. 0 넣어준 거. 2분의 1 넣어줬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약분하면 4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12분의 1. 그거에다가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하면 12분의 3 플러스 2가 될 거고 1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12분의 7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죠. 그런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봐봐. 여기가 1이고 1이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였어? 2분의 1.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2분의 1 높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을 빼. 그 다음 마이너스 0부터 2분의 1까지 요 함수만 적분해서 빼면 요 넓이를 빼면 되잖아. ex제곱 dx. 그래서 너가 8분의 4니까 8분의 3에서 얘는 3분의 2x세제곱이고 여기가 2분의 1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8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24로 통분하면 3, 3은 9 마이너스 2. 그래서 24분의 7 이렇게 나왔고 거기다 얼마를 곱해? 2를 곱하면 12분의 7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적분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서는 얘를 적분하고 있지만 여기서 요것만 적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떠오르면 어쨌든 정적분 계산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도 보려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이거는 그림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 네. 자,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그림이 이상해.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 얘가. 예. 그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니야. 2보다 작을 때. 그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돼. x가 2보다 작을 때. 예.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또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를 보면 얘가 x-2, x+2가 될 거야. 예. 자, 먼저 여기부터 넓이 a를 봐. a라는 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그림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위로 볼록인 거에서 여기 거만

해당되는 거지. 그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게 A야. 그래서 A는 바로 공식 6분의 2차한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4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 하나는 3분의 2, 16이니까 16 곱하기 2니까 32.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는 B의 넓이를 볼 건데, 우리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함수라고 했어. 예,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예,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를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범위를 좀잘 보세요.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림만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x equal 3.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요게 b야. 이게 b. 아, 그래서 b라는 거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요 식을 적분해 주는 거죠. 양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를 적분해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너는 3분의 1에 x3제곱 마이너스 4x.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겠다. 3분의 3 넣어주면 27에서 8 빼주니까 19. 마이너스 4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3분의 19에서 3분의 12 빼니까 3분의 7.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더해달라. 3분의 32에다 7 더하니까 39. 따라서 얼마? 1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능하겠죠? 예. 자, 20번 문제였고요. 2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또, 계속 조금 조금씩 이 범위도 잘 봐야 되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렸으니,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예, 여기 다 넣어줄게요, 색을. 요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거네요. 그게 A. 그러면 A식은 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함수가 있었을 때이 함수에다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해 준 거에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다. 두 배. 그래서 두 배에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이렇게 A값 나와버리겠네요. 그죠? 자, 요번에는 1부터 2까지. 아, 요 함수가 있어. 이 함수가 있어. 근데 1부터 2까지. 2까지. 요 그래프와 X축과 X는 2, 요 넓이. 요 넓이를 B라고 하겠다. 요 넓이를 B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원래 함수 그대로를 적분하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X 너를 적분해 주는 거죠. 예. 그냥 바로 갈까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 지금 제가 1부터 2까지죠. 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 거야. 1부터 2까지. 예. 0부터 1까지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지. 아니, 이거 적분하면 이거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음수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뺀다. 그러면 4분의 16에서 1 뺐으니까 15. 마이너스 2분의 4에서 1 빼니까 3. 그럼 너는 4분의 6.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할 거니까 4분의 2, 9,
4분의 9 더하니까 4분의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 산수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 얘 그래프 알고 있는 거고, 예. 너의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얘 그림이, 얘 그림이라는 게, 예. 즉,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1일 때 0을 지나고, 0 넣어주면 1, 2를 지날 거고, 그리고 2일 때도 그대로 대칭이니까 2를 지나고, 0. 여기 이렇게 되는 그래프, 직선, 직선이 되고 있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인수분해의 형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1만큼 이렇게 옮겼고 그리고 3만큼 갈 거야. 3만큼.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돼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0 넣어주면 어디 얼마지? 0 넣어주면 2. 대칭이니까 요점 요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이 참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네요. 납득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1까지 해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를 적분하면 그리고 두배 하면 되겠다. 조금 다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잘랐어. 그럼 요 넓이 나올 수 있지 않아? 요 넓이? 공식에 의해서 6분의 2차항 최고차이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2에서 0 빼면 2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게 2고 얘가 2잖아. 2 곱하기 2. 그래서 2.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4이다. 3분의 6, 3분의 10이라는 그래도 최종적인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 정적분 해설지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으니까 완벽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여기 문제가 23번 문제가 지금 우리가 중2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먼저 이걸 그릴 거야. 이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요런 그래프고, 그거에다 절대 값을 씌워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거다라는 사실 나올 거고 거기에 y는 4x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나 4x 이렇게 그럼 교점 찾아보려고 하겠지 y는 0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를 보는 거잖아. 0보다 클 때의 상황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그래프와 너하고의 교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요점의 좌표는 분명히 나오겠네. 근데 얘하고 좌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양수 쪽에서. 그러니까 이 좌표를 보려면 저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 곱하면 3제곱 4x 이 뒤집은 거죠. 마이너스를 붙여. 그거랑 4x하고의 교점을 봐버리면 x는 0밖에 없지. x는 0밖에 없지. 이런 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야. 그러면 x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3차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대칭시켜서 얘가 올라왔어. 이렇게 갔어. 4x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얘 대칭시킨 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실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씌운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된 거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넓이라는 거는 이 넓이를 얘기해 준다. 이 넓이를. 가능하실까요? 이런 거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0에서의 접선이 이게 4가 되고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한번 미분해 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다 0 넣어줘 버리면 얼마 나와? 4.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잖아.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건데 여기도 찾아줘야지. 여기도.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너는 4x가 될 거고 그게 같다라고 나와버리면 x 세제곱이 8x가 되겠지. 그러면 x 하나 지워버리고 0은 아니니까. 그러면 x 제곱이 8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2루트 2가 되겠네. 2루트 2. 여기는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따질 넓이라는 게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 0, 여기 넓이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0부터 2까지는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적분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에서 얘를 빼준 걸 적분해줄 거고. 그렇게 가봅시다. 예. 요직선이 4x. 그리고 얘는 이거였죠. 그럼 4x에서 이거 빼봐. 얘를 빼줄 거야. 그럼 4x, 4x 없어지고, 마이너 x 세제곱.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해 준 거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2루트 2까지 2루트 2까지 위에 있는 거 4x에서 밑에 있는 요 형태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잖아. 이거에서 이걸 뺄 거야. 그러니까 8x 마이너스 x 세제곱 dx 이렇게 해주면 이게 나오겠네. 예. 얘가 얘는 4분의 1 x 4제곱이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4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건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4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4제곱에다가 2루트 2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는 거야. 자, 4에다가 2루트 2에 제곱하면 4이 8, 8에서 2 빼면 8에서 4 빼면 4. 마이너스 4분의 1에 요거에 4제곱. 제곱하면 얼마예요? 8. 8의 제곱 64에서 2의 4제곱 16을 빼준 거죠. 예. 그럼 널 계산하면 16에서 요거 계산해. 16 플러스 4. 그래서 4야. 너 4, 너도 4. 여기까지의 요 넓이가 4고, 너도 4야. 그래서 최종적인 넓이는 얼마다? 8이다라는 이런 넓이를 계산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 좀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적분을 한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고, 요 넓이를 빼주는 거야. 그럼 어차피 너 적분해야 되고, 너도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위에서 뺀 거, 예, 0부터 2까지에서는 얘에서 얘뺀 거, 2부터 2루트 2까지는 얘에서 얘뺀 거, 요 식만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A에 대해서. 얘가 지금 0, 2A, 2A.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y는 ax니까 y는 ax 원점 지나잖아. 그리고 이렇게 날라가겠지. 예. 네. 이렇게 날라가겠죠. 그럼 교점이 나오겠네. 교점이. 교점이 어딘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래요?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ax에다가 이 뒤집은 거는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고, 그거랑 ax랑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야. a는 양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이퀄 제로니까 x 이퀄 0과 x 이퀄 a지. 아, 이게, 이렇게 위로 블록이잖아? 그럼 대칭, 요 점을 딱 지나고 있는 거지. 요 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a.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 여기 교점을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런 함수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와 ax. 그럼 넘어가면 3ax니까 아 얘가 3a가 되겠네. 3a가.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아 이거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것도 잘 해석을 해봐.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AX의 그래프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넓이와 이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이거는 한번 제가 공식으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적분할 수도 있죠. 이거에서 이거 빼고 A부터 2A까지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고 2A부터 3A는 위에서 아래 있는 거 빼고 적분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 근데 일단 요거의 넓이는 나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차의 계수 1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A니까 A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6분의 A 세제곱. 가능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볼게. 요 삼각형의 넓이. 여기가 3A.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여기가 얼마예요? 3A를 넣어줘봐. 그러면 3A제곱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2분의 9A 세제곱.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죠? 예. 마이너스, 여기도 봅니다. 여기는 얼마죠? A 넣어주면 A제곱. 그럼 A제곱에다 2분의 1을 해줬으니까 2분의 1 A세제곱. 예. 요걸 뺐어. 그 다음, 여기 이 전체의 넓이. 2차 함수잖아. 6분의 최고차의 계수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2A의 세제곱이니까 8A 세제곱, 너는 3분의 4A 세제곱, 그거의 절반이잖아.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 세제곱, 3분의 2A 세제곱, 절반이니까. 그 다음, 여기 넓이. 아니, 이거잖아. 0, 2A, 3A.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2대 1이니까 같지. 그래서 3분의 4a 세제곱. 왜? 이거였잖아. 요 넓이랑 같을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가 2분의 8이니까 4a 세제곱에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2a 세제곱을 해. 그래서 2a 세제곱.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구한 게 어떤 넓이를 구한 거야? 이 삼각형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뺐으니까 요거 남은 거지. 거기에다 요거였지. 그걸 더해 6분의 13a 세제곱. 그게 13이다. 따라서 a 세제곱은 6이다. 요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예 해설지대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딱 봤더니 이게 다 공식으로 쓸수 있는 식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찾고 적용시켜 보는 거지. 저것도 공식인데, 이건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도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5번 이 유형 5를 보겠습니다. 이건 3차 함수가 있어. 네. 곡선 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이 0,2를 지난대. 0,2를 지난다. 얘하고 접선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저 식을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X로 묶어놓으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식을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0, 여기가 루트 2,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a세제곱 플러스 2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납득되십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예.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날 거야? 얘가 0,2를 지난다 그랬어. x에다 0 넣어. x에다 0 넣으니까 요거 전개하면 3a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세제곱이니까 2a세제곱 플러스 2a하니까 너 없어져. 그게 y2야. 그러면 a세제곱이 1이니까 a값은 얼마였다라는 얘기야? 1. 여기가 1이었어. 자, 3차 함수가 있었어. 요 점에서의 접선 거써. 점대칭점 너야. 그러면 몇대 몇이야? 요 비율이 얘가 1대 2.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마이너스 2였지.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A가 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그리고 이 3차 함수하고의 다시 교점을 보면 1과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낼 거야. 근데 비율 관계 1대 2.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 공식. 그래서 12분의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4제곱. 그래서 3 하나 약분하면 4. 3의 3제곱 27. 그래서 4분의 27이라는 이와 같은 공식을 얻어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런 문제. 제가 그또 다음 문제 26번도 어쨌든 막 구하는 식이 접선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막 다른 문제 한 문제 막 급하게 푸느라고 제가 또 너무 당황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25번까지인데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 확인. A가 1이래. 그럼 접선의 방정식 봐. Y는 1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얘랑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너하고의 교점 찾을 거야. 같다라구나. 넘겨. x 세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1, 0, 마이너스 3, 2. 자, 1 들어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나오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제곱. x 플러스 2 이퀄 0. 그래서 교점이 x는 1에서 접한 거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 식을 쓰려면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1까지. 누가 위에 있어? 직선. 직선 너.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3차 함수.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를 빼. 그거를 적분해. 이래야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안 구할 수는 없지. 해설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비율 관계에 의하면 굳이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요 점에 좌표만 있으면 3차 함수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 요런 과정으로 볼수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 지금 이쪽 파트가 대부분 접선에 관련된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 접선은 뭐 공식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거고. 또 3차에 관련된 거는 3차 함수에서 접선 거써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얘는 다 공식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5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걸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3시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적분 문제 다 풀고 서술형 풀고 또 고난도 풀어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 뭐 정말 필요한 거는 제가 적분을 계산해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은 가급적 계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분식만 적어드리고 답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좀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계산 연습 많이 하시고.

0: 는 시간 충분히 가져보시길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저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영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7강이죠. 운동은 공부의 필요 조건입니다. 선생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운동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뇌각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적당히 했을 때 우리가 집중도 잘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리는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너무 하지 말고요. 20, 30분 좀 시간을 내서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하면 아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잘할 수 있겠죠? 이제 통계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인데요. 27번, 28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강의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자, 기대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지금 2024학년도 수능 28번 문제죠.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B가 있다. 자, 주머니도 있고요. 상자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주머니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네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자,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자, 상자 A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 들어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그냥 8개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자 A가 있는데, 자, 흰 공이 8개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검은 공이 8개 있다고 보고요. 요게 상자 A예요. 자, 상자 B는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자 A에 있는 공들을 상자 B에 이렇게 옮겨 놓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규칙에 따라 놓을 거냐? 자, 다음 시행을 보면,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자, 확인한 숫자가 1이면 A에 있는 흰 공 한 개를 B에 넣고, 자, 지금 보면 공은 1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A에 있는 흰 공 한 개를 B에 넣는다. 화이트 공 한 개를 B에 넣는다. 그 다음에 2 또는 3이면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었죠. 주어진 문장을 어떤 수식이나 간단히 표현했을 때 문제를 풀기 좋다. 이때 흰 공 한 개랑 검은 공 한 개를 넣겠다. 따라서 화이트 한 개, 블랙 두 개를 이제 상자 A에서 B로 넣겠다. 자, 마지막 친구, 4의 눈이 나왔을 때는 흰 공 두 개, 그리고 검은 공을 한 개 B에 넣겠다.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1의 눈이 나올 사건의 확률이 뭐예요? 지금 1, 2, 3, 4, 4개 중 하나니까 확률은 4분의 1. 자, 2, 3은 지금 4개 중 2개니까 4분의 2. 그리고 4라는 눈이 나오려면 4개 중 1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시행한 거죠. 자, 보면 4번의 시행을 한 거잖아요. 4번을 시행했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 할게요. 이렇게. 4번 시행했을 때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를 B라고 할게요. 이때는 C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 자, 지금 사건이 어때요? 두 개가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 사건 A로 보자. 그리고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때, 사건 B로 보자. 따라서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P, B바 A를 구하는 문제다. 자, 이건 조건부 확률이니까 결국 PA분의

A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PA와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자. 그럼 지금 A와 B라는 친구를 이제 여기 있는 ABC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잘 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자, 사건 A란 건 뭐예요? 보다시피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죠? 자, 지금 이때는 공의 색깔은 생각하지 마. 사건 A를 따질 때는 공의 색깔은 생각하지 말고요. 공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한 개를 B에 넣잖아요. 그런 사건이 몇번 발생했냐? A번 발생했잖아요. 따라서 A 곱하기 1. 요만큼이 바로 상자 B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2 또는 3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할 때는 총 공이 몇개 이동해요? 색깔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3개가 이동하잖아. 한 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3개가 이동하는데 그 사건이 B번 발생한 거잖아요. 따라서 3B. 이렇게 하자. 자, 처음에는 A 플러스. 그리고 3B고요. 자, 사람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이 3개가 이동하는데 그런 사건이 C번 발생한 거니까 바로 3C만큼의 공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땠으면 좋겠다고? 8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8. 이해되죠?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만약에 숫자가 1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A에는 흰공한 개를 B에 넣는다. 그래서 흰공한 개를 넣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조금 어려워. 자, 확인한 숫자가 2 또는 3이면 흰공한 개랑 검은 공한 개. 그래서 흰공한 개. 그리고 검은 공한 개죠. 선생님 잘못 썼네, 이거. 검은 공이 한 개죠, 이렇게? 한 개. 그리고 4가 나왔을 때는 흰공두 개, 검은 공한 개. 두 개, 한 개가 되죠. 그래서 사건 A를 따질 때는, 자, 공의 색깔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몇 개냐가 중요해요. 이때는 한 개, 이때는 두 개, 이때는 세 개잖아요. 여기도 고쳐주면 되겠죠? 두 개. 따라서 공이 두개 이동하는 사건이 B번 발생했으니까 2B만큼 이동했고요. 공이 세개 이동하는 사건이 C번 발생했으니까 3C만큼 이동했고요. 공이 한개 이동하는 사건이 A만큼 발생했으니까 A. 이세 개의 합이 뭐가 되겠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ABC 합은 뭐가 될까? 응? 지금 네 번의 시행을 했는데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ABC니까 ABC를 더했을 때 4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BC라는 것은 아무 수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부터 4까지의 정수예요. 사건은 최대 4번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사건은 각각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과 기본 디폴트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인 것을 연립해서 바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아야 돼. 지금 딱 보자마자 어때요? 뺐을 때 A가 소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A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B가 있고요. 여기는 EC가 있죠. 우변끼리 뺐을 때 뭐예요? 4가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니? 조금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B보다는 C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개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C가 만약에 최대 2까지 가질 수 있겠네? C가 2면 4니까. C가 2면 어때요? 이게 4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B는 0이 되고요. C가 1이면 어때요? 이게 2가 되니까 B 값은 2가 되고요. C가 0이면 어때? C가 0이면. C가 0이면 B 값은 뭐가 될까? 4가 되죠. 그러면서 이세 친구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총 4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3개를 더했을 때 4가 되려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네? 2. 더하면 3이니까 1. 이미 4가 됐으니까 0이 되겠다. 우리는 지금 A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요. 조건에 부합하는 순서상은 이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봐봐.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지금 A가 몇 개야? 두 개잖아요. 이렇게. C는 몇 개야? 두 개잖아요. 이때는 A 하나, B 두 개, C 하나. 이때는 B만 네개 있네.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 A가 두개 있다는 게 뭐야? 잘 봐요. 지금 A라는 것은 주머니에서 1이 적힌 카드를 꺼내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두번 발생했다는 거야. A라는 것은 1의 눈, 1의 눈을 뽑았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CC라는 것은 4의

3의 눈, 4의 눈 뽑았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이때는 1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그리고 4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이렇게 사건이 연속적으로 4번 발생했다고 생각해 달라고요. 봐봐. 지금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뭐예요? 지금 4개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4분의 1이야. 4분의 1. 2, 3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2, 그리고 4분의 1. 이걸 고려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A란 친구는 확률이 4분의 1로 볼수 있고요. 그게 두번 발생한 거잖아. 4분의 1에 이렇게 제곱. 자, 사건 C도 확률은 똑같아. 근데 몇번 발생했다? 두번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끝일까? 아니죠. 얘네들 안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서로 다른 4개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같은 것이 두개두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때는 어때요? 1의 눈이 나온 사건이 한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1, 1제곱. 2,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두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2의 제곱. 그리고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한번 발생한 거고 그 안에서도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같은 것이 몇개 있다? BB 두 개밖에 없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친구는 2, 3의 눈이 나오는 사건만 3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2의 4제곱이고요.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3의 확률 다 분모가 다 공통이에요. 뭐로 공통이냐면 4가 4개 들어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24를 4로 나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6이 되고. 여기도 4의 4제곱이 분모인데 2의 제곱 4죠. 24를 2로 나눴을 때 10이죠. 12 곱하기 4. 여기는 48이야, 이렇게. 자, 간단한 계산은 내가 할게. 자, 그 다음 여기는 4의 4제곱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죠?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돼. 요거랑, 요거랑, 요걸 더한 것이 뭐다? 바로 사건 A의 확률이에요. 더해볼까? 합은? 4의 4제곱분의 자, 더하면 54, 더하면 70. 와, 힘들게 구했다. 4의 4제곱분의 70. 자, 잘 들어. 한번더 설명할게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표로 바꾸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일단 사건 A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공의 개수예요. 공의 개수. 색깔은 생각하지 마요. 여기는 공이 한 개야. 여긴 두 개고요. 세 개라고요. 공한 개가 이동하는 사건이 A번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총 이동한 개수는 1 곱하기 A. A만큼 이동했겠지. 공두 개가 이동하는 사건이 B번 발생한 거니까 EB만큼 공의 개수가 주머니 B로 이동했고요. 이때는 색깔을 생각하지 않으면 공이 세 개인 거죠. 세개 이동하는 사건이 C번 발생했으니까 3C. 이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B에 채워지는 총 공의 개수라고. 그게 8개가 돼야 돼. 그리고 기본 디폴트가 뭐냐면 A, B, C 합이 4인 거죠? 총 4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이렇게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C가 0부터 2까지일 때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바로 B 값이 특정이 되고요. 동시에 합이 4란 걸 고려했을 때, 그제서야 A 값도 결정이 되죠? 근데 지금 A가 2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두번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제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두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는 녀석들을 배열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한 것이 바로 사건 A의 확률이야. 근데 의외로 곱사건의 확률은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잘 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할게 AB의 곱사건의 확률인데 A가 발생한 거 안에서 B에 해당되는 친구를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건 B가 뭐냐고. 사건 B가. 사건 B는 바로 검은 공의 개수가 2라는 거야. 사건 B에서 중요한 것은 색깔과 개수예요. 검은 공이 두 개라는 것이 바로 사건 B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검은 공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요 검은 공이 몇개 이동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는 검은 공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요. 검은 공이 한개 이동했어. 몇 번? B번. 그러니까 1 곱하기 B. B 플러스. 검은 공한 개가 또 C번. B 플러스 C인 거잖아. 이게 바로 상자 B에 들어간 총 검은 공의 개수예요.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2였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냥 사건 B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A 안에서 B를 따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 BC를 더했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2. 두 개를 더해 봐. 2가 돼요? 되잖아요. 더해 봐. 2가 돼요? 안 되잖아요. 더해 봐. 2가 돼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사건 B에도 해당하는 친구는 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다면 곱사건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4의 4제곱분의 6이라고요. 끝났어.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뭐다? P, B바 A가 되는데 P, B바 A가 뭐다? P, A분의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 자, 곱사건의 확률 방금 전에 구했잖아요. 4의 4제곱분의 6이고요. 자, 그리고 사건 A의 확률 아까 구했는데 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역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70분의 뭐가 된다? 4의 4제곱.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결국에는 뭐다? 35분의 3이 이 문제의 답이다. 이 문제는 한번 출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오늘 또한번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ABC라는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문제 풀 때. 스몰 ABC가 뭐냐? 지금 보면 사건이 3개가 있잖아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다. B에 들어있는 고문공의 개수가 2다. 이런 추상적인 조건들을 스몰 ABC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순서상 구할 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별표 100개 치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 유사 문제 풀어볼 거예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2024학년도죠. 2년 차이로 출제가 됐고요. 자, 공이 15개가 있어요. 비어있는 상자가 ABC 3개가 있대요. 아까보다는 한수 위죠. 아까는 상자 B에 들어가는 공의 색깔과 개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상자가 3개나 있는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색깔은 고려하지 않잖아요. 몇개 들어갔냐가 중요하잖아. 대신 좀 힘든 것은 그 상자가 바로 3개나 있다. 자, 주사위를 던졌대요.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니까 뭐 3, 6일 때 얘기하죠. ABC에 넣는 공의 개수가 1, 2, 0이고 아우 머리 아파. 표로 나타내야지. 이 사건은 이 문제는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누자. 표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뭐야? 3의 배수는 3, 6밖에 없잖아요. 6개 분의 2개잖아.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럼 6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3분의 2가 되고요. 이렇게 채워가는 거야. 그 3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A, B, C에 1개, 2개, 0개를 넣겠다. 그러면 A, B, C를 쓰는 거야. A에 1개, B에 2개, C에 0개 넣자. 이렇게. 자, 만약에 3의 배수가 안 나왔을 때는 A, B, C 한 개씩 넣자. A, B, C에 이렇게 한 개씩 넣자고요. 어때? 딱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게 뭘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번 발생했다고 치자.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사건을 B번 발생했다고 치자. 괜찮아요? 이번에는 어떤 시행을 몇번 했어요? 5번 했잖아. 사실상 여기가 A면 얘는 뭐예요? 5-A가 되겠죠. 총 사건이 발생한 횟수의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5-A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B로 잡은 다음에 다음처럼 써도 되지. 뭐. A 플러스 B는 5다. 그렇게. 그리고 A, B는 0부터 5까지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계속 읽어볼까? 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상자 B만 보겠다는 거야. 자, 1대니까 조건부 확률이다. 이 친구를 뭐 사건 X라고 두자. 이때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이다. 이것을 사건 Y라고 두자. 그럼 사건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겠네. 사건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X의 확률 분의 X와 Y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음에 있는 X와 Y에 대한

그런 어떤 조건들, 사건들을 우리가 도입한 A, B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목표. 뭐다? PX죠. X라는 것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야.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는 두 개잖아. 여기는 한 개잖아요. B에 공을 두개 넣을 건데, 그런 사건이 몇번 발생했다? A번 발생했다. 따라서 공이 몇개 추가되어? 이 A만큼 B에 추가가 되고요. 자, B에 공을 하나 넣는 사건이 몇번 발생했다? B만큼 발생했다. 그래서 2A 플러스 B가 바로 상자 B에 들어가는 총 공의 개수죠. 그게 뭐였으면 좋겠대요? 홀수였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근데 이미 얘가 짝수잖아. 그러니까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그 말은 바로 B가 홀수란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표를 그려보면 되잖아, 이렇게. B는 1일 때, 3일 때, 그리고 최대 뭐까지 가능하다? 5일 때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총 시행 횟수는 5가 돼야 돼. 따라서 4, 2, 여기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세 개나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됐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PX예요. X가 뭐다?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총 개수가 홀수일 때라고. 됐죠? 자, 그럼 가보자. A가 4. 이게 무슨 말이야? 다섯 번의 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뭐야? 다섯 번의 독립 시행이죠? 이항분포.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야? 사건을 지금 3의 배수라고 정하자고, 이렇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냐고?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 사건은 최대 몇 번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다섯 번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R을 우리는 A라고 잡은 거예요. 이 사건이 A번 발생했다고, 이게 A라고, 이렇게. 따라서, 다섯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네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섯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네번 발생했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요거에 네 번.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이 3분의 2니까 나머지 1번 이렇게 추억돋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의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몇번 발생했다? 3번이야? 아니야, 2번이야. 5시 2잖아요. 여기는 3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여사건의 세제곱. 자, 마지막. 자, 다섯 번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 3분의 1의 0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몇 제곱? 5제곱. 이거 다 더할 거야. 다 더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렇게. 왜냐면 분모가 똑같아. 셋다 분모가 3의 5제곱이야. 3의 5제곱. 이렇게. 그냥 5죠? 5의 10. 10 플러스, 10. 2의 세제곱 8. 80. 그리고 1. 1. 2의 5제곱. 32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112, 122. 3의 5제곱분의 122. 3의 5제곱분의 122가 바로 사건 X의 확률이야. 자, 요건 지울게요. 단순한 계산이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는 뭐냐? 사건 X와 사건 Y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일단 사건 X라는 것은 2A 플러스 B가 홀수이고요. 이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그대로 써. A 플러스 B. 자. 그러니까 사건 X 안에서 생각하면 돼. 엄한 데서 찾지 말고. 요게 바로 4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0일 때, 5일 때인데, 사건 Y가 뭐냐고. 보면, A에 있는 공의 개수랑 B가 아니야. C에 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이야. 이 봐봐. A는 공이 몇 개예요? 1 개. C는 0 개죠? 두개 더하면 총1 개잖아. A와 C의 합이 1 개잖아요. 그런 사건은 A번 발생했다고. 그러면 A 곱하기 1만큼 있는 거야. A와 C에 있는 공의 합이. 이때는 A에 있는 공의 개수가 1 개고요. C도 1 개잖아. A와 C의 총합이 2인데요. 두 개가 B번 발생했잖아. 따라서 B 곱하기 2야. 이걸 더한 것이 바로 A와 C에 들어가는 총 공의 합이에요. 이게 8 이상이래. 8 이상. 이렇게.
A 플러스 2B가 8 이상이라고요. 여기다가 A 플러스 2B를 추가해. 이렇게.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B를 2배 하고서 4를 더해봐. 6이에요. 조건에 부합해요? 아니잖아. 이렇게. A 플러스 2B 2배를 해봐. 6. 2를 더하면 8이잖아. 8 이상이네. 조건에 부합하죠. 이때는 A 플러스 2B 10이잖아요. 조건에 부합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두 친구를 더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볼까? 일단 분모는 아까처럼 3의 5제곱이 똑같고요. 얘는 10 곱하기 2의 3제곱 8이잖아. 그러니까 80이 나오고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5제곱 32니까 잘 계산해 보면 바로 3의 5제곱분의 110이에요.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사건 Y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X이면서 Y인 확률을 구하는 건데 당연히 X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사건 Y를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데, 그 Y가 뭐냐? Y는 A에 들어가는 공과 C에 들어가는 공을 물어봤어. 일단 요 사건이 발생하면 A와 C의 총합이 한 개가 추가돼. 그런 사건이 A번 발생했어요. 곱하기 1. 이 사건이 발생하면 A와 C의 총두 개가 추가된다고. 그런 사건이 B번 발생했다고. 2B.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AC의 총합이라고요. 그게 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케이스에다가 추가로 A 플러스 2B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어.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두 명이야. 이두 명의 합을 구한 것이 바로 이게 되죠. 끝났지 뭐 그럼. 자, 사건 X의 확률 구했죠? 3의 5제곱은 간단히 없어져. 그리고 사건 XY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했잖아요. 자, 마무리할까? 세 번째, 우리가 찾는 건 뭐냐? PY 바 X예요. Y 바 X는 어떻게 구하냐? PX분의 X와 Y의 곱사건이죠. 그럼 곱사건의 확률은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3의 5제곱분의 112가 되고요. 그 다음 사건 X의 확률을 뒤집어. 뒤집으면, 자, 뒤집으면 122분의 3의 5제곱이 돼서 사라지고 지워지죠. 그리고 지금 분모와 분자를 2로 한번더 나눌 수 있잖아요. 6, 22, 6, 1은 6. 자, 6, 22, 그다음에 1은 2. 그리고 여기는 56. 답은 61분의 56이 되겠다. 힘드네.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차이점이 있죠. 일단 이 문제는 공의 색깔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는 상자 하나에 채우는 거였잖아요. 일단 상자가 무려 세개 채우는 거다. 그런 점이 달랐죠. 하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사건을 두 개로 나눴었죠. 근데 앞에 있는 사건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었고요. 두 개로 나눴고 그다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스몰 AB를 도입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예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풀 수는 없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었잖아. 하지만 이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와 발생하지 않을 때단두 개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독립시행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다 자유자재로 풀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요. 두 문제 안에 어떤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구조, 본질들을 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풀고서 좀 이따 다시 푸는 건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건 외워서 푸는 거니까. 시간이 적절히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외워서 푼 것들이 좀 잊혀지고, 그리고 내가 학습한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 한번 보고 내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띄엄띄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요. 두 문제 풀었더니 벌써 30분 돼가네. 자, 그다음 문제 좀 쉬어갈까요? 25번이니까 귀염둥이 문제죠. 자,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을 이동시키겠대요. 자,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점 P를 1만큼 이동하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네번 반복했을 때 이건 엄연한 독립시행이죠. 네 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사건은 6의 약수일 때와 아닐 때단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때 P의 좌표

6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가볼까요? 일단 6의 약수. 일 때와 6의 약수가 아닐 때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자. 자, 6의 약수는 누가 했을까요? 1, 2, 3, 6. 6개 중에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고요. 이때는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6의 약수가 나왔을 때는 플러스 1만큼 이동하고요. 이때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 독립시행 문제죠. 6의 약수 사건이 알번 발생했다고 칠까? 그럼 지금 총 4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게몇 번이에요? 4 마이너스 알번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플러스는 AB로 놔도 괜찮고 R과 4 마이너스 R로 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면 바로 네 번의 독립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6의 약수라고 둘게요.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이거는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R은 사건이 발생을 횟수니까 최소 0부터 최대 4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좌표. 좌표의 값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간대. 몇번 갔어요? R번. R 곱하기 1. 그리고 0만큼 갔대요. 그러니까 0을 곱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죠. 이게 바로 좌표예요. 네 번의 시행을 했을 때의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건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R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R이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자, 경우가 세개 이상으로 분할됐을 때는 보통 뭘 이용한다? 여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자.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한번 발생했을 때를 전체에서 빼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1 마이너스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때 P가 3분의 2니까, 바로 3분의 2의 0제곱. 여사건의 확률은 바로 4제곱을 해줘야겠다. 플러스. 자, 그 다음 빼줄 것은 사건이 한 번만 발생했을 때. 이때는 3분의 2의 1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3제곱이다. 이렇게. 자, 계속 해볼까요? 자, 1 마이너스. 자, 둘다 분모가 3의 4제곱으로 공통이에요. 3의 4제곱, 이렇게. 자, 곱했을 때 분자가 다 1이고요. 1 플러스. 이때는 4 곱하기 2, 8. 8이 있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81분의 9니까, 이거 뭐야? 9분의 1이야. 그렇다면, 답은 뭐다? 9분의 8. 답은 9분의 8이 된다. 자, 그냥 단순한 독립시행 문제죠. 괜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앞에 있는 좀 유사 문제를 풀다 보니까 또 표를 정리했네. 어쨌든 핵심은 그거다. 네 번의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2다. 근데 P를 우리가 특정하려면, 사건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겠죠? 우리는 이 문제에서 사건을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P는 3분의 2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좌표를 사건이 발생한 횟수인 R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했다. 근데 보아하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3개여서 좀 번거로웠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는 여사건의 경우를 우리가 빼줬다.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25번 문제. 중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죠.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다. 자, 28번.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긴장하세요. 자, 집합 X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 이때 선택한 함수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어때?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따라서 첫 번째 사건을 A. 두 번째 사건을 B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니까 P, B와 A를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구하냐? PA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 그러니까 PA를 구해볼까? 그런데 이 조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 4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의 1부터 4까지를 대입해 볼까, 일단? 1을 대입하면 어때요? F1, F2. 자, 1.

1과 2의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조합이죠. n에 1을 대입해 보자. 1을 대입해 보면 f3보다 f4가 크다. 3과 4의 함수 값의 대조 관계가 정해져 있다. 조합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f5보다 f6이 크고요.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f7보다 f8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뭐다? 사건 A라고요. 사건 B는 그대로 복붙하면 되죠.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1의 함수 값과 5의 함수 값이 똑같다는 것이 사건 B다. 이렇게. 그럼 먼저 사건 A의 확률을 구해볼까? 자, 우리 함수 문제 많이 풀었었죠? 일단 정의역이 뭐예요? 1부터 8까지 자연수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많다. 자, 공역도 마찬가지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근데 지금 1, 2 간에는 함수 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3, 4 간에도 정해져 있고요. 5, 6, 7, 8 간에도 정해져 있어요. 자, 1, 2의 함수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작은 놈은 작은 대로 가고요. 큰 놈은 큰 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대응 관계는 정해져 있다고요. 순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작은 녀석은 작은데 큰 녀석은 큰 녀석으로 가니까. 그 마찬가지로 3, 4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이대도 8C야. 자, 문제 어디에도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미 화살을 맞은 친구들로 가도 괜찮다고요. 자, 5, 6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것도 대칭적으로 8C이고요. 이때도 8C가 된다고요. 그럼 봐봐. 1, 2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 3, 4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써야 돼. 각각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은 뭐냐면 8C1을 이렇게 네번 곱한 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 분자 값이. 분모는 뭐예요? 일반적인 함수죠? 일반적인 함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8개. 너 어디로 갈래? 선택지가 8개잖아요. 넌 어디로 갈래? 선택지가 8개잖아요. 각각의 친구들은 선택지가 8개니까 바로 8의 8제곱이 가능한 모든 함수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사건 A의 확률이에요. 자, 8C8. 자, 정정. 8C2. 자, 숫자 크다고 쫄면 안 돼. 이거 28이야. 28의 4제곱을 8의 8제곱으로 나눈 거고요. 이 8의 8제곱 같이 엄청 무시무시한 수는 바로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없어질 거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게 이제 엑기스죠. 그 다음 건 뭐냐면 A 조건을 만족하면서 B 조건도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인데요. 자, 두 번째. P, AB의 곱사건의 확률. 일단 분모는 정해져 있잖아요. 가능한 모든 함수의 개수 8의 8제곱. 자, 써볼까? 1, 2, 3, 4, 5, 6, 7, 8. 그리고 1, 2, 3, 4, 5, 6, 7, 8. 일단 가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1, 2의 함수값, 3, 4의 함수값, 5, 6, 7, 8의 함수값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하지만 추가된 조건이 있잖아요. 추가된 조건이 뭐예요? 1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은 같은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1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은 같은 대로 가야 돼. 그런데 1의 함수값보다는 2의 함수값이 어때요? 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5의 함수값보다 6의 함수값은 크잖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 얘네들 사이에는 논리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눌 수 있지,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렇게. 자, 함수값이 1이면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친구는 7개가 있잖아요. 7개 중에서 한 녀석을 선택해서 F2의 함수값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그런데 두 녀석은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얘 또한 독립적으로 나머지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곱하기야, 이렇게. 자, F1과 F5의 값이 2면 2보다 큰 녀석 중에서 함수값을 각각 정해줘야 돼. 2보다 큰 친구는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F2를 정하고요. 얘랑 독립적으로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겠어? 50.

1, 여기도 OCL이 되고요. 점점점 내려가는 거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자, 7보다 크대. 7보다 큰 친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1C1 곱하기 1C1. 그런데 8보다 큰 녀석은 없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볼까? 1의 제곱이잖아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7의 제곱. 이거는 140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확률의 분자는 140이라고 하면 망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1, 2, 5, 6의 함수값만 결정했죠. 3, 4나 7, 8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있는 F1과 F5의 영향을 안 받잖아. 얘네들 3, 4를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개예요? 80 이하 그대로. 7, 8을 대응시키는 방법은 역시 82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1, 2와 5, 6을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140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건과 여기 있는 사건, 여기 있는 사건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동시에. 따라서 82를 두번 곱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140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82를 이렇게 제곱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140을 따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에요, 이렇게. 다 끝났지, 뭐. 두개 구했으면. 정리할까요? 자, 두 개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거니까 P, B바 A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써보면, PA분의, 뭐다? P, A와 B의 곱사건이다. 곱사건은 뭐냐?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자, 8의 8제곱분의. 자, 8C는 28이에요. 그래서 28의 제곱 곱하기 140 곱하기. 자, 그다음 PA는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8의 4제곱분의 8의 8제곱.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28의 제곱과 4제곱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생존자는 누구예요? 분모에 28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140 있잖아요. 근데 140은 28의 뭐예요? 5배예요, 5배. 곱하기 28. 그렇다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5가 돼서 답은 28분의 5다,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조금 어렵죠? 자,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28번은 만만치가 않아요. 27번까지는 성실함으로 답할 수가 있는데, 28번부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A라는 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만 봐서 알수 없으면 직접 1부터 4까지를 일일이 대입해서 풀면 되죠. 보니까 논리적 인과관계는 1, 2끼리만 있고, 3, 4끼리만 있고, 5, 6끼리만 있고, 7, 8끼리만 있어.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서는 82였어요. 근데 4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80의 4제곱, 즉 28의 4제곱이 사건 A의 경우의 수였고요. 그다음 사건 A와 B의 곱사건은 일단 F1과 F5의 함수값이 같다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 번거롭다고. 더 지름길 찾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진 않았잖아. 앞에 있는 3개 정도 보니까 뒤에가 예측이 됐잖아요. 보니까 거듭제곱이 합이야. 그런데 이 140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겨우 바로 1, 2와 5, 6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에 지나지 않아. 3, 4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과 7, 8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까지도 고려해야 되고요. 이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했다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조건부 확률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 어때요? 어렵죠? 그래도 앞에서 막 ABC에 공을 집어넣고 막흰공 넣고 검은 공 넣고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개개인마다 어렵게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니까 아마도 함수 문제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통계 좀 분석 좀 해볼게요. 일단 한눈에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정규 분포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최근 수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3년 연속 출제가 됐죠? 그리고 9월 모평에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졌다. 4년 전에 나왔지만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죠. 모평에서도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평

평균의 추정도 눈에 띕니다. 최근 어때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는데, 2026학년도에는 한 번도 안 남았었던 9월 모평까지 출제가 돼서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이제 모비율의 추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 두개중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출제 빈도를 좀 분석해 놓은 한번 분석 자료를 좀 보면요. 첫 번째, 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모평균의 추정. 자, 5년 연속 수능에 한 문화씩 출제가 됐고요. 실내 구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은 이제 그때 가서 직접 구하지 말고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바로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자, 최근 중요도가 급상승한 정기분포. 3년 연속 출제가 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분포는 기존에 9월 모평과 계속 같이 출제가 됐어요. 어느 단원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전통적인 강세,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자, 2024, 26 수능 및 모평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자, 이산 확률 변수 보여요? 보니까 수능에서는 자, 띄엄띄엄 나오죠? 띄엄띄엄 나오던 것이 최근에는 9월 모평과 함께 같이 나와서 중요도가 좀 상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9월 모평 문항 구성이 수능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는 모평에 나왔지만 수능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수능에는 모평과 수능의 출제 유형이 굉장히 똑같다. 물론 통계에서 이런 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만큼 모평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 정수이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0부터 4까지 값이 있는데 K에다가 0부터 2까지 대입한대. 그러면 0부터 4까지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X제곱의 확률이 6분의 35일 때 0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방정식 문제입니다. 한번 K에다 0을 넣어봐. 어떻게 돼요? K가 0, K 0을 넣었어요. 여기는 2가 되죠. 0의 확률과 2의 확률이 똑같다. 자, K1을 넣어볼까? 그렇다면, 1의 확률과 3의 확률이 똑같고요. 자, K에 2를 넣었을 때, 2의 확률과 그리고 4의 확률이 똑같다. 자, 관찰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똑같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녀석을 A라고 가정하면 여기도 A가 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B라고 써야 돼.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X가 있는데요. X는 0부터 4까지 정수니까 0, 1, 2, 3, 4가 되고요.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가정했잖아요. 0일 때, 2일 때, 4일 땐 A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B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확률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여기는 확률을 다 더했을 때 A가 3개니까 3A, B는 2개고요. 이게 바로 1이 되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인 X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제곱해, 이렇게. 이제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조건을 활용해야 되니까. X제곱과 대응되는 확률을 잘 곱해보면 처음에는 0 플러스, 그리고 B 플러스, 4A 플러스, 그리고 9B. 자, 마지막은 16A가 되죠. 이걸 잘 풀어보면 A는 20개나 있네. B는 어때요? 10개나 있죠? 자, 20A 플러스 10B가 문제에서 알려준 6분의 35예요, 이렇게. 양변을 5로 나눴을 때 결과는 4A 플러스 2B는 뭐가 되냐면 6분의 7이 되죠. 두 개를 연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빼줘볼까? 그럼 좌변끼리 뺐을 때 A가 남고요. 우변끼리 뺐을 때 6분의 1.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0일 때의 확률, 이게 A잖아요. 답은 이렇게 6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어때요? 오늘 통계에 입문했죠? 그래서 남은 3강 동안은 통계에 대해서 좀풀 건데요. 개념이 좀 많이 잊혀졌을 겁니다. 그때그때 좀 개념서나 교과서 보면서 개념 좀 보충하면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는 그래도 조금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코너예요. 수열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 몇 개의 항의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을 주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차례로 그 다음 항을 정할 수 있는 관계식, 그러니까 식을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 식에다가 초기 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값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그 초기의 값들을 대입해서 그 다음 걸 계속해서 찾아 나가서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번 보시면 초기 값이 나와 있죠? 그리고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의 값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항의 값을 알 수 있고 이런 패턴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 그때 21번째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완전 뭐 A5나 A4 이런 걸 주는 경우는요, 이 수열에서 정의된 이 관계식에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면 될 텐데 21이라는 숫자는요, 숫자를 20까지 대입하라는 의도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수열은 이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열이다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고요. 이게 알고 있는 수열인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요 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접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걸 보는 순간, 아,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3의 값이 공차, 늘 3씩 3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A21 값은요,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20개 붙어 있는 거입니다 라고 풀면 되고요. 이때 첫째 항은 마이너스 43, 그죠? 마이너스 43. 공차는 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60을 더한 게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정답은 17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37번은요, 간단간단하게 문제 풀어볼 수 있는 형태였고요. 38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초기값이 나와 있고요. 그래놓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시킨대요. 이 관계식을 천천히 뜯어보면은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인데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네, 등차? 중항에서 많이 봤던 식이죠. 가운데 항을 두 배 하면 양 옆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하고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지 선생님 얘가 등차수열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친구들은요, 이 등식에서 양변에 an을 빼보세요. 그리고 이 등식에서 양변에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하나 남고 an 플러스 1번째 항 하니까 남는 식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인접한 항의 차,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인접한 항의 차가 늘 같으니까, 아, 차이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등차 중항에 대한 그 등식이 일반항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100%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이미 6D가 8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3D는 그것의 정확히 절반인 얘가 4라는 거알수 있어서 첫 번째 항은 4가 돼서 첫 번째 항4 대입해주고 D 대신에 얼마 대입해주면 되죠? D 대신에 6분의 8, 즉 3분의 4를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시면 K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K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4로 다 나누고 시작할게요. 4로 나누면 1, 여기도 4로 나누면 3분의 1, 4로 나누면은 25가 될 겁니다. 그래놓고 이 부등식에다가 3을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3에 K-1에 여기다 3을 곱했으니까 75가 될 거고요. 3을 또 양쪽에서 뺄게요. 그러면 72. 아, 그러면 K는 73보다는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74부터 가능한 건데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74가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특징은 주어진 이 식이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힌트다. 근데 공차는 안 알려줬네. 공차는 이첫 번째 항 아니고 네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의 만큼의 차이가 6D만큼이니까 6D가 8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차를 찾아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등차 수열을 정의해서 푸는 패턴의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 쭈루룩 나오고 있어서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고 패턴이죠? 네. 인접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걸 보는 순간 얘가 무슨 수열이겠구나? 등차 수열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네, 차이가 일정한 그 값, 공차가 중요하죠? 공차는 보통 영어 difference의 약자를 띄워와서 D로 많이 쓰니까, 여기서도 공차 D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마침 이 주어진 식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그럼 합차 공식으로 주어진 앞에 있는 나식을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2번째 항의 차이, 공차가 두 칸만큼 나니까 요거 대신에 ED로 바꿔 써줄 수 있는데 저는 그 ED를 앞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 네. 거기에서 우리 요 오른쪽 식이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좌변 또한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AN 플러스 2번째 항은 AN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얼마만큼 ED만큼 추가적으로 더해준 값이잖아요. 그래서 나조건식을요, 풀어서 써보면, 아, ED에다가 AN이 두 개, 그 다음 ED,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예, 2가 공통인수니까 2로 묶어내면 4D에 AN 플러스 D로 쓸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제시된 식이 얘랑, 예, 얘랑 서로 같아야 하니까 D가 바로 보여요. 공차 D가 뭘까요? 네. 2면 여기 8, 여기 8 완벽하게 맞춰지죠. 그래서 공차 D는 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조건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차 찾았고 등차 수열인 거 알았고 네 번째 항이 뭔지 알았으니까 아,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다. 얘가 첫 번째 항 더하기 3D가 1인데 D가 얼마니까? 2니까 얘가 6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죠. 등차 수열 합공식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예. 2분의 항의 개수, 여기서 10개죠.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요거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첫 번째 항의 경우는요, 마이너스 5니까 요거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열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기준 9D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D가 2니까 2를 곱해줘서 2, 9, 18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한 값, 얼마? 13이 되겠죠. 네. 그래서 13하고 마이너스 5랑 더하면 8. 8을 2로 나누면 4. 그래서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39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까지 알아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등차수열합 공식 2분의 한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왠지 등차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버전들을 쭉 풀었으니까 등비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40번부터 40

12번까지의 패턴은요, 둔디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물론 이 교재에 위에 뭐 박스에다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경지식 없이 문제를 딱 봤을 때에도 둔디 수열인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식을 보고 둔디 수열임을 눈치채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필이면은 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뒷단원이잖아요. 앞단원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로그의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개념. 로그에서는요, 로그의 덧셈은 진수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거 개념이기 때문에 암기죠. 그 다음, 로그에서는요, 로그에 실수배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 앞에 실수가 진수의 지수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진수에서 요 지수꼴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제가 개념을 써드렸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지금 써드린 개념에 의해서 요 2는 am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은요, an 로그 a n에 am 플러스 2 곱한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am 플러스 2. 그러면 로그들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의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한 것이 am 플러스 2 곱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등비, 중항. 제시된 식에서 a의 m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am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예요. 다시 그 식에서 an으로 나누게 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정리되냐? am분의 a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와 같습니다라는 식이 나온다고요. 비율이 일정하죠. 인접한 항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비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는 등비 수열의 일반 항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 항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등비 수열에서는요,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같은 것을 곱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공비라고 한다고 했고 A1의 R에 N-1, 여기서 R은 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에 그것의 첫 번째 항이 앞에 곱해집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r분의 1-r의 n제곱으로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항이 지금 현재 2라고 했으니까 a2는 2r이 되는데 그것을 제곱할 거니까 4r제곱이 돼요. A3는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R을 두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은 2였고요. R을 두번 곱했고, 플러스 6, 식이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한쪽으로 이 항에서 정리하면 2R제곱이 6이어서 R제곱은 3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반드시 0보다 크게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R은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냐? 쌤, 첨자가 n이 아닌데요? 네. 만약에 좀 어렵다 느껴지시면 여기에 숫자 시그마 정의에서 1부터 5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덧셈으로 나타내 보면 제시되어 있는 저 답식은 A1, A3, A5, A7, A9가 됩니다. 그럼 우리 얘네들이 지금 현재 첨자가 두 칸씩 쓰였기 때문에 A1 기준으로 해서 A3은요,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고요. A5는요, A3 기준으로 곱하기 R 제곱이 돼서 공비가 R이 아니라 R 제곱인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서 얘는 이제 공비가 R 제곱이니까 R 제곱인 3-1 하고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는 총 5개, 마이너스 1. 하고 얘의 첫 번째 항은 A1이니까 앞에 2를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도 현재 2. 여기 2니까 서로 사라지고, 아, 3의 5제곱에 마이너스 1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243에다가 1을 뺀 정답은 얼마가 된다? 242가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40번 문제의 계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문항식과 일반 항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40번 문항의 경우는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이게 등비수열임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4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등비수열인 거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된 요 관계식 있잖아요. 이 관계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 a의 n 플러스 1이 뭐랑 같다? 해, 마이너스 2분의 1의 an과 같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첫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세 번째 항. 예, 얘는 눈에 쫙잘 보이죠? 등비수열이구나. 이게 등비수열인데, 얘는 공비도 눈에 보여요. 공비는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첫째 항은 150인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방금 전 40번 문제 풀면서 제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써줬잖아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적용하면 AK는 첫 번째 항150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K-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값이 1보다 커지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현재 보면은 얘가 1보다 커지려면, 제가 지금 보면 음수를 계속해서 곱할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양수였다, 그 다음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였다, 음수였다 하는 형태로 갈 거니까, 일단 1보다 크려면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럼 양수이려면 마이너스, 음수를 총몇 번? 네, 짝수번 곱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K-1은요, 짝수여야 한다. 즉, K가 뭐여야 된다? 홀수여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41번에 7, 8, 9, 10, 11이 나와 있는데 찍더라도 네, 홀수인 1번, 3번, 5번 중에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커먼 짝수가 되는 것들, 즉 K-1이 짝수가 되는 상황에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자. 즉 K가 홀수인 상황에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은 A1은 이미 150이니까 1보다는 무조건 큰데 자연수 K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큰 수들 중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A3을 볼게요. A3은 150에다가 여기다가 3 대입했으니까 제곱해서 4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4분의 150이 되니까 얘는 1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네, 크겠죠? 1보다 크다. 그 다음 또 홀수 대입해 볼게요. A5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150 곱하기, 5면은 얘는 16분의 1을 곱한 거구나. 16분의 1. 얘도 무조건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A7을 계산해 볼게요. A7. 그럼 150 곱하기, 아, 얘는 64분의 1을 곱한 거구나. 얘 무조건 1보다 크죠? 네. 그 다음 A9를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럼 150 곱하기, 네, 256분의 1이 되죠? 근데 이건 어때요? 1보다 작습니다. 그렇잖아요. 150에서 256 나누면은 당연히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가장 큰 거는 7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일반 항식을 가지고 유도해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자, 이제 42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죠. 만약에 등비수열이었다 한다면 공비가 네,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됐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 얘는 뭐 넘겨서 성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차 공식 쓰셔도 돼요.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AN 플러스 2 플러스 EN,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n, EAN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얘를 곱했더니 0 나왔어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양수들끼리 더하면 양수라서 이거는 100% 양수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0이어야겠어요? 네, 얘가 0이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양수 조건과 이두 관계식이 결합이 돼서 반드시 AN 플러스 2는 EAN입니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괄호가 0 돼줘야지만 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인접한 항인가요? 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잘 보시면 첨자가 두칸 차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A1, 2, 3, 4가 등비수열이 아니라

A1, 그 다음 A3. A3, 그 다음 A5. 아, 두 칸씩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만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A3은 EA1이고요. A5는 EA3이어서 A3에다 얘를 대입하면 2의 제곱에 A1이 나와요. A7은요, 뭐가 돼요? EA5가 되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2의 제곱에 A3. 즉, 2의 세제곱에 A1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홀수 첨자로 갈 때에 공비가 얼마인? 네, 공비가 2인 등비수열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렇게 규칙성을 파악을 해봤으니까 EA2 플러스 A3인데 A3은 EA1으로 쓸수 있죠. EA1. 그게 3분의 2예요. 그러면 당연히 2로 나누게 되면 A1 더하기 A2는 얼마다? 네, 3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요. A, 1, 2, 3, 4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16까지 더해지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래? 그러면은 A, 3, 4를 만약에 구해보자. 내가 A, 1, 2 더한 건 알았으니까 3, 4로 더한 걸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4는요, 뭐로 바꿔치기 할수 있어요? 얘는 E, A2로 바꿔치기 할수 있는 거죠. 제시된 식에서 여기다 E 대입하면은 E, A2가 A4잖아요. 그죠? 그리고 A3은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EA1이라는 거 알잖아요. 얘는 EA1. 그러면 이 식은 정리하면은 E 곱하기 A1 더하기 A2가 돼서 우리 A1 더하기 A2 뭔지 아니까 3분의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겠네요. 똑같은 논리로 A5 더하기 A6이 궁금해요. 그러면 얘는 EA3이 되고요. 얘는 EA4가 됩니다. 그러면 A3 더하기 A4에다가 두배한 건데 A3 더하기 4는 3분의 2죠. 거기다 두배한 거니까 얘는 얼마다? 3분의 4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규칙성을 찾았어요. 두개 합친 것조차도 무슨 수열? 네,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정답인 S16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32 더하기 3분의 64 더하기 3분의 128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쌤, 항이 16개인데 왜 8개만 나열하나요? 지금 두 개씩 묶었잖아요. 두 개씩 묶으면 총 8덩이가 나와야 되겠죠? 네, 얘네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해주기보다는 뭘 쓰면 좋을까요? 당연히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예요. 공비가 2니까 R-1분의 R에 이거 하나 자체를 수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열의 개수는 항의 개수 총 8개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고 이 경우에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앞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 계산을 해주면은 어차피 2 빼기 1은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의 8제곱에다가 1을 빼줘야 되는데 2의 9제곱이 510이니까 얘는 256. 256을 1을 뺀 255를 3으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계산 결과 얼마 나옵니까? 네, 8, 3, 24, 15에서 85. 정답은 85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42번은 조금 난도가 올라갔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두 칸씩 띈게 등비수열이고, 심지어는 두 항씩 더한 게 등비수열이고, 걔네들의 또 공비랑 또 첫째랑 또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열해서 규칙성을 파악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42번까지 쭈루룩 한번 봤습니다. 이제 43번 한번 봅시다. 43번. 43번은요, 어떤 문제의 유형일까요? 네. 수열이 있는데, 얘는 등차도 아닌 것 같고, 등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봤을 때, an 플러스 1 빼기 an 하는 순간, 고정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an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계속 변해요. 등차 수열 아니네. 그리고 등비 수열이려면, 얘가 없어야지 등비 수열이죠. 네.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그도 저도 아닌지,

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등 차이거나 등비이거나 그것이 둘다 아니거나. 얘는 둘다 아니죠. 둘다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대입해서 뭐 규칙성을 파악하셔도 되고, 규칙성이 없다면 일일이 계속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패턴의 문항의 경우는요, 이렇게 발문을 할때몇번안 해보게끔 문제를 줍니다. 예. 이게 막 갑자기 A100, A1000,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 패턴이 100% 아니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보통 규칙성이 있어서 등 차이거나 등비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여섯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이 작업을 총 토탈, 네, 다섯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A1 초기값 이미 줬죠? 그럼 난 A2를 구하자. A2는 2A1-1. 얘를 두 배에다가 하나 빼라라는 얘기니까 5가 되겠죠? A3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항을 두 배에다가 하나 빼라. 두 번째 항을 대입을 해주면은 얼마? 네, 9가 나오네요. A4. 세 번째 항을 두 배에다가 하나 빼라. 그러면 2, 9, 18에다가 1 빼면 17. 다섯 번째 항은 네, 네 번째 항에다가 두 배에다가 1을 빼라. 그러면 33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A 여섯 번째 항은 뭐가 된다? 네 다섯 번째 항에다가 두 배를 했다가 1을 빼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65가 된다 하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보통 이 수열에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얘기를 할 때에는요, 비슷한 요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산 실수하지 않게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항 볼게요. 수열 AN이 A1은 6,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분의 N, AN으로 정의될 때 AO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냐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다섯 번째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예, 몇번안 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네. 여기다가 4 대입하면은 A5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얘는 총 작업을 4번 정도만 하면 돼요. 몇번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N자리에 1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1 A1. A1은 6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3은요. 여기 3 나오려면 2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4분의 2 A2. 요거 2 대입하면은 4분의 4니까 1이네요. 그 다음 A4는요. 얘는 5분의 얼마? 3. 그리고 A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A3에 해당되는 거 대입하면 5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이제 A5는 어떻게 되나? A5는 요게 자리가 5 돼야 되니까 N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해 줘야 되죠? 그래서 6분의 4에 A4 요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A4는 5분의 3이니까 A4 대신에 5분의 3으로 바꿔치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누어질 것들 정리를 쳐내보고 나면은 3 하고 날리고, 그 다음 2 하고 날리면 남는 게 뭐만 남는다? 네, 5분의 2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44번에 해당하는 것의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3번부터 문제 유형들은 쭉 나열을 해보시면은 그냥 다 비슷한 패턴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항들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45번을 볼 차례인데 45번 한번 볼게요. 얘는 발문이 하필 뭐냐면 네, 2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를 20까지 대입해서 풀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대입해서 푸는 문제 유형들은요, 예, 한뭐열 손가락 안에 끝나게끔 주거든요. 한총열번 이내로 주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대입을 하는 건데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발문을 보고 규칙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거 한번 볼게요. 또다시 대입해서 풀어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그러면 숫자 1을 대입해 볼게요. n자리에다가.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 2 대입하면 a2
더하기

A3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죠. A3 더하기 A4는 다시 마이너스 1. A4 더하기 A5는 플러스 1.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었다가 또 다시 더해서 1이었다가 더해서 마이너스 1이었다가 더해서 1이었다가 하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제 규칙성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장이 지금 현재 4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4. 그럼 A2는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가 되어야지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럼 A2까지 마이너스 5. 그러면 A3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6 나오네요. 그럼 A3이 6이야? 그럼 A4는 뭐가 돼요, 자동으로? 네, 얘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A4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A5는? 네, A5는 플러스 8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색깔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홀수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만 볼 거예요. 왜 노란색으로 칠한 것만 볼 거냐?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지금 혐자가 21인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A21 값을 알고 싶으면은 이 노란색으로 체크된 요 항들의 변화들을 볼 거라고요. 그럼 A1 한번 볼까요? A1은 4예요. A3은 6이죠. A5는 얼만가요? 8. 얘네들의 규칙성이 보이나요? 네, 보여야 되는데 얼마씩 커지고 있나요? 플러스 2씩 커지고 있는 이 짝수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홀수 번째 해당되는 것들의 항이 무슨 수열? 차이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을 쓸 건데 얘네들의 첨자가 다 1, 3, 5 하는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수를 대표하는 수인 A에 2K-1로 쓰겠습니다. 네. 공차는 지금 현재 2고요. 첫째 항이 4니까 얘는 4 플러스 N-1의 D인 2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여기에서 K로 첨자가 돼 있으니까 N이 아니라 뭘로 쓸 거다? K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꿔놓으면 2K 플러스 2가 되고요. K1 넣었을 때 A1은 4 맞죠? K2 넣었을 때 A3은 6 맞죠? 그 다음 K에 3 집어 넣었을 때 A5는 8 나오죠. 아, 이제 드디어 일반 항식을 완성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A21은 K 자리에 뭐를 대입해 줘야 돼요? K 자리에 네, 11을 대입을 해줘야지. 22-1에서 21 나올 거니까 얘는 A21은 2 곱하기 K에다가 11 대입한 값으로 얘는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4가 정답이게 되겠네요. 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들의 첨자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할 때 발문이 홀수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짝수 번째 항은 관찰하지 마시고 홀수 번째 항만 쏙쏙 골라내가지고 보시면 규칙성을 더 훨씬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5번까지 쭉쭉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가 되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는. 이 항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A6이 11일 때 A4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패턴 중에서도요. 초기 값 알려주고 마지막 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다면은 중간항이랑 갑자기 초기 값 알려주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는 그런 문제형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도 순수하게 이게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직접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에서 숫자를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A3은 A1-A2가 나오는데 A1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A2 이렇게 돼요. 근데 A2를 모르니까 A3을 솔직히 어떻게 구합니까? 모르죠. 그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모르는 대로 그냥 두고 쓰는 거예요. 그럼 A4는 A2 빼기 A3인데 A2로 그냥 그대로 두자고요. 근데 A3은 알잖아요. A3은 지금 현재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2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서 얘는 2 A2에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인 거죠, A4는.

A2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보가 지금 현재 6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A6이 튀어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럼 A5를 볼게요. A5는 여기다 4 대입한 거니까 A4 빼기 A5가 될 거고 A4 빼기 5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3 대입한 거니까 A3 빼기 A4죠. A3 빼기 A4로 쓰시고 A3에서 A4를 뺀 거는 앞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빼면 아, 마이너스 3A2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A6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A4 빼기 A5가 되죠? 그럼 A4에 해당하는 거에서 A5를 빼주면은 뭐가 나오나?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5, A2 플러스 6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A6이 얼마라고 했어요? 1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11이 되는 순간 A2가 정해집니다. A2는 얼마? 1. A2가 1이면은 A4는 얼마? 4.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A4는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4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파트에서는요, 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숫자만 대입하면 다풀수 있어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다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47번 문제 한번 볼까요? A1이 8이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이것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예. 지금 숫자를 보시면 21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지금 보면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뭐 등비 수열도 아닌 이 상태에서 분명 규칙성이 있을 거고 그 규칙성을 가지고 21번째까지 다 더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쭉 대입을 해볼게요. A1은 8이래요. 그래서 A1은 8인데 8은 3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A1, 즉 A2를 정의할 때는 아, A1에서 2를 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2는요. A1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항이 3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3보다 크게 되면 2를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3보다 커? 그럼 2를 빼요. 그럼 그 다음 항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3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달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6도 3보다 크잖아요. 그럼 2를 또뺄 거예요. 그러면 2를 또 빼면은 4. 얘도 3보다 크네. 또 2를 또 빼면은 2.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빼놓고선 정리하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3보다 작아지는 항이 됐어요. 그러면 A5는 A4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3만큼 추가해줘야 되니까 A5는 얘한테 마이너스 1 곱하고 더하기 3에서 1,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A6, 얘가 지금 3보다 작아요. 얘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주는 겁니다. A7, 얘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준 다음에 3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3보다 큰 항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파악했어요. 어떻게 나온다? 1, 2, 1, 2, 1, 2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물론 여기 6, 4로 끊어서 2, 1, 2, 1로 가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앞에서 한 4까지를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그럼 얘의 값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제가 이걸 S21로 쓸게요.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까지의 항의 합은 A1, 그 다음 A2, 그 다음 A3, 그 다음 A4, 여기까지가 A1부터 A4까지의 합이고요. 그 다음 것들은 A56으로 묶을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게 남은 것들은 1212로 반복이 되잖아요. A5612, 그 다음 A7812로 반복되니까 A78에서 이렇게 쫙쫙 다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끝나야 되냐면 21번째 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20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 21번째 항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 부분은 20이 되네요. 얘네들은 각각 1212로 나오니까 요거 3, 여기도 3, 얘네들 3 이렇게 다 나오고 맨 마지막 21번째 항은요.